0: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이른 아침부터 매미는 울고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우려나요? 어제 양산이 42.5도.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때는 1904년인데 그 이래 이 122년 사이에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와. 김해와 전남 광양 부산도 40도가 넘었대요. 그동안 영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더웠는데 바람이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오늘부터는 한반도 서쪽도 같이 더울 거라고 합니다.
1: 예보된 기온을 좀 볼까요? 대부분의 지역이 37도 안팎 그리고 40도까지도 오르겠습니다. 이 더위는 언제 누그러질까요? 아, 그런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은 데다가 당분간 비 소식도 없고 앞으로 일주일 이상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0: 야, 그러니 다시금 마음의 각오가 필요해요. 폭염이 길어지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어제 오후 1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더위를 관리한다 이런 뜻인데 더위는 일단 피하라는 게 공통된 조언입니다.
1: 맞습니다. 더위와 맞서 싸울 생각 마시고요. 더위는 일단 피하라. 무조건 피하라. 자,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께 이 소식도 전합니다. KTX와 SRT 통합 앱인 코레일 플러스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출시가 됐대요. 다음 달 1일 운행하는 열차부터 예매할 수 있다네요. 일터에서나 거리에서나 건강과 안전을 영순위에 놓고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휴원스 글로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도드람 한돈, IBK 기업은행, 브람산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3: 차차차.
4: 네.
3: 더위에 지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위해 만세.
4: 만세.
3: 전신 기지개로 온몸을 깨워주시고요. 월요일엔 심호흡이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더 길게 내뿜기. 4초 6초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 시기, 질투, 스트레스를 한 번에 후 하고 내뿜는 거예요. 4초간 들이마시고 자.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천천히 턱을 좌, 우, 위, 아래 돌려주시고요. 어깨도 한번 으쓱으쓱 풀어주세요.
2: 자,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월요일마다 계속되는 여성시대 행운 선물.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두 개를 골라서 주시면 오늘은 단 한 분을 뽑아서 20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나눕니다.
3: 네, 요즘 열대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숙면을 부르는 매트리스. 원하시면 행운 숫자. 네,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여성시대 참여번호 말씀드리죠. 문자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고요.
3: 1, 2부에 문자 또는 미니로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수박 주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3: 이런 날씨엔 수박 주스만큼 시원한 게 없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3: 네네.
2: 더위 맞서 싸울 생각 말고
3: 네,
2: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3: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2: 네.
3: 그러니까 이게 36개.
2: 주랭낭.
3: 네. 그게 제일 무술 중에 고수라는 거 아닙니까?
2: 우리가 다른 상대도 아니고 더위랑 싸워서 뭐합니까?
3: 뭐래요 진짜.
2: 예, 아이고. 물론 더위랑 싸울 수밖에 없는 분들은 정말 마음이 무겁고 또 예, 많이 더우시겠지만 이번 일주일 뭐 내내 어쨌든 비 소식도 없고
3: 네.
2: 뭐 폭염에 열대야까지 예보돼 있는 이상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잘 피해야죠.
3: 그렇죠.
2: 네. 441호님 아침부터 인천 30도네요. 37도까지 오른다니까 후덜덜.
3: 아이고.
2: 그러니까.
3: 아이고.
2: 이 아침에 우리 작가도 그러고 아침에 현관문 열자마자부터 그냥 후후. 야, 이 폭염이 아침부터 시작이구나.
3: 네. 물 자주 챙겨 드시고요. 틈틈이 좀 쉬시고요.
2: 네. 네.
3: 자, 오늘의 첫 사연은 경기도 시흥시의 정소라님입니다. 많지도 않았지만 구 남친 중에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입맛을 빼앗길 때면 꼭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CC였던 저희는 여름방학 때 남친네 본가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남친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 전라남도 땅 끝까지 가는 길이 정말 정말 험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도착하니 사방이 깜깜하더라고요. 예쁘게 보이려고 원피스 차려입고 머리도 잔뜩 말고 화장도 공들여 하고 나왔는데 밤이 되니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남친의 본가가 섬이었던 것입니다. 섬인 줄은 저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섬이라 했으면 제가 따라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부두가에 도착한 남친이 공중전화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니 잠시 후 저 멀리서 작은 통통배 하나가 다가오는 거예요. 남친이 외치더군요.
2: 오, 아버지 오셨다.
3: 네, 그 작은 배를 직접 몰고 오신 분이 친구의 아버님이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섬에서는 그 배가 자가용 승용차 같은 거래요. 그런데 아시죠? 저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는 거. 바닷바람은 미친 듯이 불고 치마는 계속 부풀어 오르지.
2: 와, 계속 부여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3: 마릴린 먼로처럼. 아침에 공들인 화장은 다 무너졌지. 완전 영혼까지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친구네 아버지께 첫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작은 배에 올라탔는데 치마를 입어서 바닥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파도 한번 칠 때마다 바닷물이 얼굴로 쫙. 찬물 세례, 짠물 세례를 몇 번이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남친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자기네 집에 오니 그저 행복했겠죠. 그렇게 겨우 섬에 도착하니 선착장에서 손전등을 든 친구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온다고 제일 예쁜 옷을 꺼내 입고 나오셨대요.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하긴 했지만 얼굴도 곱고 말씀도 얼마나 나긋나긋하시던지요.
2: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지
3: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그 온기에 긴장이 싹 풀렸습니다. 몇 가구 살지도 않는 작은 섬. 선착장에서 올라가니 돌담으로 둘러싸인 집이 나왔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와,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당시 저는 나름 서울 깍쟁이, 서울 촌것이라 날것을 잘 못 먹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만 그 당시에는 해산물, 해조류, 회, 젓갈, 액젓 많이 들어간 음식은 못 먹었어요. 그런데 상위에 있는 음식이 톤무침, 각종 회, 낙지탕탕이, 와. 갈치젓, 낙지젓갈 온통 바다 출신이었습니다. 밥은 세 공기 먹겠다.
2: 그러니까. 군침이 싹 도는데.
3: 네, 그렇죠. 저는 밥이랑 홍합 넣은 묵국 국물만 깨작깨작 먹고 있었죠. 그런 저를 보고 친구 어머니는 왜 안 먹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 저 배가 많이 안 고파서요. 그 사이 남친은 오랜만에 집밥을 먹으니 코박고 흡입 중. 객지에서 고향 내려와 먹는 엄마 집밥이니 얼마나 꿀맛이었겠습니까. 남친은 한참을 정신없이 먹다가 그제야 저를 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2: 얘 먹을 게 없네.
3: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2: 그래, 잠깐만 있어라.
3: 부엌으로 가신 어머니는 잠시 후 생선을 구워 두 접시 가져오셨는데 세상에, 새하얀 살은 두툼하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생선구이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수줍음이고 뭐고 다 잊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결국 혼자 다섯 마리를 해치웠습니다. 어머님은 흐뭇하게 웃으시며 남친은 옆에서 변명하더군요.
2: 아니, 제가 원래 저렇게 많이 먹는 애가 아닌데.
3: 그런데 저는 그 생선 이름을 아직도 몰라요. 그날 처음 본 생선이기도 했고 뭐라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생소한 이름이라 금방 잊어버렸거든요. 그 동네에서만 부르던 생선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 남친과는 헤어졌지만 가끔 그 시절이 생각나면 남친보다는 그 생선이 먼저 떠오릅니다. 헤어질 줄 알았으면 생선 이름이라도 어디 적어두고 기억할 걸. 그게 후회됩니다. 전라남도 청취자분들, 그 생선이 뭐였을까요? 크기는 손바닥보다 조금 컸고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그 생선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싶네요. 뭘까요?
2: 뭐 헤어진 전남친은 이제 안중에도 없고
3: 여수 목포 쪽에서 구이로
2: 그때 그렇게 먹었던 살이 두툼하고 못생겼던 그 생선. 저는 얼마 전에 실은 뭐 이렇게 뭐 일식집이나 이런 생선구이집에서 구워서 나온 생선 중에 볼락
3: 저도 볼락 생각했는데
2: 예.
3: 금풍 생이 가시가 조금 삐죽삐죽 있고 손바닥보다 예. 조금 커요. 금풍생이었던가 하여튼 그런 걸 구워서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예.
2: 우리 당당이 분들 중에 혹시 감이
3: 그렇게
2: 잡히는 분
3: 하얀 살의 생선 새하얀 살의 두툼하고 고기까지만 뭐 겉이야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건 생선을 잘 구우면
2: 네. 그러셨겠죠.
3: 두툼하고 금풍생이 아닌가.
2: 전남 땅끝까지 갔어요. 거기서 또 배 타고 섬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죠.
3: 볼락인가 금풍생인가. 모르겠어요.
2: 야, 아무튼 어머님이 차려준 첫 번째 상도 그냥 완전 진수성찬인데 각종 회에 낙지탕탕이.
3: 근데 밥주꿈하고 그 끓인 국 홍합무국만 깨지락거리고 먹고 있다가
2: 그때는 그 맛을 모르니.
3: 아니 바닷것을 대해본 적이 없는 분이 이렇게 그냥 다섯 마리나 해치울 정도면
2: 진짜 맛있었다 생선구이가.
3: 네 그렇죠. 금풍생이 맞아. 볼락. 그런 종류 같아요. 네.
2: 주민화님이요. 와 가신 곳이 혹시 어불도 아닐까요? 지도에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곳.
3: 아 그래요?
2: 그럼 저 부모님 어떻게 거기 사시는 분은
3: 지도에서
2: 어떻게
3: 지도에서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아,
2: 지도에서
3: 지도에서
2: 저도 서울에서 기차 타고 시외버스 타고 또 시골버스 타고 통통배 타고 도착했던 남편 집 가던 길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 생선 간재미일걸요?
3: 아, 간재미?
2: 아하, 간재미?
3: 간재미는 보통 무쳐서 먹는데 이 아가씨를 위해서 구우셨을까요? 하여튼 생선 이름까지는 몰라도 그 남친네 동네 바닷가 풍경을 그리면서 뭐 좀 노래 한 곡 골라보시죠.
2: 아, 시원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4: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0: 참 시원한 노래.
1: 네, 그렇죠.
0: 예,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들으셨고요. 노래 듣는 동안 정말 네. 다양한 생선들이 만난 생선들이 도착했어요.
1: 병어, 볼락, 금풍생이, 감성돔.
0: 네, 그럼 감성돔.
1: 우럭. 낭태까지 하여튼 맛있는 생선 이름은 죄 보내주셨어요.
0: 예.
1: 자, 이어서 이번엔 바닷가 포항으로 가는 사연입니다.
0: 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이두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포항 냉수리가 고향인 5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고향을 떠나 살고 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포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고향 포항에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오래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 고향은 포항에서도 바닷가와는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 냉수리입니다. 이름에는 찰냉, 물

0: 비를 맞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기한 풍습이었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겠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 집에서 200m쯤 떨어진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다녀야 했습니다. 어린 제게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멀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소에게 먹일 물을 길어오라는 할아버지의 심부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양동이를 들고 오다 보면 물은 절반쯤 흘려버리기 일쑤였고 손바닥은 빨갛게 얼얼했습니다. 그때는 왜 우리 집에만 우물이나 펌프가 없을까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물을 길어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야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 어른이 돼 다시 찾은 고향의 그 우물은 기억보다 훨씬 얕았고 집까지의 거리도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변한 것은 우물이 아니라 저였다는 걸 깨달았죠. 근데 올해 다시 포항이 가뭄으로 힘들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린 시절 메마른 저수지와 비를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비를 기다리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시원한 빗줄기가 포항과 냉수리의 논과 밭을 적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렇게 무겁게 길어 나르던 물이 이제는 하늘에서 넉넉하게 내려와 고향 사람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도 고향은 늘 마음속에 남아있나 봅니다. 오늘은 포항 하늘에도 꼭 비가 내리기를, 그리고 제 고향 사람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1: 아이고, 포항뿐 아니라 정말 시원한 냉수 같은 비가 한바탕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0: 전국에, 그죠?
1: 그죠? 네. 네.
0: 물론 냉수리는 더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고요.
1: 와, 진짜. 예.
0: 기우제가 뭡니까? 비가 올 때까지 빌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게
0: 내립니다.
1: 기우제죠.
0: 비는 온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여름은 덥기 마련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왔어요. 태어난 때부터 한반도 기후에 익숙하니 더위에 단련도 됐는데

그런데 인생 선배님들도 후배님들도 이 더위는 경험과 연륜으로도 이길 수 없고 젊은 패기로도 감당하기 버겁다고 하십니다. 더위가 이렇게 극심해지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일단 산업 현장, 그 중에서도 건설 현장, 보통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곳이 많은데 일 시작하는 시간대가 당겨지지 않을까요? 밤에도 뭐 열대야가 이어지니까 창문 열어놓는 집도 없을 테고 소음에 대한 민원도 적을 테니 일을 더 일찍 시작하고 가장 더운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늘리지 않을까요? 폭염에 프로야구도 비상입니다. 경기가 취소되거나 정한 시간보다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 프로야구 일정에도 변화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7월과 8월 사이에는 경기 수를 줄이고 시즌을 더 늦게까지 이어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선수와 관객을 더위로부터 보호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비는 오지 않고 물을 많이 쓰니까 계획적인 단수를 시행하는 지역도 나타났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가는 급수 차량 늘어날 테고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이 일어나거나 일정량을 쓰고 나면 물이 저절로 멈추는 절수 버튼을 집집마다 설치하게 될 수도 있죠. 여름 휴가는 역시 바다지 하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여름 휴가 풍경이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백사장이 너무 뜨거워서 걸을 수도 없고 땡볕에 나가 놀기도 어려우니 바다나 숲이 보이되 에어컨 빵빵한 실내를 벗어나지는 않는 그 실내 놀이터나 워터파크가 늘어나겠죠.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바다 그림을 벽에다 붙여놓고 그냥 집에 있지 뭐. 아마 그렇게 바뀔지도 모르죠. 뜨거워진 아스팔트 길을 식혀주는 살수차 이제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 이쪽 일자리 늘어날 테고 더위를 이기는 길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발명 프로젝트 많이 많이 늘어나겠죠. 코로나19 때는 사람들 접촉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었습니다. 더위 때문에 에어컨 가동하느라 비용 들고 사람들 오가며 땀 빼고 예민해지면 일에도 지장이 크니까 이 폭염은 재택근무 일수를 늘릴 수도 있겠어요. 점점 심해질 극심한 더위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요? 당당이님들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네, 김현철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We can fly high 였습니다.
1: 네, 2335님이 더워서 사람이 안 다니니 자영업도 쉽지가 않네요. 유유. 더위에 저도 휴무 써붙이고 싶지만 어디서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 홀로 가게 지키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더우니 야외로 뭐 산책이나 걸을 분들이 잘 없잖아요.
1: 없죠.
0: 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가게 지키고 계신 분들은 또 그만큼 또 이렇게 속이 타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말이죠. 왠간히 더워야 좀 돌아다니지.
1: 그러게. 그러게. 예. 아니 근데 지난 주말부터 거리에 차가 좀 덜해요.
0: 확실히 못 도심에서는 느끼셨어요? 차가 좀 덜하죠. 네.
1: 도심에서는. 예. 아, 차들이 다 빠져나갔나? 그러다가도 아니다. 휴가를 그냥 안 움직이고 집에 계신가? 뭐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0: 맞아요. 휴가로 떠나신 분들도 계시겠고 집에서 진짜 말 그대로 뭐 어디
1: 시원하게
0: 가. 이렇게 더운데.
1: 맞아.
0: 해서 그냥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테고 말이죠. 8353님이 저는 지난주에 휴가였는데 어디를 갈 엄두가 안 나서 한풀 꺾이는 8월 말에 피서를 가자고 했네요. 폭염은 휴가철도 옮길 듯합니다.
1: 아마도 뭐 운동 경기나 뭐 등등 해갖고 좀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휴가철도 네.
0: 네.
1: 너무 뜨거운데 가갖고 그럼 뭐 즐길 게 있겠어요? 다 지치지.
0: 아니, 그러니까 바닷가 사진을 봤는데 그 백사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에는 들어가 있는 뭐 피서객들이 있는데 이 백사장에는 어우.
1: 아, 그렇구나.
0: 엄두가 안 나는 거죠.
1: 네. 박종옥님 요즘 쇼핑몰 가면 방학한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실내는 또 그나마
1: 그러니까,
0: 시원하니까.
1: 그니까.
0: 네네.
1: 네. 아, 그렇구나.
0: 해서 이런 여름 도서관 뭐 극장 이런 곳에서 더위를 식힌다는 분들도
1: 찬성,
0: 많습니다.
1: 찬성. 좋아요. 네네. 네.
0: 그리고 우리 전통의 그 피서 지역 은행.
1: 은행. 빼놓을 수 없던.
0: 그러니까.
1: 쫓아내지도 않았던.
0: 네네. 그래서 은행을 갔더니 요즘은 아이스크림도 주더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1: 오? 어디에요?
0: 진짜 어디에요?
1: 어디에 어디?
0: 요새 왜냐면 이 스마트 뱅킹 하느라고.
1: 맞아.
0: 홈뱅킹 뭐 이런 애로 은행 잘 안 가는데.
1: 안 가죠. 안 가. 맞아.
0: 아, 오히려 이렇게 또 아이스크림도 챙겨주고 하시는구나.
1: 그러시는구나.
0: 역시 은행이 정통의 강호다. 최고다.
1: 그랬구나.
0: 아, 이렇게 아이고. 피서를 즐기셔야겠습니다. 정말. 자, 이번 사연은요. 서울시 동작구 만학로에서 박경화님이십니다. 기어코 탈이 나고 말았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하고 목이 부어 침을 삼키는 것도 힘들었다. 병원에 다녀와 약을 챙겨 먹고 식은땀을 흘리며 자고 나니까 좀 나아지긴 했지만 이제 몸을 쓰는 노동은 못하겠구나 싶었다. 정신을 차리고 집을 둘러보니 서운한 마음보다 10년 이상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시원하고 홀가분했다. 이 작은 방에서 아이는 잘도 견디다 나갔다. 내가 유방암을 앓게 되면서 대구에서 서울 병원까지 오가는 길이 너무 멀기도 했고 마침 군 제대를 앞둔 아들도 대학 생활을 끝낼 때까지 방을 얻어야 했다. 몸도 아픈 데다 경제적으로 두 집 살림을 건사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 함께 살까? 하고 물었다.
1: 어우, 저야 뭐 엄마랑 함께 살면 좋죠.
0: 중학교 때부터 대안학교 기숙사 생활로 독립 아닌 독립을 했던 아이라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들은 선선히 엄마와 함께 사는 게 좋다고 해줬다. 그렇게 시작된 서울살이. 대구의 작은 아파트를 처분하니 학교 앞 전세방을 겨우 구할 수 있었다. 돈을 조금 더 융통해 오래됐지만 정갈한 한 옥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자고 나면 하루 사이 뛰어버리는 집값에 가진 돈으로는 서울 변두리에나 겨우 집을 살 수 있을 지경이었다. 아이가 학교를 편하게 다니고 나도 병원에 지치지 않고 다녀야 했기에 흑석동 학교 앞에 전셋집을 겨우 구했다. 서울 학교 앞은 월세가 줄을 이루었기에 전셋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지경이었다. 그렇게 2년 기한을 살았을 때 집주인은 아들이 들어와 산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였다. 뭐 어쩌겠는가. 아들이 교통비도 줄이고 학교 가는 시간이라도 줄여 공부에 매진하길 바라는 마음에 학교 앞을 고집했는데 그것이 병폐였다. 은행에 저당이 잡혀있던 집이었지만 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돈을 지불하면 바로 저당을 풀어주겠다고 했고 집 없는 서름과 이사 스트레스를 겪던 나는 철석같이 그 말을 믿고 지난번 집보다 더 많은 돈을 보태 전세금을 건넸다. 하지만 차일피일 핑계를 대던 집주인은 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 해결될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고 부동산은 이사를 당신이 결정했으니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핀잔을 주었다. 그리고 이사 온 지 6개월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집주인은 딸들의 남자친구들을 각각 방 하나씩에 전입신고를 해놓았고 맨 마지막 입주자인 나는 겨우 800만 원만 받아든 채 망연자실. 그야말로 눈앞이 노란 세상으로 내던져지고 말았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고 내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져 하루하루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마지막까지도 통성 기도를 같이 하러 가자던 집주인 아줌마와 법대로 하라던 부동산 중개인의 대답은 창과 화살이 돼 내 마음을 발기발기 찢어놓았다. 사기로 집주인을 형사, 민사 고소해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판결문 종이 몇 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동사무소에서 차상위 수급자 자격을 취득했다. 월세방을 구하고 회색빛으로 가득한 집안에서 앞으로 살아나갈 일이 아득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아들은 아픈 엄마 걱정이 먼저라고 했다. 그럴수록 더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러는 사이 3년 넘게 매달 3만 원씩 적금을 들어 하와이 여행을 가자고 계획해두었던 날짜가 돌아오고 있었다. 친구들은 가서 툴툴 털어버리자고 했고 이 정신에 미치지 않고서야 하와이를 즐길 수 있겠냐 하면서도 가지 않으면 여행 경비가 모두 날아갈 테니 그 돈이 또 아까워 주섬주섬 가방에 짐을 우겨넣고 하와이로 갔다. 친구들 모두 내 눈치를 보느라 자꾸 말을 걸며 챙겨주는 것도 미안해서 비행기를 타면서 같이 여행 분위기를 맞춰주기로 마음먹었다. 천당 아래 999당이라 했던가. 빅아일랜드 화산이 끓어오르는 대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하와이를 돌다 보니 이 넓은 세상 아래 내가 당한 일은 티끌보다도 작고 한순간 어찌 될지 모르는 인간의 삶 애달 복달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로 돌아와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어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다. 강의가 없는 여름

가을이나 겨울방학 시즌이면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하고 파출부 일도 하고 여행 대신 전국을 다니며 벽화를 그리는 선생님을 따라 일을 하며 여행을 대리만족했다. 보증금 조금에 매달 월세가 나가는 것이 너무 아깝고 억울했지만 이 또한 내 탓이니 달게 그 대가를 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노량진의 작은 임대아파트에 덜컥 당첨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절로 나오는 위치였다. 서울역, 강남터미널 등 사통팔방 교통편이 좋은 데다 아들 학교도 가까운 곳이니 하늘이 나를 돌보는 것 같았다. 그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14년을 살았다. 아이가 살던 작은 방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하나만으로 꽉 차서 방을 들여다볼 때마다 미안했다. 빨리 아들이 독립해 나가기를 소망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하던 길의 문은 너무 좁았다. 공부에 실패한 아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앉아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던 시간은 가슴에 바위돌을 얹어놓은 것 같았다. 매일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 밖에서 최대한 버티다 귀가하곤 했다. 현관문을 열면 무겁고 어두운 공기로 가득 찼던 그 시간을 지나 아들은 가려던 길을 포기하고 회사원이 되었다.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면 짠하고 슬펐지만 닫힌 방문을 보던 것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지. 취직한 아들은 매달 70만 원씩 차곡차곡 내게 돈을 보내주었기에 꼬박꼬박 적금을 들어모았고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합쳐 대출을 끼고 상도동의 오래된 빌라를 아들 명의로 샀다. 이게 꿈인가 싶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았다. 자기 이름의 집을 가지게 된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다. 계약금을 치른 후엔 매일 가게를 정리하는 생활용품점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거나 중고마켓에서 새 살림용품 파는 것을 찾아내 살림 구색을 갖췄다. 6월부터는 하던 일도 멈추고 매일 빌라로 가서 집수리를 도왔다. 벽화 그릴 때 배운 페인트 기술로 아들의 집을 크림색으로 아늑하게 칠하고 천장은 실크 벽지를 바르고 싱크볼을 바꾸고 싱크대도 칠을 하니 새 것처럼 변신해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오래된 수전과 현관문도 교체했다. 비용이 들긴 했으나 환하고 밝은 집으로 변신했다. 마침내 수리가 끝나고 나는 힘든 줄도 몰랐다. 아들이 출근한 뒤 아들의 짐을 차로 실어 날랐다. 마침내 아들이 독립을 한 것이다. 이젠 아들이 나간 작은 방을 치워야 했다. 좁은 방에서 말없이 견뎌준 아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워 청소를 하면서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 부족하고 신중하지 못한 엄마를 둔 탓에 이 작고 비좁은 방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없어 꿈을 접어야 했던 시간들. 날개 꺾인 아이를 보며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먼지가 돼 곳곳에 남아있었다. 방을 다 치우고 좁은 집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잘 접혀있던 살림들을 재배치했다. 깨끗하고 넓어진 새 집에서는 아들이 새 출발을 하고 홀로 서야 하는 나를 위해서는 쾌적한 나만의 집이 생겼다는 게 꿈만 같았다. 괴로움과 힘듦이 덮쳤을 때 짧게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긴 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 어려운 숙제를 마친 듯 홀가분해졌다. 환갑을 훌쩍 넘긴 몸은 그동안 너무 혹사당했다며 반란을 일으켰고 아파서 누워있어야 했지만 입꼬리는 자꾸만 올라간다. 아들이 떠난 빈방이 허전하지 않고 되려 꽉 찬 만족감으로 나를 감싼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는 여행 가방을 쌌다. 4년 넘게 쉬는 날마다 꾸준히 이어온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좋은 기회로 크루즈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시절 바다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을 친정 식구들에게는 차마 털어놓지 못했다. 더 큰 걱정을 끼칠 것을 알기에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요 몇 달 사이 우리 집에 찾아온

0: 이 기쁜 소식은 함께 나눌 수 있어 참 좋다. 특히 힘들거나 어려울 때 마치 친정처럼 의지하고 속을 내보이던 여성시대와는 꼭 나누고 싶었다. 새 비데를 사서 우리 집에도 달아주고는 시크하게 저 가요 하며 밥 한 술 안 먹고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 누가 뭐래도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다. 나는 잘 살아왔고 앞으로 더 잘 살아갈 것이다. 감사한 삶이다.
1: 아이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그러게요.
1: 참 몇 년 전에 그 전세 사기처럼 가슴 아프고 웬일이에요. 정말 그래. 괴로운 일을 겪으셨지만 진짜 숨조차 못 쉴 정도로 힘들으셨지만
0: 야, 그 와중에 그래도 또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그 돈도 마련하시고
1: 또 적금 부어서 아들 것도 또 마련하시고
0: 대단하신 거예요.
1: 매달 그 70만 원씩 보내준
0: 용돈을 그대로 네, 적금 모아서
1: 네. 예. 오래된 빌라를 아들 명의로 사줬어요. 아이고 예. 참 좋다.
0: 그 와중에 토요일마다 또 봉사활동도 하신 거예요.
1: 하여튼 바지런히 사셨어.
0: 정말.
1: 그리고 아들 방도 아들 집도 새로 꾸며주고 네.
0: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네요.
1: 그러셨네. 예.
0: 두 다리 쭉 뻗고 망편이 좀 쉬셔도 될 것 같아.
1: 난 그게 코미디였어. 통성기도 같이
0: 야, 그 사기 쳐놓고 무슨 아유. 기도를 같이 하죠. 아유, 그게 마리의 방구에 정말.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3: TVX.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6: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인세 성원에드피아.
7: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8: 제초제는 타타타.
7: 한얼사이언스.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 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정소라님께는 홈 카페 꾸러미, 이두희님과 박경환님께는 굿데이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1: 자,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매트리스, 네. 오늘 행운선물 추첨 있는 날인데 그것과 별개로 3부에 또 깜짝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2: 오, 궁금하시죠?
1: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담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4: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역대 최고 폭등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다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237.18포인트 3.60% 내린 6358.27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장 초반 7% 넘게 내리며 각각 24만원과 15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기 폭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나 여전히 반도체 고점을 경계하는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보류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월요일 오후부터 이란과 새로운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이란과 협상의 형태로 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이뤘고 이란 비핵화 합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일본 엔화 지원을 위해 개입했음을 확인하며 우정의 신호일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남미와 독일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부동산과 증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청와대 강효정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박 11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황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급등락을 반복한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레버리지 ETF 문제, 또 전세가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막기 위해 자회사 중복 상장 시 주주 동의를 의무화하는 중복 상장 규제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물적 분할 자회사가 상장 전 모회사 주주총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공시규정 개정안에 승인했습니다. 이때 주주동의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되는 3% 룰이 적용되고 표결에 참여한 주식의 과반 찬성과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모회사 이사회엔 주주 영향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이사회 의결, 공시 등 5대 의무가 새로 부과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7도, 대구와 광주, 창원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23도에서 39도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은 31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최근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AI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의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한다거나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며 중대재해법을 예외 적용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데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경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마련이죠. 소중한 가치들을 살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모셨고?
9: 잘 모셨어.
8: 어디로?
9: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8: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9: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8: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3: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섬입니다.
11: 이모, 이젠 제가 돌려드릴게요.
13: 오, 어떤 걸 돌려드리려고 하시는지. 오늘 음성 편지는 일중이가 모십니다.
14: 안녕하세요들 엄마처럼 챙겨주신 저희 이모에게 고맙단 말을 하고 싶어 목소리 남깁니다. 이모, 나야 연수. 어릴 때 이모 집에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 맛있는 것도 제일 먼저 챙겨주고 용돈도 엄마 몰래 꼭 쥐어주고.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다 이모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 이젠 컸다고 연락도 잘 안 하는데 먼저 전화해서 밥은 먹었는지 잘 지내는지 물어봐주는 우리 이모. 내가 살갑게 표현은 잘 못해도 나한테 이모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지? 이모, 이제는 이모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이모에게 그런 조카가 되고 싶어. 늘 내 편이 돼줘서 고마워. 다음에 만나면 내가 맛있는 거 쏠게. 사랑해.

0: 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조이와 폴킴이 함께한 좋을 텐데.
1: 오, 색다른 느낌이네요.
0: 그렇죠. 네.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오, 좋았어요.
0: 이게 다 크고 난 다음에야 우리 이모가 날 이렇게 사랑해서 챙겨준 거였구나.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였는데. 지금은 밥 해주고 챙겨주고.
1: 용돈 주고.
0: 네.
1: 3467님 보세요. 이모의 조카 사랑은 짝사랑이던데 이댁은 아니네요.
0: 아, 짝사랑이 아니죠. 이제 조카가 깨달았죠. 우리 이모가 날 사랑해서 이렇게 챙겨준 거였잖아.
1: 아유, 그렇게 아는 사람 없어요.
0: 어떠세요? 조카가 많으신 거죠? 우리 누님 누구죠?
1: 조카 아들이 셋이고 조카 딸이 하나인데.
0: 네네.
1: 아들들한테는 뭐 이런 거 없죠. 없어요. 그냥 뭐, 짝사랑이죠. 이모, 걔네들 어린 날에 짝사랑.
0: 큰이모 고마워요. 뭐 이렇게 없어요.
1: 편지로는 써요.
0: 오, 네네.
1: 생일 카드에는 쓰는데 딸은 좀 달라요. 조카 딸은.
0: 어떻게 다릅니까? 확실히 표현이 좀 더.
1: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아이 정말.
0: 아니 근데 오늘 사소함 주인공 연수님이
1: 네.
0: 예, 정확한 연락처를 안 남겨주셨어요.
1: 그러면 섭섭하죠.
0: 네네.
1: 남겨주셔야 돼요.
0: 이 정확한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예, 02789-1004번 열린 사소함에 음성 남기실 때는 성함과 전화번호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연수님 지금 듣고 계신다면은 문자나 미니로 제가 음성 남긴 그 연수예요 하고 보내주세요.
1: 네, 연락처 알려주시는 대로 연수님께는 이모님과 함께 드실 수 있도록 맛있는 치킨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0: 자, 이제 고모에게 감사한 마음 보내실 분 기다립니다.
1: 이모 말고
0: 우리 고모도 좀 챙겨보자. 나의 여동생 고모에게. 예, 이 아빠의 여동생 혹은 누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네. 고모 02789-1004 이모에게 질 수 없잖아. 우리 그렇죠. 고모는 언제까지 잔소리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02789-1004번으로 음성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깜짝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 네, 그렇죠.
0: 예, 책입니다. 이근후의 필사노트.
1: 아, 네.
0: 아버지, 당신에게 인생을 못 씁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분씩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1: 네. 이근우님은 요즘 일요일마다 여성살롱에서 우주, 코스모스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명현 박사님의 부친 되세요.
0: 네네.
1: 저희 그 여성시대에 예전에 참 그 먼 전주에서부터 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학자 아들이 읽고 엮은 정신과 의사 아버님의 인생 답장이라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네, 여름에 독서하기도 좋지만 또 필사까지도 할 수 있는 책이에요.
1: 좋죠. 네.
0: 자, 신청 이쪽으로 받습니다. 문자 샵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잠시 후에는 당당이님들과 함께하는 토론의 장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가 이어집니다.
0: 여성시대 3, 4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유니베라, 데이팩, KB국민은행, 안 터지는 맥스부탄,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모빌코리아 윤활유, 롯데건설, 노무법인 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유산물산교역, 롯데렌탈과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7: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6: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답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건 늘 힌트가 되죠. 그래서 오늘도 당당히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 누군가의 고민을 듣다 보면 어머 나도 그랬는데 맞아 나도 그게 늘 고민이 되더라고 이렇게 공감되는 순간들이 많죠. 오늘은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에 사시는 최선권님이 여름휴가의 추억을 떠올리시다가 질문을 주셨어요.
6: 요즘 휴가를 벌써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출발을 앞두고 계신 분들 나중으로 미뤄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선 최선권님은 어떤 사연과 질문을 여성시대 당당히 백인에게 물어오셨는지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7: 몇 해 전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아이들과 아내는 바다로 계곡으로 제천 청화로 피서를 가자 하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호기롭게 내일 직장 가서 휴가 신청을 내겠노라 약속했죠. 하지만 다음 날 출근해보니 이미 발빠른 동료들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좋은 날짜를 모조리 선점해버린 후였습니다. 남은 건 방학이 끝날 무렵인 8월 15일부터의 일정뿐. 아쉬운 대로 그 날짜에 휴가를 신청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올해는 조금 늦게 떠난다고 생각하자. 그때 가도 뭐 더위는 계속될 거야. 어느덧 기다리던 8월 15일. 그런데 그에 따라 날씨가 이상하리만치 서늘했습니다. 가을 옷을 입어야 할 정도였지만 우리는 기대를 안고 제천행 열차에 몸을 실었죠. 제천역에 도착해 처남의 차를 타고 유원지 강가로 향했습니다. 전에는 피서객으로 북적이던 곳이었는데 찬바람이 쌩쌩 불어 물속에 발 한 번 담가볼 수 없더군요. 썰렁한 강가를 둘러보고 매점에서 음료수 한 병씩 사 마신 후 씁쓸하게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원래는 처가에 며칠 머물며 단양팔경이며 의림지며 둘러볼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날씨 탓에 모두 포기하고 그날 저녁 열차로 곧장 서울로 되돌아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 안 여름방학인데 물놀이 한번 신나게 못해보고 지쳐 잠든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에휴, 내가 휴가 시기를 조금만 더 서둘러 챙겼더라면 아이들한테 시원한 여름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다음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휴가철이 찾아오면 고민이 돼요. 남들 갈 때 떠나야 피서 기분도 나고 신나긴 하지만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사람 반, 물 반인 곳을 다녀올 생각을 하니 이건 휴가가 아니라 고생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걱정도 되거든요. 차라리 성수기를 살짝 피해서 여유롭게 다녀오는 게 나을까 싶기도 하고요. 백인에게 묻습니다. 당당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름의 절정, 7말 8초 성수기 휴가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한 박자 비껴가는 여유로운 휴가를 선호하시나요? 당당히 여러분의 휴가 취향이 궁금합니다.
6: 이야, 이거 정말 고민되시겠어요. 아이들에게 여름 추억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이 아빠의 미안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7: 아, 그렇죠. 그리고 휴가 날짜 제대로 정하는 거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6: 맞아요.
7: 아이들 방학 학원 일정 맞춰야 되죠.
6: 이게 또, 최우선이죠 정말.
7: 그렇죠. 그걸 최우선에 두고 직장 사정 봐야 되고요. 그렇지. 또 모든 걸 다 예약해야 되잖아요.
6: 네.
7: 뭐 그러다 보면 인기 있는 숙소 또 뭐 가성비 좋은 장소 뭐 이런 거 금세 마감이 돼서 못 떠나게 되고.
6: 그게 바로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의 그 아이들 방학과 맞물려서 시작이 되니까 사람도 많고 길도 막히고 숙소값 비싸지고.
7: 그렇죠.
6: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건데 조금만 늦게 가면 한적해서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럼 여름 뭐 물놀이 이런 건 좀 패스를 하고 선선한 가을에 갈까? 근데 가을은 또 너무 짧으니까 차라리 겨울에 갈까?
7: 근데 여름엔 워낙 더워서 일도 제대로 안 잡히고 또 애들도 방학이고 다른 집 애들하고 뭐 누구는 어디 갔대 쟤는 어디 갔대 이렇게 그러면 애들하고 함께 놀러 갔다 오기가 좋잖아요. 북적여도 해수욕장에서 모래 찜질도 하고 뭐 계곡에 발도 담그고 그게 또 여름 휴가의 맛이 아닐까.
6: 그러게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7: 네.
6: 다 취향의 문제고 또 휴가 시기를 그때로 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태조사, 취향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휴가의 시기. 여러분은 휴가를 언제로 계획하셨는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1번 성수기파. 사람 많아도 휴가는 역시 한여름 성수기에 즐긴다 하신다면 1번에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7: 2번 비수기파. 복잡한 건 난 딱 질색이야. 한 템포 비켜서 느긋하게 비수기의 휴가를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2번에 투표를 해 주십시오.
6: 다른 해 아니고요. 올해 2026년 이 여름 휴가에 한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 그때를 휴가로 정하셨는지 이유와 함께 1번 북적북적 성수기파, 2번 여유로운 비수기파. 자, 노래 듣고 올 동안 투표해 주세요.
7: 1번, 2번 이렇게 딱 숫자만 써서 보내지 마시고요. 휴가를 그때로 정하신 이유, 나름의 이유도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돈이 더 들어가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리겠습니다.
6: 네, 미니로 이종희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그 노래 맞는 거죠?
7: 네, 레이프 가렛의
6: Surfing USA.

0: 네, 시원한 노래 듣고 왔고요. 근데 노래 듣는 사이에 아주 시원하지 못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 네, 네. 어떤 건데요? 네,
0: 광주특별시 광주광역시죠? 네, 인천, 경기, 경북, 경남, 강원, 전북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 오.
0: 아우, 폭염 경보 내려졌어요. 네.
1: 광주특별시인가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0: 이제 광주특별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합쳐져가지고.
1: 네. 예. 말씀 안 드려도 이미 피부로 다들 느끼실 거예요. 더위에 야외 활동 가능한 한 더위는 피하는 게 좋다니까 자제하시고요. 웬만한 일 아니면 밖에 나가지 마시고 외출한다 하실 때는 양산을 꼭 챙겨주시고 물도

0: 남들 안 갈 때 비껴서 가야 진짜 쉬는 휴식이지. 당당히 여러분의 휴가 취향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1: 자, 구기현님 1번. 저는 강제 성수기파예요.
0: 강제.
1: 강제로. 이번에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교 생활, 학원 방학, 학교 방학, 학원 방학 피해서 가야 하니 극극극 성수기더라고요. 그나마 제일 저렴한 방으로 워터파크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수기를 사랑해요. 같은 가격으로 더 저렴하게 누릴 수 있으니까요.
0: 예.
1: 뭐 웬만큼 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좀 같은 값에 싸게 간다 그런 걸 더 선택을 하죠. 어른들은. 네.
0: 아무래도 그럼 이제 비수기가 되는 거니까.
1: 그렇죠.
0: 근데 고등학생인데 아직 그래도 워터파크랑 같이 다녀주나 보군요.
1: 그러네요. 네,
0: 거의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1: 마지막이라 생각. 네.
0: 강제 성수기에 가시는 거 거의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0: 즐기세요.
1: 네.
0: 박성남님은요. 올여름 바캉스를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부산으로 잡았는데요. 성수기 때는 기본 숙박료가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하루 차이에 숙박비가 30에서 16만 원대로 떨어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1: 기적이다.
0: 저는 기왕 가실 거면 비용도 아끼고 사람도 좀 덜 하는 성수기 이후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죠.
1: 그렇죠. 그럼요.
0: 예.
1: 이정님님. 저는 20대 때부터 여름 휴가를 피해 6월에 친구들과 휴가를 떠났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아 정말 찐 휴가를 즐길 수 있어 좋아요.
0: 네.
1: 자, 성수기냐 비수기냐 올해 여름 휴가 어디가 더 많은지.
0: 네,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는 광고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줄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3: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월요일 아침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하는 시간.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4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1: 자, 2026년 여름휴가 언제 떠날 것이냐.
0: 1번 북적북적 성수기파, 2번 여유로운 비수기파.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봤고요.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누님은?

0: 저는 비수기파예요. 제가.
1: 물론 이제 저도 말하자면 비수기파인데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강제 성수기파도
0: 애들 때문에
1: 많으실 거란 말이죠.
0: 그렇죠. 애들 때문에.
1: 예. 네.
0: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무래도 성수기파가 되겠죠.
1: 아니 마음이야 저렴하고 정말 한가롭게.
0: 그렇지, 그렇지.
1: 비수기로 가고
0: 30만 원짜리 방이 16만 원으로 뚝 떨어지는 기적을 봤다는데. 뭐.
1: 그러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게.
0: 그렇죠. 네,
1: 성수기에 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으니. 야, 요 결과가 궁금한데요. 자, 여성시대 당당히 백인 선택. 올해 여름휴가는? 자, 1번 성수기파와 2번 비수기파 가운데 더 많이 보내주신 선택은? 어머, 7대 3 정도로 많았습니다. 2번 비수기파.
0: 와!
1: 그러네요.
0: 그렇다.
1: 실제로 이건 여러분들의 계획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올해 실제 계획이 그래도 비수기파로 더 많았군요.
0: 4966님이 새싹 문자 주셨는데 2번 비수기파입니다. 중3, 초6 아들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항상 7월 초, 7월 초 아니면 중순에 미리 다녀와요.
1: 그러네.
0: 뭐 학교도 거의 마무리일 때라 예. 학업 부담도 적고 비수기이기 때문에 국내나 해외나 모두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애들은 학교 체험 학습 쓰는 걸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1: 아, 그러니까 방학 전이니까
0: 네네.
1: 체험 학습으로 아예 다녀오시는구나. 이것도 괜찮죠.
0: 괜찮죠.
1: 네. 아예 방학 들어가고 성수기 되기 전에 미리 쫙 치고 빠지기. 진교환님은요. 남들 쉴 때 쉴 수가 없는 자영업자라 어쩔 수 없이 강제 비수기파예요. 아, 또 강제 비수기파도 있으시네.
0: 그렇구나.
1: 남들 쉴 때 쉬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질 않네요. 그래도 비수기에 가면 저렴하게 좋은 곳을 갈 수 있어 좋아요.
0: 네네. 네.
1: 근데 이 강제 비수기파가 오히려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고 또 원하는 시간대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난 차라리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0: 하여튼 성수기든 비수기든 쉴 수 있으면 좋죠.
1: 네.
0: 앞에서는 이제 언제 떠나는 휴가가 좋을 것이냐, 성수기냐, 비수기냐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해봤다면 네.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요. 휴가는 꼭 멀리 가야만 휴가가 아니잖아요. 쉴 휴자니까.
1: 예.
0: 누군가는 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떠나야 휴가 갔다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집이 제일 편안하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보내는 하루가 최고의 휴가일 수도 있겠고.
1: 맞습니다.
0: 일중 씨는 어떤 휴가를 꿈꾸십니까?
1: 아, 저는 자연 속에서 새소리 들으며 물소리 들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휴가를 꿈꾸는데.
0: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가.
1: 못 해봤어요.
0: 그렇죠?
1: 예, 아직까지 제 안, 이제 제
0: 아내가 엄청 계획력이 있으셔서
1: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계획파. 뭔가를 보러 걸어 다녀야 돼.
0: 걸어 다녀야 돼. 하루에 네네. 2만 보 이상이야.
1: 네네.
0: 그러니까 넋 놓고 이렇게 멍 때리고
1: 아침에 그냥 예,
0: 숲속에 있다든지
1: 일어나서.
0: 아니면 바닷가에 그렇게 있다든지 뭐 한 뭐 남의 나라 해외 가서 호텔 풀에서 하루 종일 나는 추리소설을 읽을 거야.
1: 그런 것도 너무 좋잖아요.
0: 내 친구가 그래요.
1: 예.
0: 그래서 걔네는 일주일을 가나 1박 2일을 가나 트렁크 사이즈가 똑같아요. 부부가. 남편이 기장이었거든요.
1: 예.
0: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언제나 간편하게 맞춰서. 가서 뭐 남편은 거기서 이제 비행하고 뭐 어쩌고 일정 따라하고 내 친구는 풀에서
1: 네.
0: 추리소설을 이만큼 갖고 가서 그걸 다 읽고 온대요.
1: 그러니까 이렇게 휴양지 가면 그 썬베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0: 맞아요.
1: 책 읽는 분들 많거든요.
0: 많죠.
1: 멋져
0: 많죠.
1: 보이더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책은 안 읽더라도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풍덩 빠질 수 있는 그런
0: 풀.
1: 풀도 있고 물도 있고.
0: 바닷가.
1: 네.
0: 누구랑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1: 아, 그러니까 가족들과 가야 되는데.
0: 여보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1: 아, 친구들하고 가는 게 제일 재밌어.
0: 친구들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
1: 왜냐면,
0: 제일 웃겨.
1: 왜냐면 친구들은 눈치를 안 봐도 되잖아.
0: 그리고 부담이 없어.
1: 그러니까.
0: 아니, 챙겨줘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저 사람이 어저께 뭘 먹을 때 별로라고 그랬으니까 아, 점심은 그럼 그 비슷한 거 말고 다른
1: 그러니까.
0: 메뉴로. 뭐 이런 궁리를 안 해도 된다는 거.
1: 우리는 뭐 옛날부터 친구들은 뭐 먹을지 물어보지도 않아.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내가 먹고 네가 먹고 싶으면 네가 먹어라. 내가 배고프면 난 지금 먹으면 되지.
0: 뭐. 아유 그래요.
1: 이런 거니까 신경 안 쓰니까 오히려 친구들이 편하긴 한데요.
0: 좋다.
1: 자 이번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0: 당당히 여러분이 꿈꾸는 가장 완벽한 휴가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에겐 이게 진짜 쉼이고 휴가다.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완벽한 휴가, 휴가의 로망을 알려주세요.
1: 네, 올해 나는 이런 휴가, 이러한 쉼을 원한다. 아, 아무도 없는 시골집에서 책 한 권 읽으며 보내는 휴가.
0: 아휴,
2: 이것도 괜찮다.
0: 네.
1: 호텔 침대에서 늦잠 자고 맛있는 거 먹는 호캉스.
0: 이것도 좋지.
1: 아이들 다 키워놓고 부부 둘이 떠나는 첫 여행.
0: 이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만 안 걸으면 돼요.
1: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드라마 정주행하는 게 최고의 휴가인 분들도 계시겠죠. 돈 없이도 즐길 수 있는 휴가의 노하우를 좀 나눠주세요.
0: 네네. 또 휴가지에서 번따. 이걸 이제
1: 번호 번따?
0: 누군가 나에게 번호 물어보는 거죠. 저 혹시 혼자 오셨나? 혹시?
1: 어머나. 네. 아니, 꿈도 야무지다.
0: 왜냐면 솔로일 때는 그 뭐 기차를 타건 뭘 비행기를 타건
1: 옆자리에
0: 내,
1: 누군가.
0: 내 옆자리 누가 앉을까?
1: 그렇지.
0: 뭐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니까.
1: 그렇지.
0: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휴가, 나만의 완벽한 휴가를 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1: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컵빙수를 보내드릴게요.
0: 그동안 노래 한 곡 듣죠. 파파야의 내 길 들어봐.

0: 아 진짜 저 바닷가나 저 수영장 옆에서 이런 노래나 쫙 들으면서 그냥
1: 음악을 좋아하니까 네.
0: 쉬고 싶네요. 자, 휴가에도 참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당당히 여러분이 원하고 상상하신 휴가의 모습 소개해드리죠.
1: 3026님이 저는 성수기 손님 없는 제 가게로 피서를 갑니다. 손님이 안 오셔서 더 좋다 생각하면서 발상의 역전환. 네, 더 좋다 생각하면서 혼자서 멋진 휴가를 보냅니다. 손님이 오시면 더 좋겠지만 혼자만의 시간 보낸 것도 참 좋아요. 이것저것 바쁠 때 안 보였던 그런 일도 하고요. 오늘도 멋진 날 보냅시다. 이게 약간
0: 그러니까 이게
1: 참
0: 발상의 전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휴가 중이세요? 아니면 좀 손님분들이 좀 오셨습니까? 예, 그래도 바쁜 게 좋다고 하셨으니 조금 바쁠 땐 좀 바쁘셨으면 좋겠네요. 5241님 나 혼자 무인도에서 한 달 정도 홀딱 벗고 그냥 자연인으로 살면 재밌지 않을까요? 산짐승 바다고기 잡아서 구워먹고 말이죠. 야 무인도에서의 삶
1: 한 달 정도
0: 야 그냥 자연인으로
1: 모기
0: 아 저 이런 거는 꿈꿔보지 않았습니다.
1: 그죠?
0: 예예.
1: 이건 뭔가 채집과 사냥에 자신이 있으셔야 돼.
0: 그런가 봐요.
1: 네, 그래야지 네. 이게 가능해요. 네.
0: 무인도에서 그건 좋지. 아침, 점심, 저녁은 누가 이렇게 쓱 넣어줘. 쓱 넣어줘. 그래, 혼자서 정말 거기서 놀다가 끼니 되면 누가 쓱 밥 넣어주고. 네. 이러면 하겠다.
1: 박진경님이 하루 정도는 식구들 밥 안 해먹는 휴가.
0: 아오.
1: 이거 좋다. 각자 먹고 싶은 거 시켜 먹고 취향껏 즐기는 하루 원합니다.
0: 아니 이거는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홈 베이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서양에서는 뭐 왔다 갔다 뭐죠?
0: 네.
1: 큰 기사로 쓰여지곤 했어요. 집에 있되
0: 네.
1: 마치 휴가철에 휴가지에 온 것처럼 빨래도 하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모든 건 나가서 사 먹고 시켜서 먹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마치 집에 있는데 휴가지에 온 것처럼
0: 예.
1: 아무것도 하지 않기. 그러나 그 뒷감당은 또 몰아서 해야 되잖아요.
0: 아유 박진경님이니까 늘 우리 식구분들의 밥을 다 해결해 주시나 보다.
1: 아유 저도 그래요. 밥 안 해 먹으면 좋아.
0: 아 물론 그 제일 편하죠.
1: 나이 70 넘으면 부엌에서 일하는 거 다 고돼요.
0: 그러니까.
1: 다 고되다고.
0: 아니 이건 당장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이번 할 수 주말이나
1: 할 수 있지.
0: 그걸 하세요.
1: 이번 주말에 하세요.
0: 네네. 삼사일호님 피서 산행 후 사람 없는 계곡에서 알탕을 먹는 게 저에겐 최고의 휴가입니다.
1: 아 거기 무슨 저기 삼계탕 이런 거는 알았는데 거기 알탕이 있는 건 또 처음.
0: 아니 알탕
1: 계곡의 알탕.
0: 시원하고 맛있는데 너무 콕 집어 알탕이 계곡에서
1: 알탕. 알탕을 좋아하시나 보다. 네.
0: 산은 숲과 그늘이라 시원합니다.
1: 맞아 맞아.
0: 땀 흘리고 땀을 계곡물로 씻으면 더위 한 방에 날아가요.
1: 어 그러니까 산행 후에 계곡에서 먹는 알탕.
0: 예.
1: 좋습니다. 권연숙님, 저는 새벽에 사우나 갔다가 오후에는 헬스장 갔다가 퇴근하고 온 신랑과 치맥하는 거. 이게 정말 휴가입니다.
0: 이야. 아니 권연숙님은 미리 땀을 많이 빼시네요.
1: 미리 빼시네 진짜. 그 사우나에서 사우나,
0: 헬스장에서
1: 새벽엔 사우나 오후엔 헬스장.
0: 근데 이제
1: 퇴근 후에 남편과 치맥.
0: 아, 최고죠. 최고인데 요 순서가 바뀌면 살은 쭉쭉 빠지겠다. 자, 1325님. 저는 절친
1: 새벽에 신랑과 치맥하고 그다음에 점심 때쯤 사우나 갔다가 오후에 헬스장. 좋습니다. 네. 예,
0: 죄송합니다, 권현숙 님. 예. 1325 님이 저는 절친과 둘이서 조용한 바닷가 섬 민박집 잡아서 아침에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잠 깨고 싶어요. 철썩. 작은 섬을 천천히 산책하면서 또 파도 소리 듣고 아 상상만 해도 힐링 될 것 같아서 가을에 절친이랑 둘이 떠나볼까 생각 중이에요.
1: 어
0: 좋다. 다녀오세요. 그 민박집이어야 돼. 그래.
1: 그렇지 그렇지.
0: 맞아.
1: 근데 요새 섬의 민박집 장난 아닙니다.
0: 치열한가요?
1: 식사도 기가 막히게 차려주시고요.
0: 맞아, 얼마 전에 네, 나오셔서 말씀하셨죠.
1: 두 끼 주신다고 그랬죠.
0: 맞아.
1: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호강하고 오시더라고.
0: 아이고, 민박집에서 요리까지 딱 해주신다고.
1: 1539님 아기들과 휴가 중 라디오 듣고 있어요. 아기들에게 라디오의 재미가 이런 거다 알려주고 싶어요.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연우야, 재훈아, 아쿠아리움 가서 잼나게 놀자. 아쿠아리움 좋죠.
0: 최고야. 특히 꼬맹이들 데리고 가기에는 아쿠아리움만한 게 없습니다.
1: 최고.
0: 네네. 네. 시원한 실내에서.
1: 최고죠. 네. 저도 한번 제 생일날 소원이 뭐냐 그래서 아쿠아리움 가고 싶다 그래갖고.
0: 왜?
1: 이성미하고 박미선이 날 데리고 아쿠아리움 구경시켜줬어.
0: 다 크셨을 때?
1: 네, 그렇죠. 몇 년 전에. 아니 혼자 가기는 좀 머쓱하잖아 아쿠아리움에.
0: 아, 네네. 그래서 다녀오셨어요?
1: 다녀왔죠. 상어랑도 사진 찍고 뭐 다 사진 찍었어요.
0: 네. 물속 물고기들 보는 재미가 있죠.
1: 그거 괜찮아요.
0: 네. 네. 연우야, 재훈아, 신기한 라디오. 물고기 많이 보고.
1: 그래, 아쿠아리움 다녀와서 열린 사서함에 음성 좀 남겨줘요.
0: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려주실 거야.
1: 네.
0: 전다은님, 토요일에 콘서트 갔다가 왔는데 집으로 가면 돌밥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언니 집으로 갔네요.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소주 마시고 자고 또 마시고 먹고 자고 힐링했어요.
1: 아, 거짓말 한 뒤에 요 여가. 요 틈을 즐기는 거.
0: 요것도 최고지.
1: 아, 최고지.
0: 왜냐면 콘서트라는 게 뭐예요? 나의 음악적인 감수성이 쫙 채워졌잖아.
1: 맞아.
0: 근데 집에 갔는데 또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현실로 너무 바로 가면 아, 이거 힘들어요.
1: 네. 아, 재밌어.
0: 맞아. 이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1: 우리 당당이님 너무 재밌어.
0: 맛있는 거 먹으면
1: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이게
0: 그래.
1: 힐링인 거예요.
0: 네. 아, 그리고 저거 아까 저기 산행 후에 계곡물에서 뭐 알탕을
1: 끓여 먹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네요.
0: 그게 산악인 분들의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등산을 안 했는지 몰랐네. 그치. 그런 용어인지.
1: 예, 이게 뭐였는데요? 뭔데? 아, 그러니까
0: 옷 입은 채로 그냥 계곡 안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뜻이라고 많이들 알려주셨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1300님이 알려주셨어. 산행 후 계곡에서 온몸 담그는 거 알탕이라고 합니다. 알탕만큼 시원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제가 웃긴 거야. 아니, 계곡에서 뭐 딴 것도 아니고 갑자기
1: 알탕을 끓여 먹냐? 그렇게 생각했죠.
0: 우리 웃겼다. 몰랐네. 우리가 산악인들의 용어를 몰랐네요.
1: 그렇지, 몰랐지.
0: 예, 박현숙님.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저는 만화방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어요. 만화책 실컷 보고 남이 해주는 음식 받아 먹고 잠 오면 퍼질러 자고. 아, 그곳으로 가고 싶다.
1: 서울 시내에 기가 막힌 만화방이 있습니다. 아주 대연회장 같은데 계단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0: 예예.
1: 방에 안 받고 거기서 아주 양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0: 그러니까 요새 많이 발전? 아니, 많이 변했더라고요.
1: 여관 아니에요. 아주 예. 최고 앞판.
0: 저 때는 그냥 이렇게 쭉 소파 놓고서 테이블에 이렇게 만화빵이랑 라면 시켜 먹고, 근데 요새는 벌집 모양에 각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뭐 카페처럼.
1: 맞아. 음식도 양껏 잡수실 예. 수 있어.
0: 좋아 보이더라고요.
1: 자, 어느새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0: 어머. 진짜 여름 휴가 다녀온 기분이야. 여러분들의 계획을 이렇게 소개하니까 시간이 진짜 좋다. 훌쩍 갔습니다.
1: 이 남의 의견 듣는 거 너무 좋다. 커핑스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0: 자, 이제 광고 후엔 행운번호 추첨 이어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는
1: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롯데 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성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골뱅이
6: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2: 주방의 꽃 남양 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1: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2: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1: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2: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2: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1: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클리너,
12: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1: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2: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11: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1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13: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2: 자, 바로 해운 선물 추첨 들어가 볼까요?
11: 오늘 일중 씨가 10의 자리 뽑아주세요.
12: 그럼 10의 자리를 먼저 뽑겠습니다. 자, 10의 자리 8번입니다.
11: 그러니까 80. 네. 제가 1의 자리 뽑습니다. 80. 80.
12: 네. 0번을 뽑아주셨네요.
11: 그래서 오늘의 행운 번호는 80. 80입니다. 네. 80.
12: 80.
11: 네. 오늘 행운 번호 80. 80번 주신 분. 지금 드리는 전화까지 받아서 번호를 말씀하셔야 200만 원 매트리스의 주인이 되실 수 있어요. 여보세요?
12: 사랑해요. 에스지 오로빈.
14: 여보세요?
11: 안녕하세요. 여성시대입니다.
14: 네네, 안녕하세요.
12: 예, 반갑습니다. 행운 번호 주셨죠?
14: 아유, 감사합니다.
12: 아니요. 아유,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14: 네네.
12: 몇 번 주셨어요, 행운 번호?
14: 제가 80번하고 65번 했는데.
11: 아이고, 여보세요.
12: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11: 두 개 보내셨구나.
12: 예, 두 개 보냈는데.
14: 마포에서 사는 준호 할머니입니다.
11: 네.
12: 마포에.
11: 자, 준호 할머니. 오늘 감이 오셨어요? 80번은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일까요?
14: 제 우리 며느리 전화번호하고 제 거, 제 아들 거하고.
11: 아, 합했어요? 앞자를?
12: 아직 두 개 보냈는데. 이미 그 중에서 저 뭐가 당첨됐는지 말씀 주셔야 되는데, 아우, 이미 감사하다는 말에 저희가. 아, 라디오 듣고 계�셨어요? 아니면은.
14: 감사합니다.
11: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이 기쁨 누구와 함께 이름만 간단하게 불러주세요.
14: 우리 일본에 저기 일본에 친정 간 며느리 나노하고 우리 가족들 다.
11: 네.
14: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1: 네, 며느님과 네, 가족에게.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12: 덕분에 이렇게 당첨도 되고 저희가 20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보내드릴게요.
1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12: 네.
11: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중국의 배달 라이더 왕지빙. 나이는 56, 별명은 외매 시인, 음식 배달 노동자 시인입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도로에서 보내며 틈틈이 시를 썼고 지난 7월 중국 최고의 권위를 지닌 루쉰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에서 바라본 세상, 왕지빙의 시에는 길 위의 라이더와 청소부, 건설 현장 일꾼들의 삶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 사랑받는 시구를 소개합니다. 날개를 펼쳤다고 해서 반드시 높이 나는 것은 아니다. 낮게 나는 것도 나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득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청소년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

0: 들여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악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의 명령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00억 원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100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하겠다며 주식회사 노머스로부터 선수금 242억 원을 받고 실제로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보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월요일 오후부터 이란과 새로운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이란과 협상의 형태로 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이뤘고 이란 비핵화 합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일본 엔화 지원을 위해 개입했음을 확인하며 우정의 신호일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이 가뭄의 바닥을 드러내면서 헝가리와 세르비아 등 유역 국가들의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현지 시간 2일 44년 만에 처음으로 팍스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출 것이라며 앞으로 닷새가 중대한 고비라고 우려했습니다. 헝가리 전력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팍스 원전은 냉각수를 끌어다 쓰는 다뉴브강의 수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원자로 4기 가동을 차례로 중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7도, 대구와 광주, 창원은 3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23도에서 39도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1.5m, 서해 먼바다에서 최고 1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1.1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최근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의 매일 로켓이 발사되고 하루 평균 10기가 넘는 인공위성이 새롭게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주로 보내는 물체가 늘어날수록 지구 주변에 남는 잔해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우주 개발의 또 다른 과제가 된 우주 쓰레기,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 우주 쓰레기의 정체와 위험성을 알아보고 이를 추적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홍경민의 가져가 듣겠습니다.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오늘은 늘 우주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그동안은 저희가 항성님과 네. 우주를 향한 인류의 기술의 눈부신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조명을 많이 했어요.
2: 맞아요. 네,
1: 오늘은 그 화려한 성과 뒤에 남겨진 하나의 문제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 네.
1: 인공위성 또 로켓의 잔해가 지구 주변을 떠도는 문제 우주 쓰레기인데요.
2: 네. 네.
1: 우주 쓰레기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2: 네. 일단 쓰레기는 다 어떤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남아 있는 게 쓰레기입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자리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갔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달에도 쓰레기가 있죠. 화성에도 쓰레기가 있고요.
1: 네.
2: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전부 사람이 갔다라는 뜻이기는 합니다.
1: 인류가 손을 댄 어쨌든 네. 갔다 오면 무조건 쓰레기가 남는다.
2: 네.
1: 이야.
2: 특이하죠.
1: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2: 맞아요. 그래서 우주 쓰레기라는 게 이제 지구 궤도 또는 뭐 지구와 달 또는 지구와 화성 사이에 남아 있는 궤도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인공 물체를 네. 의미를 하거든요. 이게 뭐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일 수도 있고 부서진 잔해일 수도 있고 또 발사체의 일부 남겨진 그런 네. 부품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주 쓰레기가 빠른 속도로 지구를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성이나 이제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선에 충돌할 경우에는 큰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죠.
1: 항성님은 쓰레기 자주 버리세요?
2: 저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죠. 네. 쓰레기를 안 버릴 수는 없죠.
1: 그걸 이제 묶어가지고 또 어디다 내놓거나
2: 그렇죠.
1: 네. 네. 아니면 분리배출하거나 네. 하셔야 되잖아요.
2: 해야죠. 네. 집에서도 이제 살다 보면 야 이렇게 쓰레기가 뭐 방금 버린 것 같은데 이렇게 쓰레기가 쌓인다고
1: 맞아요.
2: 이렇게 되잖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우주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다는 건데
2: 네.
1: 그것들을 우리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수거해가지고 어디 한 군데다 버려놓고
2: 네.
1: 이런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2: 그렇죠.
1: 예, 양은 얼마나 많이 버려지고 있을까 네. 이런 것도 궁금하고 해요.
2: 사실 이 우주 쓰레기가 이제 인공위성 발사가 1957년, 58년 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돼서 급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건 미소 경쟁이 시작되면서 1960년, 70년대 조금씩 문제로
1: 네.
2: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뭐 그때쯤이야 아직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1: 네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충돌 위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연구가 조금씩 진행이 되기 시작했죠.
1: 네.
2: 그리고 우주 개발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수명이 끝난 위성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실제로 로켓 잔해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우주 쓰레기 위험성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죠.
1: 네.
2: 네.
1: 아 그러면 태초부터 미소 우주 경쟁이 시작할 때부터 우주 쓰레기에 대한 개념 자체는 있었던 거네요.
2: 네.
1: 이제 쌓여가면서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게 된 거고.
2: 네. 애초에 발사할 때는 우주 쓰레기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떨어지면 다 타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을 거고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워낙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올라가는 게 많다 네. 보니까 궤도도 붐비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했죠.
1: 제가 누리호 발사를 할 때 시간을 정할 때
2: 네.
1: 예, 우주에 돌고 있는 인공위성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뒤로 미루거나
2: 네.
1: 뭐 이런 조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2: 맞아요.
1: 예, 우주 쓰레기도 그러면은 그 부딪힐 위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쏠 때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걸까요 지금은?
2: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고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방금 우주 쓰레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실 우주정거장이고요. 우주정거장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진짜로 타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정거장은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어느 발사에서도
1: 네,
2: 고려를
1: 네.
2: 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 외에 진짜로 작동을 하고 있는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 가장 큰 고려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올라가면은 일단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가다 보면 물론 우주 쓰레기 잔해라든지 인공위성들이 매우 빠르게 돌고 있지만
1: 네.
2: 올라가게 되면 로켓들도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상대 속도로 보자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사실은
1: 공간도 굉장히 넓을 거고
2: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정거장 정도만 고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우주 쓰레기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까요?
2: 일단은 지금 우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는 있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인공위성들은 아무래도 이런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인식이 명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수명이 다한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작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남기고 처리를 한다라든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라든지 이제 많은 부분들이 혹시나 모를 인공위성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이제는 몇만 기 단위로 또는 이제 조만간에 몇십만 기 단위로 인공위성들이 분비가 될 거거든요. 지구 저궤도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치해야 될 궤도의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물체와의 충돌이라든지 그리고 우주정거장과의 이제 충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 쓰레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이제 그 딱 정확한 위치에다가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냐 없냐도 문제가 되고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우주 쓰레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2: 네.
1: 그러면 지구 주변에는 현재 얼마나 많은 우주 쓰레기가 돌고 있을까요?
2: 지금 이제 이걸 유럽 우주국 ESA라고 그러죠. 유럽 우주국에서 이제 추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10cm보다 조금 큰 물체들이 약 5만 4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1: 5만 4천
2: 그런데 이거는 전부 쓰레기는 아니고요. 현재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포함입니다. 그냥 10cm보다 더 크면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정거장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1: 그 기준은 왜 10cm예요?
2: 그게 관측이 가능한
1: 지구 표면에서
2: 지상에서 관측이 가능한 정도를 기준으로 추적이 가능한 정도를 기준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요. 1에서 10cm 사이는 이제 우주에 가면은 큐브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하는 우주 쓰레기 자체를 관측을 하는 위성들도 띄워요. 걔네들이 관측을 할 수 있는 사이즈가 한 1에서 10cm 정도.
1: 아, 우주에 띄워놓고 우주 쓰레기를 또 관측을 하고요. 지표에서 하는 게 아니고.
2: 이제 이런 것들이 한 120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1: 120만 개요?
2: 그리고 이제 잘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1cm 이하.
1: 1cm 이하.
2: 이런 것들은 이제 세보지는 않고 어느 영역별로 나눠서 우리 여기 집회에 몇 명이 모였다 이런 것도 영역별로 나눠서 추정을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런 모이는 인구수 맞아요. 이런 거. 계산할 때
2: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면은 약 1억 4천만 개 정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1cm 이하인 애들도 부딪히면 이게 위험할 수준인가요?
2: 이제 올라갔을 때 막 전개를 할 때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속도는 있지만 부딪혀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부딪히면은 아무래도 둘 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 속도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방향이 반대라든지 약간 자동차 충돌하듯이
1: 추돌 말고요. 그럼 방향이 반대면은 되게 세게 부딪힐 것 같아요.
2: 보통은 일반적으로 방향은 한 방향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좌전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를 들어 예전에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잔해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궤도가 변경이 되면서 속도가 변경된다라든지
1: 파편은 반대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2: 반대로도 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1: 그래서 아무리 작더라도 우주 공간에서는 그 작은 것도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왜냐하면 속도 자체가 워낙에 빠르니까요.
1: 우주 쓰레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인공위성과 로켓이 수명이 끝나가지고 생기는 것도 어쨌든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걸
2: 그게
1: 거고요.
2: 그게 가장 일반적이죠.
1: 그다음에 충돌이나 뭐 폭발에 의한 파편. 그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2: 이게 이제 폭발이나 충돌로 한꺼번에 발생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기는 합니다. 정말 수많은 파편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위성이나 로켓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은 상상만 해도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 그대로 이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2009년도에 미국의 통신 위성이 이리듐 위성하고 러시아의 코스모스 위성이 충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천 조각의 파편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것들이 다 뭐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cm 이상이면은 다 추적을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확인할 수 없는 작은 물체들 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네.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소련 같은 데서 미사일 또는 레이저로 요격 실험을 했을 때 생기는 파편들
1: 네.
2: 이런 것들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1: 아, 요격 실험을 하면 그 거기에서 충돌해서 파괴가 될 테니까 네. 그것들이 또 파편이 돼서 네. 우주에 떠들고
2: 대표적인 있군요. 게 이제 2007년도에 네. 중국에서 요격 실험을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었죠. 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소련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로
1: 네.
2: 요격 실험을 했는데 이미 고도가 낮아져서 추락을 할 때 요격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자연에는 남지 않고 다 떨어졌을 것이다.
1: 아, 떨어지면 대기권에서 타거나
2: 네, 네.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네. 매우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죠.
1: 방금 말씀하신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자체를 이렇게 요격해가지고 그거를 없애겠다라는 네. 그런 실험을 했던 거군요.
2: 네.
1: 그거는 왜 하는 걸까요? 어쨌든 인공위성이 너무 많으니까
2: 아니죠.
1: 그걸 좀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2: 아니면 군사적인 목적이
1: 상대방의
2: 있죠.
1: 인공위성을 뭐 공격하겠다?
2: 일단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면 전쟁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거를 대상으로 기술 시험을 했다라고 보는 게
1: 연습을 해보는
2: 네, 더 맞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명이 끝난 인공위성과 로켓에서 나오는 우주 쓰레기와 네. 폭발이나 충돌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우주 쓰레기 중에는 어떤 게 더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을까요?
2: 사실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다 보니까 추적이 네. 가능하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뭐 충돌 위험이 있다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것과 궤도 어떤 궤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발사 시간을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인공위성들의 궤도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은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cm 이하 되는 것들은 뭐 물론 위에서 인공위성 다른 인공위성을 쏴서 추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작으면은 눈에 잘 띄지도
1: 그렇죠.
2: 않고.
1: 관측이 안 되죠.
2: 갑자기 이제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 보니까 작은 것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1: 아, 우리가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것들도
2: 그럼요.
1: 황사가 막 입자가 크니까 잘 보이니까
2: 네.
1: 날아오면 어쨌든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해서 마스크를 쓰는데 정말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오히려 더 심각한 예,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잖아요.
2: 그래서 KF94 쓰라고 하시잖아요. 전부. 네.
1: 그러니까요. 눈에 오히려 안 뜨는 우주 파편들이 더 위험한 쓰레기가 될 수 있다.
2: 맞습니다.
1: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주 쓰레기는 다 각자의 궤도가 있어가지고 지구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건지
2: 네.
1: 아니면 뭐 특정한 고도나 궤도에 몰려 있는 건지 자기들끼리 뭐 끼리끼리 다니는 건지 네. 궁금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2: 사실 대부분의 이제 두 군데 정도로 갈리는데 저궤도에 위성을 가장 많이 쏘고 있고요. 지금
1: 예.
2: 보통 200km 이제 400km 상공 200km는 금방 대기권으로 추락하다 보니까 400km에서 한 1000km 내외.
1: 네.
2: 그다음에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35,800km 상공
1: 네.
2: 거기에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위성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1: 아, 지금까지 그 고도에 많이 쐈다는 거죠?
2: 네, 물론 중궤도도 있어요. 한 20,000km 상공 이런 데는 우리가 GPS 위성들이 이제 그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1: 네.
2: 거기에는 특수 목적을 가진 것들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붐비는 곳이 이제 저궤도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붐비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지궤도도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들이 아직은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정지궤도에서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들을 올려 보낼 건지 이제 내려 점점 내려 보낼 건지 하는데 정지궤도에서는 주로 이제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들은 올려 보내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1: 아예 우주 바깥으로 예, 네. 떠나 보내는 거예요.
2: 네.
1: 그럼 걔네는 이제 우주를 떠도는 우주 쓰레기가 되겠네요.
2: 그렇다고 해서 지구로 완전히 벗어나거나 뭐 달로 향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1: 네.
2: 지구 궤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정지 궤도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위쪽을 작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확보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주차 공간을 비워줘야 되는
2: 네.
1: 거예요. 그쪽에 다시 주차를 하기 위해서.
2: 네. 그래서 주차 공간을 좀 넓게 놔두고 한쪽에다 몰아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아, 저궤도와 정지궤도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몰려 있다. 굉장히 수명을 다한

0: 네.
1: 그럼 이로 아까 우주 쓰레기를 정의하실 때 사람의 지나간 곳에는 우주 쓰레기가 남는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인공물이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자연적인 파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소행성이나 다른 천체랑 뭐 충돌해서 떨어져 나온 가루라든지 아니면 작은 소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구 주변을 맴돌게 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주 쓰레기로 치는 건지 궁금해요.
0: 우리가 보통 동물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렝게티 초원 같은 데 가서 동물들이 뭐 네. 변을 본다라든지 네. 아니면 무언가 사체를 먹고 남은 것들을 쓰레기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자연의 일부라고 부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레기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우주 쓰레기는 인공물일 때만 우리가 우주 쓰레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자연계에서는 천체죠. 이런 천체들은 상당히 빠르고 그다음에 대부분 지구 궤도를 진입할 때는 다 타버리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쓰레기로 간주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우리 지구 주변에는 어떤 방금 말씀하신 천체, 자연적인 것보다 우주 쓰레기, 인공적인 우주 쓰레기가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긴 한 건가요?
0: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연적인 건 우리가 관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보통 이제 다음 주면은 또 우리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있는데 네. 유성우도 먼지 잔해들을 우리가 지구가 통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지 잔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쓰레기로 취급하지는 않죠.
1: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예, 이과학 저과학 오늘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 우주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와 관련해서 최신 뉴스가 하나 네. 있었습니다. 우주를 떠돌던 스페이스X의 로켓의 잔해가 다가오는 이제 3일 뒤네요.
0: 네. 그렇죠? 한 이틀 남았습니다.
1: 예, 이틀 뒤네요. 네. 오늘 3일이니까. 5일 낮 3시 34분경 네. 달 서쪽 표면에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0: 네. 예,
1: 근데 그거에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마침 그 부근을 지나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0: 아, 그렇죠.
1: 네, 하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0: 맞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충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수정이 되고는 있어요. 아까 34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 35분, 30초 정도. 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더 정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 팰콘 9 로켓 잔해가 2025년 1월에 파이어플라이의 그 우주선 달 착륙선 블루고스트하고 일본의 달 착륙선 아이스페이스의 달 착륙선을 그때 발사시켰던 마지막 단이에요. 상단.
1: 네.
0: 3단.
1: 3단.
0: 네. 네. 그러니까

0: 달로 보냈으니까 네. 이 얘네도 이제 분리를 하고 달 쪽으로 가고는 있었겠죠.
1: 네.
0: 근데 이게 그 말씀드렸듯이 8월 5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35분에 아마 충돌을 할 것으로 그것도 빠른 속도인데 시속 한 8,700km로 충돌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달로 향하던 것에서 이제 그 달 탐사선을 떠나보내고 얘네는 어쨌든 그쪽으로 향하고 있던 속도 그대로 뭐 날아갈 테니까 네. 네, 그쪽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은 하겠지만 어떻게 우주 쓰레기잖아요 얘도.
0: 그렇죠. 네, 우주 쓰레기죠.
1: 떠돌던 잔해인데 네. 달에 정확하게 이때 부딪힐 거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0: 사실 이런 거를 추적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왜 그리고 이제 발사 상단부 같은 경우에는 분류 번호가 생겨요. 그래서 우주 쓰레기 추적하듯이 추적 감시를 위해서 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혹시 쏠 때부터 거기에 뭐 이렇게 통신 장비 같은 걸 달아가지고 계속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0: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일단은 어차피 통신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수명이 다해서 이제 안 될 거고요. 어차피 거기에는 전지나 뭐 연료로 공급하는 게 없으니까 전기를 그렇죠. 발전시키는 게 없다 보니까
1: 네.
0: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발사가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에 성공을 하면은 분류 번호가 생겨요.
1: 네.
0: 이 우주 쓰레기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 분류 번호가 생기고
1: 예.
0: 이 분류 번호에 따라서 항상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을 합니다. 네. 계속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늘을 스캔하듯이
1: 네.
0: 그리고 이런 스페이스X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되게 많이 있고 전 세계에 많이 있다 보니까
1: 네.
0: 이런 것들을 항상 추적을 하세요.
1: 아, 그냥 연구원도 아니고
0: 연구원도 아니고 민간인 분들이
1: 네.
0: 이제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그래서 이 추적 자료가 네. 1,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1: 그냥 일반 망원경으로 보시는 거예요?
0: 일반 망원경으로도 보고.
1: 그게 네. 보이는구나 여기서.
0: 왜냐하면은 이 일단 분류 번호가 생기고 네. 지상 망원경에서 그러니까 지상국에서 계속 추적을 하면은 그 데이터를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받아서 계속 추적을 하고 보고 있죠.
1: 아.
0: 그리고 내심 간절히 바라죠. 달에 가서 충돌하나? 그러면은 내가 좀 볼 수 있을 텐데 쉽게 충돌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 이게 되게 드문 경우기는 합니다.
1: 네.
0: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 낮 3시 37분이다 보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달이 지평선 아래에 있어서 밝아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1: 그거예요. 네.
0: 지평선 아래에 있다 보니까.
1: 지평선 아래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0: 우리나라에서는
1: 우리나라 밤쪽에 있는 지구의 그때 이제 밤쪽에 있는 우리 아래쪽에 있는 그렇죠. 나라들에서는 볼 수 있겠군요.
0: 보통 북미에서도 이제 동부 쪽이 좀 잘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1: 아래쪽이 아니라 해가 진 쪽.
0: 네.
1: 죄송해요. 근데 이게 팰컨 9의 잔해가 시속 8,700km 속도로 달 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아인슈타인 분화구 주변에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0: 맞아요.
1: 이렇게 나왔어요.
0: 네.
1: 시속 8,700km의 속도면 어마어마한 속도일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초속 한 2.5k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0: 초속 2.5km면은 총알보다 좀 더 빠른 속도예요.
1: 네.
0: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은 어떤 달에 부딪히는 그 뻥 하고 먼지가 확 일어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어요. 진짜 다누리가 찍는다
0: 근데
1: 그러면.
0: 이제 아까 아인슈타인 분화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때가 하현입니다. 지구에서 볼 때는
1: 하현 달.
0: 네, 하현 달이면은 이제 왼쪽이 밝은 부분이잖아요.
1: 그쵸, 그쵸.
0: 서쪽.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서쪽이 밝은 부분이에요.
1: 왼쪽 반이.
0: 네. 네. 그리고 밝은 부분의 가장 끝 쪽에 아인슈타인 분화구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밝은 부분에서 섬광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을 수는 없기 때문에
1: 네.
0: 아마 반짝이는 점은 볼 수는 없을 거예요.
1: 충돌할 때 뭐 반짝일 수 있지만
0: 반짝일 수 있지만
1: 달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묻힐 거다.
0: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논문이 나오기는 했는데
1: 네.
0: 밝기의 예상 변화가 이제 땅의 어느 부분의 지표에 충돌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1: 네.
0: 밝으면은 마이너스 5등급. 그럼 엄청 밝게 섬광 정도도 보일 수 있는 거죠.
1: 예.
0: 그리고 어두운 경우에는 15등급.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밝기가 한 몇만 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거의 10만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아직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 밝기도 그렇게 몇만 배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날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0: 네.
1: 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누리가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
0: 아, 그렇죠. 왜냐면은 네. 그 딱 아인슈타인 분하고 충돌 예상 지점을 다누리가 충돌 2분 전에 지나갑니다.
1: 아, 근데 다누리가 엄청 빨리 돌고 있다면서요?
0: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달에 네. 궤도를 안정적인 궤도를 연료를 다 하는 프로즌 동결 궤도라는 곳을 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60km 가까우면 60km 멀게는 200km 상공을 돌고 있어요. 그걸 2시간에 한 번씩 돌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딱 그 위치를 2분 전에 지나가는 거죠. 아,
1: 2분 전에 지나가면은 딱 충돌하는 그 시점에는 네. 2분 뒤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쨌든 그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각도 안에 들어오긴 하는 거예요.
0: 네. 2시간 후에는 저는 근데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직도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또 섬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충돌하는 순간에 다누리가 그걸 찍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그랬으면은 네. 오히려 다누리 호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 너무 밝은 빛을 카메라로
0: 너무 밝은 빛도
1: 받으면.
0: 들어올 거고 먼지 기둥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수십 킬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다누리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기가 막힌 딱 시점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충돌 2분 전에 지나고 충돌한 이후에 한 바퀴 돌아서 찍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 이후에 2시간 전의 상황을 네. 아니 2시간 후의 상황을 그렇죠. 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은 다누리는 어떤 카메라로 이걸 찍은 거예요? 선명하게는 또 찍힐지도 궁금하고.
0: 엄청나게 선명한 카메라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 카메라가 이제 루티라고 하는 카메라인데 고해상도 카메라예요. 이게 이제 60km 보통 100km 상공에서 성능이 어떻게 개발이 됐냐면은 100km 상공에서 네. 2.5m 정도를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5m 떨어져 있으면 물체가 두 개다를 분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죠.
1: 네네.
0: 근데 이 분화구가 한 적으면은 20m, 크면은 30m 정도 찍힐 거니까 네. 이 분화구는 확실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해상도 카메라로 아마 촬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 네.
0: 요것들이 이제 촬영이 되면은 2시간 후, 4시간 후, 6시간 후 이렇게 되면서 먼지 구름이 어떻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지 그다음에 분화구 모양을 점점 더 선명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그걸 찍으면 인공물, 네. 사람이 만든 우주 쓰레기가 실제 천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우주 쓰레기와 관련해서 나사의 과학자인 도널드 캐슬러가 제시한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뭐 재난 시나리오가 있다면서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네.
0: 캐슬러 신드롬은 다들 이제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78년도에 네. 나사의 과학자인 도널드 캐슬러가 제시한 개념인데 우주 쓰레기까지 네. 우주 쓰레기끼리 충돌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파편이 생기고 이 많은 파편이 또 다른 이제 인공위성이라든지 인공물과 충돌을 하면서 또 충돌이 생기고 더 많은 파편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이 될 거다.
1: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요. 맞아요. 원자력 발전.
0: 그렇죠. 네, 약간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비슷하죠. 네,
1: 입자가 튕겨 나가고 그 튕겨 나간 게 다시 이게 우라늄을 이렇게
0: 그렇죠.
1: 예, 분해시키고
0: 중성자가 입자를 네. 하나 때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생겨난 중성자가 다음 입자를 때리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1: 충돌시키면 거기서 또 파편이 나오고 걔네들이 또 다른 애들을 또 때리고 점점 많은 애들이 파편에 맞는
0: 맞아요. 이런 걸 우리가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예.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점 위험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특정 고도의 지구 궤도가 이런 파편으로 뒤덮여서 우리가 사용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 개념을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시켰던 영화가 있죠. 그래비티.
1: 네.
0: 2013년도에 나왔던 네. 그 영화의 시작이 이제 캐슬러 신드롬에서 말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1: 네네.
0: 인공위성 파괴로 발생한 파편들이 연쇄적으로 우주 정거장하고 다른 위성들과 충돌을 하면서 거기에 또 파편이 생기고
1: 네.
0: 이런 것들로 어떤 위험들이 생기는지를 잘 보여줬던 겁니다.
1: 아직까지는 그 정도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계속해서 인공위성을 제가 오프닝에서도 매일 10기 이상씩을 쏘고 있다라고
0: 그렇죠.
1: 했고 그러면 조금만 더 지나면 한 몇십 년 지나면 언젠가는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우주 궤도라고 하면은 지구 상공에서 저궤도라고 하더라도 한 600km 상공쯤에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목표마다 뭐 400km, 500km, 600km 다 다르기도 하고
1: 네.
0: 100km면 꽤 멀어요. 그렇기도 하고 지구도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죠.
1: 그렇죠.
0: 거기에 몇백 킬로가 더 있으면 사실 표면적 공간은 엄청나게 넓기는 합니다. 거기에 몇십만 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분비된 상황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1: 몇십만 개를 지구 표면에다가 뿌려놓는다고 해도
0: 그렇죠.
1: 그게 서로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낮을 텐데.
0: 예를 들면 미국의 미식축구 경기장에 그 조그만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10만 명 단위로 들어가요.
1: 네.
0: 그렇게 되면 분비기는 하지만 네. 그거는 아주 작은 영역이잖아요.
1: 네.
0: 그 사람들이 미국 전체에 있다고만 하더라도 우리 서울 전체에 10만 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야 그러면은 너무나 한적한 거 아니야?
1: 그렇죠.
0: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1: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가끔은 있을 수도 있는.
0: 그러니까요.
1: 그 정도니까. 네. 그래서 당장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정도이긴 한데 이게 점점 우리가 주목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0: 그리고
1: 거죠.
0: 그리고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1: 네. 우주 쓰레기는 지상에서는 아까 망원경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하셨는데 어떻게 추적을 하고 있을까요?
0: 보통 레이저, 그다음에 레이더, 그다음에 광학 망원경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SSN이라고 해서 스페이스 서베일런트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우주군, 미국에는 우주군이 있습니다.
1: 네.
0: 네. 정말 우주군. 네, 우주군이 있어요.
1: 네.
0: 우주군 속에
1: 군대요, 군대.
0: 군대 네. SSN이 추적을 하고 있고 지상 뭐 전 세계 지상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기반 자원을 이용을 해서 이 우주 쓰레기들을 추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유럽도 각 개별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고
1: 예.
0: 우리나라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 위험 감시 센터가 이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공간 하나가
1: 네.
0: 딱 그 우주 위험 감시 센터로서의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였나요? 탱궁 1호가 중국의 그 우주 정거장이었던 최초의 우주 정거장이었던 탱궁 1호가 추락을 할 때
1: 예.
0: 당시에 이제 우주 위험 감시 센터에서 회의도 하고 24시간 계속 감시를 하면서 그 탱궁이 추적하는 경로를 추적을 하면서 안전 문자도 보냈었고
1: 네.
0: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근처로 뭐 항공기가 날아간다거나 하면은 분명히 알려주긴 해야 될 테니까요.
0: 맞아요.
1: 네. 아, 그럼 충돌 가능성이 만약에 확인됐다.
0: 네.
1: 그러면 뭐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0: 그래서 이런 충돌 가능성이 확인이 됐다.
1: 네.
0: 그러면은 어떤 물체와 충돌을 할지도 알려주겠죠.
1: 그럼
0: 그 국가라든지 아니면 그 위성을 관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1: 네.
0: 이런 곳에 먼저 통보를 합니다.
1: 아.
0: 그러면은 이 위성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회피 기동이라는 것을 하시죠. 회피 기동이라는 것을 해서 고도를 높인다든지 잠깐 낮춘다든지 해서 갖고 있는 연료를 사용을 해서 조금만 피하면은 되니까 회피 기동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회피 기동이라는 것은 어쨌든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움직이는 뭐 신호를 보내가지고
0: 네.
1: 그런 동작을 하도록 만든다.
0: 그래서 몇 미터만 움직여도 이런 회피 기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 네, 우주성에서는 3차원으로 이렇게 부딪힐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살짝만 움직여도 많이 벗어나는
0: 그렇죠.
1: 걸 수 있을 테니까요.
0: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주 쓰레기가 이렇게 있고 관측을 했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쓰레기가 많아졌다라고 하면
0: 네, 엄청 많아질 수 있죠.
1: 우리는 쓰레기가 많으면 치우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직접 치우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예. 어떤 기술들이 개발돼서 우주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고 있을까요?
0: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발사되고 있는 위성들은
1: 네.
0: 자체적으로 수명이 다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구 저궤도에서는 대기권으로 진입을 시키면서 폐기하는 기동을 가지고 있고요.
1: 아, 지구 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0: 네.
1: 거예요?
0: 네. 지구 쪽으로 떨어지면서 마지막 순간에 임무를
1: 네.
0: 다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연료를 마지막 순간까지 남겨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1: 아, 인공위성에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0: 네.
1: 임무가 거의 다 한 5년 뭐
0: 네.
1: 이렇게 쓴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구 쪽으로 떨어지게끔 연료를
0: 네.
1: 마지막으로 쓰고.
0: 네. 그것도 통제된 하에.
1: 네.
0: 통제 하에 지구로 떨어질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연료를 써서 바로 그냥 순식간에 지구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고도를 조금씩 낮춰서 자연스럽게
1: 네.
0: 임무를 마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에는 그런 개념들이 없었으니까 아까도
1: 네.
0: 말씀드렸듯이 벵가드 1호는 지금 68년째 거의 70년 가까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1: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장치를 싣지 않았겠군요.
0: 그렇죠.
1: 네.
0: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 예.
0: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걸 능동형 우리가 쓰레기 제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 혼자서 떨어지는 건 능동형 그다음에 수동형
1: 네.
0: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부착을 시켜서 그 우주 쓰레기에 약간 작은 추진체 같은 것들을 지뢰처럼 이렇게 부착을 시켜가지고 네. 거기서 추진체를 잠깐만 가동시켜서 지구 쪽으로 떨어뜨린다든지 아. 아니면은 자석 같은 것들을 네네. 거기에 달아가지고 계속 뭐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우주 쓰레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같이 옆에서 궤도를 돌면서 네. 끌어당기면서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이 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네. 이렇게 집게라든지 아니면 그물로 잡는 것도 연구가 되고 있어요.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작살이라든지 근데 작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누르면은 파편 같은 게 생기거나
1: 더 생길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살을 딱 찍으면은 우리 보통 찍을 때 원래 목표대로 또 안 찍으면 또 튕겨나갈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작살로 그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 방법은 요즘 선호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실제로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을 실험해 보기도 하나요? 요즘?
0: 그럼요. 네, 많이 실험해 보고 있죠. 그 네.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큐보 위성들에서 이런 맞아요.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1: 우리 그 누리호 4차 발사 때도 실었던 큐보 위성 중 하나가
0: 맞아요.
1: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탑재체를 실었다고 뭐 네. 들었었거든요.
0: 그래서 그 누리호에 실렸던 누리호 4차 그다음에 5차에도 인공위성이 실리거든요. 네.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인공위성들이 실리는데 얘네들은 4차 때 실렸던 거는 이제 우주 쓰레기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고 관측을 하는 그 용도로 사용이 됐었고 실제로 어떻게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이 목적은 아니었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약간 관제 목적으로 사용이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5차에도 쓰레기 관련된 큐브 위성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네. 만든 커맨드라고 하는 위성이 이제 실릴 예정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이제 우주 쓰레기를 촬영을 하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어떤 우주 쓰레기가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큐브 위성에 보통 드래그 세일이라고 해서 네. 이게 뭐냐면은 드래그 하면 끌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돛 같은 거를 나중에 펼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 우주에서 돛 같은 게 펼쳐지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 뭐 200km, 300km, 400km에도 사실은 대기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마찰을 증가시켜서 점점 대기 쪽으로 지구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떨어질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 돛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큐브 위성으로 간단하게 실험하고 있죠.
1: 그렇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는데 네. 저나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는 이런 궁금증을 떠올릴 것 같아요. 지구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다 타버린다.
0: 맞아요.
1: 라고 표현을 하는데 안 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또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안 탈 수도 있죠.
1: 그렇죠.
0: 네, 실제로 네. 타지 않고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러면 땅에 부딪히면은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네,
0: 예를 들어서 우주정거장에서 네. 사용됐던 이제 배터리 완전히 다 쓴 배터리 팔레트가 있어요. 우리 팔레트 이렇게 큰 것들 올리잖아요. 지게차 같은 네네. 경우에도 그 다 쓴 배터리 팩을 네. 지구로 떨어뜨려서 이제 버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계획된 통제 하에
1: 탈 거다라고 생각하고 버린 거겠죠.
0: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계산이 되면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다 탈 거다. 근데 마지막에 네. 미국 쪽에 한 70g 정도가 떨어졌었죠.
1: 70g 정도.
0: 네.
1: 근데 70g이면 굉장히 작은 양인데도
0: 굉장히 작은 양인데도 그 하늘에서부터 70g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1: 속도가 엄청날
0: 엄청난
1: 거 아니에요?
0: 속도로 엄청난 네. 충격량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죠.
1: 그래서 꽝 하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거를 수거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거냐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정거장에서 버렸던 배터리 팩이 여기 와서 떨어진 거다라고 파악이 됐었죠. 실제로 다 타지 않고 떨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네.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여러 가지 우주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맞아요.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0: 네.
1: 근데 우주 쓰레기는 사실 지구도 그렇습니다만 치우는 것만큼 새로운 쓰레기가 좀 덜 생기게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일이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러니까 각국과 우주 기업들이 혹시 따라야 되는 뭐 국제적인 원칙 같은 게 있어서 새로운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사실은 이제 아직도 1960년대 만들어진 이제 우주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우주 조약이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우주 발사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핵심이기는 한데 거기에 강제된 조약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쓰레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이 우주 쓰레기를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윤리적으로 그다음에 약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윤리 차원에서도 네. 우주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모든 기업들 또는 국가들이 현재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근데 어떤 원칙이 있더라도 강제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아직까지는 알고 없죠. 있는데 그런 약속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0: 이런 규정들을 들어요. 만드는데도 약간 국가별로 알력 싸움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빨리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게 네.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1: 이제는 뭐 나서야 될 때다.
0: 이제는 만들어져야죠.
1: 예,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황성님과 얘기 나눴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주 쓰레기는 뭐 별로 위험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주 쓰레기라는 것도 있구나. 이것도 좀 처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3: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2: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3: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4: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5: 키가 크고 싶다면
6: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9: 예, 오승훈의 이것저것 마칠 시간입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물 우주 쓰레기 얘기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만든 것이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우주 먼지로 되돌려 놔야 하지 않을까요? 끝곡은요, 그래서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은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0: 됐어.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원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부동산, 주식시장 등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아 미국 대표 빅테크 기업 CEO들을 만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논의한 이 대통령은 이어 남미와 독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안에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지난 10년간 공석이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적법 절차의 보장과 인권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0: 여러분이 사명감과 역량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악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동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이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기존 피해 여중생이 아닌 또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은 최 전 의원과 해당 여성의 메신저 대화에서 확인된 것으로 경찰은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신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출근 시간대 지하철 4호선 해화역 하행선과 1호선 노량진역 상행선 방향에서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오늘 아침 8시 40분쯤부터 45분가량 해화역에서 사당방면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극한 더위가 서쪽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7도까지 오르겠고 닷새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은 오늘 39도로 예보되면서 전국이 33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전남과 경상권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건강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2.8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절멸, 지구상 여섯 번째 대멸종.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인류의 디스토피아를 경고해왔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기 위해 혹은 조금이라도 더 부유해지기 위해 아낌없이 부려온 탐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42.5도,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한반도 초유의 기록. 오늘과 내일 3부에서 생태과학자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를 만나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상 여섯 번째 대멸종은 분명히 그것도 빨리 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첫 곡은 어떻게 할까가 늘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 끝에 준비한 곡은 영화 기쿠치로의 여름에

OST 써머입니다. 엄마를 찾아 나선 소년 마사오와 동행자인 전직 야쿠자 출신의 기쿠치로, 두 사람의 여정 1999년작입니다. 4분 동안 지난 세계의 여름을 추억해 보시죠. 원작자인 히사이시조의 연주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예, 손석희 12시.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반영하겠습니다. 인터뷰 중에 궁금하신 점을 문자 샤프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 또는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손석희 12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A, 오늘 A면은 미국입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다가 이제 취소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이란과 협상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또 어디까지 기대해야 할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뉴욕시의 맘다니 시장은 세컨드 하우스를 뉴욕에 가진 부동산 부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러니까 뉴욕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도 집을 가진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맘다니의 정책 행보가 관심거리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송인근 편집장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예.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주말 사이에 크게 공습할 것이다. 뭐 얘기로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공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또 이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타코인지 모르겠으나 큰 소리 쳤다가 물러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지금 미국 시각으로 이제 일요일 밤이죠. 어젯밤에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한테 이란과 협상을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예.
2: 특히 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합의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뭐 핵 문제, 이란의 비핵화에 관한 합의도 뭐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1: 예.
2: 다만 이제 회담 장소나 뭐 참가자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1: 아직. 예. 그 호르무즈 해협 문제라든가 비핵화 합의까지 얘기가 되면 이건 사실 뭐 다 끝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우선 드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협상으로 마음을 돌린 이유 중에 하나를 사우디의 입장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어떤 얘기입니까?
2: 네, 일단 그 토요일 밤에 이제 원래는 말씀하셨던 대로 공습, 대대적인 공습을 예고했다가 취소한다고 말을 하면서 뭔가 자기도 이유를 대야 되니까
1: 예.
2: 그 이유 중 하나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런 식의 확전으로 나가는 건 이제 위험하다라고 만류를 했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1: 예.
2: 이번에 협상 재개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는 뭐 공습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아랍에미리트나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주변 카타르나 그다음에 이란 측에서도 뭐 공습을 중단해 달라고 다시 대화하자는 무슨 요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혹시 그 대규모 공습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허는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뭐 한편으로 좀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전면적으로 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미국이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다른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 뭐 협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어떤 로드맵은 밝힌 게 없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코, 그러니까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의 약자죠. 그러니까 항상 막판이 되면은 큰 소리 치다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1: 예.
2: 반복한 게 벌써 네,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나오고 뭐 그런 분석이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반대로 이란 쪽이 내놓은 반응을 보면은 좀 더 좀 상황을 또 알 수 있는 게 이란 측은 미국 측과 어떤 조율도 좀 이뤄진 게 없다고 말을 했고 테헤란이 무슨 공격 중단을 미국에 요청했다거나 뭐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도 없다. 어떤 외교적인 신호도 우리는 보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언론에서도 이 문제는 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건가요? 미국 언론에서는?
2: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협상이 재개된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거는 어쨌든 본인이 뭐 마음먹었던 공습을 중단한 거 정도일 뿐이지 지금까지 워낙 이렇게 뭐 큰 소리를 쳤다가 또 물러섰다가 한 적이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중됐을 뿐이다. 아직 예. 어떤 좀 뭐 타결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1: 예. 이게 뭐 어디까지나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이게 대규모 공습으로 갈 만한 여력이 안 되는데 한다고 했다가 물러나긴 나야 되는데 뭔가 명분을 찾으려면 결국은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밖에는 답이 없었다라고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또 한치 앞을 예측하기 좀 어려워서 아무튼 협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동안에 뭐 그 진전된 바가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2: 네, 그것도 사실 뭐 명확한 어떤 뭐 모습이 어떤 진전 사항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란 측이 오만하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항로 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양해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1: 예.
2: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고요. 여전히 중요한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장악하고 폐쇄하게 된 그 원인이 미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고 약속을 위반했으며 그다음에 미 해군이 오히려 이란을 봉쇄했기 때문에 그 조건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 상황은 그대로다라고 예. 선을 그었기 때문에 네 어떤 구체적인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선거 앞두고 뉴욕시장 맘다니에 대한 그 행보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데 맘다니는 뭐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뉴욕시장이 됐을 때부터 하여간 굉장히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보는 이에 따라서는 좋은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나온 것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뉴욕의 아파트에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아파트인지 집인지 아무튼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세 조사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그 뉴욕 세컨드하우스 부자 명단 정확하게 어떤 명단입니까?
2: 네, 미국 뉴스를 보시면 이번에 이제 그 피에다 테르 텍스라는 낯선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피에다 테르가 땅에 발붙이고 있는 곳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온 영어 기준으로 하면 이제 외래어, 별장이란 예. 뜻인데 다만 한적한 무슨 교회에 있는 저택 같은 별장은 아니고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뭐 주말을 보낼 때 잠잘 수 있는 원룸이나 뭐 이런 작은 아파트를 뜻하는 말입니다.
1: 예.
2: 이번 세금의 핵심은 주 거주지가 아니면서 실 거주자 없이 사실상 이제 놀리고 비워두는 뉴욕시 집 가운데 집값이 500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집 아파트 다 포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없던 세금을 이제 추가로 매기기로 한 거고요. 만 7천 명한테 뉴욕시에서 이제 과세 대상을 추려서 그 서한을 보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17,000명이 누군지 직접 공개한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재산세를 거둘 때 그 조세 근거가 되는 원 자료를 공개하잖아요. 그
1: 예.
2: 뉴욕시의 집과 아파트 등 총 96만 건의 데이터를 따로 홈페이지에 원래 법대로 공개를 해둔 상황입니다.
1: 예. 원래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 부자의 기준이 로스앤젤레스 그 마리나 델레이인가요? 거기에 요트 그리고 뉴욕의 아파트 한 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룸이고 뭐고 맨하탄까지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데 이 저 집값이 그래서 이게 명단이 공개된 쪽이나 아니면 고소득층에서 상당히 좀 반발할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2: 네, 그 이제 아까 원래 지난 4월 15일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텍스데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연말정산 그 마지막 날인데 그날 맘다니 시장이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이제 그 켄 그리핀이라고 시타델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가 2019년에 산 펜트하우스 이게 2억 3,8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500억 원 정도
1: 예.
2: 아파트 펜트하우스인데요. 그 앞에서 내가 공약한 대로 부자들한테 증세

0: 하겠다, 부자 증세 공약 이행한다라고 사실 이 정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런 켄 그리핀은 원래 민주당이 이제 너무 싫어서 2022년에 시타델이 본사를 시카고에 있다가 마이애미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당연히 이제 엄청난 반발을 이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부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런 식의 망신 주기를 이제 당장 멈추라고 이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이제 부자들은 당연히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뉴욕 시민들은 뭐 대체로 이 정책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처럼 보이고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도 아예 사설을 써서 맘다니 시장의 이번 그 증세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왜 뉴욕은 미국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좀 특별한 곳이다. 그래서 뉴욕에서의 어떤 바람이 중간선거를 좌지우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소위 말하는 웹도독 현상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맘다니의 이런 정책이 궁극적으로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여전히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습니까?
0: 네, 말씀하신 대로 뉴욕은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 뉴욕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미국 전체에도 확대해서 섣불리 확대해서 좀 적용해서 보면은 워낙 그 유권자들의 성향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암다니 시장이나 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아 코르테스 의원처럼 소위 그 민주적 사회주의자 연합 소속의 진보적인 의제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의 어떤 목소리나 정책은 이제 뉴욕시를 벗어나서도 조금 조금씩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1: 아, 예.
0: 이번 주, 예, 다음 주에도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당 주별로 이제 그 당내 경선 프라이머리가 있는데요. 내일 미시건주에서 열리는 프라이머리에서는 그 민주당 상원 그 예비 경선에서 압둘 엘 사예드라고 이스라엘에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공공의료 확대를 주장하는 의사 출신 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으로 유력해 보이고요.
1: 예.
0: 또 다음 주에 위스콘신주에서는 주지사 그 경선이 주목되는데 거기에 민주당 후보로 한국계 정치인 가운데 프란세스카 홍이라는 한국계 정치인이 마찬가지로 무상보육이나 대중교통 공공 그 정책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그 후보가 당선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1: 예.
0: 물론 이제 본선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여기는 다 뉴욕같이 민주당이 무조건 이기는 곳은 아니라서
1: 예.
0: 그래도 어떤 이런 진보적인 의제들이 계속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지금 뭐 이제 8월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석 달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중간선거는. 근데 뭐 이 시간 통해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중간선거가 영향을 끼치는 그 크기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양당이 다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뭐 민주당 내부 주류들은 이 비주류인 맘다니를 좀 부담스러워한다고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 또 더 많은 지지 세력이 붙게 되면 민주당 내 분위기도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근 편집장님.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중간에 연결이 약간 아슬아슬했는데 그래도 잘 넘어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로드의 로열즈를 듣겠습니다. 부와 사치를 동경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이 이 노래 속에 있는데 후렴구가 We'll never be royals. 우리는 결코 왕족이 될 순 없어 입니다.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무려 13억 회라고 하는군요. 글쎄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도 어찌 보면 다 비슷한 데가 있고 노래는 그걸 하나로 엮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맘다니를 당선시키기도 했겠죠. 듣겠습니다. 로열즈. 로드의 노래입니다.

0: 안녕하세요. 비뇨약과 전문의 배향규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지는 않으신가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건강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배뇨 불편이 반복된다면 비뇨약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예, 강다은 아나운서의 국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5: 지난달 28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지진 사망자는 현재까지 38명입니다. 공식 구조 활동은 종료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여진을 피해서 차량에서 대피 생활을 하던 70대 여성으로 열사병 추정 증상으로 숨졌습니다. 구마모토 이온몰에서도 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폭발로 숨진 20대 잡화점 직원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NHK에 따르면 이 직원은 한 차례 대피했지만 회사가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는 지시를 한 뒤 이를 수행하려고 다시 건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900원 선이 깨진 엔화 환율이 지금은 다시 올라와서 910원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졌죠. 결국 900원대마저 깨지자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국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한 건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2011년 3월 이후 15년 만입니다. 당시엔 엔화를 팔아서 엔고를 막았는데 이번처럼 엔저로만 치면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엔저를 막기 위해 나섰던 1998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필요한 경우 추가 개입도 불사하겠다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마음은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이란 공습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다시 공격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의 증산 결정까지 나왔는데요. 이 소식들로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WTI는 4.5%, 브렌트유는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0: 원유 수입량의 70%가량이 중동산이죠. 근데 최근 미국 이란 전쟁의 여파로 56%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3개국 순방 이후 내년부터는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이 공식화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바카 무에르타, 즉 스페인어로 죽은 소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몇 년 전부터 개발돼 왔는데요.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세계 세일가스 2위, 세일오일 세계 4위의 에너지 공급망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3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0: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6: 네,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세계 증시에서 한 젊은 투자가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레오폴드 아셴브레너. 오픈 AI 출신인데요. AI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입니다. 이 투자가는 AI 시대를 예견하면서 거침없는 투자로 뭐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최근의 변동성 속에서 엄청난 손실을 내면서 상장 주식 대부분을 팔아야 했고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뭐 주식을 손해보고 파는 거는 개미들도 쉽게 겪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글로벌 시장 전체가 이 실패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증시, 특히 또 우리 코스피에도 영향을 줬고요. 게다가 한국에서도 논란인 레버리지 투자가 이번에도 문제였다고 하는군요. 한 AI 투자가의 실패담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지금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6: 예.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코스피 그래프는 뭐 대단했습니다. 그 변동성이. 거의 뭐 멀미 수준이었는데 8월 시작하고 오늘도 분위기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7: 네. 지금 한 4% 정도 조정받고 있는 것 같고요.
6: 코스피가.
7: 과거에 4% 정도 조정이면은 진짜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였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좀 차분한 4% 하락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유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18%나 올랐기 때문에 18%를 포인트로 잡으면 한 1000포인트고요. 1000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6: 엄청나네요.
7: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게 2024년 12월에 코스피가 2500포인트였어요. 근데 하루 만에 1000포인트가 올랐다는 거니까.
6: 절반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7: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고 오늘은 이제 하락하는 폭이 이제 300포인트니까 이제 뭐 그것보다는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외에도 엔화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아까 말씀드린 레오폴드 아셴브레너, 이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 오픈 AI에서 일했다가 투자자로 갑자기 바꾼 거라면서요?
7: 네, 이게 나이가 뭐 2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중반인데 엄청난 영향력을 만들어냈던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오픈 AI에 입사를 했다가 이게 주장이 서로 달라요. 오픈 AI에서는 비밀을 이제 그 뭐 누설했다라는 이유로 잘렸다라고 얘기하고 레오폴드 본인은 그냥 내가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오픈 AI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배운 게 와, 이게 AI가 이게 엄청난 거구나라는 거를 2024년 당시에 이제 알게 됐고 그 이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제 다른 세상에보다 빨랐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그 잘 나갈 때 투자 규모가 한 450달러가 넘 450억 달러.
7: 네, 그러면 넘었다고 하고 60조, 70조 정도 되는 거죠.
6: 그러니까요.
7: 네.
6: 수익률도 뭐 수백 퍼센트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력이 뭐 오픈 AI에서는 한 1년 남짓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또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펀드를 키웠을까요?
7: 사실 이제 그 장사를 하다 보면 무엇을 파는가 그 정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펀드를 판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 팔았을까? 두려움을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AI가 이렇게 되고 AI가 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거든? 무섭지 않아? 이런 두려움을 판 거죠. AGI가 되면은 니네들 다 직장을 잃게 되고 AGI가 되면은 이렇게 될 건데 두렵지 않아라는 그런 공포심을 판 것 같아요.
6: 예.
7: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먹혀들었고 실제로도 돈의 움직임도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한때는 AI계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가 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맞다 보니까 아 정말 맞네 맞네 하다 보니까 돈도 몰렸고 돈이 몰리게 되면은 수익률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6: 예, 예.
7: 자신이 좋아하는 주식을 또 사게 되니까요. 그게 이제 강화학습이 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다. 이렇게
6: 예.
7: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뭐 늘 하는 얘기지만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심리를 잘 이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7: 네. 그리고 보통은 이게 금융업계에서 또 뭐 통설 중에 하나가 젊은 매니저에게 많은 돈을 맡기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6: 그런가요?
7: 무서울 예.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니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질러버리고 하니까
6: 예.
7: 이제 물론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예.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약점으로 드러나면서
6: 그건
7: 이번에도
6: 뭐 아무리 투자의 천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건가 보죠.
7: 그러면 경험이 많으면
6: 예.
7: 이제 시장 앞에서 겸손해지거든요.
6: 예. 그러니까
7: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 오래 살면 살수록 무서운 줄 알잖아요. 세상 무서운 줄.
6: 예.
7: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패기 있게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세상이 또 발전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6: 예예.
7: 이제 세상 무서울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단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6: 잘 나갈 땐 좋지만.
7: 네.
6: 예. 근데 하여간 뭐 월가에선 AI 투자 천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 뭐 그 주변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를 한 사람들은.
7: 이게 재밌는 게 이 펀드의 이름인데요. 이 펀드의 이름이 Situational Awareness예요.
6: 예. 그러니까
7: 상황에 대한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2024년 당시에 이 친구가 OpenAI 있는 동안에 AI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때 했던 표현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AI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100명은 지금 AI 연구원으로 정신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이 변화는 너무너무 커서 이걸 이용하기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예.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상황 인식을 아무도 못하니 내가 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니네들은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무섭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펀드를 만든 거라고
6: 예.
7: 보시면 되겠습니다.
6: 근데 예. 하여간 그 2년 전만 해도 AI 얘기를 그렇게 뭐 다 나서서 하지는 않았을 때잖아요. 뭐 좀 나오긴 했었지만.
7: 네.
6: 그래서 AI 시대를 전망한 레오폴드의 전망은 일단 뭐 맞긴 맞는데.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급전직하로 다 망했습니까?
7: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상대방 이게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6: 예, 예.
7: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매도 세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6: 예.
7: 그러니까 숏을 하는 이제 세력들이 있는데 롱과 숏의 이제 그 대결 구도라고 봤을 때 항상 보면은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내 패가 까지면 안 되거든요. 내가 예.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대방이 알게 되면 공격하기가 쉬워요.
6: 예.
7: 근데 그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레버리지를 많이 썼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3배에서 4배 정도 레버리지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30%만 빠져도 펀드가 청산되는 거예요.
6: 예, 예.
7: 그게 이제 알려졌다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친구가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종목들도 알려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을 집중 공격해서 30%만 빠지게 하면 이 펀드가 청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갖가지 수단을 총동원해서 주가가 빠지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공매도도 하고
6: 예.
7: 여러 가지 우려도 만들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게 7월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6: 예.
7: 든다는 거죠.
6: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감한 건 좋은데 레버리지를 뭐 서너 배까지 썼다면 그건 네. 너무 지나치게 과감했던 것이 아닌가.
7: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두 배거든요.
6: 예,
7: 이
6: 예.
7: 친구는 세 배에서 네 배 썼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이제 6월 한 달, 7월 한 달 동안에 월간 수익률이 펀드의 월간 수익률이 -67%입니다.
6: 엄청나네요.
7: 네, 한 달 만에.
6: 예, 예.
7: 근데 그들의 주장은 그래도 연초 대비로는 80% 플러스야 뭐라고 주장을 하지만 한 달 만에 67%가 빠지는 펀드를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죠.
6: 예, 예.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아무튼 그 코스피 거기서 반도체 기술주는 상당히 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게 레오폴드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예를 들면 그 펀드에서 그쵸. SK하이닉스를 많이 사들였었다면서요.
7: 맞아요. SK하이닉스 예. 그 ADR 상장 당시에 레오폴드가 11조 원 정도를 샀고
6: 예.
7: 그거를 아마 이제 앞으로 못 산다라고 해 가지고 안 파는 조건으로 좀 많이 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 예.
7: 그 정도로 컨빅션이 있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게 그 폐가 다 까여 있는 상황에서 하이닉스도 공격해서 그럼 팔게 만들자 이런 이제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됐을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 예예. 그래서 아무튼 시장에서는 그 SK니 뭐니 이렇게 춤춘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군요.
7: 근데 이제 그 제가 오늘 이제 레오폴드 이야기를 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예, 예. 인물 중심으로 이제 뭐 사건을 설명드리는 게 재미도 있고 이해가 쉽기 때문이지. 뭐
6: 그렇긴 합니다.
7: 이 친구가 예. 이 친구만 문제가 있었냐? 그럼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제2의 제3의 레오폴드가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규모는 예. 작더라도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레오폴드가 유독 두드러진 이유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예, 예. 워낙 큰 규모를 운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6: 예, 그러면 그동안에 반도체나 AI 쪽이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떨어졌다는 것도 이런 레오폴드와 레오폴드류의 사람들의 어떤 그,
7: 레버리지
6: 예예 예. 네. 그 탓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7: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게 주식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과의 끊임없는 그런 대결 구도가 주식 시장이라고 본다면
6: 예, 예.
7: 7월 한 달 동안에는 주식을 파는 사람들 뭐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 헤지펀드 이런 데들의 완승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6: 예. 그러니까
7: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무너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썼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다 폐가 까였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6: 예예.
7: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재물이 됐던 게 우리나라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였던 것 같습니다.
6: 예예.
7: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이 펀드에 투자해서 손실이 나 있다라는 거를 해외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 매일 우리 단일 종목 ETF에서 손실이 나서 팔지도 못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다 보도를 합니다.
6: 예, 예.
7: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중요한 재물로 삼아서 레오폴드를 포함한 레버리지 썼던 그 펀드들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6: 예. 그 B2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비상에 걸린 개인들이 워낙 많잖아요.
7: 네.
6: 예, 예. 더 걱정이기도 한데. 그 레오폴드의 주식을 한 번에 가져간 곳 이번에. 예. 그게 이제 다른 펀드 회사라고 또 들었습니다.
7: 네.
6: 시타델.
7: 네.
6: 많이 나오는 이름이기도 하죠. 이 펀드가 만일에 그렇게 많이 사 갔는데 시타델이 또 대량으로 팔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7: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6: 예.
7: 공개해 주지 않는 이상. 그런데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시타델은 미리 주식을 팔아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7: 그러니까 공매도를 한다는 건데요.
6: 아, 예, 예.
7: 주식을 파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사가지고 갚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6: 예.
7: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먼저 파는 거죠. 아무것도 빌 공짜에 주식이 없는데 판다고 해서 공매도거든요.
6: 예, 예.
7: 근데 이제 아마 시타델은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먼저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라는 펀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6: 예.
7: 그러면 그 주식을 블락딜로 해가지고 다 가져온 다음에 그냥 주식만 돌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6: 예, 예.
7: 아마 주식을 많이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6: 그럼 그런 걱정은 일단 조금 접어놔도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7: 물론 일부는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모든 정확하게 비중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았을
6: 예, 예.
7: 거니까요. 뭐 더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마도 공매도를 이미 미리 해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 예예. 예. 그 오늘 계속 얘기한 레오폴드 아셴브레너 그래도 이 난리 속에 지난 주말에 또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이게 뭐 완전히 망한 건 아닌가요?
7: 네. 그 여기서 되게 중요한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6: 예.
7: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 같은데
6: 예.
7: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정말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날벼락을 맞은 거고 이제 길바닥에 내앉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A16G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실리콘밸리에 있는 펀드에 또 바로 취직도 하기도 했고 결혼식도
6: 예.
7: 했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은 그러니까 다른 주식은 다 가져가도 되는데 이 주식만은 가져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주식이 뭔지 이걸 알아내는 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6: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7: 아니요. 알고 있는데
6: 예.
7: 엔트로픽이라는 이 회사의 비상장이거든요. 비상장
6: 예.
7: 주식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아, 예.
7: 그러니까 이 주식만큼은 난 못 팔겠다 라는 거죠.
6: 근데 비상장이면 뭐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어렵겠네요.
7: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삼국지 비유하면서 설명드렸던 회사입니다. 유비의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회사가 CEO, 그러니까 대표가 CEO로 있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아마도 지금 9월에서 10월 사이에 상장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상장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으로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막 메모리 뭐 하드웨어 이런 쪽이었었는데 이제는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으로 관심이 이동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 이번에 그 결혼식 올린 그 상대 아내가
7: 엔트로픽.
6: 예, 거기 사람이라면서요.
7: 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 예, 정확한 건 아니고요.
7: 네, 네.
6: 예, 뭐 비서실장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7: 네. 이게 참 그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해도 쉽고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모든 게 이제 그런 걸로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거.
6: 네. 좌우지간 뭐 이 레오폴드를 통해서 또 한 번 알 수 있는 것은 부자 망해도 3년 이상 간다는 것 같습니다.
7: 네.
6: 그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AI 반도체 분야 8월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7: 우선은 사실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이 좋은 이야기도 있었고 안 좋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좋은 이야기는 깡그리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세력들에게 당했던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낙폭이 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이런 부분이 레오폴드라든지 레버리지를 많이 썼던 부분에서 있었구나 원인 제공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시장은 7월보다는 좀 진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매크로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보통 보면 지진도 한번 나고 나서 여진이 있잖아요. 그런 여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 투자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평가는 그동안 벌어왔던 돈들을 그냥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환원을 주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본격화되고 구체화되면 될수록 시장의 참여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재평가를 해줄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6: 그런 그 움직임은 있습니까?
7: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안을 내놨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DR이 상장된 이후에 25일 이후에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8월 초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도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 여진으로 그칠지 하여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여진으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변동성이라는 것이. 자,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6: 해리 스타일즈의 Falling 추락이라는 노래를 듣겠습니다. 2019년에 발매돼서 불과 1년도 안 된 2020년에 롤링스톤즈가 선정한 역대 500대 명단에 명반에 이름을 올렸으니까 뭐 굉장한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Falling 노래 제목과는 정반대였던 셈이죠. 우리 주식시장도 그런 반전이 있어야 개미들이 살아남을 텐데 듣겠습니다. 해리 스타일즈의 Falling.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 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예, 미니의 방수영님.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틀다니 하셨습니다. 오프닝 곡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블랙 엔젤님도 마찬가지고요. 기구치료의 여름 OST를 들려드렸었죠. 예. 그리고 1038 문자 쓰시는 분, 중학생 아이들 3명과 함께 강원도 트레킹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20km, 오늘은 40km 안 됩니다. 자제하시죠. 오늘 정말 더운 날입니다. 강원도 강릉 지역에도 폭염 지금 경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4936 쓰시는 분께서, 그래도 저한테는 올해보다 94년 여름이 최고로 더운 해였습니다. 요즘에는 에어컨이라도 있죠 하셨습니다. 94년 여름, 그때 200년 만에 더위라고 했고요. 그때 여름에는 저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저희 집도 그때 에어컨 없었습니다. 굉장한 더위였습니다. 자, 1시 5분에 3부 시작할 텐데 최재천 교수님께서 바깥에 와 계십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6: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9: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0: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류 급경사 계곡으로 집중호우 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역에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천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1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6: MBC 한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안에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지난 10년간 공석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윤민호 윤리위원장 등을 향해 지도부 충성파라며 일방적 소집으로 인한 윤리위 회의 무산에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충성파를 천명하는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독립적인 기구인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부합하지 않고 징계 당사자의 반발만 초래해서 당은 극심한 내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윤민호 위원장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해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서는 유출한 적 없다며 오히려 윤 위원장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이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기존 피해 여중생이 아닌 또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은 최 전 의원과 해당 여성의 메신저 대화에서 확인된 것으로 경찰은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신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1년 쌍방울 그룹 임원들로부터 정치자금법상 한도를 넘긴 2천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전격 보류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열린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소셜미디어에 배드민스터 클럽 챔피언십 우승샷이라는 글과 함께 어프로치 샷으로 볼을 홀컵 옆에 가까이 붙이는 13초짜리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골프 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던 지난달 31일 캠프 데이비드 내각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자신 소유의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배드민스터로 이동해 이날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출근 시간대 지하철 4호선 해화역 하행선과 1호선 노량진역 상행선 방향에서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오늘 아침 8시 40분쯤부터 45분가량 해화역에서 사당방면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극한 더위가 서쪽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7도까지 오르겠고 닷새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은 오늘 39도로 예보되면서 전국이 33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전남과 경상권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건강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7: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18: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9: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손석희의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손석희의 질문들로 채워드리죠. 오늘과 내일은 이화여대 최재천 명예교수를 만나겠습니다. 생태학자, 동물학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멸종의 시기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도 새로 내셨고요. 조금 이따 만나 뵙도록 하고 그리고 4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들려드리고 있죠. 1시 30분에 시작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받겠습니다. 유튜브로 보내주셔도 되고 미니로 보내주셔도 되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예, 3부 손석희의 질문들입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뭐 연일 한반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죠. 오늘은 몇 도까지 올라갈까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폭염, 열대야, 집중호우 모두 기후 위기로부터 시작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학자들은 지구의 여섯 번째 대멸종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책 히스토리아 비테이를 출간한 생태학자, 동물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 명예교수로 이제 바꾸셨다고 하는데,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인류가 직면한 이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예, 예. 올해부터는 명예교수로 바뀌신 모양이군요.
3: 네, 그렇습니다.
2: 예. 그럼 학교에서 연구실은 다 빼셨습니까?
3: 네, 확실하게 뺐습니다.
2: 예.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너무 방대한 네. 책이 있어서 그 책은 다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3: 아이고, 그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2: 예,
3: 저기 강동구의 숲속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도서관에 큰 벽면에 제 서재가 하나 마련됐고요. 예. 거기에 한 3분의 1 갖고 나머지 예. 3분의 2는 제가 지금 파주 출판 도시에
2: 아, 예.
3: 최재천의 자연 글방이라는 걸 만들고
2: 예.
3: 예,
2: 거기는 뭐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3: 네, 그냥 오픈돼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3: 네.
2: 제가 그 언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걸 어떻게 다 읽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예, 생태학자, 사회생물학자, 진화생물학자, 동물행동학자, 어떤 호칭으로 불러드릴까요 오늘?
3: 그냥 뭐 어느 거나 다 좋아요.
2: 예, 그러면 그냥 생태학자 이렇게
3: 네, 알겠습니다.
2: 예, 불러드리겠습니다. 히스토리아 비테이, 내 학문의 전체 궤적을 담은 책이다. 책이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예, 이 제목은 어떻게 유래가 됐을까요?
3: 글쎄요, 이게 원래는 그렇게 거창한 책으로 그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요.
2: 예.
3: 책 만드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2: 예.
3: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원고들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생명의 기원으로부터 AI 시대까지 그냥 전부 떠들어댔더라고요.
2: 아, 예.
3: 그래서 이게 졸지의 빅 히스토리
2: 예.
3: 책이 돼버렸어요.
2: 그렇군요.
3: 그래서 제목을 좀 거창하게
2: 예.
3: 그 원래 들어보셨을 테지만 히스토리아 마지스트라 비테이라는
2: 예.
3: 키케로의 경구가 있잖아요.
2: 예.
3: 역사는 삶의 스승이다, 이런
2: 예.
3: 뜻에. 근데 그게 좀 너무 길고
2: 좀 길긴 하네요.
3: 마지스트라는 빼버리고
2: 아.
3: 우리가 왜 이력서를 커리큘럼 비테이라고
2: 그러죠.
3: 부르잖아요.
2: 예.
3: 그러니까 내 이력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내 이력을 쭉 정리한 거니까
2: 예.
3: 히스토리아 비테이라고만 얘기해도 예, 역사적으로 삶을 한번 쭉
2: 아,
3: 훑어본 책이다.
2: 역사와 이렇게. 삶의 관계.
3: 네.
2: 이 정도로 하면 되겠군요.
3: 네.
2: 히스토리아 비테이. 하여간 그 또 책은 쓰시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큰 정리를 한번 하신 셈이어서
3: 네.
2: 굉장히 좀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 이른바 이제 인류가 맞닥뜨린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고나 할까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예. 근데 해법을 찾으려면 우리가 처한 상황부터 봐야 되는데. 그동안 지구에는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면서요.
3: 네.
2: 예. 그런데 이제 가장 가까운 대멸종은 그럼 언제였습니까?
3: 지금부터 6,500만 년 전에
2: 예.
3: 그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저 멕시코만의 거대한 운석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2: 예.
3: 그게 이제 먼지를 일으키고 태양을 가리고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해서
2: 예.
3: 대표적으로 공룡들이 예. 다 사라졌다.
2: 아, 그게 마지막 대멸종이었군요.
3: 마지막 대멸종으로 우리는 이제 기록하고 있죠.
2: 예. 근데 그거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었잖아요.
3: 네.
2: 이번에는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대멸종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고 교수님께서도 같은 주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3: 네, 그렇습니다.
2: 그런데 예. 그게 그 학자에 따라서는 금세기 내 인류가 멸종한다라고까지 굉장히 그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3: 네, 저를 포함해서.
2: 예, 제가 이 운을 띄워본 겁니다.
3: 네.
2: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게 제가 네. 기억이 나서.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3: 근데 뭐 그거를 제가 예언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2: 예, 예.
3: 걱정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2: 예.
3: 정신 좀 차리자 뭐 이런 뜻이죠.
2: 예. 그럼 저희가 네. 지금 겪고 있는 더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장 이게 급하니까요.
3: 네.
2: 제 기억에 한 3, 4년 전에 과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해 여름이 앞으로의 여름에 비해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그런데
3: 네.
2: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 더워졌습니다.
3: 맞습니다.
2: 그럼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더울까요?
3: 뭐 거의 확실하게 더 덥겠죠.
2: 아, 예.
3: 네.
2: 그럼 그 다음에는 더 덥고?
3: 그렇죠.
2: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그럼 뭐 점점 더워지겠죠.
2: 예.
3: 한동안. 이제 무슨 큰 일이 터져서 이 흐름을
2: 예.
3: 전면적으로 바꿔주는 어떤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2: 예.
3: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면 그냥 이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2: 예.
3: 그냥 아주 너무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그냥 보입니다.
2: 예.
3: 예.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거의 생각 없이 그 연료를 그냥 마구 저 떼고 이러면
2: 예.
3: 온실기체가 끊임없이 대기권으로 유입이 되면 그냥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이
2: 예.
3: 벌어지는 현상일 수밖에 없거든요.
2: 과학적으로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렇죠.
2: 예. 근데 뭐 사실 그 탄소 배출에 있어서 가장 1등국은 큰 나라들인데.
3: 맞습니다.
2: 미국만 해도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트럼프 이후에는.
3: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2: 역행하죠.
3: 뭐 대통령부터 저긴 완전히 거꾸로 간다라고
2: 예.
3: 선언을 하니까 참 어이가 없죠.
2: 예.
3: 어떻게 보면 주범 국가인데
2: 예.
3: 지금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온실기체를 많이 뿜어내는 나라인데 죄를 진 나라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나가 잡아지니
2: 예, 예.
3: 참 어떻게 그러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2: 중국은 뭘 합니까?
3: 중국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3: 예. 네, 제가 이런 문제에 천착하고 국제회의에 처음에 불려다니던 시절에는 중국이 참 애물단지였거든요.
2: 예, 예.
3: 그 제법 잘 사는 나라 반열로 이제 접어드는데도 끊임없이 와서 자기네는 개발도상 국가다 그러면서
2: 면제해달라.
3: 예, 면제해달라. 그리고 저 기부금도 안 내고 뭐
2: 예,
3: 이런
2: 예.
3: 짓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은 상당히 그래도 책임 있는
2: 예.
3: 국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아, 우선 자기들이 못 살 지경이니까.
3: 맞습니다.
2: 예.
3: 이유가 그겁니다. 중국의 지방마다 그 중국은 국민은 가난한데 정부는 엄청 부자인 나라잖아요.
2: 예, 예.
3: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끊임없이 지자체로 이제 돈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지어보고 저런 것도 지어보고 하려 그러는데
2: 예.
3: 뜻밖의 중국 인민들이 이제 깨우쳤어요.
2: 예.
3: 그래서 그런 개발 사업을 반대하기 시작한 게 벌써 한참 됐어요.
2: 예, 예.
3: 그딴 짓 하지 말고 저 공기나 깨끗하게 만들어달라.
2: 예, 예.
3: 그딴 짓 하지 말고 강이나 좀 정화시켜달라.
2: 아.
3: 이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이제 덤벼든 겁니다.
2: 예, 예. 그게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3: 많이 나아졌습니다.
2: 다만 이제 겨울에는 또 그 땔감들이 아직까지
3: 아이,
2: 예, 좀 그래서
3: 네.
2: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맞잖아요.
3: 그렇죠.
2: 예.
3: 네.
2: 그 사실 그 과거에 제가 저 북경 특파원하는 기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네.
2: 그 공기 오염이 어느 정도나 심각하냐 했더니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앞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속으로 셀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셋인데요.
3: 네.
2: 그럼 그 13기 전에 오토바이가 안 보인다고.
3: 그렇구나.
2: 먼지가 워낙 심하니까. 근데
3: 네.
2: 요즘은 아마 그거에선 전기차도 많이 생겨서
3: 네.
2: 좀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겨울 땔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근데,
2: 중국으로 잠깐 돌아갔습니다만.
3: 그 사람들이 실험을 한번 했었잖아요.
2: 예,
3: 뜻밖의
2: 예.
3: 올림픽을 유치하는 바람에 그 올림픽을 예, 이제 외국 손님들이 와야 되니까
2: 예, 예.
3: 베이징을 완전히 폐쇄시켰었거든요.
2: 예.
3: 그때 마침 제가 중국 과학원에 초청으로 특강을 하러 갔었어요.
2: 아, 예.
3: 깜짝 놀랐어요.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2: 예.
3: 그랬더니 그 과학원 제 동료가 너무 놀라지 말라고, 이거 끝나면 올림픽 끝나면 또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예.
3: 역설적으로 아 이게 깨끗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한 번은 경험을 한 거거든요.
2: 그렇죠. 학습 효과라는 것이
3: 네.
2: 있으니까.
3: 그래서 예. 하는 것 같아요. 나무도 많이 심고 예. 중국이.
2: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 우리도 노력을 참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2: 그런데 예.
3: 이게 항상 이상하게 엇박자가 많이 나요.
2: 어떤 엇박자죠? 그러니까
3: 한 면에서는 뭐 우리는 그래도 환경 문제를 열심히 연구하고 뭐 노력하고 하는 면도 있는데요.
2: 예.
3: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2: 산업 구조 때문에
3: 또 산업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또 그런 방향으로 밀어붙이면
2: 예예
3: 또 잘 나가다가 또 몇 발짝 뒤로 물러나고 아. 자꾸 그러죠.
2: 예.
3: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답답해서 자꾸 쓴소리하면
2: 예.
3: 뭐 조금 나아지다가
2: 다시
3: 또
2: 돌아가고.
3: 물러가고 아유 답답합니다.
2: 예. 저희가 그 여섯 번째 대절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3: 아이고.
2: 절멸의 징후는 어떤 겁니까?
3: 뭐 너무나 많은 걸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2: 예, 우선 예, 기후는 그렇고.
3: 기후도 그렇고 또 최근에 아마 그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2: 예.
3: 누가 얘기해 주면 어 그렇지 하고 다 동의하는 게 생물이 사라지고 있는.
2: 예, 예.
3: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이면 예전에는 우리가 밤에 저 골목길에 나와서 평상에서 앉아갖고 수박
2: 네.
3: 잘라 먹고 뭐 이랬잖아요. 그게 응답하라 뭐 이런 저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제가 그 응답하라 드라마 제작진 누굴 만났을 때 한번 재미있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2: 예.
3: 음향이 잘못됐다. 그랬더니 뭐냐고. 그 뒤에 가로등에 풍뎅이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나더라.
2: 아.
3: 제가 이게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저녁에 밤에 동네 가로등에 곤충들이 바글바글했잖아요.
2: 예, 예, 맞습니다.
3: 지금 서울 시내에 가로등에 곤충이 한 마리도 아, 없습니다.
2: 풍뎅이는 본지가 뭐.
3: 풍뎅이는 뭐 둘째치고요.
2: 예.
3: 파리도 한 마리 윙윙거리지 않거든요.
2: 예.
3: 그 정도로 곤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라졌습니다.
2: 기후 때문에.
3: 그렇죠.
2: 예.
3: 기후와 환경 파괴 때문에.
2: 예.
3: 곤충이 사라지면 그 곤충을 먹고 살아야 되는 새와 작은 포유동물이 사라질 거고요.
2: 예, 예.
3: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연쇄적으로
2: 없어질 것이다.
3: 없어질 것이다.
2: 예.
3: 네.
2: 그 대개 근데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3: 네.
2: 언제까지 기온 얼마 상승할 것이고 그에 따른 파장은 이렇게 날 것이다 하면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뭐 한 20년, 30년 뒤를 예측하시면 저희들의 경험으로는 그보다 더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여섯 번째 대멸망 이거 뭐 입에 담기도 사실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것도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가능성도 있겠죠.
3: 뭐 저는 그런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자 중에 하나인데요.
2: 예.
3: 이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예측할 때 모델링을 할 때 계산을 해놓지만
2: 예.
3: 그 계산은 정상적으로 그 반응이 벌어졌을 때를 예측하고 하는 계산이거든요.
2: 그렇죠.
3: 그런데
2: 예.
3: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가속화되면
2: 예.
3: 그게 또 불러올 더 심한 결과들이 이제 나중에 다 더 유입이 되면
2: 예.
3: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경우에 예측보다 빨라지는 경우가
2: 예.
3: 있죠.
2: 아까 말씀하신 생물 다양성의 위기가 그래서 더 빨리 올 수도
3: 그렇죠.
2: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박사가 예전에 얘기했던 벌이 없어지면 4년 내 인류는 멸망한다.
3: 네.
2: 그거는 어떤 그 구조 속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3: 뭐 사실은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실제로 하셨는지는 우리 확인은 아직 안 되는데요.
2: 예.
3: 그러나 저나 뭐 그 천재가 얘기했으니까 야 뭐 있지 않겠느냐.
2: 예.
3: 그리고 들여다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그래도 예측이셨어요.
2: 예, 예.
3: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예, 농작물의 수분이 필요한 꽃가루바지가 필요한 식물의 거의 80%를 꿀벌 혼자서 지금 다 꽃가루바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꽃가루바지를 하는 동물은 많아요.
2: 예.
3: 닭청벌레도 하고 뭐 박쥐도 하고 동박새도 하고 많은데 그 나머지는 다 합쳐봐야 20%가 안 되고요.
2: 아.
3: 우리가 지금 양봉하는 그 꿀벌
2: 예.
3: Apis mellifera라고 부르는 그 한 종이 80%를 지금 책임지고 있거든요.
2: 예.
3: 근데 지금 한 지난 20년 동안 걔네들이 무서운 속도로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2: 아예 없어진 지역도 있잖아요.
3: 네. 지금 우리나라는 토종벌은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2: 예.
3: 토종벌은 Apis serrana라는 저 다른 종인데요.
2: 예.
3: 그건 사라지고 Apis mellifera도 우리도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그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2: 예.
3: 그러면 식량 대란이 그냥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2: 그렇겠네요.
3: 거죠.
2: 그렇겠네요. 예.
3: 그러면 뭐 우리의 삶은 그냥 아비규환이 될 거고요.
2: 예.
3: 그 코로나 때 미국 사람들이 화장지, 휴지 가지고 그렇게 싸움질을 하는 걸 우리가
2: 뭐 동나고 난리
3: 예,
2: 났었죠.
3: 뭐 밀치고 예. 그냥 뭐 유리창 깨고 그런 걸 봤는데 화장지 가지고 그 정도 싸움을 하는데 식량의 80%가 사라진 상황에서 과연 예. 과연 인류의 삶은 어떨까? 예, 그건 뭐 상상하기조차 끔찍하죠.
2: 그럼 이제 거꾸로 인위적으로 네. 양봉을 좀 더 권장을 해서 벌을 늘려도 소용이 없을까요? 이건 자연 환경의 문제라서.
3: 지금 문제는 벌집 안에서 벌어지는 그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2: 예, 예.
3: 그냥 일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집단으로 사라져버리고
2: 예.
3: 여왕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2: 아.
3: 우리나라 케이스는 또 이상하게 여왕벌도 어디를 가고 없어요.
2: 아예 없는군요.
3: 없어요. 그냥, 예. 그냥 사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 우리가 애써 저 보충한다 그래도 걔네들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2: 예.
3: 그냥 가버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혹시 어떤 경제 구조적인 문제는 아닐까. 그
2: 예.
3: 벌 사회는 상당히 잘 조율된 경제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예, 예.
3: 근데 우리도 우선 기업이 하나 망할 때 그 기업이 그 기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거나 그 기업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2: 예, 예.
3: 기업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을 넘었으면 다 포기하고 그냥 털어내는 거잖아요.
2: 전조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계기도 있는 것이고.
3: 그래서 혹시 꿀벌들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지금 다다라서
2: 예.
3: 아, 이건 도저히 장사가 안 된다.
2: 예.
3: 이게 해봐야 손해다. 그래서 그냥 손 털고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하는
2: 아.
3: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들어요.
2: 예.
3: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서
2: 그렇군요.
3: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2: 예. 아, 이거 뭐 생태계 문제는 얘기해도 사실 끝이 없는데 사람이 그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뭐 그냥 간단한 예로 은행나무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3: 네.
2: 792그루인가를 베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서울에서만. 이건 정말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자면.
3: 은행나무 얘기를 하셨는데
2: 예.
3: 그 700몇십그루 플러스 한 그루가 더 있어요. 그 얘기해도 될까요?
2: 그럼요. 예.
3: 최근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가지고요.
2: 예.
3: 부암동의 환기미술관.
2: 아, 예. 뉴스가 나왔습니다.
3: 네.
2: 예.
3: 그 뭔가 그분들한테 불편했겠죠.
2: 예.
3: 그 진입로를 좀 막는다던가 뭐 하여간 뭐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2: 예, 예.
3: 그분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한밤중에 그 100년이 넘은 은행나무에 구멍을 한 10개 이상 뚫고
2: 아.
3: 독극물을 주입해서

0: 예, 예.
1: 그래서 지금 저희 둘이 저는 제가 대표로 국회 청원까지 지금 넣어놓았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예.
1: 도저히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라서.
0: 예.
1: 네, 글쎄요. 은행나무 좀 베내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냐. 어떤 분은 예. 그러시겠지만 글쎄요. 우리보다 만약에 우리보다 더 거대한 예. 존재들이 있어서 어느 날 아이고 인간들 귀찮아 죽겠네. 예. 그러고 한 700몇 명 쓸어낸다.
0: 예.
1: 그러면
0: 알겠습니다.
1: 그게 과연
0: 교수님 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일 마저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1: 아이, 그럼 또 와야 됩니까?
0: 예. 네. 고맙습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4부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유튜브에 블루 아이드 캣이라는 분께서 딱 적당한 곡을 신청을 해주셨네요. 대멸종의 날들을 지나면서 닐 영이 부른 After the Gold Rush를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곡은 워낙에 닐 영이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을 꿈의 형태로 표현한 곡으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블루 아이드 캣께서 환경 파괴로 지구가 멸망하는 내용의 꿈 이야기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과거에도 제가 그 환경 문제 얘기하면서 이 노래를 틀었던 기억이 나네요. 잠깐 듣겠습니다.

0: 8월 3일 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북단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 모로코 난민 6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중 72명이 물에 빠지거나 방파제 장벽을 넘다가 숨졌고요. 4만 8,300명은 자진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난민이 몰렸을까요?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 대법원을 지목했습니다. 해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즉각 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도화선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원인 분석도 많습니다. 최근 스페인과 알제리의 밀착 관계에 불만을 품은 모로코 정부가 국경 통제를 완화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고요. 트럼프도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이민자 문제, 방위비 문제 등에 있어서 스페인 산체스 총리와 정면 충돌하며 사이가 안 좋은데요.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의 바스케스 교수는 미국이 모로코 내 친미 정치인들을 활용해 이번 세우타 사태의 배후로 움직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중동 긴장은 여전한데요. 이 와중에 트럼프는 70타로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다며 SNS에 어프로치샷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요즘 말로 혼자만 다른 보법인 것 같네요. 유럽의 폭염이 원자력 발전소도 멈춰 세웠습니다. 헝가리 내 유일한 원전인 펑시 발전소가 44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을 멈췄는데요. 가뭄으로 인해 발전소 냉각수 공급원인 다뉴브강 수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발전소는 헝가리 전체 전력의 4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8월 3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네, 지구촌 사이드 B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손석희의 12시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영화 오디세이 예매권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지구촌 사이드 B 시간에서도 영화 오디세이가 미국에서 고전 열풍을 이끌고 있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8월 5일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는 영화 오디세이, 인류 최고의 고전 오디세이아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했죠.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서 신들의 분노에 맞서 싸우는 대서사시입니다. 맷 데이먼, 앤 해서웨이, 톰 홀랜드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죠. 지금 문자와 미니로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1인당 2장의 영화 예매권을 드립니다.
1: 예, 이선영 아나운서 오늘도 열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사이드 B 얘기 들어가 볼까요?

0: 네, 네. 오늘은 하늘 위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뉴욕타임스 기사 우주의 무형 부동산에 둘러싼 치열한 패권 다툼인데요. 예. 여기서 무형 부동산은 바로 주파수라고 합니다.
1: 예. 예를 들면 MBC 라디오 95.9MHz 이런 게 주파수잖아요. 그걸 네. 얘기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예. 우주 패권 경쟁에서 그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저도 좀 공부를 해왔는데 예. 이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움직이는데 이 파동이 1초에 몇 번 움직이냐 이게 바로 주파수의 개념이라고 해요. 예. 단위가 헤르츠인 거고 1MHz가 1초에 100만 번 진동하는 거니까 손석희 12시가 방송되는 95.9MHz는 1초당 9,590만 번 진동하는 파동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당 9,590만 번 진동하는 파동만 우리 길로 들어와. 그럼 소리로 바꿔줄게 예. 하는 신호기 때문에
1: 뭐 일본 국도 아주 쉽게 설명하는데요.
0: 네, 예. 일본 국도 하는 것처럼 그 도로를 표시하는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95.9에 91.9가 들어오면 소리가 섞여서 예. 잡음만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거고
1: 못 들어오죠. 어딜 들어오겠어요.
0: 네. 선배님 예.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런 우리나라 라디오 주파수는 참고로 공공재로 봐서 정부에서 할당을 해주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예. 있다고 합니다.
1: 그는 하여 주파수가 우주 산업에 중요하다는 건 그래서 알겠는데 그러면 우주 산업에 쓰는 주파수는 어떤 식으로 차지합니까?
0: 아 이게 법적으로 주파수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예, 주파수 예. 대역에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UN 산하의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 예.
0: 여기 규칙이 선착순이래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위성을 쏘아올린 사람이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 이게 신청만 먼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위성을 먼저 쏘아올린 사람한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것이죠.
1: 예. 그럼 뭐 미국이 거의 다 가지고 있겠네요.
0: 맞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7천 개 쐈다고 하거든요. 위성을.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의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 압도적인 유리함을 지금 점하고 있고
1: 예, 예.
0: 지금 지구 저궤도에 떠 있는 전체 활성 위성의 3분의 2가 스페이스X 스타링크 거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파수가 우주 산업에도 당연히 기본적인 자산이 되지만 지금 예. 우리가 쓰고 있는 5G 뭐 그리고 앞으로 쓸 6G 같은 통신 그러니까 지구상의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1: 예.
0: 현재 통신 사업자들까지 스페이스X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예. 결국 하여간 미국이 좋은 건 다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0: 네.
1: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뭐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만약에 유럽이나 중국이 선발 주자였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랐을 것 같은데.
1: 똑같은 일을 했겠죠, 그
0: 네.
1: 사람들도.
0: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주파수는 공공재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1: 예, 그러니까 예.
0: 우주와 통신을 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거 인류 전체가 같이 써야지 왜 미국이 그걸 다 쓰고 있어? 이런 주장이라고 하고
1: 예.
0: 이제 특히 내년 10월에 상하이에서 세계 무선 통신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중국이 칼을 갈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공공재로 해야 된다라고
1: 예.
0: 이제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주파수라도 선점을 하기 위해서 위성 주파수 신청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하네요.
1: 아, 예.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 위성을 쏘아올리는 나라인데
0: 네.
1: 우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0: 이제 저도 그게 궁금해서 기사 외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1: 예.
0: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쏘아올린 위성의 수가 한 40기 정도 되고 그중에서 이제
1: 많군요. 그 사이에 40기면 그래도
0: 근데
1: 물론
0: 이제
1: 뭐 스페이스X 7천 개에 비하면
0: 네,
1: 아무것도
0: 상대도
1: 아니지만.
0: 상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 40기 중에서 이제 노후화돼서 못 쓰는 거 빼면 한 20기 정도가 현재 운용 중이라고 하고
1: 예.
0: 2030년까지 80기 이상이 목표라고 하네요.
1: 예.
0: 그래서 뭐 미국이나 중국까지 많이 쏘아올리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이제 못 따라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1: 예.
0: ITU 아까 말씀드린 그 UN 기구의 테이블에는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규칙을 만드는 멤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의에 계속해서 참여는 할 수 있고
1: 예.
0: 또 스페이스X 같은 덩치 큰 기업들과도 협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예. 후발 주자의 서름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0: 네.
1: 빠른 시일 내에 좀 우리 것은 우리가 좀 찾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스튜디오 음반은 뭐 워낙 정교하고 또 완벽하기도 하죠. 계속 갈고 닦아서 내는 거니까요. 목소리나 연주나 다 이제 제일 좋은 그 상태로만 골라서 다듬어가지고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라이브 앨범은 뭐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관객의 함성, 가수의 컨디션, 무대와 무대 사이를 잇는 어떤 그 찰나의 정적이라든가 그날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음악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날것. 물론 스튜디오 라이브 앨범도 많이 저 뭡니까 갈고 닦아서 내긴 하지만 근데 어찌됐든 이제 다시는 재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브 음반에 좀 더 이제 마음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는 무대 위의 시간을 기록한 라이브 명반만 추려서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있는 명반은 다 각자 다르시겠지만 저희는 그 김학선 선곡위원회 예, 마음속에 있는 명반을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영국의 하드락 밴드 딥 퍼플로 열어보겠습니다. 뭐 하드락이나 아니면 헤비메탈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세 그룹이 원래 있죠. 레드 제플린, 블랙 사바스, 딥 퍼플 등등인데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딥퍼플, 레드 제플린은 우리나라에선 종종 이제 그 라이벌 구도로 엮이기도 하지만 글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그룹이 모두 1968년에 영국에서 결성됐고 하드락과 헤비메탈의 어떤 꼭지점에 있었다는 것 아마 그 공통 분모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음반 판매량이나 뭐 세계적인 인기, 영향력 면에서 특히 봤을 때는 레드 제플린이 더 앞섰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딥퍼플의 패배냐 그렇다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당할 것 같네요. 뭐 명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모크 온 더 워터라든가 하이웨이 스타, 차일드 인 타임, 매년 4월이면 울려 퍼지는 에이프릴, 락 발라드 솔저 오브 포춘까지 예, 멜로디 중심의 곡들이 글쎄 우리 정서에 더 맞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일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딥퍼플은 뭐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뭐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오늘 소개할 라이브 명반 바로 Made in Japan도 제목처럼 일본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1972년 8월에 오사카하고 도쿄에서 공연 실황을 두 장의 LP에 그대로 이제 담아냈습니다. 한때 그 딥퍼플은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밴드로 기네스 기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그만큼 라이브에서 더 강렬하고 즉흥적인 연주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뭐 초기 멤버였던 리치 블랙모의 기타는 대단했습니다. 아무튼 그 전성기를 기록한 앨범이 바로 Made in Japan입니다. LP를 제가 도쿄 공연 갔습니다. 예. Live in Japan이라고 써 있는 Deep Purple Live in Japan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는 Made in Japan이지만 일본에서 발매된 이 LP는 Live in Japan으로 조금 이름을 바꿔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LP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그 김학선 선곡위원의 인생 앨범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하네요. 마이크에 가려서 잘 안 보이나요? 예, 좀 이따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뮤지션의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앨범의 첫 곡 하이웨이 스타의 기타 솔로는 나를 피아노의 세계로 데려가주는 사이렌 소리다. 정말 거창합니다. 피아노의 세계, 이상의 경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대체 뭐가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거창한 수사를 붙였는지 예, 오늘 함께 들어볼 예정입니다. 1972년 일본 오사카 페스티벌 홀에서 부른 딥 퍼플의 하이웨이 스타입니다. 그 위에 바늘을 올릴 텐데요. 글쎄요. 더위를 피하는 곡이 아니라 더위를 박살내는 곡인 것 같습니다. 자, 하이웨이 스타 바늘을 올리겠습니다.

0: Thank you very much. That's a new one. Take off your shoe then.
1: 호우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7: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6: 탄탄 방수
7: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예, 손석희의 12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A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며 오늘 오후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2: 지난달 31일 17.91% 급등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전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2% 후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의 요청으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전격 보류했다며 곧 이란과 새로운 협상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비핵화 문제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강조했는데 정작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2: 어제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국내 관측 역사상 최고치인 42.5도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023년 여름 이후 처음으로 비상대응 2단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치솟으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건 물론 건물 유리창이 저절로 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7월 마지막 날 역대 최대 상승률로 폭등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4% 급락하며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단기 폭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3: 지난주 금요일 17.9% 역대 최대 폭등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4% 넘게 밀렸고 한때 5%대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단기 폭등 이후 차익 실현과 경계성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 하락을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지난 거래일 7조 원 넘게 사들이며 역대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던 외국인은 오늘 다시 팔자로 돌아섰고 기관도 매도에 나섰습니다. 반대로 직전 거래일 대규모 순매도에 나섰던 개인은 다시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종목별로는 직전 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가 160만 원 선을 내주며 8% 안팎 하락했고 삼성전자도 직전

0: 직전 거래일 26% 넘게 폭등한 뒤 8%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상승 종목이 500여 개로 하락 종목보다 더 많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종목들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주말 사이 미국 증시는 아마존의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 작전을 취소하고 대화를 예고하면서 국제 유가도 하락하는 등 대외 불안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대외 변수보다 하루 만에 17% 넘게 오른 데 따른 단기 차익 실현 요구가 훨씬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 AI가 커가는 서사의 중심에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데 과거에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주가의 진폭은 매우 크게 움직이는
2: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0: 전문가들은 당분간 기록적인 급등락에 따른 단기 속도 조절과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출발했지만 곧 반등했고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3: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정승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소식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4: 네.
3: 충청은 김민석, 부울경은 정청래. 일단 주말 성적은 장군 멍군이네요.
4: 네, 맞습니다. 토요일 충청권은 김 후보가 깜짝 승리를 했고요. 일요일 부울경은 정 후보가 이기면서 하루씩 사이좋게 승리를 나눠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말 동안의 결과를 합산하면 정청래 후보가 살짝 앞섰는데요. 1%포인트 차, 합산한 표차도 1200표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3: 0.1%포인트면 참 정말로 초박빙인데 의외였던 게 충청권은 정청래 후보 고향이고 또 경남은 친문 조직이 있어가지고 당초 이제 정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그 전망이 있었잖아요.
4: 네, 맞습니다. 사실 정 후보 측은 초반 두 곳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과반 승리를 자신한다. 이 초반의 대세론을 굳혀버리겠다고 자신했었고 김민석 후보도 이 지역에선 자신의 열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직접 선제적으로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김 후보가 첫 주에는 7%포인트까지만 뒤지면 2주차에 비기고 3주차에 역전할 거다라고 했었고 김 후보 캠프도 10%포인트 뒤진다면 좀 빡빡하겠지만 그래도 이길 거다 이 정도 이야기만 했었는데 결국 전혀 이길 걸로 생각하지 않은 데서 승리를 거두면서 캠프 분위기는 굉장히 고무되기도 했었습니다. 부울경은 그래도 정청래 후보가 조직력으로 지켜내면서 이 초반전은 굉장히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3: 네.
4: 하지만 이 초반 두 지역이 권리당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16% 정도에서 아직 승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른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에는 제주 인천, 일요일은 강원 대구 경북 경선이 있는데요. 여기보다는 2주 뒤에 있는 주말 경선이 결국 핵심입니다. 이때 호남 51만 명, 수도권 65만 명의 권리당원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70% 이상이거든요.
3: 네.
4: 여기서 판가름이 날 걸로 보입니다.
3: 지금 최고위원 선거도 굉장히 치열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4: 네, 득표순으로 말씀드리면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와 김용 이렇게 당선권 안에 5명이 들어가는데 친명 후보 셋, 친청 후보 둘이긴 합니다만 이 5위 김용 후보와 6위 이성윤 후보 간의 표차가 역시 또 1%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3: 네.
4: 굉장히 바짝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5명의 후보 가운데 3대2 구도가 어떻게 확정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지금 이 전당대회 분위기가 굉장히 막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4: 네.
3: 그래서 마치 약간만 실수해도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은데
4: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 양진영, 김민석, 정청래 양진영에서 지금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다는 이 내용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4: 네. 김민석 후보는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특히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은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돼서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심판받게 하겠다고 공세를 폈고요. 정청래 후보는 이 신천지 의혹을 계속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3: 네.
4: 당을 위헌 정당으로 만들 위험에 빠뜨린 김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3: 그렇군요. 지금 친명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분위기가.
4: 네 그렇습니다. 이 친청계인 최민희 후보는 어느 순간 일간 베스트 일베의 조롱 혐오 문화가 민주당 안까지 침투했다고 주장했고요. 친명계는 당원의 외침을 일베 문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특히 인미의 최고위원 후보는 친천계가 진선거를 자꾸 이겼다고 주장하니 아큐 정전에 나오는 아큐의 정신 승리가 따로 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분위기 한번 살펴보죠. 장동혁 대표가 지난 4월 방미했을 때 미국을 갔을 때 네. 2억 원이 넘는 기사가 2억 원이 넘었다. 그 비용이. 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4: 네. 맞습니다. 그 백악관 앞에서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인생 투샷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됐던 그 방미 일정인데요.
3: 네.
4: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회계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살펴봤더니 이 미국 방문 비용으로 총 2억 597만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액수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였고 물가 인상도 있었다. 그리고 이전에 당대표들의 방미 일정과 비교했을 때는 최소한으로 집행이 됐다. 추가 일정은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3: 그렇군요. 그 윤리위 내부는 지금 가라앉질 않고 있네요. 이번에 뭐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또 그 향해가지고 성명서도 냈어요.
4: 네, 맞습니다.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선 위원이 오늘 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지도부 충성파다. 일방적으로 자꾸 회의를 소집하니까 회의가 자꾸 무산되고 있지 않냐. 책임지고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충성파를 천명하는 윤리위 징계는 결국 독립적인 기구인 윤리위 기능과 맞지 않고 징계 당사자들의 반발만 초래해서 당을 내용에 빠지게 될 거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3: 자, 그리고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4: 네.
3: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를 청와대 앞에서 열었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었는데요. 한번 장동혁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5: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입니다.
4: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개혁신당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 야당의 이 공세에 대한 그 반응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
4: 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6: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일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거짓 성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4: 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 형소법 개정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마련됐는지 국민들께 설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정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2: 주말로 예상됐던 미국의 이란 대규모 공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보류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협상 국면으로 급선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오후 이란과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7: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오후부터 이란과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2: 공격 보류를 요청한 건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합의에 이어 이란 비핵화 합의도 이루어질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7: 앞서 주말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SNS를 통해 전격적인 공격 취소를 알렸습니다.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으니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도 합의에 동참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은 SNS를 보고 공습 취소를 알았다며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관리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며 양국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하는 새로운 항로에 합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0: 완전한 개방과 이란이 구상하는 해협 관리 방식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세부 쟁점에 대한 각국의 셈법이 달라 실제 협상 타결까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 취소와 관련해 이스라엘은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이스라엘의 채널 12 방송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이 매체의 고위 장성들이 트럼프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고 또 다른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한 작전구역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아무 이유 없이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좌절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부동산, 주식시장 등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아 미국 대표 빅테크 기업 CEO들을 만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논의한 이 대통령은 이어 남미와 독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극한 더위가 서쪽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7도까지 오르겠고 닷새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은 오늘 39도로 예보되면서 전국이 33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전남과 경상권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올라 건강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울산 남구의 한 페인트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60대 업주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약 4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지만 불길이 옮겨붙은 다세대 주택 주민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창고 내부에 다량의 인화물질이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약 4시간이 걸린 가운데 소방당국은 지게차 작업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김상우 울산시장은 원룸 옆 인화물질이 보관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시장은 시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화재처럼 인화물질 적재 창고 옆에 원룸이 붙어있는 장소를 점검하고 규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조사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화재나 사고로 유독물질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에게 즉각 현안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수요 둔화 여파로 6월 울산항 물동량이 1년 전보다 12% 넘게 감소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최대 교역부 품목인 액체 화물 물동량이 13.5%나 줄어들며 전체 울산항 물동량은 1,527만 톤으로 지난해 6월보다 12.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 물동량은 13.7% 증가하며 울산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분야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6월 말 기준 울산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5.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6월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1,359호로 전월 대비 78호 5.4% 감소했고 준공 후 미분양도 1.9% 줄었습니다. 한편 울산의 6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6.1%, 전월세 거래량은 2.1% 증가하며 올 들어 이어져온 거래량 감소세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울산소방본부가 이달 말까지 대형 창고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창고시설 87곳으로 주요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소화펌프와 방화시설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설 관계자를 상대로 개선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울산교육청과 유니스트가 미래과학영재육성에 함께 나섰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오늘부터 7일까지 유니스트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0: 미래 과학경제 집중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 교수진 12명이 직접 강사로 나서 수학과 물리, 화학 3개 분야에서 대학 수준의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날씨입니다. 어제 폭염 중대경보가 해제되고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울산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26도에서 34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울산기상대는 동풍으로 인해 극심한 더위는 주춤하겠지만 여전히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32.6도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구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3: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5: 배윤호
6: 이남미의
5: 화학 깨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6: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5: 아, 요즘 한창 휴가철이잖아요. 아, 여러분은 지금 화깨라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6: 아, 그러네요. 저처럼 바깥에 돌아다니는 박순이, 박돌이인 분들은 멀리 떠나셨을 것 같고 이 배윤호 안솔처럼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집안에서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화깨라를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5: 그렇습니다. 저처럼 집을 너무 사랑해서 밖에 나가는 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 2, 3km 내에 초근거리 배송 서비스 퀵커머스가 인기라 그럽니다.
6: 네. 퀵커머스는 보통 편의점을 중심으로 발달하는데 그러니까 집 앞 편의점조차 나가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장도 봐주고 15분에서 1시간 내로 집 앞으로 배송해주는 건데요. 심지어 내 집과 같은 건물의 편의점에서 띠용 배달이 가능하답니다.
5: 가끔 그럴 때 없어요?
6: 언제요?
5: 현관 밖으로 나가기 싫고
6: 아.
5: 아니면 침대 바깥으로 나가기 싫은 날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날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6: 여자들은 화장하기 귀찮아서 쉬는 날은 안 나간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5: 네.
6: 이 양정 작가는 선크림이라도 바르면 세수를 해야 되니까 아하. 세수하기 귀찮아서 쉬는 날은 절대 안 나. 지독하다 진짜. 지독하다 좀 움직여.
5: 해가 지면 나가나요?
6: 그런 거 아닐까요?
5: 아 그런가요? 예. 아무튼 저랑 양 작가처럼 이렇게 나가기 싫어하는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퀵커머스 귀차니즘이 많아질수록 이런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6: 저는 반대로 정말 아무데도 안 나간다는 편의점에라도 갑니다.
5: 아 그러시구나.
6: 이게 박순이와 집돌이의 차이인 것 같아요.
5: 정말 그렇구나.
6: 아 아이오아이의 노래 함께 들을게요. 갑자기 갑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네, 월요일 확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워낙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가 잘 돼 있잖아요.
4: 아, 그렇죠.
3: 그리고 또 중고거래 서비스도 있어서 그거 있잖아요. 채소.
4: 아, 네. 채소마켓.
3: 네, 채소마켓. 그것도 문 앞에 그 수거하고 배송하는 그런 서비스도 된대요.
4: 요즘은 정말 무서운 와. 게요. 휴대폰 깨진 휴대폰들도 집 앞에 놔두면 수거해가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3: 아, 진짜?
4: 그렇게 해서 이제 중고 값을 매겨주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야, 퀵커머스가 앞으로 어디까지 진화할지 상상도 안 되네요.
3: 그러고 보면 확계라는
4: 네.
3: 집 안에 침대 안까지 바로 배송이 되잖아요.
4: 아, 그럼요. 기본이죠.
3: 아, 귀찮다고 확계라 놓치지 마시고요. 자, 잠시 후에는 확계라 초대서 가수 고영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5: MBC 라디오.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6: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7: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6: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0: 1800-0003.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자, 오늘 화끼라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수 고영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1: 어서 오세요, 고영태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호. 고영태입니다.
1: 아, 지난번에 이제 6월 말에 오셨을 때 네. 8월에 휴가 때 한번 꼭 오겠다라고 네. 약속을 해주셨는데 진짜 오셨어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제가 또 왔어요.
1: 오, 네. 쌈바의 남자 아닙니까 원래.
2: 맞습니다.
0: 아, 원래 네.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시나요?
2: 더울 때 예. 돌아다녀야죠. 왜냐하면 예. 제가 쌈바의 남자였다가 불 뿜는 남자였다가 이번에는 여름의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1: 와, 아니 어떠세요? 영태 씨는 실제로 여름을 좀 좋아하는 편이세요? 싫어하는 편이에요?
2: 원래 여름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1: 아, 남자분들 또 더운 거 너무 못 참으니까.
2: 네, 땀이 너무 나고 그래서 싫어했는데 이 노래를 내고 나서 여름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1: 야,
0: 아니 근데 마더로 쓰고도 여름 냄새가 물씬 풍기는 노래 아닌가요?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스케줄을 가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하면 네. 아, 여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1: 야, 그만큼 노래가 또 잘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1: 아니 마더로 쓰고 네.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 노래 어떤 곡인지 자랑 한번 해주시죠.
2: 아, 이 노래가 저희 사장 님 있으신 노래예요.
0: 오, 진짜요?
2: 네.
1: 직접.
2: 네, 직접 작사 작곡하셨는데 약간 트로트가 여름 노래가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름을 겨냥해서 우리가 한번 시스타나 옛날 쿨처럼 노래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0: 수익 때문에 만드신 건 아니고.
2: 뭐 그것도 맞습니다.
1: 예,
2: 그건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1: 그럼 네. 이제 여름에는 네. 무조건 마도로스고를 들으면 네. 저절로 시원해지겠네요.
2: 맞습니다.
0: 주로 이 노래를 계속 불러라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사장님이.
2: 네 맞아요.
1: 다른 노래도
2: 네.
1: 있지만.
2: 네.
1: 아니 근데 사실은 영태 씨를 생각해 보면 이 경력에 비해서 네. 곡이 많은 가수 아닙니까?
2: 그렇죠.
1: 이것도 아무래도. 복이잖아요.
2: 복이죠. 제가 데뷔한 지 2년 차 정도밖에 안 됐는데.
0: 아 진짜요?
1: 네. 네.
0: 근데 노래가 이렇게 많아요?
2: 네, 그 노래가 그 경연곡도 좀 쌓이긴 쌓였고 실제로 제 노래도 사장님이 작사 작곡을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세이브가 돼가지고
1: 예. 아니 다른 가수들이 좀 동료들이 부러워하겠어요. 자기 곡 갖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2: 그럼요. 이게 노래가 트로트가 쌓이다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쌓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0: 고영태 씨 복이에요. 이건
1: 그러니까요. 또 사람이 워낙 좋으니까.
2: 감사합니다.
1: 그럼에도 영태 씨를 잊게 한 노래 쌈바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입니까?
2: 이것도 저희 사장님이
1: 사장님이 잘하셔.
2: 네. 작사 작곡을 했는데
1: 네.
2: 이 노래는 제가 그 미스터트롯 3에 나갔을 때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그때 쌈바로 제가 컨셉을 잡았잖아요.
1: 맞아요.
2: 그게 끝나고 나서 아쉽게 떨어지고 나서 쌈바로 한번 다시 열풍을 불어보자. 또 서른도 선생님 이후에 쌈바가 안 나온 것 같다.
1: 맞네요.
2: 해서.
1: 쌈바 여인 이후에.
2: 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해보자 해서 되게 진짜 브라질 전통 리듬의 쌈바의 노래거든요.
1: 와.
2: 네,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1: 이 한여름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2: 맞습니다.
1: 고영태의 쌈바의 남자 함께 들으시죠.

0: 네, 쌈바의 남자 함께 들었습니다. 야. 아, 진짜 브라질의 한 해변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1: 아, 너무 신나죠?
2: 아니, 원래 또 춤도 잘 추시고.
1: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또 원래 또 못하는 게 없잖아요.
1: 아, 그렇죠.
2: 그럼 춤 연습 또 계속 하시나요?
0: 그렇대.
2: 요런 게 또 매력이죠. 예. 예.
1: 아, 춤 연습 계속 하고 있고요. 예. 뭐, 이제 레슨도 받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0: 아, 레슨까지?
1: 네, 그럼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서른 중반이 넘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2: 서른 중반이. 어려 보여요.
1: 서른 중반이 넘으니까 몸이 점점 굳더라고요.
0: 엊그제 군대 제대하신 분 같아요.
1: 아유, 아닙니다. 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2: 아유. 아니, 근데 영태 씨의 네. 경력이 좀 화려하잖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좀 얘기해 준다면 이분이 퍼레이드도 원래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0: 퍼레이드요?
1: 맞아요.
2: 그 얘기 좀 해주세요.
0: 아, 그 놀이공원에 퍼레이드 말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잠실에 있는 놀이공원에서.
0: 아, 거기?
1: 예, 예, 예. 거기에서 퍼레이드 팀에 있었어요.
2: 그때 얘기했는데도 또 신기하다. 이 얘기 또 하면.
1: 그러게 말이에요. 그 여름이 되면, 지금처럼 여름이 되면 브라질에서 그 삼바 댄서들이 직접 옵니다.
2: 아, 그분들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1: 네, 직접 와요. 진짜 그 브라질 댄서분들이 삼바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0: 그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분들 뽑은 거 아니고요?
1: 아닙니다, 아니에요.
2: 어, 저희는 진짜? 우리나라에 네. 뭐 유학 왔거나 와서 이 사는 이민자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0: 알바로 몇 명 모집해가지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1: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그쪽은 우리가 8월이면은 그쪽은 겨울이잖아요.
0: 겨울이죠.
1: 그래서 이제 우와. 일이 없는 거예요.
2: 아~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돈 벌러?
1: 예, 예, 예.
2: 이건 오늘 처음 알았네. 네.
1: 심지어 제가 저 일할 때는 글로벨라짜라고 그 브라질 삼바 축제 메인 모델이 있어요. 어? 한 명. 그분이 오셨었어요.
0: 어, 아, 그 사람들도 그러면 꿀이네.
1: 아, 그럼요.
2: 그럼 어때요? 영태 씨도 배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1: 그쵸. 이제 그때 삼바를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퍼레이드 일을 할 때는 진짜 행복하고 좋았어요.
2: 몇 년 정도 일을 하셨던 거예요?
1: 한 6년 정도 하던 것 같습니다.
0: 아니 근데 삼바 하면 네. 그 아주 야한 수영복을 입고
1: 아,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
0: 하체를 많이 흔드는
1: 맞습니다.
0: 그 삼바를 생각하는데 네. 고영태 씨랑 연결이 안 돼요.
2: 왜냐면 너무 좀 뭐랄까 그 뭐랄까 단정한 청년 같은 느낌이니까.
1: 아, 지금은 또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하고 왔지만 또 무대 가면
0: 아, 그래요?
1: 거의 흰자밖에 안 보일 정도 눈이 휙다닥 돌아가가지고.
2: 아, 근데 저도 아이 데리고 잠실 거기 많이 갔지만
1: 네네네.
2: 진짜 추시는 분들 보면 너무 멋있거든요.
1: 맞습니다.
2: 정말 환상의 나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몸과 신비의 나라거든요.
2: 근데 그걸 하실 때도 가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1: 항상 있었어요.
2: 계속 꿈이었구나.
1: 네, 정말 그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수의 꿈이 있었고 그때도 실제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섭외가 많이 왔었어요.
2: 아~ 너무 잘하니까.
1: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도 한번 나갔었어요.
0: 나가시기도 하고
1: 네, 네. 방송에 나오긴 했는데 편집을 많이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도전을 하면서 그 퍼레이드 일할 때도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는 퍼레이드 일이 너무 좋다 보니까
2: 너무 재밌었네.
1: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2: 어때요? 그 퍼레이드 생활을 했던 게 지금 가수 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지.
1: 심지어 그 오디션 경연을 하다 보면 이런 그 뭐랄까 장기들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0: 그렇죠, 장기.
2: 맞아요.
1: 네.
0: 특기가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2: 새로운 걸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1: 맞아요. 새로운 걸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잠실에 있는 놀이공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진짜 장기들을 엄청나게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거기서 진짜.
2: 몇 개 얘기해 주신다면 나 이것까지 해봤다.
1: 그 12발이라고 해가지고.
0: 예? 12마리?
1: 12발이라고 해가지고
0: 아, 12발.
1: 상모 돌리는 거. 큰 거 있죠.
2: 그것도 돼요?
1: 네, 그것도 돌려봤고요. 그리고 점핑 스틸이라 그래서 이렇게 신발 같은 긴 걸 신고 오! 점프 뛰는 거 있잖아요.
0: 예, 예.
1: 그것도 해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키다리 있잖아요. 예. 그것도 타봤고요.
0: 몇 미터나 돼요, 그거는?
1: 그게 한 1.5m, 1.6m 정도
0: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1: 네, 그 위에 올라가서.
2: 예.
1: 1.6m
0: 그럼 전체가 한 3, 4m 정도 되겠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스링크가 거기 있잖아요.
2: 예.
1: 거기 떨어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0: 아, 맞네.
2: 밑으로
1: 떨어질까 봐 심지어 꿈도 꿔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정말 배웠는데
2: 진짜 못할 게 없겠다.
1: 다른 그래서 작가님들이 경연을 나오려면은 놀이공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
2: 고영태 정도는 돼야
1: 네.
2: 모든 라운드를 올라갈 수 있다.
1: 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2: 대단한 경력입니다 정말.
0: 근데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고생이 많으셨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1: 근데 그게 또 고생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0: 그러니까 6년이나 하셨겠죠.
2: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또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차에 이렇게 노래가 많죠.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1: 감사합니다.
2: 이번에는 좀 다른 분위기의 노래를 들려주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장님이 쓰신 노래입니다.
2: 잘 들어갔다.
1: 그러니까요.
2: 어떤 곡이에요?
1: 이 노래는 약간 블루스 타입의 느린 노래거든요.
2: 좀 다른 분위기네요?
1: 완전 좀 다른 분위기고 조금 뭐라고 할까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하지만 가사가 되게 좋아요.
0: 가사가?
1: 네, 가사가 내가 당신들을 위로할게 뭐 이런 노래거든요.
0: 제목이?
1: 위로입니다.
2: 아, 위로. 아, 좋습니다. 네. 우리 고영태 가수의 위로 함께 들으시죠.

0: 네, 고영태 씨의 위로와 함께 들었습니다.
1: 아,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0: 진짜 막 외롭고 할 때, 네. 막 힘들고 할 때 이 노래 많이 찾아 들을 것 같아요.
2: 그 맞아요. 그렇게 저희 팬분들이 뭐 힘들거나 밤에 센치할 때 이 노래를 많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1: 아니 영태님은 정말 많은 경력이 있는 가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가수는 초보잖아요. 2년이면
2: 맞습니다.
1: 어떠세요? 이제 직업이 완전 바뀌고 가수 생활을 해보니까.
2: 사실 가수란 직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딱 일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제가 배운 게 직장인처럼 하자 해서 9시부터 6시까지는 노래를 많이 찾아 듣거든요. 실제로
1: 뭐, 그 시간에 루틴을 정해놓고요?
2: 네, 루틴을 정해놓고.
0: 왜냐면 아침 9시부터 회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2: 네네네. 6시까지 뭐 운동도 그때 껴있긴 하지만
1: 노래 공부를 계속 하는 거네요? 네,
2: 그러니까 그날의 날을 정해놓고 뭐, 태진아 선생님을 오늘 파자 이러면 태진아 선생님 듣고. 근데 이런 게 사실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가수 생활에 어려움은 사실 없는 것 같고 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진짜.
0: 근데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가수분들이 네. 보통 보면 밤에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네. 고영태 씨는 이 루틴만 계속 지키면 네. 진짜 오랫동안 가수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좀 시작도 늦었다고 생각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연습을 좀 더 오래 해야 되지 않을까, 노래를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루틴을 지키는 편. 그리고 또 주말에는 쉽니다.
1: 지금 직장 생활처럼 가수 생활을 하는
0: 약간 공무원 분위기야.
1: 정말 노래도 잘할 고영태 가수. 아 그럼 요즘 노래를 많이 파 보니까 네. 이 가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가수도 있어요.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사실 장윤정 선배님이거든요.
0: 아, 장윤정 씨. 네.
2: 장윤 선배 너무 좋아하고 실제로. 친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 제 밥도 잘 사주시고
1: 사실 그 경연에서도 마스터였잖아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많은 가수 중에 또 영태 씨를 또 아끼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장윤정 가수님이.
2: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경연 때 옷을 이렇게 벗었잖아요. 옷도 벗고 뭔가 춤도 추고 그때 삼바를
1: 너무 했으니까. 너무 임팩트가 있었지.
2: 예, 예, 깃털을 달고 막 애가 뛰어다니니까 선배님이 처음 보는 무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연락을 주셨어요. 저한테.
1: 따로?
2: 예, 따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1: 그 깃털 살 수 있니? 이렇게.
2: 예, 예, 깃털이 얼마니? 어디 났니? 이러면서.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찾아뵙고 예, 같이 얘기도 나누고
0: 그럴 거예요. 후배 중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가수를 보면 되게 짠하기도 하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1: 기특하기도 대견하기도 하.
2: 네. 제가 얼마 전에 선배님 콘서트를 갔다 왔거든요.
1: 그럼 게스트로 서신 거예요?
2: 게스트도 했었죠.
0: 하고.
2: 네, 게스트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보러 갔다 왔어요.
1: 그냥?
2: 네, 그냥 보러 갔는데
1: 관객으로?
2: 그 두 시간을 혼자서 끄시는 그 모습에 약간 장윤정, 남자 장윤정 선배님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되게 멋있다. 했어요. 사실 장윤정 가수 되게 멀티잖아요.
2: 네,
1: 발라드도 되고 댄스도 되는.
2: 맞습니다.
0: 예능도 돼요.
2: 맞아요. 맞아요.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0: 말은 얼마나 잘하는데.
2: 발도 너무 잘하시고.
1: 영태 씨 뭐 다 되니까.
2: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잘 되지
0: 않을까. 근데 음악 많이 듣는다고 하셨는데
2: 네.
0: 많이 듣는 장르가 있어요?
2: 장르는 사실 구분이 없고요. 요즘에는 약간 제가 국악을 아예 몰랐어요.
1: 네, 근데 상모는 돌렸지만.
2: 네, 상모는 돌렸지만 국악을 아예 몰랐어가지고.
0: 상모는 농악 쪽이고요.
1: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2: 그래서 약간 국악 풍이 있는 노래들을 조금 연습을 해보고 싶어서 요즘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1: 아, 또 어떻게 또 앞으로 또 나아갈지 더 기대되는 가수입니다.
2: 네.
1: 또 한 곡 듣고 싶은데요. 다잔을 네.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2: 네, 이 노래도 삼바 리듬의 곡인데요.
0: 이것도 사장님이?
2: 아니요.
0: 이거는 아니고
2: 장윤정 선배님이 작사 작곡 코러스까지 해주셨습니다.
1: 정말 아꼈네. 노래를 진짜? 아무나 주지 않더라고요. 장윤정씨가.
0: 이건 사장님이 못 부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요. 사장님이 이 노래를 받고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0: 아,
1: 그럼 이건 좀 더 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이거 1년 밀었는데요. 예. 제가 요 이제 3개월 여름 더울 때 마도로 쓰고 하고 밀고. 그리고 다시 타잔연가 밀도록
1: 좋습니다.
2: 하겠습니다.
1: 저희가 가을에는 타잔연가를 더 틀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한 5년 밀어야 돼요.
1: 그럼요. 알겠습니다. 트로트는 오래 봐야지.
2: 맞습니다.
1: 네. 자, 고영태 타잔연가 갑니다.

0: 고영태 씨의 타잔연가.
1: 야, 장윤정 씨에게 노래받은 가수 아닙니까?
0: 장윤정 씨가 곡을 이렇게 많이 주나요?
1: 요즘은 좀 이렇게 특이한 노래를 자주 지으시더라고요.
0: 아, 특이한 노래.
1: 근데 잘 주진 않는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선배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건데 네, 그 가수 한 명을 정해놓고 네, 이미지를 떠오르신 다음에 아, 맞춤 곡을 주신대요.
0: 그러면서 곡을 만드는구나.
2: 네, 네, 그렇다고 하죠.
1: 랄랄 씨한테도 그래서 곡을 주시고 뭐 그랬더라고요.
2: 네, 네, 첫 번째 곡이 랄랄 씨 곡이었는데.
0: 고영태 씨 옷을 벗어서 그런지 그래서 타잔연 거예요?
2: 네, 그 모습을 보고
1: 딱 떠올랐네.
2: 타잔 같았다.
0: 타잔 같았다.
1: 아, 정말 또 오늘도 진솔하고 또 재밌는 얘기를 영태 씨와 함께 했는데요. 정말 네, 열심히 사는 청년, 멋진 청년. 앞으로 또 가수가 더 기대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2: 네, 아, 이렇게 또 두 번째 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토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고요. 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마도로 쓰고 들으시면서 더위 탈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0: 네, 멋진 가수 고영태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고영태 씨의 신곡 마도로 쓰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태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죠?
1: 네, 다음으로. 우리 고영태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검색해주시고 마도로 쓰고 많이 아껴주세요. 가수 고영태님과 함께했습니다.
0: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울산 화계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계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3: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버근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 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아, 고영태 씨 이렇게 또 멋지게 활동하는 모습 저희가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신곡 저희가 못 들어봐서 그렇죠? 이 곡도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아. 마도로스 고! 이 노래 여름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7: 고영태 씨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6: 네, 저희는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7: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2만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어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저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한여름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아침 6시 반쯤 인천 계양구 길거리에 한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체온이 38.8도까지 오른 40대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남성은 병원 도착 후에도 체온이 41도까지 올라 치료를 받던 중 오늘 새벽 4시쯤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병원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포항시 오천읍의 해병대 영외 간부 숙소에서 20대 부사관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병대는 해당 부사관이 출근을 하지 않자 숙소에 찾아간 동료가 총상을 입고 숨진 부사관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총기와 실탄의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1년 쌍방울 그룹 임원들로부터 정치자금법상 한도를 넘긴 2천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지역복지재단을 통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전달받은 6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후보가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를 향해 18년 동안 가출했던 사람이 다시 집에 들어와 집문서를 내놓으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강원도 강릉 당원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한 번 배신하고 두 번 배신하지 않는다는 법칙은 없다며 배신은 총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2년이 오래전 일이라고 절대 기억을 못하지 않는다며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흔들어대고 결국 김 후보 같은 사람이 정몽준으로 배신하고 날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어제 협회 측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오늘 오후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상 임원은 사임서를 제출하면 즉시 직위에서 물러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극한 더위가 서쪽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경상권과 보성군과 여수시 등 일부 전남권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6: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부총장 정재민입니다. AI가 당당하게 하는 거짓말에 놀란 적 많으시죠? 법정에서는 가짜 판례를 만들고 잘못된 의료 처방을 내놓고 학교에서는 지식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AI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고 답의 일관성을 따져보고 다른 AI끼리 교차 검증도 하고 마지막에는 AI가 내놓은 답을 본인이 직접 검증하고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AI의 오류지만 검증하지 않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아이고 더버라 시원한 수박 화채나 만들어 모아야 되겠다. 배준마 수박 한 통 내 사갓게 주웠어.
1: 어우 6kg짜리가 있고 10kg짜리가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0: 아이고 뭐 이래 크노. 보자 1.5kg 넘나?
1: 아니 이 아줌마가 도대체 수박을 사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편의점 가서 썰어놓은 수박을 사드시지 왜 여기 오셨어요?
0: 그거는 또 양이 작고 성에 안 차니까 한 통은 많아서 남은 걸 또 어째 보관하나 싶어 그러지.
1: 어째 보관하긴요? 아니 먹을 만큼 잘라서 보관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0: 반 잘라가 랩을 씌워야 되나 그러면은?
1: 아니고 수박 자른 단면에 랩 씌우면 세균 번식 위험이 있으니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게 훨씬 나은데 그 모르셨어요?
0: 아이고 내는 옛날에 맨날 랩 씌워가 보관했는데 그래가네 배탈이 많이 났는가 봐.
1: 그리고요 자르기 전에 수박을 씻어요 잘라요? 어떻게 해요?
0: 아니 뭐 껍질까지 물 거 아닌데 뭐 그냥 자르면 말라 씻노 그 머리통을?
1: 어머 안 된다고요.
0: 왜?
1: 재배 유통 과정에서 묻은 흙이나 먼지, 농약, 각종 미생물이 겉껍질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수박을 씻지 않고 자르면 칼날에 이것들이 묻어서 과육에 옮길 수 있잖아요.
0: 아이고 여태까지 그냥 묻어 별탈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물로 살살 아기 엉덩이 씻듯이 씻으면 되는겨.
1: 아이고 수박처럼 껍질이 단단한 과일은요 솔로 문지르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베이킹소다로 표면을 가볍게 문지른 뒤에 흐르는 물로 헹궈서 드시라고요.
0: 네 진짜 몰랐대. 아이고 수박 한번 사물라 했다 잔소리만 실컷 듣고 앉았네. 여러분 잘 들으셨지? 예. 수박 좋아하시잖아. 예. 잘라 물 때는 꼭 한번 씻어주고 한번 자르고 나면 랩 씌우는 거 안 되고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밀폐용기에 딱 보관하 있어 알았지? 예.
1: 생각해서 얘기해줬더니 말도 안 와.
0: 안 사고 그냥 가볼까만. 악뮤가 불러줍니다. 소문의 낙원.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운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TBX.
6: 사랑했다.
7: 하지만 달라도 우린 너무 달랐다.
6: 평행선을 걷는 우리 사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8: 부부 사이 조정이 필요할 땐 애정의 조건을 찾으세요.
7: 부부 사이 조정을 위해 매일 애쓰고 계신 분이죠. 김경덕 이혼 전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네, 반갑습니다.
6: 예, 어떻게 보내십니까 요즘엔?
8: 예, 그냥 뭐 더위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아이들 방학이지 않습니까?
6: 방학했나요?
7: 네. 네, 했죠.
8: 네.
6: 힘드시지 않나요?
8: 네, 이제 뭐 돌밥 시작해야 되는데.
6: 돌밥.
7: 자, 여기서 돌밥은 네. 돌아서면 엄마가 밥을 한다는 아하.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6: 밥 먹고 돌아서면 밥을 하고.
8: 네.
6: 밥 먹고 돌아서면 밥을 하고. 이게 돌밥이군요.
8: 네, 그렇죠. 네.
7: 그래서 엄마는 돌아버릴 것 같다고 하죠.
6: 아, 그래서 돌밥이군요.
7: 맞습니다. 네. 오늘 애정의 조건도 우리가 돌아버리면 안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와 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8: 두 사람은 혼인 5년차 부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특별한 유책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9: 그런데 아내는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두 사람의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미 2년 정도 별거를 하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아내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상간녀와 집을 나가서 이혼을 청구한 것으로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아내는 남편이 과거 상간녀와 주고받은 SNS 대화 등을 제출했는데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남편은 아내에게 오히려 자신은 상간녀를 사랑하니까 제발 이혼해달라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말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8: 남편도 유책 배우자인 자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의미 없는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면서 소송 중에도 아내에게 계속 이혼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9: 남편은 상간녀와 더 만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아내는 남편이 상간녀와 집을 나가 두 사람이 거주지도 옮기고 주소 이전만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 아내는 자신이 이혼 가정에서 성장했기에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는 이혼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이혼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니 뭐 애도 있어요?
8: 네, 어린
7: 죄송합니다. 네.
6: 아니 왜 변호사님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요?
7: 아니 제가 지금 앞에 5년 차길래 네. 아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 애도 없나 보다 이랬는데 아이고 참 부지런도 하시네 이분. 네. 네.
6: 오늘 사연을 딱 들으면서 떠오른 한마디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7: 사빠죄야. 진짜 열받네요.
8: 네.
7: 야, 근데 아이도 있는데 이미 집 나간 지도 오래다. 벌써 별거가 2년째다 주장을 해도 바람피운 남편이 낸 이혼소송은 기각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8: 네, 사실 뭐 원칙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판례가 이제 변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는 기각 되는 것이 원칙이죠. 뭐 이건 특별히 또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서요.
7: 네. 네.
8: 뭐 그 이제 예외적인 사유라고 하면 그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으로 배우자분이 그냥 단순히 이혼 기각을 원하는 경우 정말 혼인 유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그냥 너희는 얄미우니까 난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게 아주 명백한 그런 경우에는 이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인용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긴 하지만 요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예외적인 사안이 있다고 보기는 또 어려워서요. 네 뭐 사실은 기각 되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6: 남편이 살짝 좀 머리를 쓴 게 아닌가.
7: 안 만난다.
6: 그냥 뭐 아무 일 없는 척 조정 신청을 해갖고 네. 그냥 살짝 이혼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저는 읽히는데
8: 네.
6: 법원이 봤을 때도 이런 거 좀 참작을 하나요?
8: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제기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소송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를 숨긴다든지 뭐 이런 건 너무 사실 비일비재해서
7: 네.
8: 그것만 가지고 뭐 불리한 사유가 된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6: 네.
8: 다만 이제 이분의 의도가 사실은 뭐 슬쩍 법원을 어쨌든 속이려는 의도보다는 왜냐하면 너무 이미 유책 증거라든지 아내분이 다 갖고 있고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의도보다는 아내분한테 어떻게든 좀 이제 이렇게
6: 아, 이혼을 해달라.
8: 네 소송까지 내가 이렇게 제기할 정도로 나는 정말 이혼을 원한다. 이렇게 어필을 해서 우리
6: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8: 네 우리 혼인 관계는 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아. 제발 해달라. 약간 이런 취지로 이제 소송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이분은 오히려 그래도 아내분한테 좀 사정을 하는 그런 좀 입장이었잖아요.
5: 아, 헤어져 주라.
8: 헤어져 주라. 네. 근데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오히려 반대로 뻔뻔하게 본인이 유책 배우자긴 하지만 너도 유책 배우자다. 배우자 너도 유책 배우자니까 어차피 쌍방 유책이니까 우리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 요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없는 그런 각종
5: 모함 같은 거.
8: 네, 모함을 한 경우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5: 뭐 지독하네요.
6: 요 얘기를 하실 때 왜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5: 아니, 가까이 계시니까.
8: 네, 가까이 계셔서.
5: 아니, 근데 네. 좀 이렇게 한때 정말 사랑해서 시까지 올리고 네. 뭐 너 없으면 못 살겠다 하던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아 헤어져야 된다는 게
6: 억지로 결혼한 사이는 아니죠.
5: 아니 그게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옥이나 보복심으로 이혼 안 해주겠다 아니면 나는 애 때 못한다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6: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8: 아 네 뭐 예를 들자면 네. 계속 뭐 상대방한테 뭐 폭언이나 뭐 욕설 같은 거 하면서 내가 뭐 두고 봐라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를 보내거나
5: 해주나 봐라.
8: 네 해주나 봐라 하면서 이제 근데 그거를 사실은 혼인은 정말 나는 원치 않지만 너한테 이제 이혼이라는 걸 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를 좀 명백하게 어필을.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의사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예를 들자면 상대방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을 막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네 뭐 영업 방해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혼만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 이렇게 인용된 경우가 있고요. 또 너무 별거가 또 장기화된 경우 사실은 이제 처음에야 뭐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조금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장기화됐는데 사실은 어떤 쌍방 아무도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뭐 그런 경우에도 조금 이 정도면 파탄이 났다 뭐 해서 이제 인용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6: 아니 근데 네. 진짜 이혼을 해주기 싫으면 네. 정말 꼴 보기 싫지만 법원에 가서는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5: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한 게 연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6: 그러니까 포커페이스야.
8: 네, 사실은 뭐
6: 그런 사람도 있어요?
8: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사실은. 네. 아니 뭐 사랑한다까지는 아니어도 네. 뭐 사실은 정말 얄밉고
6: 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요.
8: 네, 그렇죠.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셔야지
5: 가정만큼은 지키고 싶다.
8: 네, 정말 꼴 보기 싫어서 해 주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5: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8: 네, 그거는 조금 네, 어쨌든 판례 취지상 그렇게 하시면 안
6: 진짜
8: 된다.
6: 진짜 그런 사례를 보신 적 있어요? 정말 꼴 보기 싫고 그 남자가 싫은데. 네. 연기를 하면서
5: 그게 네. 가능한지
6: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네.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는 케이스도 보신 적 있어요?
8: 아 그럼요. 그런 게 사실은 좀 보이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판사님들도 뭐 어느 정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특별한 잘못한 게 있지 않은 이상은 네, 네 그냥 외관상 어쨌든 표현되는 그런 의사를 판단을 하시지 뭐 그분의 내면의 의사까지 추정을 해가지고
6: 그러니까 그러면
8: 네, 뭐 하실 순 없으니까요.
6: 진짜 이혼해주고 싶지 않으면 네. 오기로 막 욕을 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8: 그렇죠. 그러시면 오히려 안 되죠.
6: 오히려 더 안 되니까.
5: 그럼 어때요? 네. 변호사님의 의뢰인이라면 약간 네. 연기도 시키시는지
8: 조금 약간 조언을 제가 이제 연기를 지도한다기보다 네
5: 법률적 아니, 방송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8: 네, 네. 법률적 조언으로서 네 그런 이게 화가 나시더라도 정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오히려 그분한테 분풀이를 하시거나 하시는 거는 본인한테 불리한 걸로
6: 오히려 불리하니까
8: 네, 작용될
6: 걱정해서.
8: 수가 있다. 네.
5: 근데 이제 너무 화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급발진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6: 정말 꼴보기 싫은데.
5: 이게 뭐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네. 법원에서.
8: 사실 이제 뭐 저랑 소송하시는 중에 그런 적은 없었는데
5: 아, 다행히.
8: 이제 끝나고 이제 끝나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재차 소송을 당하시는 아~ 네.
5: 이 화를 참지 못하고
8: 네네네 네, 네. 그런 경우가 있긴
6: 소송 끝났으니까 막 한 거야.
8: 그렇죠.
5: 너무 화가 난 거죠.
6: 그걸 뭐 녹음이라든가 녹취를 해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또 소송을 거는 거예요? 네.
8: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관계가 유지되니까
6: 그렇지.
5: 아이가 있으면 또
6: 이혼을 못했으니까
8: 네 이혼을 못했지만 그 또 상간녀의 관계는 유지되는 거를 보고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5: 아~
8: 조금 심한 행동들을 좀 하셔서 그 뒤에 다시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좀 빌미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6: 그러면요.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제3자가 봤을 때 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과
8: 네.
6: 아, 정말 밉지만 그냥 깨끗하게 여기서 갈라서는 게 낫겠다.
8: 네.
6: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8: 근데 사실 이게 정말로 좀 선택의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유책주의가 잘못됐다 해서 이거를 이제 위헌 제청이라든지 뭐 판례 변경 계속 네. 그런 거 이제
5: 나오는 게
8: 네,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계속 논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부라는 거는 어쨌든 애정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건데
5: 그쵸.
8: 한쪽이라도 관계 유지를 원치 않으면 이혼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게 이제 외국 법제긴 하잖아요.
6: 그쵸.
8: 이혼은 하되 뭐 그에 따른 정당한 배상을 해라든지.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별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아무런 이제 해결 방법이 없는데 혼인이 껍데기만 있는 거는 사실은
5: 무슨 의미냐?
8: 네, 아무 의미가 없고 모든 가족에게 힘든 거니까. 근데 다만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위자료 체계라든지 재산 분할과 관련한 좀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면 그게 저는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그게 개선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위자료도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사실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평균 금액이 뭐 사실 느끼시기에 너무 적잖아요 사실은.
6: 그렇죠.
8: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쨌든 유책이랑 별 상관이 없이
5: 맞아요.
8: 인정이 되는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하나의 그래도 보루까지도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전에는 이제 간통죄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이제 이런 보루라도 없으면 유책 배우자는 그냥 쉽게 이혼하고 적은 위자료를 주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판례를 변경하는 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5: 아,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나요?
8: 네, 이분은 이제 남자분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6: 어, 그래요?
5: 아, 근데 네. 이 남자분 또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8: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네 아무래도 근데 뭐 일단은 당시에는 기각이 돼서 네 이 예. 아내분 청 이제 주장대로 네 기각이 됐습니다.
5: 네
6: 이런 건 어때요?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8: 네.
6: 근데 이제 이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5: 그렇죠.
8: 네.
6: 그러면 둘이 합의를 보는 거죠. 이혼을 해줄 테니 재산 분할
5: 아, 다 내놔.
6: 아니, 다 내놔는 아, 좀 힘들고 재산 분할 비율을
5: 높여달라.
6: 뭐 50대 50이나 뭐 이렇게 됐었다면 70대 30.
8: 네.
6: 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면
8: 네.
6: 그게 인정이 돼요?
5: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나요?
8: 어, 그렇게 해서 아 근데 실제로 정말 이제 유책 배우자분이 이혼을 하고 싶을 때
6: 예.
8: 그렇게 재산을 많이 포기하고 어. 합의를 해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5: 어, 이게 좋아하나 보다. 네. 아니 뭐 우리 뭐 재벌님들도 뭐
8: 네.
5: 다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8: 네, 네.
5: 야,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8: 네.
6: 얼마 전에 판결 났었잖아요.
5: 네. 네.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건가요?
6: 9,800억이네. 9,400억?
8: 아직도 확정이 안 돼서
6: 아.
8: 이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6: 9,400억.
8: 네, 항소를 네.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6: 9,400억.
8: 아, 항소란다. 상고를 하실 수가
6: 상고.
8: 있으니까. 네, 네.
6: 진짜 사랑하나 봐요. 9,400억을 주고도 이혼을 하고 싶으면.
5: 9,400원도 아니고.
8: 네.
5: 아니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아이 때문에 나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8: 네.
5: 하지만 진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8: 네.
5: 기다리면 돌아올까? 돌아온들 괜찮을까? 막 이런 마음도 드는 거죠.
8: 네,
5: 같은
8: 사실,
5: 여자 입장으로.
8: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분들이 결혼 기간도 짧으시고.
5: 맞아요. 5년.
8: 네. 그리고 사실은 막 큰 재산이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5: 그렇겠죠.
8: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전 재산을 주고 합의한다고 한들 이 여자분한테는 어떤 앞으로 이제 생계라든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좀 되지 않는 측면도 사실 있기도 하고요.
6: 아니, 근데
8: 네.
6: 이렇게 이혼이 기각이 됐잖아요.
8: 네.
6: 그러면 법적으로는 부부잖아요.
8: 네.
6: 근데 남편이 나는 여기서 못 산다. 나갔어.
5: 우리 끝났다 이미.
6: 어 이미 끝났다. 난 도저히 여기서 못 산다.
8: 네.
6: 나갔어.
8: 네.
6: 그럼 이제 별거잖아요.
8: 네.
6: 근데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
8: 네.
6: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8: 아 그 경우에는 부양료 소송을 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6: 아, 또 소송을 해야 돼요?
8: 아 그렇죠. 임의로 안 주면 이제.
5: 아... 근데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송 건다고.
8: 어 근데 이제 어쨌든 부양료 양육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채권 채무와 달리 특히나 양육비는
5: 네.
8: 좀 여러 가지 그 보호 장치를 좀 두고 있긴 하잖아요. 이제는 형사 고소까지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6: 아.
8: 마련하고 있어가지고
6: 아, 네네 오,
5: 그나마 좀 낫네요.
8: 네네.
5: 아 근데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5년이면 서로를 다 알지도 못하는 나이일 수도 있는데.
8: 그렇죠.
6: 5년이면 되게 젊은 부분에.
5: 그러니까요, 그죠.
8: 네.
5: 아 근데 이렇게 가서 또 사시면 행복하실까요?
8: 아니. 글쎄요.
5: 그 여자분이랑.
6: 아 저기.
5: 이 남자분이. 어, 지금 뭐
6: 아내 말고.
5: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이혼만 네. 해달라. 난 그 여자 너무 사랑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아내가.
8: 네.
5: 이거 진짜 아,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8: 네. 근데 사실 뭐 어떤 경우라도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을 좋아하고 뭐 연애하고 이런 거 하고 진짜 혼인 생활 뭐 실제 생활 하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가고 한 분들도 다 어려움 겪는 경우도 많고
5: 그럼요. 그렇죠. 네. 가면 다 집이지 뭘.
8: 네.
6: 저는 깔끔하게 이혼하는 게 맞다고 봐요.
5: 아, 저도요.
6: 저는 제 의견은 그래요.

0: 마음 편할 것 같아요.
1: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앙금이 남으면 그 편한 것도 싫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런 거 아닐까요?
0: 그렇지, 그렇지.
1: 네가 편한 꼴은 내가 못 보겠다. 아. 이럴 수도 있지.
0: 알콩달콩 사는 꼴을 못 본다 난. 아. 이거지.
1: 가서 네. 흙이라도 내가 이렇게.
2: 그리고 이제 또 어쨌든
0: 흙 되게 좋아하네.
2: 아니 그리고 그분들이 또 자녀를 출생하면 어쨌든 이제 혼 외자가 되는 거니까.
0: 아 맞네.
2: 네. 또 그런 또 약간의 복수
1: 여기서
2: 이런.
1: 또 그 감독님 얘기가 네. 생각이 또 네. 나네요.
0: 만에 하나, 네. 만에 하나 이 남편이 크게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나중에 상속 문제도 걸리잖아요.
2: 어, 그렇죠. 맞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0: 쉽지 않은 문제다. 네. 그러니까.
1: 안타깝다는 좀 의견이 많이 느껴지는 사연이 아니었나 오늘. 네. 겨우 5년 차인데.
2: 네.
1: 예. 변호사님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오늘 뭘 좀 저희가 배우면 좋을까요?
2: 네. 사실 아까 얘기하신 그런 쟁점은 변호사들도 사실 평소에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쟁점이거든요.
1: 네.
2: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쵸. 아니면은 뭐 그냥 차라리 이혼을 하게 하는 것이 나은가? 근데 어쨌든간 이제 점점 사회가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냥 개인의 사생활에는 법이 좀 덜 간섭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하는 판례도 좀 그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좀 변경이 됐으면 이 한 네. 부분만 외국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머지 보상에 관련한 부분도 네. 외국법제를 좀 따라가야 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것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제가 제 아내의 입장이라면
1: 네.
0: 재산만 놔두고 나가라.
1: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0: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1: 항상 집에 계셔야 돼요.
0: 이혼해줄게. 대신 다 놔두고 혼자 가라.
1: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진짜.
2: 네.
1: 네. 참 좋다는데 어쩔 수도 없고 진짜 그러니까. 어렵네요.
2: 네. 네.
1: 오늘 김경남 변호사님과 함께 좀 어려운 애정의 조건 이야기 같이 좀 안타까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MBC
3: 라디오.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MBC
4: 라디오.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5: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는 라디오.
6: 여러분의 친구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자, 8월 3일 월요일 화개라 4부로 넘어왔습니다.
1: 네. 아, 너무 덥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여름 노래 메들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정말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노래. 그런 노래 있죠?
1: 그럼요. 차례대로 한번 들려드려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선곡해주신 노래들입니다. 징검다리의 여름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0: 듀스의 여름 안에서 두 번째 노래로 나갑니다.
1: 함께 들으시죠.

0: 자, 징검다리 여름 그리고 듀스의 여름 안에서 함께했습니다.
1: 네.
0: 아, 좀 시원해지셨는지 모르겠네요.
1: 여름 노래는 뭔가 국룰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 하면 또 아이 목소리가 딱 나오면서 여름이 느껴지는데 예. 여름아 부탁해 하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라는 노래 또 준비해봤습니다.
0: 그리고 여름에 너무 더우면 네. 사람들 많은 데 말고 한적한 곳에 아주 시원하게 잔잔한 노래 듣고 싶어하는 분도 계세요.
1: 그럴 때도 있죠. 그리고 여기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맞습니다.
1: 태연이 부른 곡이죠.
0: 제주도 푸른밤.
1: 이곳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까지 듣고 왔습니다.
1: 자, 한 곡 더 들을까요?
0: 시원하게 한 곡 더 가겠습니다. 아, 여름하면 이 가수들인데
1: 이분들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어.
0: 진짜 좀 컴백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1: 시스타.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룹이었는데.
0: 맞습니다. 여름에 청량함을 느낄 수 있는 그룹이었죠.
1: 그렇습니다. 시스타의 러빙 유 듣겠습니다.
0: 갑니다.

0: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확개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우후!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0: 진짜네.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7: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6: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7: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8: 디벤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네, 이번 주부터 휴가에 들어간 기업들 굉장히 많고
2: 맞습니다.
1: 또 본격적으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계속 휴가인 그룹들도 꽤 많더라고요.
2: 맞아요. 아무래도 많은 거 맛있는 거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배앓이 안 하시도록 조심해야 되지
1: 그렇습니다.
2: 않을까 싶습니다.
1: 울산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2: 네.
1: 울산으로 뭐 피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2: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은요. 1754번님의 신청곡 로이킴의 달리 설명할 수 없어요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자, 저희들은 내일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2: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건네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0: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4시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 단장을 직무 배제 조치했습니다. 서부 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 전초 GOP와 최전방 소초 GP 경계 작전에서 공용 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지상작전사령부의 전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부대도 1군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체를 앞두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의 김규환 사장이 비위 행위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김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 직제에 없는 부사장 채용을 시도하고 국회 출장 중 15건의 출장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을 확인해 김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석탄 비축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긴 석탄공사는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고 조직 청산을 앞둔 상태이며 김 사장의 거취는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인천에 있는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요양병원 환자의 절단된 다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청소담당 자원봉사자 등 3명과 의료법인을 오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원봉사자는 병원 관리자에게 의료 폐기물 보관함은 건들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도 보관함에 있던 붕대가 담긴 다리를 일반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6.25 전쟁 당시 동해에 추락한 미군 전투기와 수송기의 잔해를 찾기 위해 강원 강릉과 양양에서 수중 수색을 시작합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미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공동 진행하는 이번 수중 조사는 미 해군 잠수사와 수중 고고학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부터 25일까지 이어집니다. 수색 대상은 1952년 강원 양양 앞바다에 추락한 미군 전투기 한 대와 같은 해 강원 강릉 앞바다에 추락한 수송기 두 대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극한 더위가 서쪽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경상권과 보성군과 여수시 등 일부 전남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최고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7: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철학 교수님의 경험담인데요. 한국에선 영어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외국 유학을 가보니 영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 둘 다 똑같은 난데 상황에 따라 내 가치가 확 달라지는 게 너무 웃기지 않은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교평가를 피할 순 없으니 3등주의로 살자고 다짐했답니다. 1등, 2등 아니고 3등. 1등은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 불안하고 2등은 질투에 빠질 수 있지만 3등 정도면 성취감도 느끼고

그리고 자존감도 유지할 만하다. 어디 가서 3등만 하자. 괜찮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그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더위 대처법을 발표했대요.
4: 어, 네.
5: 이게 기온이 40도 이상 되잖아요.
4: 네.
5: 그러면 선풍기를 꺼야 된대요.
4: 더운데 열 거요.
5: 그때 선풍기를 켜면 더운 공기가 몸에 열을 뺏지 못할 뿐더러 이 피부에 수분 있잖아요.
4: 네.
5: 이거를 빠르게 증발시켜서 탈수의 위험이 있대요.
4: 아, 진짜?
5: 세상에.
4: 그럼 그 더위를 어떻게 견뎌요? 어. 에어컨이 없는 집도 많은데.
5: 그거까지는 안 알려줬어. 근데 그 대신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하루 두세 시간 정도는 냉방시설이 있는 시원한 장소에서 보내라.
4: 어, 그럼 동네에 있는 그 무더위 쉼터 같은 데를 또 찾아가서 그늘에서 두세 시간 쉬어야겠네요.
5: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뭐 이런 어. 거겠죠? 예. 그냥 참고 아유, 집에서 버틴다 뭐 이런 수준의 더위가 아니니까 지금.
4: 맞아요. 사실 자동차 있잖아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5: 그럼요.
4: 폭염에는 자동차의 그 안쪽 온도가 실내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5: 에잉?
4: 그래서 라이터 갖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터질 수 있으니까.
5: 그렇죠.
4: 어떤 분은 거의 움직이는 오븐 수준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5: 그러니까 야외 주차가 더 그래요.
4: 네.
5: 지하 뭐 2, 3층은 좀 덜하잖아 그래도.
4: 그렇죠.
5: 차 창문 조금 열어두는 건 어때요? 괜찮아요?
4: 가능하면 1, 2cm 열어두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주차할 때 차량 뒷부분이 햇빛을 향하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5: 맞아. 네. 예전 같으면 더위는 이기자! 이 동사가 맞았잖아요.
4: 네.
5: 아니야. 이제 이길 수가 없어.
4: 맞아요.
5: 이제 뭐 정말 이길 필요도 없고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4: 맞습니다. 네. 무더위 쉼터에 가시고 뭐 은행 가실 일 있으면 가셔가지고 에어컨 있으니까 잠깐 들르시고 더위를 꼭 피하셔야 됩니다.
5: 그리고 물 좀 이렇게 깡깡 얼려놨다가
4: 네.
5: 타월 이렇게 둘러가지고 끼고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4: 그렇죠.
5: 네. 네. 어쨌든 소모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체온을 내려주니까.
4: 네. 당장 오늘은 어떻게 더위를 피하고 계신지 안부 좀 전해주십시오.
5: 네.
4: 샵 8001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5: 뉴진스의 노래 첫 곡으로 들을까요?
4: 네.
5: Attention.

0: 아, 뉴진스 노래 좋아요. Attention.
1: 이성민 님이 네. 지금 잠깐 셀프 주유소에 내렸는데 엄청 뜨겁네요. 아니 매일 주유해 주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울까요?
0: 아, 그러네.
1: 우리 더우니까 힘내요.
0: 진짜 주유소에 계신 분들하고 그래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네. 힘내십시오.
1: 이게 공공의 적이 생겼다는 건 이 네. 우리의 밀도가 좀 더 올라간다는 그 반증인 게 봐봐요. 요새는 눈 마주치면 아파트 주민들끼리도 너무 덥죠.
0: 맞아요.
1: 이 공통적인 뭔가 이슈가 있는 거예요.
0: 그 얘기부터 하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위는 너무 싫지만 이 더위를 핑계로 약간 서먹서먹한 이웃들과 어떤 관계가 대동단결 될 수 있다. 이렇게. 어,
0: 박지민님도 네. 문자 주셨는데요. 어머니께서 평소에는 아우 좀 나가야 여자를 만나지 하시는데요. 요즘은 나가지 마 더워 이러십니다.
1: 더울 때 여자든 남자든 섣불리 말 시켰다가 인심이 이를 확률이 높아요.
0: 그렇죠.
1: 좀 스산하고 쓸쓸해야 뭐 이렇게 옆구리가 허전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붙으면 확 날릴 태세이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재민 씨 혹시 여자분 만나게 되면 좀 시원해지는 거 이렇게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에 두르는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일단 지금은 계세요. 지금 예 지금은 철이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땐 너무 더워요.
0: 재민 씨.
1: 사람들이 지금 네. 예민해요. 지금은
0: 여자분 꼭 만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재민 씨뿐이 아니라 지금 뭐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싶어하는 분들 조금 기다려봐봐요. 찬바람 불 때 지금 철이 아니야. 섣불리 나갔다가 12부터
0: 맞아요.
1: 예. 자 1806님 날 더운데 나 속 터지게 한 남편 좀 보소.
0: 왜요?
1: 저 작은 알코올솜으로 차 내부를 팍팍 닦고 있어. 신발까지 벗고. 아 진짜 속 터져. 아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남편분 검지 쪽에 알코올솜이
0: 진짜 작네요.
1: 예, 반경 한 1.5cm 정도의 손마디 하나 정도 크기. 예, 그걸로 틈새를 다 닦고 계세요.
0: 저걸로 닦이나?
1: 근데 문천식 씨는 되게 좋아하는 장면 아니에요?
0: 그렇긴 해요.
1: 예. 신스틸러 아니야? 신스틸러 이 정도면.
0: 근데 좀 큰 걸로 닦아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참고로 물티슈는 차에서 아무리 닦아봤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1: 아 몰라. 뿜뿜뿜. 예. 아 몰라. 아 몰라.
0: 물티슈 말고.
1: 아 복잡해. 예. 그럼 뭘로 닦아요?
0: 세정티슈나 알콜티슈 같은 게 좋고요. 물티슈는 자꾸 얼룩이 생깁니다.
1: 어쩐지. 어쩐지.
0: 좋습니다.
1: 자 지금 소개된 분들께 수박 주스 보내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오늘도 난이도에 따라서 선물이 달라지는 배짱 퀴즈. 배짱이 씨 이거 하실 건데요.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크, 좋다 좋다. 예.
1: 이거 리허설을 합디다. 아까 보니까.
0: 3부에 시작하겠습니다. 왜요?
1: 아, 이거 실로폰.
0: 아 소리? 저는 실로폰 소리를 꼭 체크를 해요.
1: 진짜
0: 이게 소리가 한 번씩 울릴 이상해요.
1: 되게 재밌는 사람이야. 네. 아니 음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아까도 뭔가 에어컨 소리인가 났나 봐요.
0: 지금 여기 에어컨 소리가 미세하게 들리는데
1: 안
0: 들리지 않으시죠?
1: 네. 안 들려. 근데 되게 귀가 확실히 노래 잘하는 그게 틀린가? 노래 네. 절대음감 뭐 이런 건가?
0: 제 소리의 진심입니다.
1: 뭐? 네. 지금 여러분 문천식 씨 귀신 본 사람 같아요. 계속 그 소리가 자기 들린대. 나 무서워 죽겠어.
0: 자 행운 공추 좀 하겠습니다. 숫자 100부터 999까지 마음에 드는 세 자리 숫자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요건 미니로는 안 돼요. 샵 네.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뽑히시면 쌀 20kg 드리겠습니다.
1: 아 저희 그리고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9월 1일에 저희 공개 방송합니다. 네. 사랑의 손길 30주년 기념 감사음악회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0: 드디어 방청 신청 창이 열렸습니다.
1: 오예! 너무 영혼이 없다. 이거 지난 스텝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싸움인데 네. 이거 업로드 시켜야 될 것 같아.
0: 지라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팝업창이 뜰 거예요. 클릭하셔서 거기 쓰인 안내대로 신청하시면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저희 게스트 누구누구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진짜 네. 빵빵하게 준비했군 이번에.
1: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0: 예.
1: 성. 성만 예. 알려드릴게요.
0: 성성.
1: 김.
0: 김. 오. 알겠습니다.
1: 뭘 알겠어. 뭘 알겠어. 어머 조롱하는 것 좀 봐.
0: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 적어놨어요.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1: 아니 손석희 씨 MBC로 온 다음부터는 리액션이 되게 손석희 씨화 됐어요.
0: 제가 그분을 존경하거든요.
1: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맞춰야 되지
0: 굉장히
1: 않아요?
0: 굉장히 절제미가 있잖아요.
1: 여기는 그건. 시사 프로가 아닌데 어떤... 계속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어떡하냐고 뭘 알겠냐고 네. 여기가 시사 프로가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예 됐고요.
0: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
1: 아, 웃겨. 아, 손석희 씨가 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0: 네.
1: 좋아하는 마음.
0: 지금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유니베라.
1: 이거 봐.
0: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한올 사이언스 타타타.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울품.
0: IS 동서.
1: 청원 에드피아.
0: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키움 증권.
1: 백조 싱크.
0: SK 케미칼.
1: 브람스 안마의자.
0: 그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7: 난초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 잡초였던 식물 살인마.
8: 아, 잡초입니다. 잡초, 잡초, 잡초.
7: 똥꼬 아에요우 시킨 학문외과 의사 선생님.
9: 똥꼬 아 해보세요. 자, 똥꼬 아.
6: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방송에 소개하고 싶은 특이한 지인, 아슬아슬하고 황당한 추억, 장르 가리지 않고 제보받고 있습니다.
7: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1: 오늘 사연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12: 제목, 가족사진 속 그 여자는 누구?
13: 경상북도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라시 대표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2: 안녕하세요. 선윤아, 천식영.
13: 안녕하세요.
12: 저에게는 대학 시절에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말이 잘 통한다고. 그녀와 저는 말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 통했어요.

0: 우리 진짜 신기하다, 그지? 연습한 것도 아닌데 야. 어떻게 척척 맞아?
1: 그러니까.
2: 그래서 연애도 오래 했겠다.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갔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서로의 가족 행사도 함께 다녔습니다.

0: 사실상 결혼식만 안 올렸지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어요.
1: 그렇네요.
0: 네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도 참석을 했죠. 곧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여자친구는 분위기 띄우는데 탁월한 소질이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 행사에 오면 꼭 마이크를 잡고서 모두를 즐겁게 해줬어요.
2: 락락 세세. 아,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어떻게 모두 즐거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의 환갑을 맞아 축하곡 하나 올려버리겠습니다. 반주 눌러주세요. 호남산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감으로 다같이 다같이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참지 마세요.
0: 이런 식으로 분위기 좋게 행사를 끝내고 나면 단체 가족 사진을 찍었고 그 사이에는 물론 제 여친도 끼어 있었습니다.
3: 아, 다 찍겠습니다. 거기 뒷줄에 계신 여자분 앞으로 내려와서 아버님 옆에 서세요. 예예. 예. 아, 분위기 메이커였는데 앞에 서셔야죠. 예, 오세요, 오세요.
0: 자기 말하는 것 같은데?
1: 내가? 내가 아버님 옆에서?
4: 아, 그래. 일로 와라. 이제 우리 며느리나 다름없는데 내 옆에 서라. 오늘 고생했다.
3: 아, 예, 예. 아, 좋습니다. 예, 찍습니다. 하나, 둘, 셋!
0: 그렇게 여자친구는 우리 아버지 환갑을 필두로 다음은 어머니 환갑에도 참석했고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가족 사진 함께 찍었죠. 또 고모님 칠순잔치에도 참석을 하고
2: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어떻게 모두 즐거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모님의 칠순 맞아.
0: 그리고 또 가족 사진을 같이 찍고 또 큰 이모부님 칠순에도 참석을 하고
2: 자, 여러분 모두 즐거우신지 모르겠습니다. 큰 이모부님의 칠순 맞아.
0: 그리고 또 가족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물론 저 역시 여자친구 가족 행사 갔으면 꼭 참석을 했고 가족 사진도 같이 찍었죠. 그런데 어느 날 결혼 날짜를 잡으려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결혼식을 연기하는 예비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0: 이미 잡힌 결혼식도 미루는 판에 결혼 날짜를 잡는다는 건 무리라고 판단. 우리 결혼식은 다음 해로 미뤘는데 그 다음 해가 되니 이번에는 저도 여친도 아홉수에 걸린 겁니다.
1: 아유, 한쪽만 아홉수면 어떻게 견뎌보는데 이거 둘 다 아홉수일 땐 결혼하면 다 죽어.
0: 저희는 물론 이런 걸 믿지 않았지만 양가 어르신들 중에는 쉽게 넘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결혼 날짜는 또 자연스럽게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각자의 꿈이 더 중요하게 됐고
1: 나 어학 연수라도 다녀와야겠어. 그게 없으니까 승진해서 자꾸 밀리는 것 같아.
0: 그래서 이래 밀리고 저래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 에?
0: 그 사이 우리의 뜨거웠던 감정도 식어가고 결국 우리는 헤어졌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싫어.
1: 코로나는
0: 이게 싫어요.
1: 몇 년 전인데 그럼 그 전부터.
0: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 저도 그녀도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1: 이미 헤어졌어.
0: 그러던 어느 날 명절 때 다 같이 모여 오랜만에 가족 앨범을 꺼내봤는데 와 미친.
1: 이거 어떡하냐?
0: 지금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6: 자기야. 이거 아버님 환갑 때 가족 사진 맞지?
0: 맞아. 그때 사람 진짜 많이 왔는데.
6: 근데 아버님 옆에 서 있는 이 여자 누구야? 누구야?
0: 그녀는
1: 어떡해?
0: 다름 아닌 저의 전 여친. 그러나 전 여친이 10년간 거의 우리 가족이었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1: 어떡하냐?
0: 그래서 일단 뭐 대충 둘러대. 누구지 잘 모르겠. 그 조카 다이 알지 다이? 걔 친구인가?
6: 그래? 아버님 옆에.
1: 자기야. 어머니 환갑 가족 사진에도 그 여자 있어. 어머 이거 봐봐. 고모 칠순 가족 사진 봐봐. 이 여자 여기 또 있어. 여기도 있고. 어머 세상에 자기야. 어머 이거 봐봐. 봤어? 큰 이모부님 칠순 가족 사진에도 같은 여자가 있어. 여기.
0: 그럼.
1: 또 여기.
0: 그래. 그렇습니다.
6: 리액션 어떻게 된 거야? 고장 난 거야.
0: 전 여친은 아버지 환갑 사진에도 있고 어머니 환갑 사진에도 있고 고모님 칠순에도 있고 가족여행 사진에도 있고 사촌 결혼 사진에도 있고 큰형 아이 돌잔치 사진에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진은 저보다 더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앨범을 넘길 때마다 마치 여고기 담수 귀신처럼 툭툭툭 튀어나오는 큰형.
1: 아니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군데 이렇게 모든 가족 사진에 끼어있는 거야?
4: 왜?
1: 자기 왜 뭘? 아버님 이 여자 누구예요? 아버님?
0: 아버지는 대답 없이 갑자기 TV를 보시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가셨습니다.
1: 어머님 여기 좀 와보세요.

0: 아세요? 누구예요?
1: 목이 마르다며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0: 어머님!
1: 누나는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형은 느닷없이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심지어 강아지까지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린 순간 결국 거실에 남은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0: 자기야, 그래서 이 여자 누군데?
2: 그 여자는 말이야.
0: 아니, 친척이야? 아니지. 친척이면 뭐 애가나 친가나 한쪽 행사에만 있어야 되는데 봐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2: 그 여자가 친척은 아닌데 그 한때 그 우리 가족이 사랑했던 손님이야.
1: 지금도 앨범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한 적이 없는데 우리 가족 사진에 누구보다 많이 남아있는 여자. 아마 우리 가족 역사상 가장 많이 등장한 가족 아닌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와, 이거 대박이다.
1: 야, 무섭다.
0: 전혀 예측 못했던 흐름이었고.
1: 웃음 편지인데 웃음이 안 나.
0: 무서워. 등골이 오싹해. 남양 특집이에요? 오늘? 어? 남양 특집이야?
1: 그래, 나 지금 서두르졌어 지금.
0: 나 지금 약간 인중에 땀 찬 거 봐. 너무
1: 정수경님.
3: 어떤 그 먼 친척이라고 하세요. 지금은 죽은 친척이라고 그러고 빨리 울어요. 빨리 울어요. 라고 우리 수경 씨가 센스를 발휘해 주셨습니다.
0: 와, 그 시절 우리 가족이 사랑했던 여인이네.
1: 아, 이런
0: 대박이다. 아, 그러니까 워낙 그 활기찬 분이라 모든 행사에 대소사. 그래서 진짜
1: 헤어졌구나.
0: 자중해야 돼. 집안 행사는
1: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
0: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친해도 집안 요 봐봐 김규리님도 저랑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집안 행사는 참석 안 하는. 아휴, 여기까지 할게요라고. 전문 사회자라고 하지 그랬어요. 2550님이 그러기엔 너무 아버님 옆에 있잖아요.
1: 그죠. 모든 가족 행사가 왔기 때문에.
0: 네, 그렇죠. 전문 사회자라도 단골로 10년을 불렀다는 게. 야, 이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지를 좀 모아보죠. 이런 상황이 또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을 뭐라고 둘러대는 게 지혜로운 답변일까요?
1: 다들 방으로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0: 여러분, 50원만 써서 우리 다 같이 아이디어를 좀 모아볼까요? 네. 저 먼 친척인데 전문 사회자라고 3903님.
4: 영희연구님은 하객 알바생이라고 말해줘요. 크크크.
0: 아니요, 여러분. 10년이란 세월이 설명이 안 돼요. 이 10년. 그죠? 그리고 좌쪽, 그러니까 어디 쪽이야? 그러니까 가족들 엄마 쪽 아빠 쪽이 다 있어. 그러니까 외가 쪽 친가 쪽이 다 있어.
1: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냥.
0: 죽은 척해야지.
1: 예, 린의 노래입니다.
0: 사랑했잖아.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니

0: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3: 구찌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4: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3: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자기야, 가족 사진에 이 사람 누구야?
0: 누구더라? 다이 친구.
1: 어머, 여기도 있어. 봐, 고모님 칠순 사진에도 있고. 그래? 어머, 큰이모 부님 가족 사진에도 있어. 어머, 세상에. 여기도 있네. 대체 누구야?
0: 사실은 그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손님이야.
1: 응?
0: 있어 그런 게.
1: 응? 무슨 중국 영화 제목 같지 않아?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손님.
0: 가족 사진에 자꾸 등장하는 그 전 여친에 대해서 사연을 들려드렸는데 무섭죠?
1: 아니 근데 저희도 직업 특성상 사진 찍을 일이 많잖아요.
0: 예.
1: 근데 문찬식 씨도 좀 사진 찍을 때 약간 박제된 표정 있죠?
0: 억지 미소.
1: 저도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어금니까지 쫙 나오는 그 박제 미소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개그맨 되고 나서부터?
0: 그렇죠.
1: 쑥스러우면 쑥스러울수록 이가 더 많이 보이더라.
0: 예.
1: 그죠?
0: 맞아요.
1: 맨 처음에는 제가 약간 문가식이라고 불렀었는데 그게 보니까 여러분 조금 쑥스럽고 약간 부끄러우면 더 가식적인 표현을
0: 노브레인으로 좀 알려지면서 인터뷰 같은 걸 하잖아요.
1: 아.
0: 그때부터 사진을 보고 억지로라도 많이 웃어야겠다.
1: 아.
0: 그래서 가식이 됐습니다.
1: 그렇구나. 아, 저희는 뭐 이렇게 개그맨 특유의 표정들이 있으니까.
0: 예, 맞아요.
1: 저희 가족 편지 뭐 가족 사진 얘기한 김에 나왔는데 웃음 편지에서 왜 그 가족 사진에 매번 껴 있는 전 여친 어떻게 둘러대면 좋냐고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0: 그랬죠.
1: 진짜 많이 왔어요.
0: 7815님 심령 사진이라고 하세요.
1: 그 생각 잠깐 했어요, 저도. 네. 아이라 모르겠다. 5236님. 아버지가 밖에서 나 데려온 동생이라 하세요. 그냥 아버지가 희생하세요.
0: 오, 그러님은 형 팔아먹읍시다. 형 전 여친이라고 해요.
1: 가족이 뭐야? 가족이 중요한 게 이런 거지. 이런데 실드 쳐주고.
0: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게 처음이다, 그죠?
1: 17612. 극단적인데요. 시원하긴 하다. 그 여자만 오려버리세요. 자기야, 가족 사진마다 이렇게 구멍이 났어?
0: 아, 그게...
1: 누군가의 전 여친인데 돈 떼먹고 도망갔다 그러고 오려버려.
0: 그렇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진을 찍다가. 사진을 찍다가 또는 찍어주다가 생긴 다양한 에피소드 주십시오.
1: 그렇죠. 아, 우리 지난주에 전화 연결했던 결혼사진 통신원 생각난다. 네. 그 남편이 결혼사진 찍을 때 5kg 감량하고 너무 자기 외모에 심취해서 한쪽 병만한 사이즈로 웨딩 사진을 뽑았는데 처치 곤란이라고 자기는 너무 못 나왔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0: 그건 뭐가 있을까? 해외여행 갔는데 외국인이 사진 찍어준 데서 휴대폰을 줬는데 그 휴대폰 들고 튀었다든지.
1: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0: 있어요.
1: 와, 네. 저는 진짜 몰랐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쪽으로는 너무 청결하더라고. 양심 청결 국가.
0: 그럼요.
1: 네. 네. 그래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여러분의 사진에 얽힌 모든 에피소드를 총 집결해 주세요.
0: 짧은 거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1: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요새는 네. 개인 방송 많이 하시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리고 막 영상 같은 거 찍으려다 무리수등 뭐 이런 것들 많을 거 아니에요.
0: 에피소드가 많을 겁니다. 네.
1: 자, 문자 소개되시면 매운 실비김치 보내드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올인원 영양제 얹을게요.
0: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죠.
1: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사진.

0: 네, 사진을 찍다가라는 주제로 세상사는 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2479님 웨딩 촬영 도우미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0: 네.
1: 한 커플이 한 컷 찍고 40분 싸우고 한 컷 찍고 50분 싸우고 왜 자세가 그러냐. 아. 드레스 네가 밟지 않았냐. 내가 이 드레스 안 고른다고 그러지 않냐. 너는 왜 하필 오늘로 이걸 잡았냐. 달래고 달래 종일 찍고 녹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
0: 와.
1: 애들 돌제비 촬영도 이거보단 되지 않겠다.
0: 아, 못할 짓이다 그치? 진짜.
1: 아니, 애들 사진, 강아지 사진이 더 쉽지 않나 이렇게 되면?
0: 아니 성인 남녀가 왜 결혼을 해?
1: 아니 그리고 싸워도 되는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공적인 일을 앞두고
0: 그러니까.
1: 싸우는 거니까
0: 스태프들
1: 다른 사람 민폐잖아.
0: 포토그래퍼 있죠. 도와주시는 분 있죠.
1: 맞아요. 민폐가 제일 안 좋은 거야 진짜.
0: 그러니까
1: 자기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말이지. 어? 아니, 잘 만났네 둘이. 둘 다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아주 그냥.
0: 에휴. 고생하셨어요.
1: 어떻게 진짜 너무 고생하셨겠다. 아우. 웬만한 촬영이 이거 이길 수가 없겠는데요.
0: 별로다 진짜.
1: 네. 네. 근데 이걸로 최고점을 찍으신 거예요. 이제는 뭐 능치 못할 일이 없어.
0: 그러네.
1: 네.
0: 아, 이 정도 커플을 견뎌냈으니까 이제.
1: 내가 봤을 때는 다 돼. 네. 진짜 다 돼.
0: 5169님. 15년 전 저는 군에서 홍보사진 촬영을 담당했습니다. 부대 창설 기념일에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데

0: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셔터가 안 눌러지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필승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라고 외친 뒤 입으로 착각 하고 셔터 소리를 냈습니다.
1: 어머.
0: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 어?
0: 아우, 지금 생각해도 땀이 납니다.
1: 사진이 없네 그럼?
0: 없죠.
1: 그 순간은 모면한 거예요.
0: 와.
1: 와. 아이, 우리 찍은 사진 언제 나와?
0: 소름 끼친다. 와.
1: 아, 근데 일단 예, 위기 대처 능력은 만렙이시다. 어쨌든 군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모면하는 게 중요하니까.
0: 어, 소름 끼쳐.
1: 찰칵. 아, 저 친구 아주 재미지네. 우리 포즈 잡으라고 저렇게 입으로 소리 내주는 거야?
0: 어, 이렇게. 장군들이. 나중에 사진 어딨냐고, 왜 안 주냐고. 오. 예.
1: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 5681님. 친구들끼리 여행 갔는데 지나가는 남자분한테 찍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네. 얼굴 작게 나오려고 뒤에 서니까 얼굴이 다들 커가지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팩폭을 날리시더라고요.
0: 와.
1: 초면에 크크크 하시면서 오,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0: 오, 남자분.
1: 그죠? 이야. 이러기도 쉽지 않아.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기본이 약간 플러팅 같은 그 팩폭이 탑재된 사람 있잖아. 그 약간 웃겨서 용서받는 문천식 씨 같은.
0: 그렇죠.
1: 그죠? 이렇게 약간 농담인 듯 던졌는데 어 뭐래 하하하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 어,
0: 근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 얼굴 크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여자분들한테
1: 민감하지.
0: 네.
1: 우리 얼굴 민감하지. 사실 진짜 어머 너무 팬이에요 하시면서도 뒤로 쭉 가시던데.
0: 네.
1: 그래서 정말 팬 맞아요 내가.
0: 맞아. 그 정선혜 씨랑 저랑 사진 찍어야 될 때 여러분 앞에 그냥 무조건
1: 네, 앞에 그냥 갑니다. 서요 그냥.
0: 네, 얼굴 대딱 크게 나오게.
1: 네. 자 그리고 우리 이현주님.
2: 코타키나발루 가서 반딧불이 체험을 하면서 사진 찍다가 휴대폰 내 무릎 위에 올려놨는데
1: 어.
2: 원숭이놈이 홀레당 집어가서 사진을 찍다가 원숭이 잡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어머. 결국 못 잡아서 휴대폰만 잃어버렸어요.
1: 그래요. 진짜 원숭이가 와, 엄청 많이 가져간대.
0: 고생하셨네.
1: 모자, 선글라스 뭐 이런. 어, 휴대폰은 비싼데.
0: 걔네 그걸 왜 가져가는 거야?
1: 셀카 찍으러.
0: 아, 웃긴 놈들이네.
1: SNS. DM 보내려고.
0: 어.
1: 진짜 엄청 너무 아까우셨겠다. 4338님. 작년에 거창 사과 축제 갔다가 근처에 그 출렁다리 있잖아요.
0: 있죠, 있죠.
1: 그거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중간쯤 걷고 있는데 저쪽에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이 네. 와가지고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찍어줬죠.
0: 네.
1: 한 장만 찍어달라고 해서 딱 찍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커플이 뽀뽀를 하는 거야.
0: 어이구.
1: 오, 깜짝 놀라가지고 휴대폰을 놓쳤고 이 폰이 바닥에서 한번 튀더니 출렁다리 위에서 이 수십 미터 바닥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찾을 수도 없고 나는 와 커플한테 사과하고
0: 네.
1: 보상까지 해준 적 있습니다.
0: 아이고야.
1: 내가 아주 그냥 그 출렁다리 보면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내 속이 다 출렁출렁 울렁거리고 그랬습니다.
0: 이걸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1: 뽀뽀에 그렇게 많이 뽀뽀를 어떻게 왜 뽀뽀를 갑자기 뽀뽀한다고 그랬어야지.
0: 키스를 하셨나?
1: 뭐든 이분은 놀란 거야.
0: 아.
1: 이분은 그토록 대범한 스킨십을 본 적 없는 분이야.
0: 그렇구나.
1: 놀랬지. 반 합의 봤으면 좋겠는데 50대 50.
0: 길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길방울 안 돼 뽀뽀는.
1: 길에서?
0: 예. 네.
1: 뭐 어디서요?
0: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길에서 하면 안 돼요.
1: 아 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저희 뽀뽀해야 되거든요. 어 저희 좀 지름길로 가주세요 기사님 막 이래.
0: 응? 막. 아유 와. 고생하셨어요. 그 생돈이 나왔네. 아
1: 그러게요. 아, 휴대폰 진짜 커. 네. 목돈이야.
0: 그렇죠. 공구 이사님 예전에 제 사촌 동생 애인이 제 독사진을 찍어줬는데요. 사람을 너무 멀리서 찍어서 점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사진이 되고 말았어요.
1: 찍어주고 욕먹는 케이스 있어요.
0: 아...
1: 다리 짧게 나오고 머리 크게 나왔을 때 빨리 찍어가지고 줌으로 몇 번 당겨야 될 때
0: 누군지 모르게 찍었을 때
1: 찍어주고 욕먹는 경우 꽤 많아요. 하하이. 자 홍광호 씨의 노래 들을까요?
0: 네.
1: 이게 지킬 앤 하이드 OST잖아요. 지금 이 순간.

0: 아 재밌다. 아 뮤지컬 한 편 봤어요.
1: 그러니까 조승우 아니면 홍강호 버전으로.
0: 네 맞아요. 오, 진짜 오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1: 너무 잘하죠. 네. 네.
0: 자 세상 사는 이야기 사진을 찍다가 2775님 제주도 놀러 가서 동창으로 보이는 여성분 다섯 분이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사진을 예, 예. 찍어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1: 저런.
0: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귀여우시다. 이거 어떻게?
1: 이 사진을 전해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0: 어느 누구도 눈치 못 챈 거예요. 와. 다섯 분 정도가 다. 아유 감사해요. 됐다 됐다 사진 찍었다. 이러면서.
1: 연결해 볼까요? 황당한데. 자, 제주도 통신원.
2: 안녕하세요.
1: 네 연결됐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소식 전해주십시오.
0: 귀여우시다.
2: 어떻게 계속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0: 네네 전 여기 연결됐으니까 예, 아까 네네. 연습하셨던 대로 말씀하시면 네네. 됩니다.
2: 죄송합니다.
0: 네. 아닙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 있는 제주도 통신원 박주혜입니다. 4월에 제주도에 갔는데요. 한방산에서 60대 언니들 다섯 분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 폰으로 찍어드렸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분들 폰으로 찍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아무 생각 없이 찍었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지금까지 제주도 통신원이었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박재 씨.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어요.
2: 너무 좋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2: 너무 반갑습니다.
0: 제가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네. 저도 네네. 약간 그러고 그냥 모를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찍고.
2: 네, 맞아요. 서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어요.
1: 아니, 그분들이 폰을 건네주긴 하신 거예요?
2: 아니요. 그냥 사진 찍을게요 하고 그냥 네.
0: 그게 야, 너무 재밌는 거야. 건강하다. 그분들도 네. 다섯 분 정도가 네. 너무 고무돼 있고 들떠서.
1: 아, 들떠서. 네.
0: 잊어버린 거야.
2: 맞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0: 그 후에 얼마 웃겼을까. 박주혜님 그거 사진 지우셨어요? 아니면 있어요 아직까지?
2: 그게 4월달이어가지고
0: 네네.
2: 이미 사진 지워지고 없어요. 아,
1: 그랬겠죠. 그렇겠네. 전해드릴 네네네네. 방법도 없잖아요. 그죠?
2: 네네 맞아요.
0: 그 여성분들 다섯 분이면 찍을 때 포즈가 약간 합창단 포즈 아니에요? 중창단이나?
2: 그렇죠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늘 네. 찍어요.
0: 옆으로 이렇게.
2: 찍는 모습의 그 모습.
1: 네, 비스듬히 이렇게 네. 포개서셔가지고.
0: 그리고 엄마 사진, 네. 엄마 친구 사진. 아, 네. 박주혜님 진짜 너무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겠다, 진짜.
2: 네네네.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죠. 저희 같이 간 언니랑 숙소에 돌아와서 한참을 웃었어요.
1: 아, 그러셨구나.
2: 이 사진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0: 아니, 주혜님도 주혜님인데 나는 그 어머님 다섯 분이 아무도 눈치 못 챘다는 게 너무 귀여운 거
2: 같아요. 네네네네.
1: 그러니까요.
2: 아. 아마 뒤돌아서서는 기억을 누군가는 하시지
0: 아마 이럴 것 같아. 네. 이게 식사하시다가 야 뭐가 허전하지 않냐?
1: 그러니까 사진 없다. 주혜 씨 이제 폭염인데 혹시 휴가 계획은 맞아. 있으세요?
2: 저는 휴가는 8월 셋째 주 정도 생각을 하는데 네. 네네. 아, 너무 그쵸. 더워가지고
1: 맞아요.
0: 맞아요.
2: 네. 어디 갈 엄두가 나지는 않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래도 시원하게 그 휴가 잘 누리시길 바라고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0: 아, 저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혜님이 살사 댄스 동호회 하신다고.
1: 우와.
2: 아, 네 맞습니다. 어머? 4월에 네.
0: 세상에
2: 같이 여행 가셨던 분이 네. 같이 저희 살사 댄스 동호회여서
0: 와 멋있다.
2: 네,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는 길에 그렇게 된 겁니다.
1: 멋진 취미가 있으시네요.
0: 제가 박치라 룸바 4개월 배우고 그만뒀거든요. 선생님, 아, 네. 네, 선생님이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네. 쌀사는 진짜 박자를 더 쪼개는 거라 그리고 되게 격렬하잖아요.
1: 맞아요.
2: 너무 재밌습니다.
1: 그렇군요.
0: 아우, 네. 진짜 스트레스 확 풀리겠다.
1: 박주혜님 오늘 퀴즈도 네네네. 준비하셨죠?
2: 네네. 네,
1: 퀴즈 부탁드립니다.
2: 네.
1: 주세요.
2: 네. 그때 사진 찍어드린 언니들 포즈는 무엇일까요? 1번 손아트, 2번 허리에 손 얹기, 3번 점프입니다.
1: 네.
0: 저희가 살짝 대화 중에 합창단 포즈라는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1: 그렇죠. 예.
2: 네.
0: 네,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이리로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 오늘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2: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매운... 너무 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0: 아이고 감사해요.
2: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고맙습니다. 우리 다정하셔라. 네. 저희가 매운 실비김치랑 올인원 영양제 함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1: 네, 광고요.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9: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8: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9: 혹시 TVX 멤버십?
8: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9: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1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6: 백조 싱크.
1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1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7: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제주도 통신원이 사진 찍어드린 언니들의 포즈는요?
3: 2번 허리에 손 얹기.
4: 네. 맞습니다. 고윤아님, 5889님, 8821님 이분들.

0: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태연의 노래 제주도의 푸른밤 준비했고요. 이 노래 들으시고 뉴스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0: 네, 저희는 5시 5분에 또 올게요.
1: 퀴즈 준비할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야, 뭐 먹을래?
2: 해장국?
1: 오, 좋지! 이 근처에!
2: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1: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2: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3: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폐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객이나 가축 등은 미리

0: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5시 뉴스입니다. 극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하루 온열질환자가 100명 넘게 발생하면서 전체 온열질환자 수도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따르면 어제 추가된 온열질환자는 108명으로 지난달 11일 99명에 이어 처음 100명을 넘었고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2,0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질환자로 인한 사망자도 1명 발생해 올 들어 온열질환자로 인한 사망자는 16명이 됐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7박 11일간의 미국 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찰 수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도 받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사항은 후속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행신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고장나 광명역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약 900명이 하차했다가 1시간 뒤 임시 열차로 환승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해당 열차는 차량 기지로 이동시켜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로 다른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달 궤도선 다누리가 스페이스X의 로켓이 달에 충돌한 뒤 나타나는 달의 표면 변화 관측에 나섭니다. 오는 5일 오후 3시 34분쯤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9의 상단부가 달 표면 아인슈타인 분하구 인근에 충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누리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활용해 충돌 전후 장면을 촬영한 뒤 해외 달 탐사선들과 함께 표면 변화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충돌은 지름 20에서 30m 규모의 소규모 충돌 크레이터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면서 항공우주청은 다누리를 통해 충돌 시 달 표면 변화와 충돌 메커니즘 연구의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극한 더위가 서쪽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경상권을 비롯해 보성군과 여수시 등 일부 전남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7도에 이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7도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최고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부총장 정재민입니다. AI가 당당하게 하는 거짓말에 놀란 적 많으시죠? 법정에서는 가짜 판례를 만들고 잘못된 의료 처방을 내놓고 학교에서는 지식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AI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고 답의 일관성을 따져보고 다른 AI끼리 교차 검증도 하고 마지막에는 AI가 내놓은 답을 본인이 직접 검증하고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AI의 오류지만 검증하지 않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0: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설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네, 잠시 후 도전자의 배짱 크기에 따라 퀴즈 난이도가 결정되는 지라시 배짱 퀴즈 함께합니다.
0: 아, 이 영롱한 소리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참 좋아합니다.
1: 아까 들리는 소리는 멈췄어요?
0: 아직 나요. 아직 납니다. 예. 소음이 들려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퀴즈 좀 풀었습니다 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고수 대짜 도전 이런 식으로요.
1: 중짜 퀴즈에 걸린 상품 저는 탐납니다. 대짜 필요 없어요. 중짜 주세요.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문자 주셔도 됩니다.
0: 간략한 자기소개 함께 이렇게 신청 문자 주시면 네. 되고요.
1: 그리고 모두가 소짜를 싫어하지 않아요. 소짜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0: 맞아요. 예. 네, 소짜 만 원짜리가 또 걸려 있습니다.
1: 네, 듣는 사람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에 오늘도 떡하니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0: 영화 제목 맞추는 코너입니다. 네. 또 쌀 20kg 걸린 행운공 추첨 방송 끝나기 전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내용이든 보내시는 김에 숫자 100부터 999까지 숫자 3자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0: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에어비앤비,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주식회사 본 컴퍼니,
1: 주식회사 두드림 SNC,
0: 환인제약,
1: 국민연료 선연료,
0: 데이팩,
1: 빅토스,
0: 음식물 처리기 휴렉,
1: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뛸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뛸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4: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5: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5: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내가 풀 퀴즈 난이도는 내가 정한다.
1: 큰 연기는 큰 선물이, 작은 연기는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
2: 지라시
1: 짱 퀴즈.
2: 자, 1233님이 남편이랑

0: 같이 일하면서 지라씨 매일 듣는데요. 배짱 퀴즈 시간에 누가 더 잘 맞히나 내기하며 듣습니다. 둘 다 심한 내향인이라 도전은 못합니다. 하시면서.
1: 어떻게 1233님 전화 드릴까요?
0: 아니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즐겨주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1: 그렇죠. 네,
0: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1: 예, 직접 푸실 분들은 퀴즈 도전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0: 네, 퀴즈 난이도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대짜 퀴즈가 있고요.
1: 9만 원 상당의 모노크림 또는 10만 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가 걸린 중짜 퀴즈도 있어요.
0: 그리고 소짜 상품 만 원짜리 주유 쿠폰 그리고 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퀴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0: Promise 9입니다. We go.

0: 네, 정세림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배짱 퀴즈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1: 김문수님, 안녕하십니까? 장학 퀴즈 예선 탈락 이후로 40년 만에 퀴즈 신청 한번 해봅니다.
0: 우와.
1: 40년 만에 뭔가 다른 어떤 마음으로 도전하시는 거겠죠.
0: 네.
1: 자, 분명히 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일단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아, 여보세요?
1: 아,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고생 많으십니다.
0: 물론입니다.
1: 네, 일단
2: 귀 부시야 시원하겠지만.
1: 그렇죠. 그래도 뭐 하여튼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0: 그쵸.
1: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실명이 이미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요.
1: 네네.
2: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문수라고 합니다.
0: 네,
1: 김문수님. 아, 네.
2: 직장입니다.
1: 예전에 장학 퀴즈 도전하실 때가 몇 살이셨어요?
2: 16살 때니까 87년도죠. 고등학교 2학년 때.
1: 오, 아니 그러면 공부를 좀 하셨다. 장학 퀴즈가 되게 우등생, 모범생들이
0: 맞아요.
1: 좋아하는 프로였잖아요.
2: 그런 거는 아니고요.
1: 그래도 도전을 하셨는데.
2: 제 딴에는 뭐 장식이나 그런 장학 퀴즈 곧잘 이렇게 맞추고 했는데
1: 네네.
2: 교장 선생님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1: 네.
2: 성적이 안 돼서도 나가면 학교 망신시킬 거라고.
0: 아, 그러니까요.
1: 와, 교장 선생님 너무 직설적이신데?
2: 아니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1: 아, 네. 근데 김문수님 평소에 조금 이렇게 뉴스나 이런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있으신가 봐요.
2: 아무래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니까요.
0: 그렇죠. 맞아요. 네.
1: 지라시 배짱 퀴즈 들으시면서 어땠어요? 좀 이렇게 모의로 맞춰보신 적 있어요?
2: 뭐 안타까운 것도 많고 전혀 뭐 아예 감도 안 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1: 맞아. 어려울 때 있어.
0: 제가 궁금한 그럼 오늘 대중서중에 어디로 가신지 궁금합니다.
2: 무조건 대짜입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될 것 같았습니다.
0: 그러면 혹시나 틀리면 또 전화 끊기니까 사랑하는 분들에게 소중한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2: 이 무더위에 2026년도 8월로 살아가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분들 다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하여튼 이 여름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되게 뭔가 울림이 있으시다.
0: 멋지십니다.
1: 되게 담백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되게 여운이 있다.
0: 그러니까요. 자, 대자 언어 영역과 음악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2: 음악 영역 가겠습니다.
0: 음악 영역 문제 드립니다.
1: 최근 영국 BBC 방송에 소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단 5분만 몸을 움직여도 집중력과 창의력이 높아지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1950년대 후반 브라질에서 탄생한 음악으로 포르투갈어로 새로운 물결을 뜻합니다.
2: 정답.
1: 와, 정답은요?
2: 보사노바입니다.
1: 보사노바 정답입니다.
0: 와,
1: 역시 뭔가 내공이 느껴졌어.
0: 그렇습니다.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맞추셨습니다.
1: 맞아요.
0: 대단합니다.
1: 심지어 삼바와 재즈가 어우러진 부드러운 리듬의 이 음악 장르는 무엇일까요?라는 마지막 한 줄 듣지도 않으시고
0: 보사노바 맞추셨습니다. 오우야.
2: 지난주에
1: 네
2: 손석희님이 보사노바 특집 일주일 내내 하셨었어요.
1: 이야. 와, 그래요?
2: 네.
0: 어머, 야, MBC 라디오 다 들으셔서 아쉬우 계시군요.
1: 이제 저희가 영광이라는 생각이 손석희님을 이렇게 언급되다니.
0: 감사합니다.
1: 성대모사만 할 줄 알았는데.
0: 선생님, 이 기쁨을 누구에게 보내시겠습니까?
1: 네,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시겠어요?
2: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그 저 추천서 안 써주셨던 교장 선생님한테.
1: 맞아요. 네. 진짜 교장 선생님 되게 뿌듯해 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러게요.
1: 왠지.
0: 네.
1: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2: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세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약간 뭔가 묵직한 무게가 있는 실력자였어요.
0: 맞아요.
1: 네. 바로 이 기운을 받아 두 번째 도전자 만나봅니다.
3: 8176님. 안녕하세요. 중짜 풀고 싶어요. 학원 마치고 집에 가는 4학년 잼민이입니다. 전국 방송을 타고 싶어요.
1: 멋지다. 용기 있어.
0: 너무 귀엽다.
1: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4: 대전에 살고 있는 최하늘입니다.
1: 최하늘?
4: 네.
1: 이름 멋지다.
0: 하늘이 4학년이야?
4: 네.
0: 아, 16년생 11살이겠네.
4: 네.
0: 아이고, 너무너무 대단하다.
1: 진짜 똑똑하다. 네. 아니, 지금 뭐 하다가 도전하는 거예요?
4: 지금 영어학원 갔다 오다가 그 차에서 문자 보내고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돼가지고 엄청 여기 차 안에 있는 사람 다
1: 놀랐어요.
4: 놀랐어.
1: 아, 떡 소리 난다. 우리
0: 하늘아, 지금 방학 중인데 영어학원 갔다 온 거야?
4: 네.
5: 요즘 다 학원 가니까. 영어 학원 갔다 다음 학원은 어디예요?
4: 학원 이제 다음은 없어요.
5: 오, 아싸.
3: 오늘 영어 학원에서 뭐 배웠어요? 물어봐도 될까요?
4: 문법이요.
5: 문법 너무 골치 아프죠?
4: 네.
5: 하늘이는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4: 체육이요.
5: 체육이 좋아. 그래, 체육 좋을 때야 지금.
3: 우리 딸하고 똑같네.
5: 장래희망 혹시 정했어요? 아직 안 정했어요?
4: 아니요. 아직 안 정했어요.
3: 맞아요. 마음껏 이거저거 다 해봐야 알았죠?
4: 맞아. 네.
5: 자, 그러면 우리 하늘 학생이 고를 문제가 궁금하다. 대자 문제 하나 있고요. 중자 두 개 있고요. 소자 두 개 있어요.
4: 중자 하고 싶습니다.
3: 중자가 두 군데 갈림길이 있습니다. 제철 영역, 그러니까 계절을 말하는 거겠죠. 제철 영역이 있고 동물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4: 동물이요.
3: 동물 영역 문제 하기 전에 엄마 아빠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어요?
4: 네. 엄마 아빠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다 사랑해.
5: 난 너무 엄마라면 진짜 하늘이 너무 듬직할 것 같아.
3: 그러게요. 네. 너무 귀엽네요 우리 하늘이.
5: 하늘이가 듣기에 지라시는 재미있어요?
4: 네, 엄청 재미있어요.
3: 어이구, 고마워.
5: 하늘아, 고마워.
3: 이모삼 씨 더 열심히 할게요.
4: 네.
3: 자, 동물 영역 문제 드립니다.
5: 나갑니다. 최근 전북 임실군이 고려시대 충견설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토종견 오수개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토종견이 있습니다. 눈을 덮을 만큼 길고 풍성한 털이 특징이며 예로부터 나쁜 기운이나 귀신을 쫓는 개로 알려진 이 견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 번쯤 들어봤어. 자, 눈이 안 보여. 눈이 덮였어 털로. 하늘 학생 알아. 아는데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되고.
3: 맞아요. 들으면 아는 강아지인데.
5: 맞아요. 맞아요.
3: 견종인데.
5: 난 그래도 청량하다. 네. 오늘 느낌이. 이 하늘군과 통화하는 느낌이.
3: 그렇죠. 정답은 세 글자 땡땡개입니다.
5: 방금 나간 이 문제 청취자 퀴즈로 전환됐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3: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5: 약간 얼핏 비슷해요, 여러분.
3: 힌트송이에요.
5: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충 한번 들어보세요.
3: 네, 백정입니다.
5: 센스 썰싸? 나 노브레인 서바이벌 하는 것 같아.

0: 아, 노래 좋네요. 오랜만에.
1: 진짜. 예. 너무 몸이 반응하는 댄스곡.
0: 그렇습니다.
1: 오랜만에 들었다.
0: 네, 정세룡 천식의 지금 라디오 시대 배짱 퀴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청취자 퀴즈로 나갔죠. 눈을 덮을 만큼 길고 풍성한 털의 특징인 견종. 정답은요?
1: 삽살개였습니다.
0: 네, 저는 이 개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1: 아, 진짜 너무
0: 귀엽게
1: 사랑스럽죠. 근데 뭐 워낙 그 품종이 네. 예, 귀해가지고
0: 우리 하늘이 안타깝지만 좋은 추억.
1: 아 그래도 한 번 더 용기 내줘요. 네. 우리 하늘 학생 기다릴게요.
0: 놀라게 하늘.
1: 자 삽살개 정답 맞춰주신 분들 네. 송창은님, 3532님, 7842님 세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자 이어서 세 번째 도전자인데요. 0674님. 와 날씨 진짜 덥네요. 아. 저는 열심히 배달하는 라이더입니다. 배짱 퀴즈 도전해봐요 하셨는데요.
1: 이 라이더 여러분께는 이 날씨가 더욱 가혹하죠. 아, 예. 자 전화 연결돼 있.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1: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2: 경기도 남양주에서 라이더 일하고 있는 신원균이라고 합니다.
1: 신원균님?
2: 네네.
1: 신원균님 지금 그러면 일은 다 끝나신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나요?
2: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 맞아 맞아. 네,
0: 아, 원균님 그러면 네. 바이크 오토바이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2: 네네.
0: 아 더우신데 어떻게
1: 진짜 아, 이게 씨. 날씨가 더우면 이 안에 그 이렇게 타고 다니실 때 그 열감이 훨씬 더 체감하는 열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0: 어때 아스팔트가 더우니까.
2: 네 체감온도 한 5도 정도 늘어나는 거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올해가 제일 덥다고 아. 주변에서 그러던데 신원균님도 올해가 제일 덥다고 체감되세요?
2: 네 맞습니다. 아. 사우나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1: 그죠 그죠.
0: 그러시군요.
1: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라이더 일을 하세요?
2: 전 보통 9시에 나와서 10시, 11시, 10시 정도, 11시까지 하거든요.
0: 와, 13시간 정도 일하시네요.
1: 그렇죠. 그럼 낮에 이렇게 조금씩 쉴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더위 때문에?
2: 저희가 좀 무리다 싶으면 알아서 쉬는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진짜 왜냐면 오래 보셔야 돼요.
0: 맞습니다. 네, 네.
1: 진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1: 자, 남아있는 네. 문제가요.
0: 배자 하나, 중자 하나, 소자 두 개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2: 중자로 가보겠습니다.
0: 잠깐 고민하셨는데 중자 문제 푸시기 전에 혹시나 네. 문제가 틀리면 끊겨버리니까 하실 네. 말씀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2: 네 지금 아들 딸이 고등학생인데요. 이 날씨 더운데 지금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힘을 좀 내줬으면 합니다.
0: 네, 우리 네. 가장이시군요.
1: 그럼요.
0: 네.
1: 우리 신원균 씨가 이렇게 열심히 또 틀어주시는데.
0: 자, 자 중자 문제 하나 남은 건 제철 영역입니다. 정선우 씨 문제 주세요.
1: 네, 제가 드릴게요. 요즘 제철을 맞은 생선 민어는요. 민어가 천냥이면 이것이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 부위를 특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쫄깃한 식감 덕분에 회로 먹기도 하고 탕에 넣어 깊고 진한 국물 맛을 내기도 하죠. 물고기의 몸속에 있는 기관으로 물에서 뜨고 가라앉는 것을 조절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이것 정답은 무엇일까요?
2: 불에?
1: 불에! 네. 정답!
0: 맛있었습니다.
1: 약간 쫄렸어. 아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원균님 건강하십시오.
2: 네 건강 잘 챙기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전운전하시고요.
1: 네 맞아요. 네,
0: 다행이다.
1: 쉬는 동안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0: 그러니까요.
1: 자 광고 듣고 와서 다음 퀴즈 사연 이어갈게요.

0: 야, 뭐 먹을래?
1: 해장국?
0: 오, 좋지? 이 근처에.
1: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0: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1: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2: 오전 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유치원 및 학교에서는 야외 활동이 금지되며 오전 발령 대상 지역은 휴교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발령 지역도 업무용 차량 이외에는 교통이 금지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0: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배짱시대.
1: 네, 정세림은 저시계 지금은 라디오 시대 배짱 퀴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2: 자, 이번에는 여러분 문천식 씨와 함께하는 싸구려 설명에 나갈 시간입니다. 네. 지금부터 문천식 씨가 설명하는 영화가 과연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 영화 관계자분들께 미리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네. 정답을 맞췄다고 굉장히 큰 만족감이 있진 않을 겁니다. 네. 다소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겠지만 그건 알아서 해결하세요.
1: 잠깐 저렴해지실 준비하시고요. 자, 문제 드립니다.
2: 자, 이 영화를 관람한 한 관객은 역시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한다 라고 했고요. 또 다른 관객은 액션의 시원함과 감정신의 밀도가 촘촘한 말이 필요 없는 슈퍼히어로 영화라고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도파민형 영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함을 지켜낸 강한 히어로라고 했는데요. 과연 문천식 씨의 설명은?
3: 이 그거 아니야. 거미인간의 손목에서 막 거미줄을 국수 뽑듯이 쭉쭉 뽑아서 악당 잡는 거. 근데 똥 마오려면 싹 다 벗고 사나?
2: 어머. 어머.
1: 예.
2: 어머 세상에. 어머.
1: 문제 다 드렸고요. 예.
2: 여러분.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손석희 씨 고소하세요. 어머 어머 세상에.
1: 예.
2: 어머 이게 어떻게 하지? 어머 이건 내가 이따가 어떡하지?
1: 거미인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샵 8001번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2: 아니 저는 그 다음 걸 생각 못해서 그거에서 딱 끝날 줄 알았거든요.
1: 예.
2: 어, 그거를 궁금해할 줄 몰랐어요.
1: 꺾는 묘미가 있어야죠.
2: 아, 그게 꺾는 거예요?
1: 그것이 개그맨.
2: 아, 그렇구나.
3: 똥 쌀 때는 싹 다 먹고 싸나?
2: 진짜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진짜로. 진심 용기 있다. 자, 아유 뭐 인생 뭐 있어. 예. 화끈하게 한번 치르는 거지. 뭐.
1: 가야죠.
2: 예, 예, 그래요. 자, 거미와 바비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네. 오히려 노래가 격조 있는 힌트가 되네요. 러브 레시피?

0: 누나 그 다 뭐예요 그 한숨을.
1: 아 죄송해요. 이게 참 큰 결심을 요하네요. 예.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 라디오 시대 배짱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제가 했던 퀴즈를 정선희 씨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셔야죠.
1: 문천식 씨가 설명한 영화입니다. 싸구려 예. 설명에. 이거 그거야. 거미인간이 손목에서 거미줄 구스 뽑듯이 쭉쭉 뽑아가지고 악당 잡는 거. 근데 똥 나오려면 싹 다 벗고 써나? 라고 이제 좀 나름 얼추 편집점을 찾아봤습니다. 아,
0: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요일 날 이 영화를 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1: 예. 예. 실제로 그, 예, 그런 장면은 안 나오죠.
0: 예, 안 나옵니다. 예. 너무너무 멋진 영화입니다. 예.
1: 지금 가러 이렇게 보러 가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랑.
0: 예. 정답부터 예. 말씀하세요.
1: 힌트 원치 않는다고.
0: 예. 정답은요?
1: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지금 아들 둘이랑 보러 가는 중인데 힌트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하시면 정답은 맞춰주셨어요. 0513님.
0: 맞으셨고요.
1: 임정우님도 스파이더맨 하단에 지퍼가 있지 않을까요?
0: 없을걸요.
1: 똑딱이.
0: 예, 8522님. 정답 스파이더맨 대작의 똥 뿌리기.
1: AKA.
0: 예.
1: 싸구려 설명에 가로 열고 대작의 똥 뿌리기.
0: 이분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1: 이걸로 위로가 될까요?
0: 예. 스파이더맨 사랑해요. 예.
1: 근데 그거 진짜 어떻게 하지? 다 벗나? 돌려 볼 때? 밑에 똑딱이 단추 있는 거 아니야?
0: 있으면 좋겠네요. 네, 대장 내시경 할 때처럼.
1: 네, 똑딱이.
0: 이렇게. 부디 있기를 바라면서.
1: 펄럭펄럭.
0: 자, 그럼 다음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3875님. 안녕하세요. 천안의 화물기사 홍두표입니다. 중짜 퀴즈 저도 풀어볼게요. 퇴근길 라디오 아주 알차게 듣고 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홍두표님.
2: 아,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아이고, 네네. 화물기사시면 지금 운전은 안 하고 계시는 거고 휴게소에 계시는 건가요?
2: 아니요, 지금 퇴근하고.
1: 아, 네네. 네,
2: 보통 듣는 시간이 퇴근길이라서 퇴근하고 지금 아파트 단지 여기 이제 벤치에 앉아 있어요.
1: 아, 그러세요. 아, 새벽에 예. 일찍 나오셨나 보다.
0: 아니, 우리 예. 홍두표님, 무더위에 좀 괜찮아, 견딜만 하세요?
2: 아, 뭐. 아까 라이더 분보다는 제가 그래도 나은 것 같은데
1: 아무래도 냉방이 네. 되는 화물차 아니니까 예, 예. 그래도 하루 종일 또 그쵸. 운전을 하시니까
0: 그리고 홍 대표님 무거운 거 옮기실 때 땀이 많이 나실 것 같아서
2: 아 그래도 무거운 거 안 옮기려고 해요
1: 예 맞아 진짜 예 그럼 지혜롭게
0: 어, 그러네요
1: 예, 전략 짜셔야 됩니다
0: 좋습니다
1: 진짜. 오래 예, 봐야 돼요
0: 맞습니다
1: 퇴근하시고는 예, 보통 어떤 거 하세요? 취미생활 하세요? 아니면 그냥 쉬세요?
2: 아 퇴근하면은 바로 이제 운동 가고요.
1: 와 분리하시는구나.
2: 예, 운동 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이랑 저녁 먹고 그쵸. 시간 보내요.
0: 그쵸. 아 좋습니다. 워라밸이 좋으시네요.
1: 예 맞아요.
2: 네. 네.
1: 우리 홍 대표님 오늘 남아 있는 그 퀴즈가
0: 중자는 네. 끝났죠?
1: 중자는 끝났어요.
2: 네, 끝났어요.
0: 대자나랑 소자 두 개 있습니다. 홍 대표님 어떡하실까요?
2: 아 이거.
1: 어떻게 시원하게 대자로
0: 수억만 쌓을 것이냐 50만 원 상품권을 노려볼 것이냐 이건데요
2: 아 그냥 대자 갈게요
1: 대자 가요
0: 가보세요
1: 자 그러면 언어 영역 문제 대자 퀴즈 드립니다 예. 이것은 독일의 한 평론가의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인데요 라틴어로 공기나 숨결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흔히 어떤 물건이나 예술 작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또는 모방할 수 없는 특유의 기운을 표현할 때 쓰는데요. 요즘은 일상에서도 자주 쓰이고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2: 아니다.
0: 네,습니다. 방금 나간 이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1: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돼요.
0: 다행히도 힌트송이 있더라고요. 김예림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1: 세 글자 중에 두 개를 건졌네.
0: 맞아요.
1: 아우!

0: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배짱 퀴즈. 청취자 퀴즈로 전환됐었죠. 네. 정답은요. 아우라. 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정답 맞춰주신 분들 유기호님, 9824님, 0277님 세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1: 오늘의 마지막 배짱 퀴즈 도전자가 될 것 같은데요. 4100님. 오늘 바깥 온도 41도인 거 확인했네요. 저도 야외에서 일하는데요. 안 죽고 살아서 생존 신고합니다. 대짜 크게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하시는데.
0: 대짜는 품절돼 있지만 예. 그래도 조금 시원해지시라고 전화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사랑합니다. 예?
2: 정선희 씨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1: 깜짝 놀랐네. 예.
0: 아, 기분 좋게 또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성에서 일하고 있는 허현욱이라고 합니다.
1: 허현욱님. 아니, 네. 허현욱님 온도계가 41도까지 올라갔어요?
2: 와. 43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1: 아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 네, 오늘은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 야외에서 일을 했는데.
1: 아,
2: 네.
1: 그러시군요.
0: 네. 어우, 아유, 고생 지금 많으십니다. 그럼 일은 끝나신 건가요?
2: 예, 끝났습니다 오늘.
0: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1: 물 좀 드시고 네. 네, 체력 관리 하셔야 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군대 어떻게 해요, 허연욱님? 대짜가 다.

0: 품절돼 버렸어요.
1: 아 그러게요. 두 개 다 맞췄는데 아깝네요.
0: 다 맞추셨어요?
2: 우와.
1: 예.
0: 와.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대자를 노려 주셔야 돼요.
1: 아 다음 주에 도전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오늘 연결됐으니까 소자 귀엽게 두 개 남았는데.
2: 해보실까요?
1: 아쉬운 대로.
2: 그거 예, 그렇습니다. 건강 영역과 인물 영역이 있습니다.
1: 예, 뭐 건강으로 하겠습니다.
0: 건강.
2: 당연히 맞추실 만한 문제고요. 네. 혹시 전화 끊길 수 있으니까 인사 말씀 벌써 하실까요?
1: 아, 예. 지금 밖에서 일하시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존경해야 됩니다.
0: 네, 맞아요. 네. 진짜.
1: 네. 늦둥이 낳고 고생하는 우리 집사람 사랑합니다.
0: 늦둥이 나셨구나. 예. 그래요. 지금 밖에서 일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2: 네,
0: 파이팅.
2: 파이팅입니다. 자, 건강 영역 문제 드릴게요.
0: 요즘 전국적으로 폭염 날씨가 이어지며 에어컨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것을 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 유럽에 흑사병이 퍼졌을 당시엔 이 행동을 흑사병의 초기 증상으로 여겨 이것을 한 사람에게 God bless you라면서 건강을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먼지나 강한 냄새 등 외부 자극에 코 점막이 반응해 이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생리작용.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1: 채찍이
0: 정답이었습니다.
2: 맞추셨습니다.
0: 저희 이거 소자 문제인데 중자처럼 꼬아놨네.
2: 너무 어렵게.
0: 아니 그런데도 허영 씨 가볍게.
2: 5점 맞추십니다. 가뿐히. 전문가십니다. 네. 네, 만원짜리 주유 쿠폰
1: 받으셨습니다.
0: 그러니까 다음번에 대자 누리셔도 돼요.
2: 네 그럼요.
0: 이 정도의 예. 센스와 스피드라면. 네. 아 늦둥이 이름이 뭡니까?
1: 예 허가온입니다.
0: 가온이. 아유 네. 너무너무 기분 좋으시겠다. 네. 가온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수줍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정선희 씨 제가 팬클럽 가입하겠습니다. 아,
0: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어, 정선희 씨 팬클럽은 딱히 없지만 너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정선희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어, 고마워요. 네. 자 악뮤의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햇빛 bless you.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가네 가네
3: 우야다네.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산에서 풀을 베어 마을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풀집 나르는 소리입니다.
2: 꽃을 끊고서
4: 울라나해
2: 별에다 연고
4: 울라나해.
3: 풀집을 나르는 청년들은 예쁜 꽃으로 화관을 만들면서 좋아하는 처녀를 생각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6: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이제 네. 지라시 복권 쌀 20kg을 받아갈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보겠습니다.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오면 처음 보내주신 분께 전화드리고요. 전화 안 받으시면 다음 주로 2월 됩니다.
7: 네.
6: 그리고 천식 씨 우롱.
7: 네, 그럼요.
6: 김성호 추첨기 돌려주세요.
7: 여러분 모두 예,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입니다. 공 뽑겠습니다. 100짜리부터요.
6: 오늘 왜 그래?
7: 자, 깔끔하게 100짜리 나왔어. 400. 10짜리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금방 끝나요. 40. 눈 감고 뽑는데 똑같은 뽕을 뽑았어요. 자, 마지막 1짜리입니다. 0번.
6: 440번.
7: 440.
6: 어, 계실 것 같은데. 아, 안 계신데요.
7: 440.
6: 어,
7: 한 번 더 할게요.
6: 너무 담백해서 안 계시네요.
7: 300. 50.
6: 358번.
7: 358 있을까요?
6: 어, 안 계신데요.
7: 마지막입니까?
6: 어머.
7: 한 번 더 급하게.
6: 아, 오늘 스파이더맨 설명하듯이 빠르게. 해야 돼.
7: 800. 80.
6: 880.
7: 2번.
6: 882번. 어머. 없어요. 안 계세요.
7: 2월이에요?
6: 어떡해?
7: 아하.
6: 어, 어떡해. 이거 봐, 오늘 너무 담백했어. 답지 않아.
7: 으라.
6: 이제 늦었지. 진작 그랬어야지.
7: 아, 스파이더맨의 저주인가요?
6: 아, 예전에는 담백하면 뽑힐 확률이 올라갔는데 어느덧 이렇게.
7: 그러니까 헛소리하면 다들 싫어하시지만 이게 단체적으로 잘 나오고.
6: 아니야, 다들 싫어하지 않아. 다들 좋아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지. 자, 다음 주는 2월 됐어요. 안타깝게.
7: Oh my god. What's the matter with you?
6: 좋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 곡도 팝송이니까 요거 영국식 영어로 소개해드리세요.
7: 아, Queen, Don't Stop Me Now.
6: 퀸은 방귀 낀 이런 거에 퀸이지. 퀸으로 해줘요.
7: Don't Stop Me Now, Queen.
6: 예, 여러분, 예, 여러분이 이걸 원하시길래 예. 저도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7: 들려드리겠습니다.
6: 저희는 이 노래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내일 4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7: 반갑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7: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6: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1: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6시 뉴스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0: 경북 진천군의 한 투표소 투표자 수가 과다 입력되자 중앙선관위가 초과분을 다른 투표소들로 분산 입력하라며 구체적인 숫자가 적힌 엑셀 파일까지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권한대행 보고 문건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당일 충북선관위는 오전 10시 20분쯤 중앙선관위에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에 오전 10시 기준 투표자 수가 501명으로 과다 입력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과다 입력분을 진천읍 내 다른 8개 투표소에 분산해 수정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충북선관위가 수정 방법을 재차 문의하자 구체적인 숫자까지 예시로 든 엑셀 파일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서울시 동대문구 외대암역에서 경원선 하행열차가 고장으로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오후 3시 45분부터 30분가량 동대문구 외대암역에서 경원선 하행열차의 전기 공급선 장애가 발생해 해당역을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장으로 전동열차 25대가 10분에서 40분가량 지연되면서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이 마약정보원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합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강동경찰서가 해당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며 엄정한 여죄수사를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 수사대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다른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광진경찰서 형사과 마약전담수사팀 소속 경감과 정보원이 수사 관련 기밀을 거래한 정황이 담긴 문자 내역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럽을 휩쓴 산불과 폭염으로 올해 경제 피해액이 30억 유로, 우리 돈 약 5조 원을 넘어섰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자체 데이터 분석 결과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과 그리스 등 피해가 컸던 5개 국가의 손실액만 31억 유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추산한 25억 유로를 크게 웃도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7도, 광주는 36도, 부산 34도로 더위의 중심이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 이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전남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올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철학 교수님의 경험담인데요. 한국에선 영어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외국 유학을 가보니 영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 둘 다 똑같은 난데 상황에 따라 내 가치가 확 달라지는 게 너무 웃기지 않은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교 평가를 피할 순 없으니 3등주의로 살자고 다짐했답니다. 1등, 2등 아니고 3등. 1등은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 불안하고 2등은 질투에 빠질 수 있지만 3등 정도면 성취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유지할 만하다. 어디 가서 3등만 하자. 괜찮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7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질병관리청이 청소년 3,700여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가 좀 안타깝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과 음주는 급증했고요. 식습관과 운동량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담배 경험률이 초등학교 6학년 때 0.3%에서 고3 때 12% 가까이 치솟았고요. 술을 처음 접하는 시기가 고3 진급 때 가장 높았습니다. 아침밥은 거르고 채소는 멀리하는 반면 패스트푸드와 단맛 음료 섭취량이 늘었는데요. 특히 고3 여학생의 운동 실천율이 고작 5.8%에 그쳤고요.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불안장애 위험도 여학생이 더 높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건강을 잃어가는 게 당연한 과정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른들이 눈여겨봐야 할 건 성적표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점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8월 3일 월요일이고요.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톡톡 울산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울산 도심 원룸촌 한복판에 있는 미신고 페인트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남성 한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창고 내부에 보관된 다량의 인화성 물질 때문에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인접 건물로까지 급격히 번지면서 놀란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일대 60가구의 전력 공급이 한때 끊기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약 4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조사 결과 불이 난 곳은 위험물 시설이 아니라 일반 창고로만 허가받은 미신고 시설로 확인돼서 주거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게차 작업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만간 합동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과 불법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 교섭이 이번 주 여름 휴가를 기점으로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사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규모를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장 내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 문제, 완전 월급제 전환까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부분 파업을 벌였던 노조 측은 휴가 이후 회사가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11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파업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우리 지역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파업이 길어졌을 때는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퇴근길 톡톡 오늘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 오늘은 아주 독특하게 법원에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이대로 부장판사께서 전해주시는 법원 내 문화 이야기 잠시 후에 함께하시고요. 그리고 라디오로 펌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조건, 그리고 야생동물을 집에 데려와 키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이어서 울산사리에서는 간절곳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노지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토마토 이야기 담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팀앱 대리.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0: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이 6시 10분 32초 막 지났습니다. 최강길 톡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함께하실 수 있겠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티켓 이벤트 있습니다. 국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카르비나 부라나 공연이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카르비나 부라나는 독일 작곡가 칼 오르프의 대표작이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합창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 200명의 출연진이 함께하는 대규모 무대고요. 합창과 오케스트라, 어린이 합창단, 무용이 어우러져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고요. 오늘 총 세 분을 선정해서 한 분께 두 장씩 티켓을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각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폭염 대응 행동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건 폭염 자체를 피하는 행동인데요. 가장 더운 시간대 외출을 피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그늘을 꼭 이용해야 하며 하루 중 두세 시간 정도는 냉방이 되는 공간에서 보내기를 권장했습니다. 또 기온이 40도씨가 넘을 때는 이것 사용에 주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것은 모터로 날개를 회전시켜서 바람을 일으키는 전기 제품이고요. 주로 여름철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기온이 40도씨 미만일 때는 땀을 식히고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40도를 넘는 환경에서는 뜨거운 공기를 몸으로 보내서 오히려 열부담을 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WHO는 극심한 폭염에서는 이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냉방과 함께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는 냉방 보조기기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선풍기, 2번 세탁기.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5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에나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1: 평상시에는 재판이 열리던 법원 공간에 아주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반구천 암각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문화가 소식에서는 울산지방법원 이대로 부장판사님 모시고 법원 로비에서 만나는 새로운 문화 공간의 의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판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울산지방법원의 이대로 판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판사님을 모신.

0: 게 저희 처음이에요.
1: 아, 그렇습니까?
0: 방송 경험이 어떠십니까?
1: 거의 없습니다.
0: 네. 저희 좀 종종 조언이나 자문을 구할 때 연락을 네. 드리겠습니다.
1: 연락 주십시오.
0: 오늘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문화 소식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모신 건데요.
1: 예.
0: 이게 사실은 법원과 문화라 이게 조금 낯선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1: 예.
0: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네, 지금 우리 법원에서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서 조형예술전이 열리고 있어서요. 시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0: 조형물이 그러면 예. 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법원이 보통 재판을 위해서 찾는 공간인 거잖아요.
1: 예.
0: 사실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1: 네.
0: 밖에서 저기가 법원이구나 이런 느낌인데 네. 평상시에 법원에 오고 가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실까요?
1: 다양한 일로 방문하십니다. 소송도 있고요.
0: 예.
1: 경매도 있고요.
0: 아.
1: 등기나 공탁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보통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재판하면 보통 흔히 경험하기 어려운 낯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은
0: 네.
1: 항상 오시는 분들은 많아서 법원 청사는 북적북적하거든요.
0: 그러네요. 등기나 공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 시민들도 주로 하시는 업무이니까
1: 예.
0: 생각보다 시민들의 발길이 많이
1: 그렇습니다.
0: 오고 가는 곳인 거군요.
1: 예.
0: 그러면은 이게 지금 최초로 열린 문화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0: 전시를 이렇게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1: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고 가신다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법원도 이제 울산 시민들의 일상의 장소이자 지역사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예.
1: 예, 마침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이라는 이제 그 반가운 소식도 있어서 이런 기쁜 소식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법원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삶의 공간이라는 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행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0: 사실 그런 마음을 먹고 실행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이대로 부장판사님께서 주축이 되셔서 이렇게 마련하게 된 공간인 걸까요?
1: 이제 저희가 전시회를 열어보겠다고 계획한 면도 있는데요.
0: 네.
1: 이제 울산에서 2018년부터 이제 울산 지역의 여러 자연환경이나 문화재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시내울산이라는 영화 제작사가
0: 네.
1: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전시는 시내 영화 측에서 주관을 맡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 후원을 하는 형태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0: 이게 지금 전시 제목이 흙, 불, 돌, 나무, 그리고 영상, 암각화의 재해석이에요.
1: 네.
0: 이게 전시 제목에 담긴 의미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1: 네.
0: 앞서 조형물 전시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뭘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반구천 암각화가 신석기부터 신라시대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세계적으로는 가장 오래됐고 사실적이기도 한 고래 사냥 장면이라고 들었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심사는 굉장히 엄격해 해서 웬만해서는 선정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구천 암각화는 예술성, 창의성 이런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제 수천 년 동안 한반도 지역의 변화된 생활사항이 그대로 기록돼 있다는 면에서 독보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0: 네.
1: 이번 전시는 암각화의 그림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그림을 이루는 요소들을 하나씩 떼서 작품 하나하나씩의 담음으로써 그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강조해서 알리고자 했습니다.
0: 예. 지금 이번 전시가 울산 지역 작가들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반구천 암각화를 표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작가를 선정하시는 기준도 있으셨을 테고요.
1: 예.
0: 작품을 또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1: 예. 그 이번 전시에 참여하신 작가님들은 모두 울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과 깊은 인연을 맺어오셨던 분들입니다.
0: 네.
1: 뭐 현대 예술가 상을 받거나 뭐 무형문화재, 지역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시거나 명인으로 선정되신 분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작품도 도예 작품 그리고 벼루, 인두와 그리고 방구대 주변의 풍경을 오랫동안 촬영해서 담은 와. 미디어 아트 등으로 네. 다양한

0: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면은 관람객들이 작품 감상할 때 네.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0: 예, 일단 제일 많이 이 전시되어 있는 게 도자기인데요.
1: 예.
0: 도자기는 뭐 주병, 대호, 항아리 등 모양과 그 작품도 다양합니다만 각 작품마다 서로 다른 암각화에서 나온 동물 문양과 방구대 일대에 서식하는 천연 기념물이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된 상태로 새겨져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벼루 작품은 반구대 지역에서 난다고 하는 언양록석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인두화는 편백나무 위에 우드버닝이라는 태우는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러한 기법으로 그린 것인데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표현이 손으로 그린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어서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1: 그야말로 예. 그 반구선의 암각화, 거기에 생태와 자연이 예술 작품 속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전시를 찾는 시민들 반응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혹시 뭐 판사님께서 보신 기억에 네. 남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을까요?
0: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보다 듣다 보면은 네. 작품이 밝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기운이 넘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암각화에 새겨진 도형이라고 하니까 이런 그림이 암각화에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미디어 아트 영상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1: 네.
0: 예,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1: 오. 이게 관광지로 찾고 싶은 어떤 계기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또 뭐 사실은 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일로 법원을 찾았다 하는 분들도 잠시 보시면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런 법원이라는 공간에서 이 전시를 최초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0: 네.
1: 해보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0: 이 법원 청사가 좀 딱딱 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1: 들어가 보진 예, 않았습니다만 예, 왠지 예, 이미지가
0: 예.
1: 그래 보여요.
0: 저희도 평소에는 그냥 원래 법원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생각을 바꿔서 네. 예술 작품을 전시를 해놓고 보니까 그래도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울산법원에서 올해 청사 출입 시에 전면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1: 예.
0: 예, 안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기는 했습니다만
1: 네.
0: 출입 절차가 엄격해지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좀 낯설거나 어렵게 느끼시지
1: 그렇죠.
0: 않을까
1: 아무나
0: 하는
1: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다
0: 예,
1: 그런 느낌.
0: 고민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법원 공간에 이런 색다른 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고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최근 청사 보안을 강화한 이유를 조금씩 차츰 이해해 주실 수 있겠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1: 판사님, 저 문득 궁금한 게 예. 전시만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그 인근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0: 네.
1: 그분들도 보안 검색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제 안에서 뭐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려고 하다 보니까
1: 네.
0: 저희가 당장은 좀 불편하게 느껴지셔도 어쩔 수 없는 절차라는 걸 좀 안내해드리고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혹시 특정 업무가 아니고 그야말로 전시만 보고 싶어서 가는 분들
0: 예.
1: 그냥 가셔도 되는 걸까요?
0: 예, 현재로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다만 네. 그 보안 검색이
0: 오실
1: 있다.
0: 오실 때만 이제 검색만 통과해 주시면 되고 뭐 오시는 건 언제든 자유롭게 오실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기회가 계속해서 마련이 될 예정일까요?
0: 예, 저희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법원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선고했다는 뉴스가 난 적이 있는데요.
1: 맞아요.
0: 네, 판결문 안에 그림도 넣고요. 그리고 마치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정말 쉽고 친절하게 판결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서울을 제외한 권역에서는 아마 처음이었을 거고요. 아마 민사 판결로서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시민들께서 법원과 재판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밖에서도 시민들한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전시 행사가 그것이고요.
1: 네.
0: 8월에는 울산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0: 회원법정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예.
0: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분들, 한부모, 다문화 가정의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법원 견학 행사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전시 이야기 또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전시가 언제까지 예, 이루어지나요?
0: 전시회가 7월 15일부터 시작이 돼서 네, 8월 14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오후 시간에 열립니다. 장소는 울산법원 1층 청사 로비입니다.
1: 네. 아직 전시를 관람하지 못한 시민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예. 이번 전시회를 비롯해서요, 여러 문화 공간들이 법원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전시장 옆에는 작은 카페도 있으니까 바쁜 업무 중에 잠깐 쉬었다 간다는 마음으로 즐겁고 편하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울산지방법원 이대로 부장판사님과 법원 청사 안의 전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BC)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3: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2: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97.5.
1: 네, 지금 시각이 6시 29분, 28분 53초 막 지났습니다. 6581번님께서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수분 섭취 잘하시고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칭과 체력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도 화이팅 하고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3052번님, 애들 방학이라 학성교에서 롯데백화점 쪽에 차가 많습니다. 특히 CGV 업스퀘어 들어가는 입구 정말 많이 막히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3195번님께서 현직 택시기사입니다. 제발 버스 승강장에서 택시 호출 또는 탑승 하차를 자제해 주세요. 법으로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 이외 모든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공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버스 승강장에서 택시 호출 그리고 하차 안 된다는 거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 티켓 이벤트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국립합차 합창단과 함께하는 카르비나 불아나 공연이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카르비나 불아나는 독일 작곡가 칼 오르프의 대표작이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합창

작품 가운데 하나인데요.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고요. 오늘 총 세 분을 선정해서 한 분께 두 장씩 티켓을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신청해 주시면

비온이 넘을 때는 의외로 이것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모터로 날개를 돌려서 바람을 일으키는 이것은 평소에는 시원한 바람으로 땀을 식히고 체온을 떨어뜨리지만 기온이 40도를 넘는 상황에서는 뜨거운 공기를 계속 몸으로 보내면서 오히려 열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WHO는 극심한 폭염 상황에서는 이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냉방과 함께 사용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집집마다 하나쯤은 있는 여름철 냉방 보조기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선풍기, 2번 세탁기. 정답을 샵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만한 사건들, 내가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법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라디오 로펌 유영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 가장 먼저 모욕죄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웃과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한 사건이 있어요.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명백한데 1, 2심에서 모욕죄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한 반면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경위와 또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은 그 계기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번 사건은 토지 경계 문제로 현장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상대방인 B씨에게 욕설을 해서 모욕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욕설을 직접 들은 사람은 B씨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부모뿐이었다는 점이 이제 핵심 사실관계였고요.
0: 네.
1: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해야 성립하는데 이제 1심과 2심은 피고인의 부모가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공연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0: 네.
1: 이제 대법원에서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 극히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모가 그 욕설을 주변에 전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서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 변호사님, 사실 저는 모욕죄라고 하면 그 상대방이 말 그대로 기분상으로 네. 모욕감을 느꼈다 하면 적용되는 건 줄 알았는데 모욕죄의 네. 성립에도 뭔가 기준이 있나 봐요?
1: 네, 그렇습니다. 모욕죄는 조문 자체에서 공연이라는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이걸 공연성이라고 하는데요.
0: 예.
1: 명예훼손도 마찬가지고요. 두 죄명 다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태, 이제 법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 1대1로 주고받은 말이라면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이제 제3자에게 알려질 위험성이 있는지가 매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이게 지금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1: 네.
0: 보통 제3자라고 하면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제3자라고 하는데
1: 네.
0: 그렇게 느꼈는데 가족은 제3자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 봐요?
1: 일단 판례상으로 보면은 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족들만 있거나 이제 소수의 어떤 카톡방 내에 가족들만 있는 그런 카톡방 내 모욕의 경우에도
0: 네.
1: 이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또 혈연 관계도 있고 하면 이제 비밀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럼 변호사님, 가족 사이에서 오간 말이 아무리 수위가 높더라도 모욕죄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모욕죄라는 게 결국 그 공연성 내지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0: 네.
1: 아무리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이 들을 가능성이 없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면 유죄로 보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0: 그러면 모욕죄는 안 되더라도 당시 욕설 수위가 정말 셌거나 좀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다른 죄는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1: 네. 그러니까 욕설 수위만 강하다고 해서 다른 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0: 예.
1: 그 욕설과 함께 어떤 구체적인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협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이제 판례가 뭐 침을 뱉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적인 말이나 행위가 더해졌다면 협박죄나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아니, 침을 뱉는

0: 게 폭력죄에 속 폭행죄에 속하는데 가족을 네. 또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의아하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이번 다른 사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좀 네. 일상적인 생각과 법의 잣대가 좀 달라서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불쌍한 마음에 아기 까마귀를 집으로 데려왔다가 재판까지 받은 사건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새끼 까마귀를 데려와서 일주일 정도 키웠는데 법정에 서게 됐다고 해요.
1: 네.
0: 이게 이런 거는 사실 구조 개념에서도 허용 가능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왜 위법이 되는 거예요?
1: 네, 일단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잠깐 어떤 좋은 선의의 동기에서 잠깐 보호했을 뿐인데 왜 처벌까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객체와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법상 요건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야생 생물을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예. 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람 손에 들어와 사육되고 있더라도 그 동물은 야생성을 가진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포획이나 채취, 살해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기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 처벌도 굉장히 강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주로 벌금이 되겠지만 반복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0: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도로 한복판에서 차에 치여서 좀 죽어가거나 크게 다친 동물을 뭐 다른 일상생활하다가 봤을 때 살리기 위해서 임시로 집에 데려와서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도 있을 법하잖아요?
1: 네.
0: 이런 경우도 위법이에요?
1: 예, 그 부분을 가정해서 예외 사유를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나 치료가 시급한 조난 부상 개체라면 예외가 있고 그 행위를 위해서 포획하는 경우에는 포획 금지 규정이나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예외는 뭐 집에서 며칠 키워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긴급 구조 목적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치료가 아니라 구조기관으로 빨리 인계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0: 그러면은 지금 이번 사건에서는 까마귀였단 말이에요.
1: 네.
0: 그 주변에서 흔히 보는 비둘기도 있을 테고요.
1: 네. 뭐
0: 길고양이도 어쩌면 야생동물에 속하는 거니까요.
1: 네.
0: 이런 동물들도 똑같은 사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1: 네. 일단 그 비둘기부터 말씀드리면 네. 도시에서 흔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비둘기도 지금 판례상으로는 야생동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획한 행위에 대해서 또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길고양이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야생동물 범위에서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제외하도록 또 체계가 돼 있는데요. 이제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또 버려진 반려묘일 수도 있고 또 그 새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적용 대상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들고양이가 명백한 경우에는 또 야생동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처벌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0: 이건 지금 누군가가 SNS에 올린 거를 이건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하고 신고를 해서 이런 법원 판결을 받게 된 거네요.
1: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0: 그러면은 이렇게 야생동물을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올바르게 신고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일단 청취자분들께서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내가 구조자가 되기보다는 이제 구조 체계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제 안전을 확보한 후에 위치를 확인만 해두시고 촬영 내지는 위치 확인해두시고 직접 포획은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포획 금지 예외 사유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나 환경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이송 구조가 제도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순차적인 행위로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형진 변호사님께 아주 재미난 법적인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요즘에 이 간절고제 토마토가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노지 완숙 토마토가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울산에서 자라는 제철 먹거리 오늘 울산사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직장솔루션에서 항상 모셨던 분인데요. 썰토커가 아니라 간절고 토마토 협동조합 이사장님 자격으로 모셨습니다. 홍종필 이사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많이 힘드시죠?
1: 이제 철이 철인 만큼 굉장히 힘듭니다.
0: 예, 철이 철이니 만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재배철이라고 예. 하시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와, 이게 울주군은 사실 농가 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1: 네.
0: 토마토를 주력으로 재배하는 인구는 뭐 비율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1: 지금 우리 이 집단지를 두고 우리 마을을 비교한다면은
0: 네.
1: 약 한 20여 호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0: 예.
1: 다른 울주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은 하는데 아마 우리가 가장 그 집단적으로 하는 지역은 화정리일 겁니다.
0: 20여 호 정도.
1: 예.
0: 이게 저는 진화해수욕장 가는 길에 봤거든요.
1: 네.
0: 그 서생명 간절곶 인근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토마토가 마을의 주요 작물이 된 거예요?
1: 저희들이 그 어릴 때부터 그 토마토 어른들이 그 재배를 해온 걸 보았어요.
0: 진짜요?
1: 예. 아마도 지금 60여 년 이상 됐을 겁니다.
0: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1: 그렇습니다. 예.
0: 저는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1: 그 자연적 조건이 거기 또 토마토 재배가 적합하고
0: 예.
1: 또 잘 자라고 또 결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 또 농가에서 농가로 이어가고 이제 그래서 지금
0: 이게 대를 이어서 해오신 분들이
1: 그렇습니다.
0: 많으신군요. 사실 저희가 퇴근길 톡톡에서 기브앤테이크 했었을 때 토마토 농가에서 기부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때 처음 알게 되면서 이게 기후가 변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새롭게 재배를 하기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짐작만 했었는데
1: 그렇군요.
0: 그건 아닌 거군요.
1: 아닙니다. 그 옛날 아까 말씀처럼 그런 그 시절부터
0: 예.
1: 토마토가 그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0: 그 어떤 자연 조건이 토마토 자라기
1: 아마도
0: 유리한 거예요?
1: 지금 제가 이래 좀 뒤에 우리가 성장을 해서 이제 재배하면서 책도 보고 이래 보면은 다른 산간 지역보다는 바다가 일단 가깝고
0: 예.
1: 이 토마토라는 품종은 또 이 염분과 굉장히 그 친밀합니다.
0: 오.
1: 그래서 이제 뭐 해풍이 온다 할지라도 뭐 바람 속에 뭐 짱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원도 그러나 토양에는 염도가 다른 것보다 좀 높다고 봐야죠.
0: 예.
1: 그래서 아마
0: 정말 진짜 맛있더라고요.
1: 맛있습니다.
0: 이게 그러면은 토마토도 종류가 다양해요?
1: 네.
0: 어떻습니까?
1: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만일에 전 세계 그걸 다 뒤질 수는 없지만은
0: 예.
1: 대체적으로 5천여, 4천여 가지 이상입니다. 품종이.
0: 그러면은 예. 울주군에서 자라고 있는 거는
1: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식용으로 이제 판매하고 이제 우리 소비자들께서 이제 드시고 계시는 품종이 다이아 또는 그 도테랑 다이아라고
0: 네.
1: 도테랑 계열입니다.
0: 오.
1: 도테랑 계열인데 이 도테랑이라는 그 품종이 여기 소위 말하는 우리 찰도마도 우리 말하는 그 찰도마도가
0: 네.
1: 도테랑 다이아 이 품종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도테랑 솔라, 도테랑 요크, 또 흔히 우리가 짭짜리라고
0: 대죠.
1: 들어보신 그 품종이 도테랑 구르메.
0: 다 같은 계열인 거네요.
1: 네, 도테랑 계열이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게 껍질이 얇고 또 육즙이 과즙이 풍부하고.
0: 네.
1: 아마 그 풍부하면서 또 속살은 깊고
0: 예.
1: 그야말로 찰도마도라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품종을 저희들이 이제 그 생산을 하고 또 토마토 드신 분들이 아주 또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게 당도로 보면은 8에서 한 10 브릭스까지 이래 나온다고 이래 보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대체 좀 달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0: 저희 4901번 쓰시는 분이 기브앤테이크에서 토마토를 기부해 주신 우리 청취자이신데요. 요즘에 비가 안 내리고 너무 날이 덥잖아요. 남편이 논에 물을 데려다가 넘어져서 타박상 당했습니다.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보내주셨거든요.
1: 네.
0: 어때요 요즘 날씨? 농사지을 시기예요.
1: 지금은 이제 노지 도마도를 말하자면은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0: 예.
1: 그래서 뭐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뭄과는 도마도 생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이제 다 지나갔고.
0: 진짜 다행이네요.
1: 예. 그래서 만일에 이게 지금 7월 중하순경부터 우리가 계속 가뭄이 이어졌는데 예. 그때는 관수를 합니다.
0: 관수가 뭐예요?
1: 그러니까 관주 관정에서 물을 퍼올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도마도에게 이제 물을 공급을 하는데 도마도는 물을 공급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모든 영양소가 물을 통해서 이행을 하는데
0: 그럼 지금 이 가뭄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면 조금 문제가 생길 곤란하죠. 수 있는 거네요.
1: 네.
0: 아니 원래 토마토는 하우스 재배하는 곳도 굉장히 많잖아요.
1: 예, 이제
0: 지금 울주군은 노지에서 자라는 거예요?
1: 아닙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선택 사항인데
0: 예?
1: 하우스하고 노지하고 비교를 하면은 하우스 재배가 훨씬 수확이 높고 많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노지라 함은 그 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비를 통해서 그 온갖 그 저 이 도마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수는 있습니다만은
0: 네.
1: 그러나 그 역으로 또 좋은 점도 굉장히 많다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태양을 많이 보기 때문에
0: 네.
1: 또 하우스보다는 그 일조량이 풍부한 그런 어떤 그 맛이 유지가 된다고 이래 보고요.
0: 네.
1: 가능한 그 노지는 그 수확이 하우스보다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0: 아, 생산량이 그만큼.
1: 예. 생산량이 현저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0: 네.
1: 그 농가에서는 하우스 재배를 주업으로 하되 그 또 보조로 조금씩 그 저 노지를 저 재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또 그러나 우리는 집단적으로 넓게 노지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울산에서 딸기가 재배되고 있다고 해서 매년 날씨가 추워질 때쯤이면 저는 직거래로 늘 예. 사 먹거든요. 울산 지역 딸기를.
1: 예.
0: 울산에서 계속해서 토마토가 60년 이상 농산물로 재배가 됐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1: 그렇죠.
0: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 저희 청취자들께도 좀 뭐 당부의 말씀도 좋고요.
1: 예.
0: 한 말씀 해주십시오.
1: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집단화되고 이제 맛을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 사 먹을 때 그 맛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고요. 그 여러 농가들 그 장목관들에서도 다른 품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맛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맛 이외에는 도마도를 우리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의 도마도를 사랑해 주는 만큼 농가에서도 그 힘을 입어서 한층 발전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0: 이게 뭐 택배나 이런 것들로 주문도 네, 가능합니다. 거죠?
1: 도마도는 택배가 좀 이래 아까 말씀처럼 이 껍질이 얇고 이래서
0: 예.
1: 잘 물러지기 쉬운데
0: 아.
1: 그러나 이제 대형 포장보다는 5kg 단위의 포장으로 해서 아주 안에 그 완충지를 넣고 이래서 보내면은 웬만하면 막 그
0: 아니면요.
1: 그대로 유지가
0: 그 시내에서 진화해수욕장으로 가시는 길을 보면 농가들이 쫙 있어요. 그 가운데
1: 네.
0: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는데 가셔서 사셔도 너무 좋지 않을까.
1: 너무
0: 가까운 데 있으니까
1: 예.
0: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 연이어서 있고 뭐 역대 최악의 폭염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어서. 농사 짓는 데는 괜찮으신지 해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1: 지금 뭐 더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더우면 일 못합니다. 그래서 온 뭐 이래 좀 잠시 그 가장 뜨거울 때는 피해야
0: 네.
1: 되는 거는 막 그냥 사실이고 그래서 좀 물하고 가깝게 좀 마시면서 휴식도 하고
0: 네.
1: 그래 슬기롭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울산살이 건강한 우리 지역 먹거리 이야기로 채워봤습니다. 간절고 토마토 협동조합 홍종필 이사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3: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현대.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선풍기였습니다. 퇴근길 톡톡 앞에 시작하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이 내용이 나왔대요. 그래서 오늘 정답 보내기 쉬운데요 하고 정답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선물 받아 가실 분 8946번님께 큰애기 농장에서 드리는 땅콩 버터, 9819번님께 비비푸드 맛간장 세트, 6293번님께 한주소금 한 상자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켓 받아 가실 분은 저희 작가님께서 따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오늘 끝곡 UP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바다 들으시고요.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continue.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40억 대 이상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세 부담이 늘어나고 반면 32억 이하 주택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입니다. 1주택자라도 시가 기준 40억 원대의 초고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45억 원이 넘는 주택 종부세율이 현재 1.3%에서 내년 1.5%, 내후년엔 2%로 오릅니다. 시가 75억 원부터는 세율이 최대 4%로 더 오릅니다. 단 3주택 이상의 세금을 더 매기던 건 없애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전체 주택 가격만 따져 세금을 매깁니다. 정부는 초고가 한 채보다 같은 가치의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혜택도 실거주 중심으로 바뀝니다.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실거주하면 공시가격 14억 원, 비거주면 9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보유기간 공제는 없애고 거주기간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시가 20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가 32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현재는 보유하기만 해도 양도세를 깎아줬지만 2029년부터는 실거주해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는 한도도 생깁니다. 공제 대상은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028년까지 연장해 매도 기회를 주고 취학이나 전근, 치료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늘면서 초고가 주택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이겠지만 세 부담이 덜한 시가 30억 원대의 주변 집값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거주 위주로 재편되면서 투기 세력은 위축되겠지만 전월세 시장이 영향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1: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최대 지급액도 3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연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600만 원, 혼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으로 각각 4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높아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80만 원, 혼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각각 15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인상하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보다 73만 가구 늘어난 489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낮췄다 적발되면 주식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면 주가 누리기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중복 상장 가치 기업 가치를 해치는 행위가 있었고 시가평가액이 최근 3년 시가보다 30% 넘게 떨어진 기업도 추정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 여부를 확정한 뒤 상장 주식을 다시 평가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모기업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첫 대면 심리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재판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뉴욕 동부 연방법원 앤 도널리 판사는 현지 시간 7월 15일 당사자들이 제출한 사전 신청서를 검토했다며 양측은 9월 1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사전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쿠팡 미국 법인은 사전 회의를 생략하고 소송을 각하시키기 위한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하던 미군 무인기를 우리 군이 적 위협으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사건은 한미 군 당국의 소통 오류와 허술한 비행 통제 관행이 겹쳐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군이 훈련 전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우리 군 실무자는 이를 부대 내에 전파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합참 전 비탯의 검열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법 개정 필요성과 후속 보완책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을 법치주의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며 근거 없는 공세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엔 악의적인 유언비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 민주당은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령 정비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국민 여러분,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1: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추가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0: 한편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7박 11일간의 미국 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찰 수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도 받을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7도, 광주는 36도, 부산 34도로 더위의 중심이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 이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사이에 소나기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전남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올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 마치 입니다.
4: 한여름 빵 B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6: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7: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충청은 김민석, 부울경은 정청래,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주 과반 없이 초접전 승부가 연출되면서 선호 투표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향후 판세 어떻게 흘러갈지 3부와 4부 정치 모아니에서 서영주, 김종혁, 박원서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피곤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2: 자, 우리 정치권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 뭐하니?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세 분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자, 뜨겁습니다.
3: 네.
2: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3: 네.
2: 먼저 서용주 소장님, 민주당 얘기니까.
3: 뭐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네. 조금 뜨거움을 넘어서서
2: 네. 너무 뜨거워요?
3: 되겠어요.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좀 서로 간에 선을 좀 넘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와 태도와 여러 가지 좀 설전들이 있었다.
2: 네.
3: 일단 첫 번째 관문을 봤을 때는 예상외로 정청래 후보가 저는 그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아요.
2: 어디 충청권 얘기하는 거예요?
3: 그렇죠. 아니면? 충청 불경 충청? 전체 다.
2: 아, 전체 다?
3: 네.
2: 아, 주말 경과 다 봤을 때도?
3: 네, 다 봤을 때 결과만 따지면 네. 사실상 그 고향인 충청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아마 박찬대 후보랑 6-4 정도 아마
2: 차이 많이 났죠.
3: 거뒀을 거예요. 네. 아마 60몇 대 30몇이었으니까.
2: 네.
3: 네, 그 차이로 했었던 충청이라서 기대가 컸을 텐데 아마 과반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2: 네.
3: 네, 과반은 커녕 김민석 후보한테 0.44%로 줬어요.
2: 충청은 충청 쳤죠. 네.
3: 그다음 이제 부울경도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친노 기반 그다음에 충청의 후보 쪽에 있는 부산 쪽 조직을 담당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2: 거기가 세다면서요?
3: 뭐 미키르코라고 불리는 피명이 네, 이상호 씨가 뭐 전 지역위원장 뭐 추진도 하고 그쪽에 이제 노사물 중심으로 한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또 크게 얘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표면상으로는 김민석 후보를 제쳤다라고 하지만 속세를 들여다보면 김민석 후보가 첫 단추는 신승했어요. 저는 그렇게 정평가됩니다.
2: 아니 근데 그 김민석 후보 처음에 뭐 7% 막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3: 마이너스 7.
2: 그거 엄살던 거예요 그러면?
3: 엄살보다 예방주사를 놨다라고 보는
2: 예방주사?
3: 예, 예방주사를 놨다라고 보는 것인데
2: 엄살은 아니고 예방주사
3: 그렇죠. 네. 김민석 후보 캠프에서도 사실 데이터를 놓고 분석했을 때는 충청과 부울경은 정청협회의 유일한 지역이라고 누구나 다 판단했을 겁니다.
2: 그렇죠.
3: 뭐 다른 뭐 분석가들도 충청은 그래도 정청협회 후보가 뭐 약간이나마 앞서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김민석 후보도 충청 발표 나고 에? 제가 이겼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청래 후보 쪽 캠프에서는 적지 않이 당황하는 이번 충청 부울경 첫 주 경선이었을 것이다. 그래 평가합니다.
2: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아니 뭐 첫 주 결과를 종합하면 비겼다고 봐야 되겠죠.
2: 네.
4: 0.99% 미세한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애초에 정청래 후보가 앞설 거다 이렇게 예상됐던 지역에서 김민석 후보가 한 군데 이기고 한 군데 졌지만 상당히 그 선전했기 때문에 전체 스코어는 비긴 건데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예상과 달리
2: 네.
4: 저는 결국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규정하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강한 구도 혹은 가장 그 선거의 규정력이 강한 어떤 선거의 의미 저는 대통령의 의사를 당원들이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이건 것 같아요.
2: 네.
4: 결국 명청대전 프레임이 강한 거죠.
2: 명청.
4: 예. 정청래 후보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그 구도를 못 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김민석 후보는 상대적으로
2: 네.
4: 명픽 후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점을 안고서 선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뭐 충청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사모의 중심지잖아요.
2: 그리고 친문.
4: 아니 원조 노사모 출신이에요 네. 정청래
2: 네. 그러니까.
4: 후보 자체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미키루 그 이상 그 호씨 그분이 부산 지역위원장도 했어요 사흘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앞서지 않겠냐 네. 조직력의 우위로 근데 결과는 이기긴 이겼지만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뭐냐 그 원동력이 결국 저는 어느 쪽도 선명하게 이렇게 손들지 않는 당원들이 보기에 아니 이거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정청래 후보가 되면 사사건건 당내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우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결국 지금 그 전당대회 이 주차를 거듭할수록 위력이 커지지 않을까 싶고 전망컨대 이번 주 이제 뭐 인천, 제주, 대구, 경북, 강원인데 여기도 첫 주차하고 비슷하게 아주 근소한 차이거나 네. 거의 비슷한 비기는 수준이 나올 거예요. 승부는 다음 주에 있는 호남 수도권에서 결판이 날 텐데 특히 호남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도, 그 선거의 의미, 그 프레임 이거에 좀 민감한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
2: 어떻게 보셨어요?
5: 뭐 앞에 부분은 다 두 분이 얘기하셨으니까 뭐 정청래 후보가 네. 고향에서 이기지 못했다. 그게 300표 차이밖에 안 났지만 그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부울경에서도 생각만큼 격차를 벌이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아마 지금 상당히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도 있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청 후보라는 최민희 후보가 약진을 하는 거 그리고 또 한민수 후보가 약진을 한 것은 상당히 놀랍다. 그분이 그 이렇게 별로 이렇게 프렌들리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상당히 인기가 있구나라는 걸 보게 돼서 좀 놀라웠어요.
2: 그 놀라셨어요?
5: 네, 놀랐어요.
2: 아 근데 인지도 때문 아니에요? 인지도가 높잖아요.
3: 그런 면도
4: 있습니다.
5: 글쎄, 그래도 거기는 완전히 다 그 투표에 참여할 정도면 네. 권리 그쪽에서 권리당원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고관여층인데 어쨌든 뭐 그와 상대적으로 박선원, 김용 네. 이 두 분이 그 다들 그 이전에는 두 사람이 뭐 거의 다 1등, 2등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되네라는 것과 다크호스 서미화 그분에 대해서도 전 잘 몰랐거든요. 네. 시각장애인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근데 소미화 씨가 상당히 연설도 잘하는구나. 그리고 다크호스구나. 이런 부분들이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 이제 좀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윤리위로 서로 고발하겠다고 난리치더라고요.
2: 그래서 아니, 윤리위는 원래
3: 전공이죠.
5: 제 말이 그래서 그래서 뭐 벤치마킹 할 걸 해라. 뭘 벤치마킹 할 거 없어서 신천지를 벤치마킹하고 아니. 그다음에 무슨 윤리위 뭐 서로 뭐 서로 고발한다고 난리치는데 아니 그 되겠나?
2: 왜 그래요? 근데
3: 윤리위. 근데 나쁜 건 원래 잘 배워요 빨리.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민주당의 윤리위가 돌아갈 건데 네.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상대를 공격하느라고 뭐 윤리를 이렇게 거론하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의 윤리는요 그냥 아무거나 윤리 올린다고 거기 윤리 안건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5: 그래서 당대표들이 전부 다 서로 윤리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0: 국민의힘과는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앞서서 최민희 후보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다음 한민수 후보. 이게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친천계 내부에서도 교차투표를 하고 있다. 라는 게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친천계의 최고위원회 그 투표율의 합계가 정청래 후보보다 높아요.
1: 3% 정도 높아.
0: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3% 포인트가
2: 친천계 3명. 예. 네. 투표를 다 합친
0: 합친
2: 것하고
0: 값이
2: 정청래 합친
0: 합친 거하고의 한 3% 포인트 정도의
2: 더 많다.
0: 예, 예, 많은데 이게 온전히 정청래 후보한테 못 녹아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왜 이제 이게 반대로 보면 친명계라고 불리는 쪽의 최고위원들의 합산이 한 52 정도 되는데 이 김민석 후보한테는 55 정도 되는 현상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거의 비슷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번에는요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팀으로 움직일 때는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친천계의 최고의 합산을 정청래 후보에 가지 않는 것은 이 친천계의 당원들이 익숙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그래도 저기 김민석 후보한테 준다. 왜 그러냐면 최고위는 사실상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각을 세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럿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이 들어가서 견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 그것도 명철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0: 프레임 속에서도 그냥 부담 없이 1인 1표로 던지는데 네. 정청래 김민석은 명확하게 당대표를 본인이 찍었을 때 이거는 대통령한테 명철 갈등 속에서 누가 된 투표를 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일부 이제 친정계에서도 있기 시작하는구나 좀 그런 분석이 되더라고요.
3: 아니 근데 그게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게 그 세 명 합계가 49.61%예요. 그리고 이른바 친명 후보의 다섯 명의 합계가 50.39%예요.
1: 그걸 다 계산.
3: 네, 그러면 세 명이 더 위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섯 명인데. 마찬가지로 친명계 50.39도 김민석 후보한테 다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당대표 후보가 3명이에요. 송영길 후보가 중간에 흡수하는 게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라고 보고 이게 이 지금 친명계보다는 친천계가 조직적이에요. 최고위원 투표가.
2: 그렇죠.
3: 그래서 최민희 의원을 포스트로 놓고 네. 최민희 한민수 혹은 최민희 이성윤으로 지금 투표 방침이 쫙 내려가서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1등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친명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직적인 투표 방침이 일단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후보가 5명이다 보니까 후순위에 처진 2명의 후보도 일정하게 표를 받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이게 사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위 안에 들려면 어쨌든 그 이 표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성윤 김용 표차가 아주 근소해요.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친천계는 3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등을 누가 하느냐 최고위원 후보는. 그다음에 5위권에 누가 걸치느냐. 그게 친명계 후보가 걸치느냐 친천계 후보가 걸치느냐에 따라서 최고위원이 어느 쪽이 3대 2가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게 미묘해요. 굉장히.
2: 그러면 상황이 흘러가면서 친명계도 그 친천계처럼 그런 좀 전략적인 투표 이런 거를 지지자들이 막 나올 가능성이
3: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후순위 후보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위권 안에 못 들어갈 후보들이 그럼 야 이거 사표다. 근데 이런 그 판단이 들면은 되는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죠.
2: 근데 그렇게 또 하려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자꾸 홀짝 투표 이거 문제 있다고 계속 개파 정치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또 친명계가 또 그걸 따라가긴 또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0: 그렇게 하지는
2: 명분이 좀
0: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민주당의 당원들 수준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홀짝으로 선거라는 게 편리성은 있어도요. 이건 사실 그 당원들의 투표의 권한 자체를 강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원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저는 김민석 후보 측 말이 일견 타당하다. 이런 거는 선관위에서 이 나름대로 이런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아마 부울경 끝나고 나서 강원 제주 대구 경북까지는 이 추이로 가는데 호남을 앞두고 조금 여러 가지로 친명계에서도 사실 이렇게 조합을 만들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게 예전처럼 막 겉으로 캠페인으로 가지는 않고 예를 들면은 통상 이렇게 조직을 통해서 전달하거든요. 누구 이렇게 가자. 라고 하니까 그건 아마 이제 호남부터 좀 이렇게 짝짓기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김종혁 최고께서는 아까부터 뭘 계속 메모하고 계시는데 그 메모

0: 녹음한 내용 좀 들려주시고.
1: 아니 뭐 별거 아니에요. 낙서예요.
2: 아니 그래도
1: 아니 진짜예요.
3: 아니 근데 아까 그 윤리위 얘기 그 얘기로 좀 돌아가면, 그러니까 물론 윤리위가 가동이 되겠습니까? 이게 현장에서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당원들이 또 센 얘기에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강하게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는 건데, 아니 근데 이 당대표 선거의 경쟁의 본질이 상대 후보가 얼마나 나쁜 후보인가가 아니고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는가가 경쟁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쟁을 안 해요 지금 민주당. 그런데다가 지금 거의 위험 수위까지 왔어요. 정청래 후보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래놓고 이제 2002년 탈당 얘기를 거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최민희 의원이 연설할 때 뭐 중간에 서미아 후보 연설할 때 그 방해한 거 가지고 싹 다 윤리에 징계해가지고 징계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면 다음번 이제 고조되면 얘기가 어느 수위까지 나올지 조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전당대회가 끝나면 끝나고 후유증이 굉장히 클 거예요.
0: 그래서 나오는 말이 심리적 분당으로 갈 수 있다.
3: 아니,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후보들이 지지층을 자극하고 후보들이 이렇게 감정을 고조시키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후보들 간에 감정이 상했어. 그러니까 지지층이 더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수록 그래요. 충청 연설할 때까지만 해도 저 정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울경에서 더해졌잖아요. 이게 갈수록 에스컬레이트 될 가능성이 있어서
1: 광주에서 아마
3: 저는 약간 톤다운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끝나고 나서도 무슨 승복이고 통합이고 이런 것들은 안 될 것 같아요.
1: 전남 광주하고 뭐 그 서울 경기 이쪽에서는 훨씬 세지겠죠. 거기가 최대 승부처니까 뭐 여기야 뭐 엑서사이즈인데 그냥 예행 연습인데 뭐 여기서도 지금 막 계속 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까겠죠 뭐 여러 가지.
3: 그리고 국민의힘 윤리 적골라는 걸 보고서 거기서 윤리위 얘기를 서로 한다는 건 좀 민망한 거 아닙니까?
4: 근데 뭐 민망할 수도 있겠으나
0: 아니 두 분이 다 여기를 쳐다보시니까
4: 아니 근데 민망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제가 앞서도 설명했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실현이 가능하지는 않는 그런 그 수사적인 표현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거론한 게 윤리 재소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수사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신빙성 있는 제보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철저하게 발본색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윤리예요? 당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서미아 의원 후보에 대해서 최민희 후보가 조금 뭐 비아냥거리고 사실상 방해한 거는 윤리위까지는 아니어도 품위 손상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 안건은 될 수 있으나 뭐 그걸 가지고 뭐 아예 뭐 정치 세명을 끊는다고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좀 하는 말인데, 저는 좀 이게 우려스러운 것들이 뭐냐면 당원들의 이 양극화가 더 우리 당내에서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 이렇게 고차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의원들이야 뭐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라 그러지만 사실 보면은 지금 현재 철저하게 명청대전 하는데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우리는 아니다 명청대전. 근데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은 친명 후보 나누고 있어요.
0: 네.
4: 친청 후보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친명은 뭐예요? 대통령 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친청은 뭐예요? 정청래 후보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지금 현재 다음 지도부에서 되는 게 국정에 도움이 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결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너무나 명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하려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등진 측에서의 어떤 다음에 총선 공천권 싸움이라는 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친청계에 있거나 지금 현재 강성당원으로 분류되는 분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딴지 게시판이나 김어준 씨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지고 애청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게 친명 친청대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관성적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정청래, 믿었던 정청래, 믿었던 유시민, 믿었던 김어준, 설마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수를 들이대겠어? 그러진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고 관성적 투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는 순간 자기 부정이 되거든. 이게 이제 습관적인 투표들이 되는데, 제가 보는 것들은 초반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사실상 명청 갈등이 명확해지면 호남이나 수도권에서는 이거를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로 저는 보는 것이죠.
0: 송영길 의원은 존재감 어떻게 보세요?
1: 그 저는 뭐 한때는 다 코스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까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0: 한 10% 정도? 네,
1: 9% 10%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으니까 네. 본인은 좀 실망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본인이 당 대표도 했었고

0: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조금 그 다음은 끝나고 난 다음 어떻게 할까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1: 그 송영길 후보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대통령을 독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뭔가를 간곡하게 송영길 후보한테 부탁한 게 아닐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중심을 잡아달라라거나 역할을 해달라. 그게 아니고서는 송영길 후보가 뭐 이기는 전당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주할 동기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여기서 송영길 후보 빠지면 1대1이 돼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0: 맞아요.
1: 그런데다가 정청래 후보를 향한 공격수 역할을 일정하게 해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 면에서 약간 김민석 후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으면 본인이 약간 후방에서 통합하고 포용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로 갈 법도 한데 네. 공격의 강도로 보면 요즘에 송영길 후보 못지않아요. 네. 김민석 후보가.
2: 그 얘기는 이제 광고 듣고 와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뉴스핵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 이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극한의 더위 기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 36.7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또 10일 연속, 제주는 27일 연속 열대야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오후에는 경기 남부지방과 충청 이남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 광주가 38도, 대구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 앞역 전기 공급 장애로 무정차 통과를 했지만 1시간 만에 복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규칙적으로 운행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급하신 분들은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채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자, 오늘 4부 역시 정치 모아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아까 그 하시던 예. 얘기

0: 좀 아니, 더 해주시죠.
1: 그게 김민석 후보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근데 총리를 지낸 분이 얼마 전까지 국정의 2인자였고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의 국정운영
0: 네.
1: 이거를 당이 어떻게 견인하고 혹은 서포트할 건가. 그러면 이제 미래에 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그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가 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목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본인이 적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민석 후보도 연일 지금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아주 날선
0: 네.
1: 그런 메시지들만 내놓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송영길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 간에 그럼 무슨 차별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호투표제도다 보니까 송영길 후보가 1, 2등을 못해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돼버렸어요.
0: 그렇죠.
1: 송인교 후보의 2위표가 누구한테 가느냐.
0: 네.
1: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TV토론 때도 그렇고 유세 현장에서도 송영길 후보가 아무리 공격해도 정청래 후보가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는 받아치지 않습니다.
0: 아.
1: 그 2위표를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0: 이게 선호투표의 영향이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지금 보면 송영길 의원이 누구보다 더 이제 정청래 후보를 세게 약간 때리는 것 같아요. 보면 어제도 보면 막 무슨 쉬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진짜 굉장히 공격수로 나서고 있고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원래는 그러면 그 정청래 후보를 좀 면전에서 막 때리는 거는 송영길 의원 송영길 후보 역할이고 김민석 후보는 좀 뒤로 물러서서 자기는 어떤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고 이런 역할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1: 저는 그럴라고 예상했는데
0: 전혀 아니다.
1: 조금 예상과 달리 가는 것 같아요.
0: 그럼 서로 지금 원래는 좀 역할을 좀 나누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아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러니까 뭐 서로 역할 분담까지는 아닌 것 같고
0: 네.
1: 어쨌든 열심히 경쟁해 보자.
0: 네.
1: 뭐 그건 좋은데 근데 조금 다른 면모를 다른 경쟁을 서로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0: 네.
1: 서로 간에 상대 후보 때리기 말고
0: 아쉽다.
1: 네. 아쉬워요.
0: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이잖아요. 거의 여기가 몇 퍼센트쯤 돼요, 그러면?
2: 75에 근접하죠.
0: 75 다 치면 네, 100에, 호남이 한 30?
2: 100에서 75. 호남이 33, 그다음에 수도권이 42 정도 될 거예요.
1: 아니, 37, 38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2: 33이면 38이에요?
1: 네.
2: 제가 알기로 좀 수치가 다르네요.
0: 그러면은 네. 지금 나오는 결과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나올 결과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호남 그리고 수도권에서 나올 결과를 위해서 지금 뛴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0: 네.
2: 지난 전당대회에서 수도권에서 최고위원회 상에 있던 분이 정리가 된 적이 있어요.
0: 아.
2: 그만큼 수도권의 표심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저기 충청, 부울경, 강원, 제주, TK 다 하고 나서도 호남하고 나서도 수도권에 와서 당원들이 딱 낙인을 찍어서 저 사람 안 돼 해버리면
0: 네.
2: 상위에 있다가 순위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게 이제 사실상 이 권리당의 포지션인데 한 70% 75%를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의 이번 이 전당대회 마지막 주에 벌어지는 대서 사실상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전 포인트가 충청이나 강원 제주 쪽에서 하는 합동 연설에 톤앤매너를 당원들은 볼 거예요. 정말로 이재명 정부의 도움이 다 근데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정부의 도움이 되겠다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진짜 있는지 판단은 결국에는 다 모든 당원이 하지만 특히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끝나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모순 아니면은 이 당원들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게 드러나는 순간 저는 지금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
3: 호남 33% 수도권이 42%
0: 네.
3: 뭐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럼 수도권에서 또 뒤집을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호남 표 호남에서 결정되는 대로 수도권도 따라갈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분들 중에서 권리당원 그쪽에 이름으로 하면 그분들 중에서 호남에서 온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정서가 우리 고향에서의 정서가 어떻게 되는구나. 그게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물론 경기도는 좀 다르다.
0: 네.
3: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경기도는 추미애 씨가 지금 저 도지사로 있고
0: 네.
3: 영향력이 아무래도 있을 테니까 강성 친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0: 네.
3: 왜냐면 그 결국은 그분들도 다 그 호남 쪽의 결정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0: 호남에 달렸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2: 네.
0: 그 보안 수사권.
3: 네.
0: 이거 이제 폐지됐는데 여야 지금 다 여론전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뭐 여당은 뭐 국민 대 보고회, 국민 보고회 그거 하고 야당은 청와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론전 이거 계속 좀 이어지겠죠?
3: 뭐 당연히 이어져야 되고 저는 사실 네. 뭐 다른 곳에서도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보안수사권과 형사소송법 개정은
0: 네.
3: 민주당이 그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제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켜보면 각 정권마다
0: 네.
3: 그 엉뚱한 짓을 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늪으로 몰아넣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정부 때 그 의정 그 아, 의료 대란 한다고 네, 네. 의료 대란 벌어졌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뭐냐? 왜 꼭 2천 명이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뭐 다 아시니까 네.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 때는 임대차 3법 내지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제 급격한 인상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경제가 멍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뭐 집값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세 난 때문에 국민들 그 코피 터지고 피눈물 나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거 이번 건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부산의 돌려차기 피해자 같은 경우에 오죽하면 지옥에 나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분노감 같은 것들 국민들이 60%가 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고 자기 당 지지자들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무슨 깡다구로 저렇게 하는지 저는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 박수치고
0: 그 보안수사권이 의료대란이나 아까 얘기한 임대차 3법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간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1: 글쎄요. 뭐 부작용이 많이 우려되죠.
0: 네.
1: 다만 그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0: 네.
1: 그게 현실로 나타날지 우려보다 더 크게 나타날지 이거 모르는 거죠.
0: 네.
1: 시행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걱정되는 바는 있어요. 이게 그 검경수사권 분리의 연장선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이잖아요. 근데 검경수사권 분리만으로도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사건 처리 지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안수사권까지 폐지하게 되면 결국 검찰이 하던 보안수사가 다 경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연간 한 20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더해지면 지금도 경찰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런 우려가 있고요. 이게 절차법이잖아요.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0: 네.
1: 국가가 그 피해자를 대리해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규정해놓은 법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법인데 절차법은 간결해야 됩니다. 직관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진입장벽, 그러니까 이 접근하는 데 장벽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훨씬 제도가 복잡해졌어요, 지금. 보안수사를 그냥 이전에는 송치받아가지고
0: 네.
1: 필요하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요구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걸 뭐 보안수사 요구했다가 두 달 사이에 하도록 하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중수청에 보내고 그리고 피해자로서는 검사 얼굴 못 보니까 뭐 면담 신청권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고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법을 잘 알고 본인이 유능한 변호인을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피해자는 자기 권리 구제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 이 복잡한 절차 가운데 그냥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이걸 이렇게 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좋은 거냐. 국민에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더 용이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범죄자, 피의자들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경찰만 피하면 이제 검찰은 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0: 네.
1: 근데 피해자한테는 과연 뭐가 좋을까?
0: 네.
1: 저는 그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지옥에 나가라라고 얘기했던 심리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범죄 피해자면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상관없어. 어쨌든 진범이 범인이 잡히고 내 피해가 그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심리에서는 검찰이 한 번 더 사건을 들여다본다는 게 약간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없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피해자들에게 좋은 법일까? 누구에게 좋은 법일까?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도 그리고 뭐 그걸 주장하는 분들에게. 근데 제대로 된 답을 지금까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건지.
0: 알겠습니다. 서영주 소장님.
2: 네.
0: 하실 말씀 좀
2: 우려가 있죠. 네. 사실상 보안수사권 폐지 그다음에서 보안수사권의 일부 존치 이게 이제 근무에 갈렸는데.

0: 이게 원래 선악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1: 네.
0: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면 선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하자고 그러면 악이고 이게 이제 정치적 슬로건으로 되면서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중요한 거는 말씀한 대로 국민이 피해를 입느냐 안 믿느냐 안 입느냐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이게 입법의 판단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 당론으로 통과시킨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조차도 그런 우려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 같고요. 대통령도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해서 수위기를 거쳐달라. 이유는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국민에게 피해가 될 수 있을 우려가 있으니 최소한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수사권 존차라는 네.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집권자들 민주당에서는 이조차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점은 트럼프 씨가 언젠가는 이 입법을 추진했던 분들에게는 책임이 돌아가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만 저는 이 부분들이요. 일단 법이 시행이 돼야 네.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같은 걸 만들어서 법을 완결성을 이제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10월부터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시행을 해보고 만에 하나 그런 그 피해 부작용이 크다 싶으면 입법부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뒤에 이거 다시 한 번 더 개정을 추진하는
1: 다시 또 보완을 해야 된다.
0: 네, 보완을 해야 네. 되는 그런 절차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들이 국민 입장에서의 집권여당의 책임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귀국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뭐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마 안 하겠죠? 뭐 안 하겠죠?
2: 거부권이요? 네,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네,
1: 그건 안 하겠죠. 설마.
2: 네, 이미 청와대 입장도 네. 나왔고. 아니 그리고 의석 160석까지는 여당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니까. 당하고 대통령하고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1: 진짜 완전 쪼개지는 얘기인데.
2: 난영판 되는 거고 네, 그건 난장판. 무능이죠. 네. 때문에 조정할 게 있다면 미리 조정을 했어야 되고.
1: 네. 공포는 저는 그러면 바로 할 것 같나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2: 내일 해야죠. 국무회의가 있는데 빠르면 네. 내일 통과시키겠죠.
1: 아.
2: 그리고 어쨌든 법안이 정부로 송부된 다음에 15일 이내에 공포니까 네, 15일.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보완 입법하자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들하고 달라요. 이게 형사소송법은 국민 생명 재산 안전하고 직결된 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피해자가 어떤 형태로 어떤 피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그런 법을 서둘러서 이렇게 뭐 서두르는 건 아니죠. 10월 2일 날 중수청 공소청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전당대회 쟁점으로 이게 과하게 불거지는 걸 걱정해서인지 대통령도 우려를 표하다 어느 순간에 그냥 손을 뗐고 총리도 산하 TF 운영하다가 어쨌든 폐지가 내 입장이다 이러고 네. 손을 떼고 그리고 결국 강경파에 그런 말하자면 입장에 밀려서 내부 우려나 반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법화되는 게 과연 정부로서 이게 책임 있는 일인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일인가 심히 우려스럽고요.
1: 지금 그 지지율 오늘 나왔잖아요. 네. 보니까 지금 역대 최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니 순방 기간에 온갖 악재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뭐 연임 개헌 발언부터 시작해서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부터 시작해서 주가도 뚝뚝 떨어졌고 그래서 참 저 같으면 나라 비우기 참 쉽지 않다. 네? 다시 이게 순방 이게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지율 그
3: 정치 기술적 측면에서는 네. 아마 내일 국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고 할 거예요.
1: 네, 네.
3: 왜냐하면 그게 빨리 넘어가 버려야지 네,
1: 빨리 화재, 매듭을 지어버려야 네,
3: 화재 네, 중심에서 네. 벗어나잖아요. 이게 그 아직까지 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여지가 있는 거 아니야? 거부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 덮기 위해서라도 빨리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아까 저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빛의 속도로 통과시켰는데 이거 나중에 그 문제 생기면 빨리 고치도록 하자.
1: 네.
3: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법안이라는 게 무슨 레고 쌓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쌓다가 이거 안 되면 다른 야 다 때려부시고 다른 쌓아보자. 뭐 이 산이 아닌가 비요? 그럼 저 산으로 갈까? 이렇게 하는 게 법안이 될 수는 없는 건데 더구나 네. 이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인권과 관계된 그런 법안인데 그렇게 가서 문제가 되지만 아마 그냥

0: 빨리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그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그 법 왜곡죄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한 1,000건 정도인데 그 들어온 게 근데 거기 관련자는 뭐 몇만 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 관련된 경찰 전부 다 이 사건 내가 나를 수사한 경찰관 전부 다 그리고 이것 수사한 검사 전부 다 그다음에 판사 전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다 그렇게 그 소송을 걸고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문제 될 거거든요.
1: 대통령 입장에서 뭐 반전 카드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사라든가 뭐 그렇잖아요. 지지율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안 되니까.
2: 반전 카드는 부동산 주식에 네. 대해서 일단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긴급회의를
1: 오늘 오자마자
2: 뭐. 오자마자 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형사소법 개정하는 시간을 두고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네. 속전속결로 갈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미 국회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보여줘야 된다. 라는 것이고 이미 저는 법무부 장관께서 그 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요.
1: 네.
2: 사실 어차피 15일 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 던지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게 또 정부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뭐 무책임한 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최소한의 차선책, 차차선책이라도 입법부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 이게 더 책임 있는 자세다.
1: 따로 입장을 내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죠.
2: 기자간담회를 하신다면 질문이 네. 있다면 하지만 따로 네. 입장을 낼 사안 아닌 것 같다. 지금 시급한 것들은 민생 문제에 있어서 부동산 주식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아마 해외 갔다 오면 기자간담회 하시니까 네. 그때 아마 질문 나오면 대답하실 것 같아요.
0: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지금?
2: 대책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0: 아니 불을 질러놓고서 아니, 그다음에 근데... 대책은 없다 그러면
2: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주식을 해결한 정부가 있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어렵지만 아니... 끊임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코스피 올라갈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하락하니까 난리를 쳐요.
0: 코스피 올라갈 때도
2: 부동산과 주식이 인간의 욕망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상
1: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주 소장님 그리고 김종익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5: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5: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침팬지들은 서로의 털을 골라주는데요. 때론 싸우고 틀어진 사이를 풀려고 때론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털을 고르죠. 이때 침팬지 몸에선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옥시토신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털 고르기를 받는 쪽뿐만 아니라 털을 골라주는 쪽에서도 비슷한 양이 분비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손길이 실은 자기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1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2: 3년 전 오늘 경기도 분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차를 몰아 인도 위를 질주한 뒤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도를 걷던 시민 두 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인도가 시작되는 지점에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봉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사라져 있었고 결국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사고 후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사소한 것이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운 경우가 많죠. 일상 속의 결함을 눈여겨보고 개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됨에 따라 기존 방첩 인물에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창설됐습니다. 그동안 방첩사 한 곳에 집중되어 온 방첩, 보안, 수사 등 3대 권한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분산됐습니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대응과 방산군사기밀 유출 차단, 사이버 안보 위협 차단 등에 주력하게 되며 기존 방첩사의 보안 기능을 독립 전문한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국방부 조사본부 안에 신설된 안보수사단은 간첩과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포항시 오천읍의 해병대 영외간부속소에서 20대 부사관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병대는 해당 부사관이 출근을 하지 않자 숙소에 찾아간 동료가 총상을 입고 숨진 부사관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총기와 실탄의 유출

0: 실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6.25 전쟁 당시 동해에 추락한 미군 전투기와 수송기의 잔해를 찾기 위해 강원 강릉과 양양에서 수중수색을 시작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공동 진행하는 이번 수중조사는 미 해군 잠수사와 수중고고학자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부터 25일까지 이어집니다. 수색 대상은 1952년 강원 양양 앞바다에 추락한 미군 전투기 한 대와 같은 해 강원 강릉 앞바다에 추락한 수송기 두 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민석 후보가 명청대전이라고 불리는 갈등이 한 달만 더 계속되면 대통령과 국정방향이 흔들리고 전북 현대차 메가 프로젝트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전주에서 열린 메가 전주 집회에서 대통령의 국정을 확실하게 지원할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북의 발전을 전북의 국회의원보다 확실하게 책임지는 전북의 대변자가 될 김민석을 당대표로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며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항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현지 시간 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한다며 현재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고 영동과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젠디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낯선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분도 계시겠죠? 휴가 간 젠디, 이재은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오늘도 당신 편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오늘만 남의 편 시간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같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게스트하고 DJ가 앉는 자리가 달라요. 게스트는 DJ만 바라보는데 이 DJ는 시계도 봐야 되고 지금 제작진 얼굴도 봐야 되고 화면도 두 개나 있고 봐야 될 게 많아서 굉장히 긴장되고 또 새롭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같은 공간인데 상황이 달라서 혹은 자리가 바뀌어서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제가 좀 실수가 있더라도 그간 저희

화요일간 쌓아온 그 정이 있잖아요.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얘기하자마자 살짝 실수를 했는데 요 정도는 귀여운 실수니까 괜찮은 것 같고, 뭐 그나저나 오늘 무척 더웠잖아요. 8월의 첫 번째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유쾌한 순간보다 불쾌한 순간이 더 많진 않으셨나요?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던 시절에 우리 조상님들은 마음이 고요하면 절로 시원함이 생긴다고 믿고 더워서 짜증이 나도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8월 남은 여름 동안에 우리도 너무 이리비하지 말고 마음을 고요히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0: 오늘만 당신 편 첫 곡으로 일상으로의 초대 고 신해철님의 노래였습니다. 5343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5344님 일상의 행복을 위한 노래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이 일상으로의 초대지만 그 느낌은 굉장히 특별한 곳으로 뭔가 초대되는 느낌. 그래서 오늘 뭔가 저의 젠디가 아닌 준디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진행하는 이 하루로 초대를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저희 PD님께서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오늘만 당신 편이라고 했군요. 오늘도 당신 편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많이 주셔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김명자님께서 놀라지 않았어요. 엄청 많이 기다렸답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한승혁님 설마 했는데 오프닝부터 실수하면 어떡해요 준상님. 실수하는 티가 많이 났군요. 죄송합니다. 첫날이니까 좀 봐주세요. 0570님 와 김준상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겁나게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설거지하다가 급하게 인사 남기네요. 김미금님 준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감투 쓴다는 게 엄청 부담가지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임상준님 믿고 듣는 준상 아나 한 주 동안 재미있게 놀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진짜 이 문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제가 화요일 게스트다 보니까 뭐 다른 날 뭐 택시를 탈 일이 있거나 할 때 오늘도 당신 편 이 젠디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가 꽤나 많았거든요. 저는 또 은근히 이 택시 기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걸 또 좋아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듣는데 김준상 아나운서는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저희 화요일 코너 저와 함께한 코너를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혹시나 저하고 그때 택시 안에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 나눴던 기사님 듣고 계시다면은 문자 주시면 너무나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에서는 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는지 하루를 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와 미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월요일 3부 요즘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민호 아나운서와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오늘의 키워드는 뭔지 이따 3부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앤 티맵대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데이펙, 국민연료, 선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기상청이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서울 동남 서남권과 경기 오산, 하남 여주 서부, 전남 장성과 곡성 북부 7곳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극한 폭염의 중심축이 영남에서 서쪽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이번 주 서울의 낮 기온은 금요일까지 닷새가량 37도 안팎으로 치솟겠고 밤에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면서 무척 더 무덥겠습니다. 한편 8월 첫 주말 이틀간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222명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토요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80대 남성이, 어제는 인천 계양구에서 4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사람들이 실내로만 몰리면서 골목 상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비와 햇볕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 때문에 시장 전체가 찜통으로 변하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기고 경기 전망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29일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을 주제로 국민 의견을 듣는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는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를 둘러싼 단순한 찬반 논의를 넘어서 사고 발생 원인과 실제 이용 행태, 설비 유지 관리 현황,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현재는 줄 서는 방식 자체보다 손잡이 잡고 이용하기, 걷거나 뛰지 않기, 노란 안전선 안에 타기 등 3대 안전수칙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전히 한 줄 서기 관행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토론회 참석을 원하는 국민은 오는 10일까지 행안부 홈페이지나 소통혁신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 의견을 앞으로 적극 검토하고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KTX와 SRT를 각각 다른 앱을 통해 예매해야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KTX와 SRT가 통합 운영되는 가운데 이를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이 오늘 오전에 공개됐습니다. 다만 한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는 열차 승차권의 특성상 당분간 열차 운행일에 따라서 예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운행 날짜 기준으로 오는 31일까지 KTX는 코레일 플러스, SRT는 SRT 앱에서 예매해야 하는데요. 9월 1일부터 운행하는 KTX SRT 통합 열차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플러스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통합 운영이 시작되면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약 10% 인하되고요. 결제 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간 SRT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간 환승 할인 제도도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통합 운영으로 주말 기준 하루 17,000석의 좌석이 추가 공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이지영님께서 신청해 주신 보람이 위에 바다 가자 듣고 왔습니다. 2776님께서요, 창원은 오늘도 39도였어요. 비도 너무 안 와서 건조해서 힘들어요. 준상 아나운서는 휴가 언제 가심?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39도요? 와, 진짜. 아니, 이게 제가 앞에 기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실은 이게 기후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는 일상이 될 것 같은 현실이잖아요. 좀 국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드는 뉴스였고 문장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글쎄요, 휴가를 원래 여름에 잘 안 가요. 솔로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여름철에 많이들 휴가 가시는 이유가 아이들 방학하면 같이 가고 싶어서 뭐 이런 이유들 때문이잖아요. 저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예, 부양 가족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데, 아무튼 아무쪼록 이 무더운 여름 올해 유독 더 더운 것 같은데, 아, 다들 좀 기분 좋은 소식, 힘낼 수 있는 이야기들 좀 많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채영 씨께서 또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32도씨 여름 김현철의 곡이죠.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날이 너무 더워요. 이제 32도는 애교 수준인가요? 그런 게 말이죠. 32도 여름이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일단 듣고 오시죠.

0: 한여름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2: 오늘도 당직자 스페셜 DJ MBC 아나운서 김준상이고요.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월요일 무사히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병은 또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저는 뭐 바쁘게 보내면 월요병이 안 생기던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하루 있었던 작은 일들, 기분 좋았던 순간들 무엇이든 좋습니다. 편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구예찬님이 올해부터 4일간은 오당준인가요? 오늘은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좋습니다. 범진호님, 상디예요 준디예요? 상디는 이미 윤상 DJ님 거라고. 이경희님, 준디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준디 할까요? 저는 뭐 다 좋습니다. 뭐

주인공 이름이 강준상이었잖아요. 아, 이름에 관련된 뭐 놀림 받았던 적이 은근히 많습니다. 저는 6203님 사랑스러운 젠디가 휴가를 가셨군요. 아, 그러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젠디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사랑스럽죠. 저보다 선배님이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젠디. 아, 낯선 목소리보다 귀에 익은 준디 음성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나이 들수록 왜 이리 낯선 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박현진님, 저희 동네 할머니들은 경로당에 모여서 여름을 나고 계신데요. 경로당 좀 시원한가요? 괜찮은가요? 제가 할머니들한테 에어컨 없을 때는 우째 살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할머니들이 단체로 티신지 그때는 막 이마에 안 더웠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요즘 날씨 진짜 이상해요. 진짜 갈수록 더워지는데 올해가 역대급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김연수님, 저는 오늘 너무 더웠어요. 근무하는 곳에 따로 에어컨이 없어요. 아, 진짜요? 상가 건물 자체 에어컨하고 선풍기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오늘 상가 에어컨이 고장나서 하루 종일 땀으로 보냈네요. 정말 에어컨의 소중함을 느낀 하루였어요. 아, 저도 더위를 정말 많이 타는데 제가 이럴 때 써먹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왜 그 1,000원짜리 샵 가게 있잖아요. 그 저렴한 것들 많이 파는 거기 가면은 그 쿨링 티슈 있어요. 저는 그걸로 뭐 쿨링 패치도 있고 이래서 더운 날은 꼭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 요즘 너무 더운데 에어컨도 쓸 수 없고 힘들다 하면은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6537 휴가 첫째 날 종일 방콕하면서 반려견이랑 뒹굴뒹굴 밀린 드라마 몇 편 보다가 오당제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537님 사실 이 더울 때는요 아까 저한테도 휴가 어디 갈 거냐라고 물어봐 주신 분 계셨는데 더울 때는 집이 최고입니다. 시원한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 다음 곡으로 정훈이 가수 정훈이님과 또 하림님이 함께 부른 곡이죠. 사랑이 시작된 날 함께 듣고 오시죠.

사랑이 시작된 날 정훈이 피처링 하림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나의 오늘은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연 보내주시고 날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혜원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안정환님 아내분과 이름이 같아서 친구들이 안정환 부인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렇겠다. 이혜원이란 이름 근데 은근히 또 흔하지 않나요? 뭔가 제 지인 중에도 한 번쯤 봤었던 것 같은. 또 3884님 어제 듣고 또 듣네요. 옆에 문천식 씨 없으니까 약 올리는 분이 없어서 더 낫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제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일요일 코너 지기를 또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문천식 씨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방송을 그래도 이제 MBC 입사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방송 모니터링을 잘 해주세요. 굉장히 냉정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누가 옆에서 놀리고 괴롭힐 때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제가 그 너튜브 14F에서 예전에 그 김대우 아나운서와 함께 김장한 콘텐츠가 있었거든요. 김장을 함께 막 하고 막 대결하는. 그때도 아나운서 동료들이 막 저를 괴롭혀요. 막 놀리고. 근데 그때가 제가 나중에 방송을 본데, 그땐 되게 막 놀리니까, 아, 왜 이렇게 나를 놀리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긴 있었거든요. 뭐 서운하기까지 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나중에 방송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 나는 좀 많이 혼이 나야 되는구나. 나는 좀 옆에서 많이 놀려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를 놀리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놀려주셔도 괜찮아요. 정말로. 자, 9160님 지라시에서 일요일마다 만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준상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습니다요. 어울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우 감사합니다. 2853님 어머 준상님 재은님 대타로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라시의 뉴스에 오당제까지 정말 바쁘시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준상님도 너무 사랑스럽죠. 어쩜 이렇게 따뜻한 문자를. 4313님 날이 너무 더워서 점심 먹고 수영장 다녀왔는데 수영장 물도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더워서요? 아 진짜? 어디 수영장 가셨을까요? 요즘에 뭐 뉴스에서 한강 수영장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러던데, 그러네 오늘같이 더운 날 야외 수영장은 좀 더우려나요? 그래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김경주님

항상 아라님, 남편이 휴가인데 그저께는 계곡에 한 20분 동안 발 담그고 근처 카페 다녀오고 오늘은 둘이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집에 왔어요. 역시 방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방콕이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역시 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계곡도 다녀오시고 또 카페도 다녀오시고 너무 좋았겠지만 그냥 함께하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아, 부럽습니다. 5696님, 귀촌에서 낮에는 농사 짓고 저녁에는 독서를 하는데 너무 더워서 샤워하고 선풍기 틀고 침대에 기대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여기는 산골이라서 아직 에어컨은 안 틀어요. 어느 지역인가요? 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도심은 이 더위에 정말 막 죽어나잖아요. 정말 덥고. 근데 그 도심 속에서도 이상하게 뭔가 풀숲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그 시원한 느낌을 확 받을 때가 있잖아요. 산속이면은 얼마나 더 시원하실까? 아직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된다고 하니까 어디 산골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윤종신 씨의 해변 무드송 그리고 요조와 김진표가 함께 부른 곡입니다. 좋아해까지 듣고 오시죠.

시간들이 자꾸 생각.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 사회의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합니다. 강원도 구성에서 파도에 휩쓸린 중학생을 구하고 사라진 한 시민의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강원도 구성 거진해수욕장에서 한 중학생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해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시민이 튜브 하나만 몸에 끼고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시민은 아이를 무사히 구조한 뒤 가족의 감사 인사만 받고 조용히 현장을 떠났는데요. 아이 가족은 은인을 꼭 찾고 싶다면서 온라인에 글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덕분에 그 주인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육군 제22 보병사단 소속 고영우 하사였는데요. 아이 가족은 고영우 하사에게 번개처럼 나타나서 아이를 구조해 주시고 이것처럼 사라지셨다. 용감한 행동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고영우 하사는 번개처럼 나타나서 무엇처럼 사라졌을까요? 1번 거북이, 2번 달팽이, 3번 바람. 네, 정답 보내실 곳은 뭔지 아시겠죠? 다들 가장 빠른 거 고르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모모랜드의 노래입니다. 어마어마의 9567님의 신청곡이네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USA.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총 159곳의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 불광 1동 1투표구와 6투표구는 투표자 수가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6시간 동안 투표자 증가 수가 200명, 100명, 0명, 200명, 100명, 100명으로 완전히 일치했다며 이런 쌍둥이 투표율 증가는 결코 우연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투표구 담당자들과 중앙선관위 간부, 직원이 서로 짜고 마음대로 숫자를 지원해 입력했다며 전국에서 쌍둥이 투표구는 총 5쌍 10곳인데 선관위 직원 개인 일탈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모한 조직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후보가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를 향해 18년 동안 가출했던 사람이 다시 집에 들어와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강원도 강릉 당원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한 번 배신하고 두 번 배신하지 않는다는 법칙은 없다며 배신은 총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2년이 오래전 일이라고 절대 기억을 못하지 않는다며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흔들어대고 결국 김 후보 같은 사람이 정몽준으로 배신하고 날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이번에는 선호투표제여서 송영길을 찍어도 사표가 없다며 2순위에 김민석 후보를 찍으면 표가 다 퍼진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전남 순천에서 시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충청권 경선 결과를 보면 어느 한 사람이 과반수를 얻을 수가 없게 돼 있다며 송영길이 10%만 얻어도 다른 후보들이 과반수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와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고 영동과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최근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AI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의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한다거나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며 중대재해법을 예외 적용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데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경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마련이죠. 소중한 가치들을 살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9: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0: 오늘도 당신 편 스페셜 DJ MBC 아나운서 김준상이고요. 3부 시작했습니다. 자,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아이 가족은 고영우 하사가 번개처럼 나타나서 아이를 구한 뒤 이것처럼 사라졌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4128님 정답은 3번 바람. 짝짝짝짝 아우 축하드립니다. 빠른 것의 대명사가 바람이긴 한데요. 요즘 부는 바람은 너무 열기를 가득 품고 있어서 오히려 밉네요. 열기를 몰아가는 더 빠른 바람을 기다립니다. 아우 좋은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4128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속초해양경찰서가 고영우 하사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 멋진 일을 하셨어요. 진짜. 그리고 또 기상특보가 내려졌을 때는요. 안전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에서는 절대 물놀이를 하면 안 된다면서 안전요원이 배치된 지정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아직 휴가철이잖아요. 물놀이 가시는 분들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꼭 이 점 참고하셔서 물놀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굿뉴스 퀴즈까지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0: 있습니다. 3, 4번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 부터
5: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 까지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5: 우리는
0: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게 MBC 김민호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보고 싶었어요.
5: 안녕하세요.
0: 아, 예. 아, 이 DJ 쉬운 일이 아니군요. 정말.
5: 아, 많이 저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0: 아, 너무 반가워요. 아니,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는 사실
5: 네.
0: 주말 그 뭐죠?
5: 굿모닝 FM.
0: 네, 네. 그 DJ도 오랫동안 했었고
5: 네.
0: 사실 DJ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래서
5: 예.
0: 제가 해보니까 대단하다. 너 진짜.
5: 아, 근데 제가 예. 이제 들었는데 8시에 예, 예. 시작하실 때부터
0: 들었어요.
5: 네. 원래 그 특유의 그 나긋나긋함과 다정함이
0: 안 졸렸어?
5: 아, 전혀요.
0: 아, 진짜로?
5: 네. 오, 너무 그 선배님의 그 착함이 방송에 떠나가지고 뭐 전혀 그냥 네, 그 옆에서 항상 조언해주는 그런
0: 그 김민호 아나운서는 선배님. 누구보다 저희 그 착함을 잘 알고 있잖아요.
5: 너무 잘 알죠.
0: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 아나운서 국에서 제일 친한 사람하고 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런
5: 맞아요.
0: 사이이기 때문에
5: 네.
0: 그래서 좀 조언해 줄 거 없었나요?
5: 뭐 딱히 제가 뭐 예, 그냥
0: 아니, 무슨 소리야?
5: 제가 금요일부터 3일 이제 또 하니까
0: 네네네.
5: 예, 너무 잘하지 마시고 적당히 잘하시고 아, 제가 바톤을 넘겨받을 때 너무 네. 부담 갖지 않게
0: 아,
5: 예, 적당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약간은 영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도 뭐 어쨌든 네네. 감사합니다.
5: 아, 너무 근데 좋네요. 이렇게
0: 예.
5: 같이 라디오를 이렇게 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0: 아,
5: 게스트는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0: 그렇죠. 네네. 같이 피아노 치고 노래
5: 맞아요.
0: 그 게스트는 있었지만 네. 오늘 또 DJ와 이렇게 아. 게스트로 만나니까 굉장히 네. 재밌고
5: 영광이에요.
0: 아, 저는 오히려 내일도 할 일 없으면 아세요. 내일도 아세요.
5: 아. 아니,
0: 오니까 긴장이 확 풀리네.
5: 아, 그런가요?
0: 어허,
5: 예. 아, 그래 보이네요 진짜로. 예.
0: 아, 진짜 너무 좋고.
5: 예. 또 뭐 많이 왔어요 미니에서.
0: 아, 미니에서 아 범진호님께서 요즘 우리는 그냥 덥다 하셨습니다. 아,
5: 맞습니다.
0: 그러니까
5: 맞습니다.
0: 요즘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5: 네.
0: 읽어주시죠.
5: 네, 박현진님이 두 분 조합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크크이라고 저희 조합을 또 이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0: 기대하고 계신 거 맞죠?
5: 예. 맞을 거예요.
0: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는 뭔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5: 네, 앞서 범진호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오늘의 키워드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요즘 폭염입니다.
0: 와, 폭염 진짜 그냥 폭염도 아니고
5: 네.
0: 지옥 폭염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극단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 오늘도 한낮 기온이 40도가 넘어간 지역이 많았다고요?
5: 맞습니다. 이 40도를 넘기는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0: 와.
5: 이 40도를 넘은 지역이 한 개도 아니고 꽤 여러 개인데요.
0: 예, 예.
5: 지금부터 좀
0: 어디예요?
5: 소개해드릴게요. 기상청에 따르면요 오늘 최고 기온은 일단 경북 고령이 41.2도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았습니다.
0: 와, 경북 고령.
5: 네. 그리고 네. 광양도 41.1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높은 온도를 와. 기록을 했고요.
0: 예.
5: 전남 광주 같은 경우에도 40도 이상이 관측된 거는 거의 뭐 8년 전입니다. 2018년에.
0: 8년 전에 있긴 있었네요.
5: 네. 풍암동에 40.1도가 있었는데
0: 예.
5: 8년 만에 오늘 40도를 넘었습니다.
0: 와.
5: 데프리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대구. 워낙 더위가 심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5: 오늘 오후 2시 기준 41.1도까지 올라갔고요.
0: 아이고.
5: 대구 대표 관측 지점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이 40도였는데
0: 예.
5: 이 기록이 80년 넘게 이어지다가 오늘 넘어섰습니다.
0: 와.
5: 이 밖에도 의령이 40.8도, 밀양이 41도, 창녕 40.3도, 합천 40.2도를 기록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더운 하루였습니다.
0: 아니 근데 이 대구는

0: 1942년 그러니까 80년 전에도
1: 그러니까요.
0: 40도가 넘어간 적이 있었다고요.
1: 예.
0: 아니 그때는 이거 뭐 언제예요? 그 해방 전이잖아요.
1: 그러니까
0: 광복하기 전이잖아요.
1: 이게 어떻게
0: 이때 어떻게 견디셨을지
1: 그러니까요.
0: 너무 놀랐고
1: 네.
0: 주말까지는 왜 양산이 제일 더웠다고 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오늘 좀 괜찮았나요?
1: 오늘 오후 2시 기준 양산 39도까지 올랐는데요. 어제 최고 기온이 오늘 경북 고령이 기록한 41.2도보다 높은 42.5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0: 예.
1: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래 처음으로 42도를 넘기면서 122년 만에 최고 기온 기록을 어제 다시 쓴 겁니다. 근데 양산이 왜 이렇게 덥냐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0: 예.
1: 일단은 지형적 원인과 기상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0: 무슨 말이에요?
1: 양산이 산이 많아요. 뭐 가지산, 신불산, 매봉산, 천성산.
0: 아.
1: 그래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거든요.
0: 분지구나.
1: 그래서 한 번 들어온 열이 잘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한반도를 덮은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뒀고요. 또 양산을 비롯한 동쪽 지역이 지금 계절적으로 태양의 고도가 높은데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되면서 일사량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장마가 또 빨리 끝났고
0: 예.
1: 비도 적게 내려가지고 땅이 메마른 것도 기온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이 비 소식이 요즘 좀 없어요.
1: 예.
0: 그리고 또 비가 적게 내렸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동쪽 지역 가뭄도 심각하다면서요?
1: 맞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가뭄 피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에 경북 남부 지역에 강수량이 크게 부족했는데요. 대구 지역에 생활 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경북 청도의 운문댐 저수율이 27%대까지 떨어졌고요.
0: 예.
1: 이게 가뭄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수위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0: 예, 예.
1: 41년 전에 이 운문댐이 건설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수몰됐던 옛 버스길, 마을 턱까지 지금 모습을 드러낼 정도라고 합니다. 경남 밀양은요. 와지 저수지를 비롯해서 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30%대로 하락했고요. 일부 저수지는 무려 저수율이 1%대까지 떨어져서 거의 뭐 바닥이 보인다고 보시면
0: 예.
1: 되겠고요. 경상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름휴가 많이 가시는 제주도도 가뭄이 심각합니다.
0: 제주도도요?
1: 네. 한 달 가까이 지속된 폭염 또 강수 부족으로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 밭작물 중심으로 농작물 가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고요. 지난 7월 29일 기준 도내 토양수분 관측 지점 39곳 중에 25곳이 수분 부족 상태로 측정이 됐고
0: 오.
1: 8곳은 매우 부족, 5곳은 가뭄 단계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비 소식이 거의 없어서 농가들이 지금 애를 태우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0: 야, 이거 비가 이렇게 안 오면은 진짜 걱정도 많으실 텐데
1: 네.
0: 그래서인지 뭐 제가 이 얘기도 들었어요. 최근에는
1: 네.
0: 보기 힘들었던 기후재가 열린 지역도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이게 뭐 과거에 정말 뭐 옛날에 그냥 약간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로만
0: 예.
1: 들었던 기후재가
0: 삼국지에서
1: 예.
0: 제갈량이 또 기후재 이런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예.
1: 근데 이게 되게 진지하게 지금 기후재가 열리고 있어요.
0: 정말 진지하게.
1: 네.
0: 와.
1: 특히 경남 지역 지자체들이 단비를 기원하는 기후재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요.
0: 와.
1: 함안군은 오늘 충희공원 당산 유적에서 가뭄 해소와 풍년을 염원하는 기후재를 올렸는데 농업단체 요구로 이게 기후재가 열린 거거든요.
0: 예.
1: 뭐 군수도 참석을 했고요. 함안군 의회도 참석을 해서 제물도 올리고 충문도 낭독하면서 제대로 농작물 생육을 위한 담비를 기원했습니다.
0: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1: 그러니까요.
0: 예.
1: 함안군뿐만 아니라 지난달 28일에는 창녕군, 30일에는 양산시도 폭염과 가뭄으로 기후재를 올렸는데요. 이곳의 공무원들은요. 기후재를 지냈다는 공식 기록이 없어서 한 30년에서 4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공무원 또 향교 관계자들에게도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고 아무튼 올해만큼 덥고 비가 안 온 적이 없었다면서 이 기후재가 열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0: 야, 뭐 기후재가 비가 오게 할 만한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겠습니다만은
1: 네.
0: 진짜 하늘이 이 뜻을 좀 받아서
1: 맞습니다.
0: 비를 좀 내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정말로 이렇게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어제도 전북 김제 갈대밭에서 불이 났는데요. 17시간 만에 다행히 꺼지긴 했지만 축구장 280개 면적이 수추로 변했습니다.
0: 네.
1: 또 강원도 동해시 템플스테이 건물에서도 불이 났고요. 울산 페인트 소매점에서도 불이 났어요. 페인트가 이게 인화성 물질이잖아요.
0: 예, 그렇죠.
1: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폭염 경보가 울산에 내려질 정도로 굉장히 덥다 보니까 불이 급속히 번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소방청에서도 지금 전국에 화재 위험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5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여름철 6월에서 8월 화재가 연평균 8,828건, 전체 연간 화재의 약 23.1%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평균 35%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0: 왜죠?
1: 최근 그 에어컨 이제 더우니까 많이 트시잖아요. 예. 이 에어컨 화재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한 79%가 전기적 결함이 원인이었어요. 선풍기도 많이 트시잖아요. 예. 선풍기 화재 역시 68%가 전기적 문제에서 비롯이 됐고요. 예. 뭐 노후 전선, 손상된 전원 코드, 멀티탭 과부하 사용, 접촉 불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됐고요. 하루 종일 이제 선풍기 같은 거 틀고 계시니까 그렇죠. 모터가 과열될 수 있잖아요.
0: 예, 아니 그러면은 에어컨도 하루 종일 트니까 네. 실외기 화재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1: 맞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어제도 경기 여주시 한 아파트에서 실외기실에서 불이 시작돼서 4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소방청도 이 실외기를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지난달 27일 서울에서도 아파트 실외기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실외기 사고가 왜 나냐? 예. 보니까 주변에 쓰레기나 짐이 보통 많이 이제 있잖아요. 창고에 보통 실외기가 예, 있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오래된 전선 또 멀티탭 이용 같은 것들이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공동주택에서는 실외기 창문을 열지 않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세대가 있다 보니까 화재가 예.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0: 그래요.
1: 2006년에 주택 건설 기준이 개정이 됐었는데 이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에어컨 실외기를 기본적으로 별도 실외기실 실내에 두고 관리하도록 하거든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에어컨을 가동할 때 반드시 그 에어컨 실외기실에 루버창이라고 하죠. 환기할 수 있는 그 날개창을 열어야 되는데 예. 이거 안 여시고 그냥 에어컨 트시면 아이고.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예. 꼭 확인하시고 에어컨 트셔야 되고 또 에어컨은 다른 어떤 콘센트랑 섞어서 꽂으시면 안 되고 단독 콘센트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피하고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또 여행 같은 거 가시면 꼭 플러그 뽑고 가시는 게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야, 이래서 단독 콘센트 사용하라고 하시는구나.
1: 맞습니다. 굉장히 저도, 전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0: 저도 에어컨 그 설치 기사님께서 예. 단독으로 쓰라고 하셨는데 네. 멀티 콘센트 꽂아도 되길래 그냥 썼거든요. 아, 큰일 나겠습니다.
1: 앞으로 당장 집에 가서 빨리.
0: 당장 집에 가자마자 예. 뽑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혹시나 집에 지금 그 에어컨 콘센트 어떻게 꽂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1: 예.
0: 아, 그리고 또 WHO에서 기온이 40도가 넘어갈 때는 선풍기를 쓰지 말라고 경고를 했네요. 이거 예. 왜죠?
1: 이게 기온이 40도 이하일 때는 선풍기가 체온을 낮추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0: 그렇죠.
1: 40도가 넘는 이런 뜨거운 공기를 몸으로 만약에 선풍기를 통해서 보낸다. 이러면 오히려 체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0: 아, 그럴 수 있겠다.
1: 네. 이럴 경우에는 선풍기만 틀면은 좀 곤란하고 예. 에어컨이 있으시면은 에어컨을 한 27도 정도로 설정을 한 뒤에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시면은 체감온도 한 4도 정도 낮추면서 냉방 비용까지 최대 70%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1: 이 밖에도 이제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폭염 피해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 외출 금지하셔야 되고요. 아, 격렬한 운동 밖에서 그쵸. 하시는 거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 예. 그늘 뭐 냉방 시설 있는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합니다. 햇볕 아래에서는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10도에서 15도까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직사광선 피해야 되고요. 실내에서는 낮 동안에 창문, 커튼, 블라인드 이런 걸로 햇빛을 좀 차단하셔야 되고 밤에는 만약에 창문을 좀 여셔서 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0: 예.
1: 계속 강조드리지만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 전원 끄는 것도 실내 온도 상승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를 하네요.
0: 아, 알겠습니다. 정말 뭐 이 폭염 속에서도 뭐 업무 보셔야 되거나
1: 네.
0: 아니 본인의 어떤 일 때문에 뭐 쉬실 수 없는 분들도 아까도 제가 추천드렸는데 그 냉감 그 패드나
1: 패드.
0: 아니면은 그런 그 약간 멘톨 성분이 들어간 티슈 같은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그거 되게 애용하시잖아요. 항상 옆에서 닦고 계시잖아요.
0: 잘 아시잖아요. 네, 그 굉장히 시원해요.
1: 안 써봐가지고 전 몰랐는데 군디가 추천한다니까.
0: 네, 정말로 추천드리고 아 어떻게든 이번 폭염 올해가 유독 심한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좀 이겨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우리 오늘도 당신 편 청취자분들은 이 폭염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나만의 더위 이겨내는 꿀팁 저처럼 좀 몰랐던 꿀팁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궁금해요.
0: 예. 뭐 김민호 아나운서는 뭐 없나요?
1: 저는 그때 밖에를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0: 집에 있는 거.
1: 아, 저 팁 있어요.
0: 뭐요, 뭐요?
1: 제습기를 제가 올해 처음으로 사봤어요.
0: 제습기.
1: 제습기가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제습기가 그냥 이거 왜 사라고 할 수 있는 가전인데 네. 제가 보기 여름에 필수 가전입니다.
0: 근데 그거 그 에어컨의 제습 기능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차원이 달라요.
0: 아,
1: 제습기가
0: 진짜로?
1: 제습하는 그 기능이 에어컨 네. 제습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0: 진짜? 너무 건조해지는 거 아니야?
1: 근데 여름에는 예, 그래도 한 40도에서 50도 정도 습도가 괜찮고 예. 그럼 한 30도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이야. 선풍기 안 틀고 에어컨 안 틀어도.
0: 오,
1: 꿀팁입니다.
0: 꿀팁 네. 감사합니다. 이런 꿀팁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 요즘 네, 노래는 좀 비가 좀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선곡해 봤는데 아이유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비 좀 와라 진짜
1: 기우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0: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아이유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7600님 여기는 경남 의령입니다. 오늘 날씨가 41도였습니다. 아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차 안에서 41도씨 오후 1시 10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 저걸 와. 진짜 목격을 하셨네요.
0: 근데 와. 이게 아마 차 안에서 찍어서 더 이게 한 0.5도? 1도 정도 있겠네요. 높게 나왔을 수는 있는데 네. 오늘 날씨가 진짜 이렇군요. 저는 하루 종일 회사에 있어서 예. 이게 본의 아니게 더위를 몰랐습니다.
1: 저 여기 방송 직전에 잠깐 밥 먹으러 밖에 나갔다 왔는데 예. 지금도 되게 덥더라고. 31도 아, 지금 서울 기온이 이 정도 됐는데요.
0: 아, 좀 웃긴 얘기지만 저는 오히려 더운 날은 회사에 있는 게 더 좋을 때 같더라고요. 아,
1: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0: 진짜 은근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네. 김경준님 문자도 소개해 주시죠.
1: 논바닥도 바짝 말라서 벼가 마른 곳도 보였어요. 지금은 기후제도 안 통할 듯 유유. 그래도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네. 그냥 이렇게 바라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0: 아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박종희님 민호 하나 남쪽은 가습기 틀어야 할 정도로 건조해요.
1: 아 그래요.
0: 아, 이것도 이번 여름에 좀 특징적인 날씨인 것 같아요. 건조하고 원래 고온 다습해야 되는데 네. 아니 마른 폭염이라니 우리나라 이 날씨가 이게 말이 되나?
1: 그러니까요. 아. 장마가 좀 길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장마도 되게 짧아가지고
0: 아 그러니까
1: 마른 장마여가지고 네. 또 영향이 있었나 봐요.
0: 맞습니다.
1: 이사사님 그냥 버텨요. 더우면 덥나 보다 하면 돼요. 와.
0: 와. 어떤 분일까?
1: 근데 진짜 저도 이거 공감하는 게 예. 전 추울 때 특히 추위를 잘 못 참는 편인데 예. 안 춥다 이렇게 하면 살짝 불안해지더라고요.
0: 그 어떻게 괜찮으시나? 전 더워 죽겠다네. 저는 끊임없이 그 티슈로 닦아야 됩니다.
1: 맞아요.
0: 계속 닦아줘야 돼요.
1: 네네.
0: 아 정말로. 아, 김지우님, 저는 샤워를 자주 하면 더위가 가시더라고요. 어. 요즘은 출근 전, 퇴근 후, 잠들기 전 세 번 합니다.
1: 세 번.
0: 근데 이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잠들기 직전에 또 너무 찬물 샤워를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몸이 아 온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을 내기 때문에 그건 또 안 좋대요.
1: 잠에
0: 너무 찬물은 안 좋다고.
1: 적당한 하더라고요. 온도로. 네.
0: 구예찬님 문자.
1: 진주군은 오늘 39도였어요. 이것도 방법이 될지 모르겠는데 집에 에어컨 켜놓고 흥미진진한 추리소설 읽기요. 아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책을 읽을 때만큼은 더위를 잠깐 잊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0: 좋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문자 좀 더 소개해드릴게요.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월요일 3부 김민호 아나운서와 요즘 폭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예. 우리 젠디는 지금 휴가 가셔서 이 폭염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4: 진짜 궁금하네요.
3: 혹시라도 듣고 계시면 네. 아마 휴가 중이셔서 휴가를 즐기고 계실 수도 있지만 네. 혹시라도 듣고 계시면 문자 부탁드립니다.
4: 전화 한 통 해보고 싶은데
3: 아, 전화해보고 싶다. 안 아, 진짜. 전화도 해보고 싶다. 네. 일단 저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더위 나기 꿀팁 좀 더 소개해드릴게요. 범진호님 문자.
4: 예, 더위 꿀팁이요?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강원도 동해시에 살아서 내일은 운전해서 태백 가서 점심 먹고 오려고 합니다. 한국의 아즈테카 고원도시 태백시는 5년간 열대야수 0일이고 오늘도 30도가 안 돼서 서늘해요. 차 운전하면 40분 만에 도착.
3: 야, 이거 진짜 꿀팁이다. 근데 아무나 실천할 수는 없는 꿀팁이긴 하네요.
4: 와. 아, 근데 부럽네요.
3: 진짜
4: 망가타서는 당장 가고 싶네요.
3: 낭만적입니다. 범진호님 운전 예. 조심하십시오. 자, 신은희님. 저희 가게에는 지하수가 나와서 물이 진짜 차가워요.
4: 와우.
3: 그래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 땀이 저절로 식어요. 아, 이것도 꿀팁이다.
4: 지하수가 일단 나와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3: 그렇긴
4: 좋은 데 사시네요.
3: 찬물로
4: 일단 네. 화장실이라도 가가지고
3: 맞습니다. 아. 좋은 꿀팁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또 그 아까 폭염 얘기하다 보니까
4: 예.
3: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어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4: 맞아요.
3: 이게 낮더위만 무서운 게 아니라 밤더위도 상당히 위험하다면서요.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4: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 열대야 일수가요. 47일이었어요.
3: 47일.
4: 예. 와. 1970년대와 비교하면요. 서울의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가 무려 6배 가까이 급증을
3: 와,
4: 했습니다.
3: 6배.
4: 네, 기상청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거 하나 있잖아요.
3: 예.
4: 바로 열대야주의보. 18년 만에 이걸 신설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3: 예.
4: 열대야주의보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서울 같은 대도시나 해안가는 26도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이 됩니다.

0: 됩니다. 오. 저도 이제 러닝 좋아하니까 예. 아, 아무리 더워도 뛰려고 나가면 아 진짜 괜히 나왔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아,
1: 요즘 안 하세요?
0: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했는데 이건 예. 진짜 할 날씨가 아니더라고요.
1: 아, 정말로.
0: 5분만 뛰어도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예. 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습합니다.
1: 그래도 뛰시는 분들이 있던데.
0: 맞아요. 있긴 대단하네요. 있어요. 대단합니다. 예. 예. 일단 그 운동을 이런 열대 하면 안 좋은 게 운동으로 상승한 체온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수면을 방해하고 신체 회복을 더디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샤워 좀 너무 찬물로 하면 안 좋다는 예, 예, 그렇죠. 말씀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예. 또 습도가 만약 높은 데서 운동하시면 땀이 증발하지 못해서 밤중 온열 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또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서는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야간 무더위 쉼터라는 게 있대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1: 잠깐만요. 무더위 쉼터는 제가 들어봤는데 예. 야간 무더위 쉼터가 따로 있군요.
0: 네. 잠을 설치게 되는 열대야 같은 경우에 뭐 쪽방촌 주민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겐 이런 상황이 힘들잖아요.
1: 너무 힘들죠.
0: 그래서 동네 목욕탕 또 호텔이 취약계층을 위한 열대야 대피소로 변신해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1: 좋다.
0: 서울시는 영등포 남대문 이런 쪽에서 쪽방촌 주민들에게 인근 목욕탕 다섯 곳을 밤더위 대피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만 2천여 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예. 종로구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호텔 두 곳을 열대야 안심 숙소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전국으로 따지면 이 무더위 쉼터 9만 3천여 곳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문조사 결과 쉼터를 몰라서 이용해 본 적 없다는 답변이 33%나 됐어요. 제가 요즘 우리는에서 방금 알려드렸으니까요. 필요한 분들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이 집안에서 더위를 이길 수 없는 분들 네.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꼭 찾아서 놓치지 말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날씨에 우리 모두가 고생이지만 특히 우리 배달 라이더분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맞으면서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0: 맞아요.
1: 이분들을 위한 쉼터도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또 집에 이제 더우니까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배달도 늘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0: 부산의 경우에는 폭염에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는 배달 라이더 등 이동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9월 30일까지 이동 노동자 편의점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이 24시간 하는 데가 많잖아요. 예. 이곳을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자 이건데 모두 한 48곳을 편의점 쉼터로 우선 지정해서 운영하고 이후에 계속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동 노동자 편의점 쉼터 굉장히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동 노동자들이 하루에 한 차례 2,000원 이하의 생수, 음료, 간식류를 이용할 수 있고요.
1: 아, 무료로?
0: 네. 2,000원 초과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1: 돼요. 이거 꼭 이용하셔야겠다.
0: 그렇습니다. 참여 편의점에 따라서 매월 5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10개도 지원한다고 하고요. 전남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7일부터 배달, 택배, 대리운전 기사 이런 이동 노동자 대상으로 폭염 대응 구호 물품 12,000개 배부하고 있습니다. 쿨토시, 쿨마스크, 쿨스카프, 선풍기, 의약 구급함, 식염, 포도당, 생수 이런 폭염 예방과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용품으로 구성이 됐고요. 전남 광주시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이동 노동자 쉼터 위치 확인할 때 스마트폰 안전 디딤돌 앱이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꼭 놓치지 말고 이용해 보세요.
1: 예. 기침 좀 목 좀 푸세요.
0: 네.
1: 예. 아니 근데 정말로 이게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지만 네. 앞으로는 이 폭염이 일상화될 거란 말이죠.
0: 맞아요.
1: 이런 대책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0: 네네.
1: 더 많이 나와서 우리 민호 아나운서가 이런 잘하고 있는 거 많이 소개해 주시고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오늘 우리 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와우.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0: 저 진짜 사명감이 느껴져요.
1: 지금. 아 정말로.
0: 네. 예. 지금 이런 시원한 스튜디오에서 방송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네요.
1: 갑자기. 여기는 어쩔 수 없어. 장비도.
0: 아, 장비 때문에.
1: 장비도 시원해요. 네. 어쩔 수가 없어.
0: 알겠습니다.
1: 일단은 뭐 이 밖에도 많은 지역에서 쉼터 운영이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좀 더 소개해드릴게요.
0: 네.
1: 3777님.
0: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처럼 카페인이 든 음료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1: 아, 그럼요.
0: 카페인은 대사가 느린 사람에게 밤잠을 더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 꿀잠 자요. 라고.
1: 아, 이거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드리면은 제가 카페인을 아예 카페인 들어간 음료를 안 마셔요.
0: 네.
1: 커피도 안 마시고.
0: 네.
1: 근데 제가 일본 여행을 가면 이상하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제가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여행을 갔다고 물이 아니라 거의 녹차를 2리터짜리를 사서 하루에 그걸 한 두 병을 먹어요. 한 네네. 4리터를.
0: 에이.
1: 근데 녹차에 카페인이 있는 거 아셨어요?
0: 들어봤어요. 네. 근데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 꽤 많아서 제가 그래서 잠을 못 잤던 거예요. 제가 녹차를 그 외국 여행 가서 안 마셔봤거든요.
0: 예.
1: 바로 자더라고.
0: 와, 이거 꿀팁이네요. 여행 꿀팁.
1: 근데 이거는 나만 몰랐을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3호.

0: 3550님 아까 문자 주신 강원도 태백으로 가면 더위 식힐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강원도 태백이라고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 그분 아니에요?
1: 오. 어. 아 지금 시원한 곳에 계신 분들 우와, 우와. 25.1도의 온도가
0: 이야 근데 여기는 또 습도가 높네요 87% 아. 그래도 온도가 25.1도면 삼수 옛길이면 어디예요? 오 이거 궁금하다. 이거 어디예요 여기? 와 문자 또 주시면은 궁금합니다. 아 확실히 시원하구나. 그리고 얼핏 사진을 봤는데 산 속이 아니었거든요.
1: 네.
0: 도심 같았는데 시원하네.
1: 그러니까요. 태백으로 여름휴가 떠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0: 네. 아무튼 김민호 아나운서 오늘 네. 함께하는 아~ 그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데.
1: 그렇죠.
0: 어떠셨어요 좀?
1: 아 일단 뭐 네. 이 정말 좋은 정보.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0: 아, 너무 감사해요 정말
1: 우리 김준상 DJ와 방송을 이렇게 즐겁게 한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 오늘 오면서 제가 기대했거든요
0: 진짜
1: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과 단독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잘 즐겨보자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전국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그리 마음은 편치 않은 게 사실이어서
0: 맞습니다.
1: 하루빨리 좀 시원해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0: 아, 역시 이 마무리까지 역시 최고입니다. 김민호 아나운서 예. 건강하게 금요일에 만나자고
1: 예. 오케이 오케이.
0: 김연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 김민호 아나운서가 담당을 하니까
1: 맞습니다.
0: 그때도 기대해 주시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와우, 이 노래 와우.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곡이죠?
1: 우리 정말 저의 어떤 롤모델이자 예. 뭔가 삶의 지표가 되시는 분입니다. 고 김광석님의 노래 뭐...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듣고 싶네요.
1: 네 너무 듣고 싶어요.

곡 김광석님의 곡이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왔습니다. 3330님 오 젠디 휴가 가셨군요. 우리 준사 아나운서님이 하시네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들었나 봐요. 아니에요.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내가 우리 얘기 좀 해 이 말을 하면 등골이 오싹해지 더위가 싹 가십니다. 아내가 싫어할 짓 하나 하면 더위는 그냥 날아가요. 와 너무 기발한. 근데 그 아내분은 어떻게 해요? 아내분은 열받아서 더 덥잖아. 이거는 또 이 사랑꾼인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안 돼요, 안 돼. 자, 박정술님 저녁에 안양천에 가서 운동하고 집에 왔어요. 비록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지만 기분은 상쾌하네요. 아니 진짜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더위에 운동하고 막 러닝하시는 분들 저도 가끔씩 보는데 진짜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아, 물론 저도 운동은 꾸준히 합니다만 저는 뭐 시원한 헬스장이 아니면 엄두를 못 내겠던데 대단하시네요. 근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물 항상 챙겨 드시고요. 자, 1716님 작년 이맘때 인생 복숭아를 먹고서 오늘 1년 전에 주문했던 곳에서 복숭아 사서 지인들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딱복파로서 행복하네요. 아 근데 이 더위에 복숭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물복파지만 딱복파도 맛있을 것 같네요. 5732님 쭌디 반가워요. 목소리가 편안해서 야근하는데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건 비냉일까요 물냉일까요 라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물냉인데 약간 그 부산 밀면 스타일이네. 왜 부산 밀면 먹으면은 아시죠? 그 양념에 국물이 들어가 있는데 양념도 함께 주는 그런 스타일로 드시는데 야,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맛집 같은데 이거 저한테만 살짝 공유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점심때 너무 분주한 냉면집에 왔는데 혼밥이라서 어색했지만 4인석을 내어주시고 나서 비냉이 나왔어요. 비냉이 맞았군요. 물냉을 주문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냥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매워 보여서 물어보니까 과일 육수라고 하네요. 아니면 진짜 물냉인가도 싶어요. 너무 바빠서 편의점 간편식만 먹다가 오늘은 너무 더워서 냉면을 먹었는데 고기도 사이드로 나와서 만났어요. 보내주셨는데 저는 자기 전에 항상 좀 한 3시간 전쯤에 저녁을 좀 늦게 먹는 편이거든요. 뭘 먹을까 갑자기 고민이 되는데 냉면 드시는 사진을 보니까 냉면 먹어야겠다 싶습니다. 5732님 감사합니다. 저도 반가워요. 6203님 예전에 젠디가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어느 프로 말할 거냐고 물었을 때 준사 하나가 오늘은 당신 편이라고 답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젠디가 지라시에도 나가시는데요 했더니 그래도 오당제를 말할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라시에다 일러주려다가 말았어요. 그랬다면 준사 아나운서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또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저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오늘은 당신 편을 함께 합니다. 예,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도 있으니까요. 예, 오늘도 당신 편. 제가 오늘은 당신 편이라 그랬나요? 아, 오늘도 당신 편. 저는 내일도 당신 편이고. 아무튼,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얘기 받아볼게요. 내일이 화요일이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도 당신 편에 공유해 주세요.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제 계획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시험 하나를 신청을 했습니다. 한 80 며칠 뒤에 보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뭐 비단 뭐 먼 미래가 아니어도 내일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 주한나의 곡이죠. 문 리버 듣고 오시죠.

네,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얘기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문자 더 소개해드릴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오피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시편 김준상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얘기 소개해드릴게요. 1743님, 내일 휴가 나온 아들과 야구 직관 예정입니다. 정말 어렵게 예매했는데 제발 폭염으로 취소되지 않길 빌어주세요. 무더위에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주말 사이에 야구 경기들이 많이들 이 폭염 때문에 취소됐더라고요. 아, 휴가 나온 아들과 야구 직관이라 이 정말 귀한 시간인데 할 수 있는 일 제발 하실 수 있게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3720님, 댄스 강사인데요. 내일은 새로운 안무 나가는 날입니다. 비록 실내에서 하는 수업이지만 댄스도 힘들어요. 아유, 힘들죠. 그래도 회원님들과 즐겁게 수업하면서 더위를 이겨보려고요. 아, 긍정적인 마음 좋습니다. 오창준님, 지난주에 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수술의 결과가 내일 나와요. 그래서 내일 부모님 모

마치고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 제발 저도 저희 오당지 식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일 없이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 벌써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사를 드릴 시간이었는데요. 긴장도 많이 되고 뭐 좀 낯설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는데 내일은 좀 더 여유 있게 약간 더 저답게 좀 여러분들과 실수도 좀 덜하고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면서 좀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우리 청취자분들과 전화 연결도 좀 할 수 있으면은 하면서 얘기도 더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은행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또 힘을 얻게 되는데요. 김준상 아나운서님 오늘 처음 하시는데 정말 잘하시네요. 오늘 같은 마음으로 목요일까지 우리 함께 잘해봐요. 고맙습니다. 힘껏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더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목요일까지 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4128님이 골라주신 오늘의 끝곡 들려드릴 건데요. 문자 주셨네요. 끝곡 선곡권 당첨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송창식의 고래사냥 듣고 싶네요. 좋은 선곡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송창식의 고래사냥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스페셜 DJ 김준상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5.9%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오른 50.5%로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습니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은 3.8%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고물가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담만 늘렸다며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를 거두고도 이번 세제 개편으로 3조 4천억 원을 추가로 걷는 사실상의 증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려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위축시키고 매물 잠김을 초래해서 결국 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남, 서남권 등 수도권 지역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됩니다. 기상청은 서울, 송파, 강남, 서초, 강동구 등 동남권과 강서, 관악, 양천, 구로, 동작, 영등포, 금천구 등 서남권에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 중대 경보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올해 새로 도입된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로 최고 체감 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서울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

0: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고 영동과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날 주가도 15% 넘게 급등했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AI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걷어낸 겁니다. 여기에 AI 도입을 가로막고 있던 병목 지점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알아보는 AI 기업들의 새로운 생존 전략,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스페인은 반이민 정서가 거센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스페인의 한 도시에 수만 명의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이런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부터 이면에 숨겨진 이유들까지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2: 소장님, 지난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시즌이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히 좋았다고요.
3: 네, 맞습니다. 뭐 핵심만 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연간 매출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 넘겼고 41% 성장했거든요. 야. 계약을 맺었는데 아직 매출로 안 잡힌 계약 장보가 84% 늘어서 900조 원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치 이하 꽉 차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이 이제 AI가 돈만 쓰고 언제 회수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처음으로 답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오히려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설비 투자 계획을 2200억 달러로 올리기도 한 상황입니다. 뭐 물론 아마존이나 뭐 구글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적자로 돌아서 만큼 돈을 쓰고 있어서 다 끝났다고 보기에 이르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클라우드 관련된 회사들의 성장세가 상당히 놀라웠다는 것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요즘에 클라우드 말고 새로운 사업에도 손을 뻗고 있는데요.
2: 예.
3: 바로 컨설팅 영역입니다.
2: 뭐예요?
3: 네, 그러니까 원래 안 하던 영역인데 일반적인 컨설팅 회사가 하는 것처럼 AI 클라우드 단순히 인프라에다가 인프라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컨설팅 비즈니스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티아 나델라 CEO가 최근 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글 제목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기업은 AI 값을 두 번 치른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 아, AI 값을 두 번 치른다. 이 내용도 정말 궁금하긴 한데
3: 네.
2: 그런데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인 AI 모델을 개발 안 하고 있잖아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오히려 오픈 AI에 투자를 해서 그 모델을 가져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네.
2: 오픈 AI는 좋은 소식이 별로 안 들리는데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는 AI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나와요?
3: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잘했느냐라고 보면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그 AI를 기업들이 실제로 쓰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2: 네.
3: 그러니까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죠. 우리가 매일 쓰는 워드, 뭐 엑셀, 팀즈 안에 AI 비서가 붙어있는 건데 문서 옆에 이 보고서 요약해줘. 뭐 표로 만들어줘 하면 자료로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개인용이 아니라 기업용이에요. 기업용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당 요금을 받고 팔고 있거든요.
2: 예.
3: 근데 이게 이번 실적을 봤더니 유료 사용자가 3천만 명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용 AI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고요.
2: 예.
3: 근데 좀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코파일럿 기업에서 써보신 분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초반 평가가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써봤는데 기존 챗GPT보다 못하다 하시는 분도 꽤 많았는데
2: 예.
3: 그게 이유가 뭐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엔 오픈 AI에 독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오픈 AI에만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2: 네.
3: 그런데 오픈 AI는 자기 거 투자하고 있고 이제 그 모델을 튜닝하는 이런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또 다른 모델들도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못 갈아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영업 총괄이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3년 전에 코파일럿을 오픈 AI 모델에만 묶은 건 실수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2: 예.
3: 그래서 이제 작년 가을부터 방향을 틀었는데 코파일럿 안에서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경쟁사 모델도 골랐을 수 있게 열었고 올해는 뭐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데 이제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업무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모델을 갈아 끼우는 구조로 간 겁니다.
2: 네.
3: 그래서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비용 대비 성과 곡선의 최전선을 넓히고 있다. 고객이 토큰을 비즈니스 성과로 바꾸게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2: 예. 그러니까
3: 토큰이 AI 사용량 단위니까 AI를 파는 게 아니라 AI로 성과를 내주는 회사가 이기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토큰을 비즈니스 성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핵심이고 이게
2: 예.
3: 이제 AI 업계 전체가 지금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성과를 만들어준다. 뭔가 바로 가시적인 이익이 된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요. 이제 AI 회사들이 약속이나 하는 듯이 똑같은 걸 만들었는데
2: 예.
3: 컨설팅 조직이에요. 지금 예. 말씀드린 대로. 시간 순으로 보면 5월 달에 오픈 AI가 디플로이트먼트 컴퍼니 그러니까 우리말로 배치 회사라는 걸 만들었고 같은 5월에 엔트로픽도 비슷한 걸 세웠습니다. 6월 말에는 아마존 AWS가 10억 달러짜리 컨설팅 조직을 발표했고요. 이틀 뒤인 7월 2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론티어 컴퍼니라는 큰 조직, 거의 뭐 회사급의 조직을 발표를 했어요.

0: 2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3조 4천억 놓고 엔지니어 산업 전문가 6천 명을 고객 회사에 직접 파견하겠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달 안에 주요 AI 회사가 아예 고객에게 컨설팅 인력까지 파악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과거에 뭐 IBM 메인프레임 시절에도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고 요즘 식으로 보면은 이제 그걸 다듬어서 유명해진 회사가 팔란티어잖아요.
1: 예.
0: FDE라고 해서 전방 배치 엔지니어리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전방에 병력 배치하듯이 엔지니어를 고객회사 최전선에 상주시키고 성과 날 때, 날 때까지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외주는 뭔가 좀 지어주고 열쇠 넘기는 이런 형태였다면 이거는 아예 이제 그 집에 같이 해서 성과 날 때까지 하겠다라는 거고요.
1: 네.
0: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발표했었던 프론티어 컴퍼니가 보면 측정 가능한 비즈니스 성과 기반의 지속 개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어서 납품하느냐가 아니고
1: 예.
0: 성과가 났느냐로 정산하겠다라는 얘기죠.
1: 예, 저는 사실 이런 비슷한 흐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게요.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소프트웨어와 달리
0: 네.
1: AI는 약간 어떻게 보면 세미 휴먼 같은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사람도 우리가 잘 쓰는 스킬이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일을 잘하는 것과 남에게 일을 잘 시키는 건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AI 단순히 그냥 납품받을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컨설팅 이게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0: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게 AI 회사들이 갑자기 몰려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MIT 연구팀이 올해 조사한 내용을 봤더니
1: 예.
0: 기업들이 생성형 AI로 시범 사업을 했더니 95%가 손익에 잡히는 성과를 전혀 못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료는 맺는데 실적표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또 하나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게 기업들이 AI 청구서를 받고 이제 놀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봤더니 우버가 1년치 AI 예산을 4달 만에 다 썼다. 이런 상황이고요.
1: 예.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는 게 중국산 오픈소스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왜냐하면 실제로 한 뭐 시티은행 분석을 봤더니 중국 선도 모델하고 미국 최상위를 분석을 하면 20배 넘게 중국이 싸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섞어서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 갈아타는 건 아니고.
1: 예.
0: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쉬운 일은 값싼 모델한테 시키고 어려운 판대는 비싼 모델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면 손익은 지금 실제 성과는 5%밖에 안 되고 돈은 비싸게 쓰는데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쓰면 효율은 날 것 같으니 이 효율을 나게 쓰는 방법하고 실제로 이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제일 누가 잘하나 봤더니 오히려 AI 회사들이 그걸 내부에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회사들의 노하우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 없으니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게 컨설팅 조직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러다가 우리 소장님 계열사 하나 더 설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런데 원래 전통적인 컨설팅 회사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글로벌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원래 하는 일인 것 같은데 빅테크 기업들이 이 대규모 직원들 뽑아서 컨설팅을 하기 시작한다?
0: 네.
1: 야, 그러면 이게 밥그릇 싸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커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공존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약간 서열이 재편될 수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사이가 좋아요. 왜냐하면 오픈 AI가 디플로이먼트 컴퍼니라는 거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1: 예.
0: 거기에 맥킨지, 베인앤컴퍼니 이런 컨설팅 회사들이 투자자로 들어갔어요.
1: 아.
0: 그러니까 나중엔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에선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 예.
0: 95%가 실패하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컨설팅 입장에서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는데 3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과연 이제 어디가 주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고객의 AI 전략이나 학습 루프를 설계하는 윗단에 플랫폼 회사가 직접 가져가고 그 밑에 구현하고 운영 물량이 SI 쪽에서 내려오는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면은 결국에는 전통적인 컨설팅 회사들이 오히려 이렇게 AI 회사들 투자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컨설팅 회사의 역할 그리고 이런 AI 회사 기반의 컨설팅 회사들의 역할이 나눠지는 게 앞으로 컨설팅 비즈니스에서 한 3년 정도 중요한 또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제 MS가 이 AI, 오픈 AI는 돈을 못 벌었는데 어떻게 돈을 벌 성과를 냈는지도 이해를 했고요. AI 시장에 컨설팅 바람이 분 이유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0: 네.
1: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기업들이 AI 값을 두 번씩 내고 있다.
0: 네.
1: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
0: 네.
1: 그것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0: 네, 그게 사티아 나델라가 앞서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가

0: 소프트웨어 컴퍼니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열흘 예. 있다가 본인의 X에다가 개인 글을 길게 썼어요. 예. 그 제목이 역정보의 역설입니다. 역정보의 오. 역설. 예. 근데 이 역정보의 역설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이제 길게 썼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교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케네스 에로라는 경제학자가 있잖아요.
1: 노벨상 받은 분이.
0: 예. 근데 예. 이분이 정보라는 상품은 참 팔기가 어렵다라는 걸 지적해서 이제 노벨상 받으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는 쪽은 내용을 봐야지 살지 말지를 정하는데 정보가 있는 사람이 보여주면 이미 공짜로 보여준 거니까 예. 그러고 나면은 지식을 파는 쪽이 이제 위험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줄이려고 인류가 만든 장치가 특허고 뭐 NDA 비밀 유지 교약 같은 건데 사티아 나델라의 이번에 얘기는 이게 뒤집혔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위험을 지는 쪽이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내가 돈 주고 산 AI를 AI 우리가 돈 주고 사잖아요. 예. 근데 그걸 쓸모 있게 만들려면 예. 우리 회사의 고유한 지식을 AI에게 계속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1: 예.
0: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를 나중에 더 잘할 수 있는 AI를 키우는데
1: 예.
0: 우리가 돈을 쓴다는 겁니다.
1: 아.
0: 그러니까 값을 두 번 치른다는 거예요. 한 예. 번은 AI 쓰는 돈을 내고
1: 예.
0: 한 번은 우리 회사의 지식으로 또 돈을 낸다. 그 AI 회사도 돈을 주는 거다.
1: 예.
0: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가 이 글에서 시대를 가리는 문장을 하나 썼는데
1: 네.
0: 클라우드 시대에는 데이터를 축적했다.
1: 네.
0: AI 시대에는 학습을 축적한다. 이런 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데이터를 어디에 보관하는지가 문제였으면 이제는 우리가 일하면서 쌓이는 배움이
1: 네.
0: 누구 쪽에 쌓이는가라는 게 문제고
1: 네.
0: 이게 또 지켜야 될 대상이 되는 거다.
1: 아.
0: 이런 얘기를 좀 한 것이죠.
1: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빅데이터라는 거 붐 일었을 때 네. 데이터가 주권이다. 이런 얘기와 유사한 맥락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림인데
0: 네.
1: 그럼 실제로 새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0: 그러니까 여기서 나델라가 되게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는데
1: 네.
0: 지능 배출물이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1: 지능 배출물?
0: 네.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 배기가스처럼
1: 예.
0: 지능이 뭔가 나올 때 이렇게 쩍찌꺼기처럼 배출물이 된다 이런 거예요.
1: 예.
0: 근데 이게 뭐냐면 AI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저는 이게 약간 노하우와 관련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어떤 질문을 어떤 순서로 던지는가. AI가 틀렸을 때 뭐라고 고쳐주는가.
1: 네.
0: 어떤 답을 좋은 답이라고 판정하는가.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 이게 회사의 노하우가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것들이 지능 배출물이라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AI를 잘 쓰는 회사일수록 이게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안 쓰는 회사는 이 문제가 아예 안 생기는데 아. 오히려 AI를 잘 쓰는 회사들은 AI를 쓰다 보니까 지능 배출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더 핵심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잘 모으면 자산이 되지만
1: 예.
0: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유출이 된다라는 거고요.
1: 그렇죠.
0: 오히려 이 배출물이 나중에 되면 경쟁사가 돈 주고도 못 사는 우리 회사의 최고 학습 경험 데이터가 된다는
1: 그렇죠.
0: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창고에 모아놓고 관리하는 게 오히려 되게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또 한 겁니다.
1: 또 하나 이제 궁금함이 생기네요. 창고에 모아서 관리해야 된다. 이 데이터를 물리적 창고에 모으는 건 아닐 거고
0: 네.
1: 이 창고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0: 네. 거기에서 나델라 또 5C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5C라고 다 C로 붙였는데 그냥 한글로 표현을 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첫 번째가 컨트롤, 그러니까 제어 통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뭐가 좋은 답안지인지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의 정답지가 뭔가라는 걸 관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역량. 인데 우리 울타리 안에서 AI를 학습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택인데 이게 뭐냐면 모델 하나에 묶이면 안 된다라는 게 이번에 포인트예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챗GPT를 쓰다가 갑자기 비용 구조가 좋아져서 뭐 제미나이를 쓰거나 아니면 중국 모델 써요. 근데 그러더라도 이 모델이 바뀌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야 되지 그게 없이 그냥 모델 바뀌었을 때 아무것도 못하면 의지가 된다는 거죠.
1: 네.
0: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있다. 네 번째는 비용, 코스트인데 이제 쉬운 일하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나눠서 값을 최적화하는 것들이 기업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AI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싼 AI 쓰고 이런 거는 비싼 AI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네 가지가 다 회사에 갖춰지면 마지막으로는 복리처럼 매일 AI가 조금씩 똑똑해지면서 언덕을 오를 수 있는 형태의 기계가 된다라는
1: 예.
0: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고를 말씀드렸던 제어, 기능, 선택, 비용이라고 하는 네 개의 축을 가지고
1: 예.
0: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창고를 쌓아 올려야
1: 예.
0: 이게 어떤 AI 회사에 어떤 모델이 들어오더라도

0: 실제로 이것이 복리 구조가 돼서 그 회사의 정말 핵심적인 노하우로 쌓인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 5C에 대한 개념을 좀 이번에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프레임은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 AI를 회사에서 쓰는데 이 AI 모델이 뭐가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걸 내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교수님께서 보고서를 쓰는데 1번 AI랑 2번 AI를 썼어요. 네. 그럼 뭐가 더 좋은 보고서인지 네. 라고 하는 걸 교수님은 보면 알 수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리 직원들한테 룰적으로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그게 A 회사랑 B 회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럼 우리 회사에서의 100점짜리 보고서라고 하는 걸 20개 정도를 정리해놓고 그럼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의 100점짜리 보고서는 최고 AI 모델을 꼭 써야 나오는 걸까?
1: 예.
0: 중국 모델을 써도 나오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정리하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실제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방법론과 단계를 예를 들면 우리가 AI를 쓸 때 한 번에 물어보는 게 좋은가? 나눠서 물어보는 게 좋은가? 근데 그런 걸 지금까지 기업들은 대부분 개인의 노하우거나 이게 회사에 정리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엔진은 계속 좋아지고 싸지니까 기업의 노하우가 잘 쌓여있지 않으면 그 엔진이 바뀌더라도 뭐가 좋은지를 알 수 없고 그럼 그 상태에서 제일 비싼 것만 쓰니까 기업에서 효율성이 안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되게 중요하고 그걸 못하겠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한 게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네. 프론티어 컴퍼니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비즈니스로 성과를 내가고 있고 앞으로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본인들이 다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론티어 컴퍼니가 왜 지금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랑 해야 된다라면서 영어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1: 예.
0: 왜냐하면 발표문에 고객의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이런 컨설팅을 해주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컨설턴트가 회사의 정보를 일반 기업보다 이제 일반 기업에 있는 직원보다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아키텍처, 그러니까는 클라우드 구조 자체를 그러한 노하우 자체의 AI 모델에 학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 부산물에는 아예 접근을 못하고 암호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1: 네.
0: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이고요.
1: 예.
0: 실은 이게 아마존도 똑같아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회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AI를 기업들이 무료로도 쓸 수 있고
1: 예.
0: 개인 버전으로 쓸 수 있지만
1: 예.
0: 그렇게 쓰는 AI들은 다 결국에는 노하우들이 그 AI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쓸 때는 그런 구조에 아예 접근 못하는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들을 써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관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만드는 걸 가지고 기업용은 기업용을 써야 돼요. 라고 주창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들이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할 때 보면 특정 공간 그러니까는 아예 이러한 데이터를 별도의 테넌트로 저장시키는 클라우드 공간에 대해서 반드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다른 AI가 접근 못하고 다른 데 못 나가게 해서 암호화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 우리의 산출물은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이런 구조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센터의 상당 부분의 어떤 시장 점유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0: 그렇죠.
1: 근데 본인들을 데이터 센터 이용하고 AI 이용했다가는 기사들의 데이터들 노하우들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습니다를 스스로 고백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애매하네요.
0: 그러니까 이게 참 예리한 지적이신데 이게 경고인 동시에 절묘한 포지셔닝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델라의 논리를 따라가면 모델 만드는 회사들은 여러분 지식을 다 빨아갑니다.
1: 네.
0: 그리고 그걸 막아주는 신뢰의 울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게 있죠. 그래서 저희는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신뢰의 울타리만 딱 쳐드리고 모든 모델은 그냥 우리가 유통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절묘하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위험을 경고하면서 우리가 심판을 하면서 선수를 하겠다. 라고
1: 예.
0: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이게 포지션이 이라고 해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답이냐 이건 아니죠.
1: 네.
0: 근데 중요한 거는 포지셔닝으로 진단이 틀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이제 사티아 나델라의 입장이

0: 때문에 그 외에도 결국 우리가 생각할 건 기업에서 이제 앞으로 중요해질 게 엔진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엔진을 가지고 있는 분산물들, 산출물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제로 돈을 벌고 효율을 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효율성을 진짜로 계산해야 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지식이라고 하는 게 100점짜리 말고 한 95점짜리 두뇌들은 정말 싸지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노하우나 내용들이 앞으로는 중요해진다. 기업 관점에서 이런 걸 좀 같이 해석을 해보는 게 이번 어떤 방 이제 뭐 글이나 내용들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큰 회사들이야 뭐 나름대로 대응책을 만들 수 있지만 작은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게 좀 부탁해요.
0: 네. 그러니까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만의 시험지를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는 우리 회사에서 자주 하는 업무 한 20개 정도를 뽑아서 모범 답안이 달린 모의고사를 만든 다음에
1: 예.
0: 그 안에서 실제 새로운 AI가 나올 때마다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우리에 있는 데서 어느 정도 금액대에 어느 정도 계정이면 충분히 쓸만하겠다라는 걸 먼저 잡으시고 그걸 갖고 그다음에 관리나 내용을 만드는 게 기업에서 이제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결국 AI가 계속 비싸지기 때문에
1: 예.
0: 가성비 좋은 모델을 뽑기 위해서 우리만의 정답지와 우리만의 문제집을 만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첫 번째 소식은 스페인 소식이네요. 지난주에 스페인에서 이주민 그 난입 사태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저도 화면으로 좀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4: 네. 이제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령 세우타라는 곳에 하루 만에 수만 명의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스페인 정부는 육상과 해상을 통해서 무단 입국한 인원을 약 6만 명으로 집계를 했고요.
3: 예.
4: 이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이민 사태였다고 합니다. 이게 세우타라는 곳에 살던 인구가 원래 8만 3,500명밖에 안 됐거든요.
3: 네.
4: 하루 사이에 도시 인구의 72%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3: 이야.
4: 그래서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는 4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3: 아니 그래도 바다가 중간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4: 네,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예. 쉬우실 것 같은데요. 세우타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지만 스페인 영토예요. 그래서 모로코와 육상 국경도 맞대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4: 가장 좁은 곳이 14km인 지브롤터 해협만 건너면 예. 유럽 대역에 닿을 수 있는 거리라서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 역할을 해오기도 했는데
3: 예.
4: 이번처럼 수만 명이 동시에 몰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3: 예.
4: 이제 현장은 말 그대로 혼란이었고요. 이제 스페인과 모로코는 군과 경찰을 국경지역에 긴급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3: 네.
4: 이제 수용시설은 순식간에 포화가 됐고 이주민들이 거리와 공터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세우타 행정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3: 네. 저도 사실 제 역시나 박정호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모로코 얘기하면서 제가 모로코 갔었을 때는 버스 밑에 네. 매달려서 바다를 그 버스와 함께 이제 그 차량 그 선적해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4: 네.
3: 거기 있다가 중간에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다시 뺏겼습니다.
4: 와.
3: 예, 그런 걸 본 적은 있는데
4: 네.
3: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주민이 한 번에 몰린 이유는 네. 뭘까요?
4: 그러게 말이에요. 최근에 여러 요인이 겹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예.

가장 직접적인 계기로 꼽히고 있는 건 최근 나온 스페인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제 그동안 스페인은 육상 국경을 넘어온 이주민은 현장에서 곧바로 송환을 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스에 매달리고 있다가 송환되기도 하고 했는데 대법원은 이제 최근에 바다를 통해

0: 이제 두 번째로는 스페인이 최근 비교적 관대한 이민 정책을 펴왔잖아요. 예.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가 지금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다르게 스페인은 저출산과 노동력 문제 때문에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미등록인 이주민 50만 명에게 정식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분들을 그냥 받아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업 훈련도 시키고 언어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이주민 지역 사원에도 약 8,400억 원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물론 이런 이민 정책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기도 한 면이 있는데요.
1: 네.
0: 이제 모로코 정부가 국경 통제를 일부러 느슨하게 했거나 대규모 이동을 사실상 묵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굳이 모로코 정부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있더라고요. 모로코 입장에서는 스페인을 압박할 나름의 이유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1: 예.
0: 스페인이 모로코의 오랜 경쟁국인 알제리와 최근에 관계 개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1: 예.
0: 이제 알제리는 모로코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서사하라의 독립 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산체스 총리가 사태 발생 열흘 전에 알제리를 방문하면서 모로코가 불만을 품고 국경 통제를 느슨하게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예.
0: 실제로 비슷한 의혹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2021년에 스페인이 서사하라 독립운동 지도자의 입국을 허용하면서
1: 네.
0: 모로코와 외교 갈등이 벌어졌던 일이 있고요. 당시에 모로코가 국경 통제를 완화하면서 모로코인 5천 명에서 8천 명이 세우타로 넘어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모로코는 지금도 세우타와 멜리아에 대한 스페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불법 이민 문제가 아니라 모로코가 이주민 이동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런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1: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왜냐하면 저렇게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시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 어떤 국가 안에 국토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묵인이 있지 않고선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0: 네.
1: 진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뭐랄까요? 가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0: 네, 현재 이주민들은 대부분 모로코로 다시 귀환했다고 합니다.
1: 예.
0: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돌아갔죠.
1: 예.
0: 이제 스페인 내무부에 따르면 사태 발생 이틀째인 지난달 31일까지 무단 입국자 가운데 4만 8,300명이 자발적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한 수천 명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1: 예.
0: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기대했던 거랑 현실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주민들은 세우타에 들어가기만 하면 곧바로 스페인 본토나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1: 예.
0: 이제 세우타에서 스페인 본토로 가려면 다시 국경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에서도 세우타를 통해서 EU 본토로 넘어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1: 예.
0: 이제 현지 생활도 쉽지 않았는데요. 세우타 당국은 잔류 이주민에게 음식과 숙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주민들은 먹을 것과 머무를 곳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냉대가 돌아오는 바람에 대부분의 이주민이 모로코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그 사이에 스페인 세우타 지역도 꽤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네, 대규모 유입 사태는 일단 진정은 됐지만 현지의 긴장감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제 인구 8만 4천 명 규모 도시에 여전히 수천 명의 이주민이 머물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거예요.
1: 예.
0: 약탈이나 충돌을 우려해서 외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었고요. 일부 상점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스페인 청년들은 모로코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이주민들을 지금 뒤쫓고 있고요.
1: 예.
0: 경찰과 군인들은 봉을 휘두르기도 하고 이렇게 국경 방향으로 직접적으로 밀어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이번 사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페인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럽 전체에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네. 우선 스페인 내부에서는 산체스 정부가 국경 관리에 실패했다 이런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고요.
1: 예.
0: 야권도 이 기회를 놓지 않고 지금 정부의 이민 정책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이민 정책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스페인 본토에만 들어가면 원래 셴겐 조약에 따라서 다른 EU 국가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회원국들도 이번 일을 유럽 전체의 국경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특히 이민에 강경한 이탈리아는 스페인과의 생겐 조약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1: 예.
0: 이제 핀란드와 덴마크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1: 아.
0: EU 22개국 정상은 EU

0: 의회 불법 입국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EU 지도부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4일에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산체스 총리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일부 회원국들이 스페인만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어디까지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인지 또 EU 공동 국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둘러싼 유럽 전체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몰리고 있는데 오히려 세계 주요국에서는 수도권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요. 야, 이거 정부에선 반가울 소식인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으로 사람이 계속 몰리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1: 예.
0: 지금 세계적인 흐름은 오히려 반대라고 합니다. 이제 UN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는 나라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노르웨이나 독일이 대표적인데요. OECD 회원국 10곳 가운데 6곳 이상에서 수도권을 떠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 예.
0: 이제 전체적으로 봐도 같은 추세인데요. OECD 평균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21년 그러니까 5년 전에 16.9%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2023년에도 전년보다 낮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예요.
1: 예.
0: 한국의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10년 42.1%였는데 2023년에는 43.3%로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고요.
1: 예.
0: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는 일본도 2030년 전망치가 27.6% 수준인데요.
1: 네.
0: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이제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수도권 쏠림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 쏠림이 점점 공고해지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아니라고 하니 야 다른 나라에서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0: 네, 가장 큰 이유는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이들을 수도권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건데요.
1: 예.
0: OECD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인구 150만 명 이상의 대도시권의 집값이 약 68% 올랐습니다.
1: 예.
0: 반면 인구가 150만 명 도시권은 50%, 25만 명 도시권은 3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대도시일수록 집값이 더 많이 오른 거예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중산층도 집값과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고요.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지방이나 중소도시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통계를 보면 높은 주거비가 수도권을 떠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제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2023년에 수도권 인구는 전년보다 7천 명 늘었지만
1: 예.
0: 증가폭은 10년 전에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겉으로는 인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1: 네.
0: 이거는 단순히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많았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고요.
1: 네.
0: 이렇게 자연 증가는 있었지만 인구 이동만 놓고 보면 수도권을 떠나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많았던 겁니다. 실제 사람들의 이동만 놓고 보면 수도권과 거의 같은 범위인 일드프랑스에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3만 6천 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1: 네. 그런데 아무래도 수도권에 직장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만의 현상은 아닐 거거든요.
0: 네.
1: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무조건 수도권을 떠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0: 네. 여기에는 코로나를 계기로 확산한 원격근무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 네.
0: 이제 원격근무를 보다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영향인 건데요.
1: 예.
0: 예전에는 직장과 가까운 수도권에 살아야 했지만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꼭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 계속 살 이유도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는 2022년에 5천 명 정도 되는 순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1: 예.
0: 이제 통계국 설명을 보면 재택근무 같은 새로운 근무 방식이 이런 인구 이동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집값 부담은 커졌는데 출근 부담은 줄어들면서 지방이나 중소도시의 인기가 높아진 겁니다.
1: 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나라 이건 아예 없는 겁니까?
0: 네, 우리나라만큼은 아닌데요. 가장 많이 비교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1: 예.
0: 이제 일본도 수도권 집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이제 집중의 정도는 우리나라가 심하긴 합니다. 일본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30년 전망치가 27%인데요. 우리나라는 43%를 넘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예. 이제 수도권 쏠림이 훨씬 강한 겁니다. 이제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유로 보면 두 나라가 비슷하긴 한데요.
1: 네.
0: 가장 큰 이유는 급여가 더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좋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결국 수도권이라는 것입니다.

0: 겁니다.
1: 예.
0: 지난해 일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근무 지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도쿄와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 같은 수도권 1도 3년을 고르겠다는 응답이 7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거주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임금 격차가 많이 납니까?
0: 네. 근데 또 다만 수도권에 산다고 해서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유리한 거는 또 아니기는 합니다. 이제 지역 통계를 보면 서울 수도권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전국 평균의 1.143배였는데요.
1: 네.
0: 2022년에는 1.117배로 낮아졌습니다.
1: 예.
0: 이제 일본 수도권도 비슷한데 같은 기간 동안 1.118배에서 1.1084배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월급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긴 한데 그 폭이 적기도 하고요. 이제 그만 그것보다도 집값이나 월세, 교통비 같은 생활비 부담이 훨씬 커지면서 실제 손에 남는 돈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수도권 집중에 따른 장점, 단점 다 있네요. 예.
0: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 집중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요. 이제 사람과 기업이 한 곳에 모이면서 도로와 철도 같은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기업 간의 거래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1: 네.
0: 또 인재와 기업이 가까이 모이면서 협업이 쉬워지고요. 혁신도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이렇게 장점들이 충분하지만 뭐든지 일정 수준 넘어가면 항상 문제 되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가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건데요.
1: 예.
0: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자체를 옮기는 방식을 선택해서 런던에 몰려있던 정부 일자리 2만 2천 개를 2027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1: 예, 이건 우리 모습 본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0: 맞긴 합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최근에는 런던 도심의 정부청사 11곳을 폐쇄하고요. 런던에 배치된 공무원 직위도 만 개 넘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1: 예.
0: 대신에 맨체스터나 에버딘을 비롯한 전국 13개 도시와 지역의 정부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제 단순히 지방으로 가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책 결정 기능부터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1: 확실히 우리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나라도 세종시라든가 신도시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0: 네. 우리나라도 영국과 비슷하게 공공기관과 공무원 일자리를 옮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1: 예.
0: 이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었고요. 수도권에 있던 153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1: 예.
0: 이제 문제는 직장만 옮겨가고 가족과 생활 기반은 함께 움직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건데요.
1: 예.
0: 2018년 기준으로 혁신도시 이전 직원의 정착률은 독신자를 포함해서 평균 62% 수준이었지만 충북 같은 경우에는 38%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1: 예.
0: 이제 혁신도시의 상당수가 기존 도심과 떨어진 외곽에 조성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자녀 교육이나 배우자의 직장 문제 때문에 가족은 수도권에 남고 직업만 혼자 내려가는 이른바 두집 살림이 오히려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1: 예.
0: 이제 세종시도 행정기관과 기반시설은 빠르게 들어섰지만 이것이 곧바로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KDI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의 생산성 증가율이 6.4%에 그쳐서 전국 도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또 비수도권의 주요 제조업 도시들이 과거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했다면 약 2만 명이 이들 지역으로 이동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도 실제보다 2.6%포인트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1: 예.
0: 이제 결국은 건물과 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정착하려면 그 지역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산업, 교육과 의료 같은 생활 기반까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을 또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소식 중에 하나인 이 영국 소식은 우리도 해외를 벤치마킹하고 해외도 우리를 벤치마킹하는데 뾰족한 수를 막 찾지는 못한 것 같은 느낌도 같이 들면서 그래도 다른 국가에선 수도권 쏠림이 좀 줄어들고 있다니까 우리도 조금 더 기다리면 그냥 해결되나 이런 막연한 생각도 해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동 소식이네요. 중동의 딸바보 부자들이 많은 재산을 딸에 주기 위해서 영국으로 눈을 돌린다. 이야, 이건 종잡을 수 없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0: 최근 걸프 지역의 부유층 사이에서는 딸을 가진 사람들이 영국법에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상속 때문인데요. 이제 원래는 걸프 국가들은 상속의 샤리아, 즉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데
1: 네.
0: 이 샤리아법은 뭐냐면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받을 상속분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1: 예.
0: 이 율법을 적용하게 되면 딸보다 아들에게 유산을 딱 두 배 더 주게 돼 있어요.
1: 예.
0: 재산이 3억 원이고 자녀가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면 아들에게 2억 원, 딸에게 1억 원을 주게 되는 겁니다.
1: 예.
0: 근데 일부 자산가들은 해외에 있는 자산만큼은 영국법을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건데요.
1: 예.
0: 영국법은 유언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물려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제 게다가 걸프 부유층의 상당수가 런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로펌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온 만큼 상속 설계에도 활용하기 수월하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딸에게도 아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 사정에 맞게 상속 구조를 설계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딸만 있거나 아들보다 딸이 더 많은 가문에서는 딸들에게 재산을 좀 더 공평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영국법을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아니 중동 국가는 율법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국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런 방식이 관심이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0: 과거보다 훨씬 세계화되면서 좀 더 개방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 네.
0: 걸프 지역의 젊은 세대는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한 경험이 많고
1: 그렇죠.
0: 이제 부모 세대보다도 서구적인 가족관과 재산관을 가진 경우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1: 예.
0: 가족 형태가 복잡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제 이혼과 재혼, 별거 같은 그런 가족 형태가 늘어나면서 단순히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방식의 승계를 보장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실제로 한 자산가는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샤리아 규정대로라면 아들이 먼저 사망할 경우에 그 재산 일부가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식 유언장을 활용하면 이런 승계 구조를 미리 설계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이것처럼 샤리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으면서 필요한 부분만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을 법률가들은 샤리아를 조금 덜어내는 샤리아 라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최근에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란 전쟁 위험이 커지면서 자산가들이 자산 보유 구조와 상속 계획을 다시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영국식 유언장을 활용하면 원하는 방식대로 무조건 상속할 수 있는 겁니까?
0: 샤리아 법을 따를 때보다는 낫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1: 예.
0: 이제 영국식 유언장이 실무에서는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1: 예.
0: 영국 밖에 있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영국법이 아니라 유언자의 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예.
0: 상속인들이 유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엔 자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어떤 법적 구조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효성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영국식 유언장뿐만 아니라 영국의 신탁도 활용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1: 예.
0: 특히 영국의 왕실령인 저지섬의 신탁 구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예.
0: 신탁을 이용하면 누가 언제 어떤 자산을 받을지 미리 정할 수 있어서 상속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이 신탁을 이용하는 중동 고객 비중도 꾸준히 증가세를 타고 있습니다.
1: 예. 개인들이 해외법까지 찾아 나설 정도라면 걸프 국가의 상속 제도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0: 네. 그래서 개인들만 변하는 게 아니라 걸프 국가들도 조금씩 제도를 바꾸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이제 원래 걸프 국가들은 결혼과 이혼, 상속 같은 가족 문제를 대부분 샤리아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왔는데요.
1: 예.
0: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 자산가가 크게 늘어나면서 서구식 법률 제도를 원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민사법원, 가족법원과 이혼 절차를 도입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샤리아 대신 서구식 법률 원칙에 따라서 이혼이나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영국법을 활용해서 상속을 설계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외국인을 위해서 서구식 사법 제도를 일부 받아들이는 변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 네. 실제 중동 국가들 보면 점점 더 그들의 독특성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되고 있다. 뭐 이게 좋든 나쁘든지 간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야 진짜 이런 상속과 관련된 또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도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네요.
0: 그렇습니다. 걸프 지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점인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경제활동의 참가율이 2017년 17% 정도에서 2023년에 36% 정도까지 두 배 가까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예. 이제 여성의 직접 소

0: 소득을 벌고 자산을 축적하면서 가족들도 딸을 단순히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가문의 부를 이어받고 관리할 상속인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물론 여성의 고용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기는 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크고 여전히 여성의 실업률과 임금 격차, 직종 분리, 민간 부문의 진입 장벽 같은 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이제 그럼에도 여성의 경제력이 커지고 부유한 여성 상속인이 늘어나면서 상속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들으면서 저도 예전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사우디 갔을 때는요. 여성분들이 당연히 운전 못하고 쇼핑몰 가려고 해도 직장에 있는 남편이 집에 가서 자기 아내나 딸을 데리고 와서 쇼핑하게끔 하고 다시 대기실에 기다렸다가 자기가 운전해서 데리고 오고 이런 나라였는데
0: 네.
1: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부탁했던 게 EBS하고 방송통신대학 만들고 운영하는 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왜요? 했더니 집 밖에 나가는 건 아직까지 우리가 허용하기가 어려운데 집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교육받으러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한국은 네. 방송통신대학이나 방송통신 교육 방송이 있으니 네. 이걸 좀 우리가 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간의 수공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랬다가 나중엔 여대를 설립하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그 여대에 진학한 사람들은 월급도 주고 생활비도 주겠다고 할 정도였는데
0: 네.
1: 급기야 이제는 상속세까지도 상속제도까지도 영향을 줄 만큼 여권이 신장되고 있는 흐름이네요.
0: 네.
1: 야, 10년 뒤에 중동 어떻게 돼 있을지 또 궁금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강지처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4: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
5: 설마 아직도 감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죠?

0: 경제를 알아야 투자의 기준이 섭니다. 복잡한 경제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매일 저녁 10시 5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300억 원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100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하겠다며 주식회사 노머스로부터 선수금 242억 원을 받고 실제로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상향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보완책 시행 이틀째인 오늘 거래 대금이 대책 시행 전에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16개 종목의 거래 대금을 총 1조 3,800억여 원으로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탁금 상향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거래 대금 12조 4천억 원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1년 쌍방울그룹 임원들로부터 정치자금법상 한도를 넘긴 2천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지역복지재단을 통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전달받은 6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및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경찰이 내일 전국지휘부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경찰청은 내일 오후 경찰청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형소법 개정법률 시행에 대비한 수사인력 운영과 조직정비, 사건 처리 체계와 검찰과의 업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고 영동과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우리말 유복자를 한자 있을 유, 복복으로 착각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한자 남길 유, 배복을 쓰는 유복자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인 자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는 유복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처럼 쓸 수 있겠죠. 유복자에서 복은 이복 동생, 이복 남매라고 할 때의 복과 같은 한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미국의 가수 폴라 압둘이 1988년에 이 곡을 발표했을 때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였던 그녀의 전 남자친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폴라 압둘과 좋은 사이로 지냈지만 두 사람이 헤어지자마자 이 노래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가사의 일부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했다는데요. 정작 이 곡을 쓴 사람은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엘리엇 울프. 다만 폴라 압둘이 이별을 겪고 힘들어하는 심리 상태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니까 폴라 압둘의 전 남자친구의 말도 아예 틀린 건 아닌 것 같죠.

0: 8월 3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폴라 압둘 Cold Hearted였어요. 전선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가수들은 약간 그런 오해들 많이 받기는 하죠. 저 노래는 저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일 거야.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글쎄요. 이 노래가 나왔을 때 폴라 압둘의 전 남자친구가 이 노래는 저에 관한 노래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던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말 안 하는 게 더 멋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냥 헤어진 사람에 대한 예의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폴라 압둘이 이런 노래를 불렀고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도 그랬구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구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응원해주고 말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음악을 좀 들었습니다. 뭐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살고 다들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으로 살고는 있으니까요. 뭐 자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터놓고 말하기는 참 힘든데 그래도 말하고 싶은 나의 속이야기가 있을 때는 분명히 있잖아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익명으로도 받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익명으로 부탁한다라고 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름 밝히지 않고 소개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골든디스크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밝히셔도 좋고 핸드폰 번호 끝자리를 밝히셔도 좋고 아예 익명을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실 때 미니 메시지 쓰시는 건 무료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은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과 시청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29회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을 개최합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 www.fbc.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7532님, 시험 차량 운행하면서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항상 길벗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베이비 드라이버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시험 차량,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버스나 택시같이 이 승객들을 정식으로 모시기 전에 이 차량에 문제가 없는지 시범적으로 주행해보는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 생각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승객이 없는 밤 시간대에 일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골든디스크를 거의 매일 듣고 계시는군요. 길벗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길벗. 골든디스크가 7532님이 운행하시는 그 길에 벗이 되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노래가 신청곡이었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 베이비 드라이버. 2017년에 개봉했었던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 OST에도 사용이 돼서 그때 다시 주목을 받았었던 음악이기도 하죠. 그 영화가 진짜 OST들이 다 좋았었는데요. 이어진 노래도 운전하면서 듣기 약간 흥겨운 음악 아니었나요? 5306님이 골라주셨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스윙 로우, 스윗 체리엇 함께 들으셨고요. 박현주님, 바다에 갈 때마다 듣는 음악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신청하고 싶어요. 스페인의 연주자인 카를로스 누니에즈의 아마네세르가 혹시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넓고 푸른 대서양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올여름도 많이 더울 텐데 다들 음악으로라도 시원함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요. 대서양 바다. 그래요. 요즘의 폭염, 요즘의 기온 같으면 그냥 뭐 동해바다 너무 좋죠. 남해바다, 진짜 멋있죠. 서해바다, 정말 아름다운데 동해, 남해, 서해 합치고 대서양

바닥까지 들이밀어야 그래야 좀 시원함이 좀 느껴질 것만 같은 예, 그 정도의 여름이라서 좋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바다를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카를로스 누니에즈 스페인의 뮤지션인데요. 뭐 백파이프, 플룻, 오카리나, 아일리쉬 휘슬 이런 악기들을 연주를 하는 그런 뮤지션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이제 우리가 들을 연주곡이 어떤 느낌일지 약간 좀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아마네세르라는 제목 날이 밝다, 동이 트다, 아침이 오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동사인데 그래서 dawn이라는 새벽이라는 부제도 달려 있어요. 지금은 깊은 밤이지만 동이 터오는 푸른 바다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신다면 우리 박현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으로라도 시원함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편안한 연주 들어보시면서 우리 낮 동안에 쌓여 있었던 열기라든가 불쾌지수 그리고 이 여름을 내가 버티면서 느껴지던 체력 저하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회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를로스 누니에즈 아마네세르 이 음악 듣고 광고 이후에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언제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940년생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 낸시 시나트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낸시 시나트라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로 더 유명했지만 낸시 시나트라 역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가수로서 좋은 목소리를 들려줘왔는데요. 그런 낸시 시나트라의 데뷔곡은 1961년에 나온 Cufflinks and a Tight Clip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때 당시에 한 컴필레이션 앨범의 수록곡으로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 낸시 시나트라는 계속 싱글 활동만 하다가 1966년에 정규 1집을 발표했었는데요. 사실 이때부터 정규 앨범이 나온 이후부터 차트를 수놓으면서 가수로서 입지를 좀 확고하게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낸시 시나트라 2004년까지 9장의 정규 앨범을 냈고요. 2013년에 마지막 컴필레이션 앨범을 발표했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나이가 40년생이시니까 사실상 이제 선언을 안 했다 뿐이지 은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음악계에서 특히나 약간 고전적인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주는 데 있어서 낸시 시나트라 역시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낸시 시나트라의 가장 최근 싱글로는요, 이 2013년에 발표된 앨범 중에서 그 영화 카사블랑카에 사용되어서 고전이 된 음악이죠. As Time Goes By를 낸시 시나트라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곡으로 낸시 시나트라의 처음과 지금을 만나보시죠. Cufflinks and a Tight Clip 그리고 As Time Goes By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낸시 시나트라의 데뷔곡 Couplings and a Tie Clip 그리고 2013년에 발표한 마지막 앨범에서 As Time Goes By 함께 들으셨습니다. 1588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문자드립니다. 더워서 정신이 없었네요. 청취자분들과 더위를 날려버릴 겸 시원하게 듣고 싶어서 이 곡 신청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웸의 클럽 트로피카나.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5807님, 7월의 뜨거운 날들도 가고 8월 한 달은 더 뜨겁게 보내야 하다니.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음원을 듣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노래가 좋아서 제목과 가수를 봤거든요. 아, 그랬는데 저는 그 음원 사이트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맞네요. 가수명이 한 문장 같아서. I don't know how but they found me에 Do it all the time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자, 일단 우리 1588님도 그렇고 5807님도 그렇고 이 여름의 더위를 정말 열심히 이겨내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우리 골든디스크 청취자 모든 분들의 여름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제가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염려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여름에 이 열사병, 냉방병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I don't know how but they found me의 노래. 진짜 밴드 이름이 너무 길기는 하죠. 미국의 델런 윅스라는 사람이 지금 혼자서 이끌어가고 있는 원맨 밴드인데요. 원래는 두 사람이 같이 했었던 듀오였는데 지금은 한 명이 탈퇴를 하고 원맨 밴드 형식으로 음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리드미컬한 그런 느낌을 주되 그게 너무 세련됐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좀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그런 그룹이기도 한데요. 뭐라 그럴까요? 1588님이 신청해 주신 웸의 클럽 트로피카나가 80년대의 그루브를 완벽하게 장악한 그런 음악이라면 5807님이 골라주신 I don't know how but they found me의 음악은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들의 그 그루브감이 여기에서 살아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과 함께 9521님이 케니 로긴스의 댄저 존 신청하셨거든요. 세 곡을 좀 시원하게 이어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먼저 웸의 클럽 트로피카나 그리고 I don't know how but they found me의 Do it all the time 그리고 케니 로긴스입니다. 댄저 존.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30년 차 MBC 기자 조승원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부터 숭례문 화재, 버닝썬 게이트까지 수많은 현장을 취재했고 끝까지 질문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3: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8월 3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익스트림의 More Than Once. 4791님 신청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0: they say.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세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go even if you know that you don't.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Ohio 9299. Here is Kayo 9299.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 자동차의 A.

0: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3: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올해 2분기 표준국어 대사전의 수정 내용 중에 봉사의 뜻풀이가 눈에 띄는데요. 봉사활동이라고 할 때 봉사. 그동안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씀이었다가 이제는 국가나 사회

0: 또는 남을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힘을 바쳐 애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사이시옷 없이 한자 대신할 대, 갑, 가를 쓴 대가로 적어야 맞죠.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세척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 드립니다.
3: 정부가 거주 여부와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과세의 큰 틀을 바꾸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4: 영남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더위의 중심이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등 극한 더위가 예고되면서 수도권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3: 전국이 폭염에 휩싸이면서 하루에 1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 중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이란에 경고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선 내일까지 완전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시점까지 못 박아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8월 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3: 2028년부터는 시가로 45억 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4: 1주택자도 다주택자와 똑같이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30억 원 미만은 종부세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5: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건 주로 시가 4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입니다. 종부세율이 현재 1.3%에서 내년 1.5%를 거쳐 2028년 2%까지 오릅니다. 70억 원대 아파트에 70세 이상 1주택자가 10년 이상 쭉 살았다면 올해 종부세로 469만 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1,942만 원, 내후년에는 3,295만 원으로 지금보다 7배 이상 오릅니다. 종부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도 줄어듭니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한도 없이 80%를 감면해주다 보니 초고가일수록 혜택이 컸던 걸 바로잡는 겁니다. 내년에는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상한이 생깁니다.
6: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5: 또 3주택 이상의 세금을 더 매기던 건 없애고 대신 2028년부터는 몇 채를 갖고 있든 전체 집값을 합친 금액의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전체 가격이 같다면 똘똘한 한 채든 여러 채든 세부담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7: 흔히 얘기하는 똘똘한 집 가격 자체가 상당히 고가인 경우에 보유에 따른 부담이 더 가중되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 반면 시가 32억 원부터 45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0: 시가 32억 원 이하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도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시가 20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건데 다만 비거주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제금액이 현재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종부세를 최대 50%를 깎아주던 것도 보유 대신 거주기간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1: 이렇게 떨어져서 세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0: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3년간 종부세가 2조 1천억 원 넘게 더 거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2: 정부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위주로 개편합니다. 다만 내년까지는 시행을 유예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주택을 팔 수 있는 퇴로는 열어뒀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3: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앞으로는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지금은 보유와 거주 각각 최대 40%씩 80%까지 양도세 매기는 액수를 깎아주는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유 공제는 없애고 거주 공제만 살립니다. 원래 없던 공제 한도까지 생깁니다. 2028년에는 최대 20억 원, 2029년에는 최대 10억 원까지만 공제한 뒤 양도세를 매깁니다.
4: 한도 없이 이제 80%까지 이제 공제가 되다 보니까 차액이 50억, 뭐 100억까지 나신 분들도 이게 80억까지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3: 반대로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공제액이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결국 양도세는 집값이 수십억씩 오른 초고가 주택 위주로 오르게 됩니다. 10년 전에 20억 원에 사서 계속 거주한 주택을 올해 70억 원에 팔면 약 3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2028년에는 6억 원 가까이, 2029년에는 10억 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다만 내년까지는 현행 양도세 공제가 유지됩니다. 현재 공제 혜택을 받고 집을 팔 수 있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앞서 지난 5월 다시 시작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다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까지 남기며 재개한 조치인데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 석 달 만에 되돌리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 목적을 과세의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건데 정부 내부에서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도 안정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2: 이번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단 세금 회피 목적의 고가 주택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최근 시세에 적용해보면 세부담은 일단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됩니다. 여기에 성동구와 용산구 한강벨트의 고가 주택도 일부 포함됩니다. 시장에서는 소득이 없는 고령 소유자들의 세금 회피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벌써부터 문의가 이어집니다.
6: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파트 팔아야 되냐, 가져가야 되냐.
5: 양도세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예상됩니다.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중단했을 때 매도 기회를 놓쳤던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7: 못 파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호재가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 시장의 매물이 좀 더 많이 나오겠죠.
5: 다만 고가주택 위주의 매물은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세부담이 덜한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8: 개포나 역삼동처럼 35억에서 38억 중반 정도의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 이선지 지역들이 소위 덜 똘똘한 채의 현상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5: 서울 외곽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도 현장의 중개인들은 우려합니다.
9: 강남에서 마포로기보다는 광진구나 성동구 쪽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고요.
5: 전월세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거주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임차 매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0: 직장 인근으로 전세로 가셔요. 다시 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5: 전월세 가격이 오를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2: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극심한 더위의 중심이 서쪽으로 옮겨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재욱 기자입니다.
11: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 더위를 쫓아내려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승강장 지붕 쪽 온도는 52도를 넘어섭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열차에서 막 내린 승객들에게 보이는 보랏빛 한기도 몇 발자국이면 사라집니다.
12: 야외라서 조금 더 더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작게라도 틀어주는 그런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 어제 경기 가평의 낮 최고 기온은 39.7도, 하남은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구로도 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 기준 온열 질환자 수는 사망자 16명을 포함 2025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남, 여주 서부에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상위 폭염경보,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에 발령된 폭염중대경보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발효되는데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서쪽까지 넓게 뻗어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중심을 동해 쪽으로 옮겨 동풍이 자리를 잡는 오늘부터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더위의 중심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을 38도, 금요일까지 37도를 이어갈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태평양에서 다가오고 있는 14번 태풍 돌핀은 이번 주 후반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 중국 쪽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며칠째 열이 쌓인 상태에서 동풍이 더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기온은 39.6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18년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온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5: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어젯밤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14개 동 가운데 일부 동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단지 내 5개 동 6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 오산시 걸동의 아파트에서도 12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 정전이 발생해 냉방기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국제 유가가 5%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RC 선물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77로 전 거래일 대비 4.7%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34로 5.1%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 취소에 따른 무력 충돌 완화 기대와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2% 오른 53,178.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 중심 나스닥은 2.13% 오른 25,913.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취재진 문답 중 중동 국가의 요청으로 이란 공습을 취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4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란 비핵화가 협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에 대한 통행료 부과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 기생충 감염으로 발생하는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연관된 사망자가 처음 보고됐습니다. 미시간주 보건복지부는 현지 시간 3일 사이클로스포리아증과 관련해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13: 두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26도 등 23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 중심으로 더 강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심근경색하면 겨울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더운 날씨에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더울 때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을 내며 탈수를 일으키는데요.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고 혈전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성 심근경색 누적 환자 수가 겨울보다 여름에 13,500명 넘게 많았다고 하죠. 특히 고령층은 땀이 나도 비교적 갈증을 잘 못 느껴서 더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한두 시간에 한 컵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현재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9도, 부산 28도, 대구 28도, 대전 27도고요. 광주 29도, 강릉 26도, 제주 28도입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에는 서울 38도, 여주 39도, 대전 37도, 광주 38도로 예상되고요. 지난주에 폭염이 극심했던 영남 지방은 양산이 35도, 부산 34도로 극한 더위는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후에는 서쪽 지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낮까지 빗방울이 스치면서 날이 흐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

0: 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8월 4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울산 남구 한 페인트 업체의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창고 안 보관된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로 인해 급격히 번졌고 인근 빌라와 원룸 주민 30여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내부에서 지게차 작업 중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의 저지를 위해서 시장에 개입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가 외환시장 공동 개입을 인정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2011년 3월 이후에 15년 만입니다. 일본 가타야마 재무상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달 31일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나타난 엔화의 과도한 변동에 대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 개입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역대급 폭등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어제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장중 한때 6,230선까지 밀렸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8%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장중 4% 넘게 급등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뒤 2%가 오른 73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곧이어서 이인철 소장님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어제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대폭 손질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크게 인상된다고요.
4: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이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집을 바잉, 그러니까 이제 투기, 사는 곳이 아니라 리빙, 네. 거주하는 공간. 으로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3: 네.
4: 그래서 세 가지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가 강화됩니다. 일단 초고가 주택,
3: 예.
4: 두 번째가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
3: 네.
4: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가 한층 강화되는데요. 우선 실거주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종부세라고 하면 종합부동산세 12월에 내는데요. 보통 집값이 예,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일 경우
3: 네.
4: 이상일 경우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3: 예.
4: 이게 기준이 올라갑니다. 14억 원 이상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은 한 20억 원
3: 네.
4: 내외
3: 집값이 워낙 올라서
4: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 중산층의 과세 부담은 조금 덜었습니다. 반면에 앞선 이제 실거주고요 거주하지 않는데 나는 1주택을 갖고 있다.
3: 네.
4: 이번은 기본 공제가 12억 원이 아니라 네.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3: 네.
4: 이렇게 되면 아마 거주하지 않는데 서울의 상당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 상구뿐 아니라 마용성,
3: 네.
4: 마포, 용산, 성동, 뭐 여의도 그리고 이제 지금 저기 양천 같은 경우
3: 네.
4: 20억 원대 초반 매물이 많거든요.
3: 네.
4: 거주하지 않는데 내가 1주택자일 경우 내년부터 상당히 종부세 대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네.
4: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세율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2028년부터는 이제 주택 수하고 관계없습니다. 과거에는 네. 지방의 주택 10억 원짜리 세 채 서울에 똘똘한 한 채 30억 원 이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3: 네,
4: 오히려
3: 그렇죠.
4: 세금을 더 냈습니다.
3: 그런데
4: 예. 주택수가 기준이 아니라 합산. 합산에서 과표 구간이 정해지고 동일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3: 네.
4: 결국 이제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한데요. 똘똘한 한 채도 무조건 보호하지 않는다.
3: 네.
4: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지만 초고가 주택이라든가 비거주하고는 1주택은 투기성 자산으로 보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3: 네. 거주하지 않은 1주택도 실거주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군요. 네, 정부가 지금 시가 3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0: 부터를 종부세율을 이제 올리는 대상으로 삼았는데 32억 원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 어떤 맞습니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1: 맞습니다. 아마 이제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정부가 얘기한 시가 32억 원은 공시가격 하면 20억 원대 초반 한 23억 원 정도 과표 구간 한 6억 원을 넘는 순간 종부세율이 인상됩니다.
0: 네.
1: 1%에서 1.3%로 인상이 되는데 여기 해당하는 구간이 전국적으로 상위 0.8에서 1% 수준의 주택입니다.
0: 네.
1: 한 13, 4만 가구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초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30억 원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느냐요. 당시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30억, 40억, 50억. 근데 이제 30억 원대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 네.
1: 어쨌든 재정경제부는 이 기준에 맞춰서 30억 원 이하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이제 줄어들고 30억 원 이상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데 30억 원 초과 그리고 40억 원도 나눴습니다. 고가주택은 30억 원 초과 그다음에 초고가주택은 40억 원 초과 그런 두 개로 나눠서 4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국적으로 한 6만여 가구가 있는데요. 한 0.상위 0.4%에 해당해서 대부분이 강남 3구 그리고 이제 이 용산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번 세제 개편은 이제 실수요는 확실하게 보유하되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라는 이제 정교한 타깃 증세인데요. 어쨌든 이번 증세 개편으로 앞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세수가 한 2.2조 정도, 2조 2천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1주택 기준으로 시가 30억 원 이하라고 하셨고 기준은 32억인데 이거는 이제 시가라서 그런 것인가요? 2억 원의 차이는?
1: 그 공시가격 기준, 과표 구간 기준을 하다 보니까 32억 원이 기준이 된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양도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또 대폭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그동안은 보유만 하면 보유만 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거주하느냐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1주택자의 고가주택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데요. 보유 기간 10년, 거주 기간 10년을 채우면 각각 4%씩 총 80% 총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러나 이 가운데 이제 보유한 거는 뺍니다. 단계적으로 없앱니다. 내년까지는 연 4%가 유지가 되지만 2018년에는 2%로 낮아지고 2029년에는 아예 보유 기간 10년을 채운다 하더라도 40%는 삭제가 되고 대신에 거주 비중이 더 늘어납니다. 거주가 지금은 매년 4%씩 10년 동안 40%였는데 이게 매년 8%씩 연 최대 80%까지 늘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거주한 건 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아예 공제받지 못합니다. 15년은 공제받지 못하고요. 대신 5년 거주한 거 1년에 8%씩 5, 8은 40, 40%까지만 이제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도소득세 공제가 무제한입니다.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최대 80% 내라고 하면 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2028년에는 상한이 생깁니다. 20억 원, 2029년에는 1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0: 네. 집을 갖고 있지 말고 실거주하는 쪽으로 역시 유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좀 완화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1: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높이되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지금 규제 지역,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은 규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집을 팔게 되면 1주택자는 기본 양도세율이 6에서 45%인데 그런데 2주택자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20%포인트 3주택자는 거기에다 30%포인트이기 때문에 75%인데 10% 지방세가 붙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82.5%까지 양도세, 예를 들어 10억 원 내가 다주택자이면서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라고 네. 하면 8억 2,500만 원이 지금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세를. 네, 네. 그런데 이 세 부담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세금 부담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입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세금 양도세 중과 20에서 30% 완화해서 세부담이 커지기 전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라라는 신호인데요. 네. 앞서 지난 5월 10일이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좀 커진 다주택자들 집을 팔고 네.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안 해줄 테니까 매도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0: 네, 그러면 좀 집들이 많이 나올까요?
1: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예. 2년 정도 지금 다주택자들, 고가 1주택자들 거주하지 않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네. 내년과 내후년까지 아마 매물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보유세 부담이 좀 늘었는데 예. 나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소득이 없는 부분, 현금이 많지 네.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예. 부담이 되거든요.
0: 그렇습니다. 자,
1: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양도세 중과를 2년적으로 한시적으로 퇴를 열어줬기 때문에 아마 매물이 좀 나오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서울 핵심 지역의 경우에는 집값 상승세가 좀 진정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0: 네.
1: 다만 이게 우리가 과거에도 세금 정책을 써봤어요.
0: 예.
1: 그랬더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확 늘어나게 되면
0: 예.
1: 그걸 세입자들한테 전가를
0: 하죠.
1: 그러니까 전세,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전월세가 네. 매물이 더 잠김 현상 급감할 수 있고요.
0: 네.
1: 여기다가 아예 이제 세입 전세금을 올리거나 이제 월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세금 전가 현상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걸 매물을 얼마나 끌어내는지
0: 네.
1: 동시에 전월세 공급 감소라는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는지
0: 네.
1: 이게 정부의 정책의 목표가 됐습니다.
0: 네, 정부에서 그 부분도 좀 잘 챙겨봐야겠군요. 이번 세제 개편이 집값하고 거래시장 또 전월세 시장에는 또 그런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식시장으로 좀 가볼 텐데요. 아까 같은 출연 뉴스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역대 최대폭으로 급등을 했던 코스피가 어제 이제 5%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1: 맞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 엇갈린 행보를 보였는데요.
0: 네.
1: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뭐 코스피 17.9% 역대 네. 최대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서 5.12%나 떨어졌습니다.
0: 네.
1: 6,250선대로 밀렸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는 금요일날 상한가였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각각 어제는 8%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매도세를 이끌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주들, 제약, 바이오, 로봇 관련 업종주들이 상승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서
0: 네.
1: 개장하자마자 장중 매수 사이드코가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격주 2.4% 오른 737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다행히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감이 완화됐다라는 소식으로 주요 네.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기술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호르무즈 봉쇄 우려가 완화되면서 5%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브렌트유가 배럴당 8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0: 네.
1: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지난주 급등했던 국채 금리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0: 네.
1: 이번 주 아마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뭐 샌디스크라든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같은 이 AI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7월 고용 지표들 이거에 따라서 아마 이제 반등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규제가 강화가 됐는데 거래량이 급감했군요.
1: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첫 거래일이 지난달 3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0: 네.
1: 당시 거래량이 75% 빠졌습니다. 전날 12조가 넘던 게 3조 원대로 그리고 어제 이튿날이었는데요. 어제는 또 1조 2천억 원 불과 10분의 1 수준으로 이제 급감하고 있는데
0: 네.
1: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 문턱이 높아지니까 단기 어떤 투기성 레버리지 거래가 빠르게 좀 위축되고 있는데요.
0: 네.
1: 실제로 이제 이렇게 뭐 물론 아직까지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변동성이 곧바로 낮아졌다 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0: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코스피 9000을 전망을 했습니다.
1: 그러면서 맞습니다.
0: 이제 예, 한국 증시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놨는데 최근에 이 급등락 장세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배경이 뭐였을까요?
1: 맞습니다. 이제 코스피 피에 대해서 모건 스테인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를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하고요.
0: 네.
1: 코스피 목표치를 9000포인트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36%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데 그 배경에는
0: 예.
1: 최근의 급락세가 펀더멘탈의 손상이 아니다.
0: 네.
1: 과열됐던 비투와 수급 현상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폭락장은 오히려 가격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라는 네. 논리입니다.
0: 네. 반가운 얘기였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한 아침엔 경제 뉴스였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네,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듣고 곽우신 기자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어요.
1: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촉구를 한 겁니다.
0: 네.
1: 장동혁 대표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민주당만 지금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탄핵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요.
0: 네. 그러니까
1: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건 아니지만 최근 이제 장동혁 대표의 입에서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정점식 원내대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까지 없애면 피해자들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이제 국회 안에서 막지를 못하니까 이제 대통령을 압박하는 방법을 취한 건데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에 호응을 했습니다. 보수 야권이 좀 공조를 하는 모양새네요.
1: 네, 개혁신당도 어제 똑같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이 보안 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 부정이라고 했는데요.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들에게 형사사법제도는 절박한 권리구제 수단이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천하람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도 보안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다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0: 네.
1: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 소원에까지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0: 네.
1: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는 아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면서 정치권 엘리트들의 약속대련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검찰청 산하에서 열리는 마지막 검사 임관식이 진행됐더라고요.
1: 네. 정부 과천청사에서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현행 검찰청 체제에서 마지막 신임 검사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0: 네.
1: 법무관으로 복무를 한 뒤 전역한 19명이 이번에 검사로 임관을 하는 건데요. 검찰청이 사라지는 두 달 뒤에는 공소청 소속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0: 네.
1: 정성호 장관은 임관식에서 적법 절차 보장과 인권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 역할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이 됐다.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1: 네. 임관식을 마친 뒤에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0: 네.
1: 정 장관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선의를 갖고 제도를 설계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특히나 제도 시행 뒤에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그러니까 정 장관이 일단 개인적으로 네. 직접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은 여러 번 밝혀왔었거든요.
0: 네.
1: 그 연장선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는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0: 네.
1: 보통 이제 주무 장관이 국무회의 때 건의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대통령에게 제2호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0: 네, 뭐 개인 입장을 떠나서 그렇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1: 네, 어제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정례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0: 예.
1: 이번 형소법 개정에 대해서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0: 네.
1: 경찰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건을 검찰에 보낼 때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송치 전 단계부터 경찰과 검사가 법률적 쟁점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협의하고 경찰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 보안 수사 요구 자체를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검사가 경찰의 보안서를

0: 보관 권한이 사실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사안이었는데요.
1: 예.
0: 송치 전에 검경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은 현재보다 보안 수사 요구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1: 네.
0: 경찰은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 내부 인력 1,900명을 우선 재배치를 했고 추가 인력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은 무소속이 됐는데 김병기 의원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이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니까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0: 네,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어제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한 수사 심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작년 12월 김 의원이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취득해 공개했다라면서 통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이 당사자가 A씨인데요.
1: 네.
0: 김 의원이 또 작년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시 박대순 쿠팡 대표 식사를 하면서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보좌진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라는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끝났는데도 송치 불송치 처분이라든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경찰이 결정하지 않은 게 문제라면서
1: 네.
0: 수사의 지연이 아니라 처분의 지연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1: 너무 늘어진다.
0: 네, 맞습니다. 네. 수사심의 신청이 만약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변호사나 법학자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신속 처리 혹은 보완, 재수사, 수사부서 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A씨만이 아니라 앞에 있어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똑같은 취지로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1: 네.
0: 지금 경찰이 이 관련해서 차남의 대학 편입 취업 청탁 의혹, 전직 보좌진 인사불이 청탁 의혹 등 모두 13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당사 첫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처분을 빨리빨리 왜 안 해주느냐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제 국가수사본부장도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0: 네, 그러니까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이 일어난 이후부터
1: 네.
0: 경찰이 수사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비슷한 네. 맥락으로 보입니다.
1: 예.
0: 홍석기 본부장의 해명은 일단 이 수사는 큰 틀에서는 대부분 정리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송치 혹은 불송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까지 왔다라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라는 건데요.
1: 네.
0: 수사가 왜 이렇게 길게 늘어졌느냐.
1: 네.
0: 근데 중요한 사건일수록 법리 검토가 부족하면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까지 확인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이었고요.
1: 네.
0: 그럼 경찰 수사가 지금 역량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지적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속도를 더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다만 중요 인물과 중요 사건일수록 신속성뿐만 아니라 엄밀성과 완결성도 함께 챙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법리 검토가 신중해야 돼서 시간이 걸린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경쟁도 지금 격화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사이에 지금 감정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윤리감찰을 언급했어요.
0: 네, 어제 강원지역 당원간담회를 돌면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과거 탈당 등의 이력들을 언급하면서 세 번의 배신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1: 네.
0: 이제 후단협 사태를 비롯해서 해가지고 이전에 네.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에게 선거패배 책임을 물은 것 그리고 이번에 신천지의 민주당 경선기 의혹 제기까지를 세 번 당을 배신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특히나 신천지 관련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신천지에 민주당 집단 입당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당원 전체를 공격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행위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1: 네.
0: 당을 공격한 것이고 당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대표가 되면 직권으로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해당 행위라는 표현은 국민의힘에서 자주 들었던 말인 것 같은데
0: 네,
1: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0: 네. 나오고 야당 전당대회에서는 많이 봤던 이야기인데요. 네. 여당 전당대회도 비슷한 네.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주말 불경 합동연설에서도 본인이 대표에 당선되면 신천지 의혹을 1호 윤리감찰 대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는데
1: 네.
0: 이번에서 구체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직접 윤리감찰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도 윤리위 제소 얘기를 꺼냈어요.
0: 네, 그러니까 근데 좀 사안은 조금 다른데요.
1: 예.
0: 최근에 이제 친정청래 성향 지지층 사이에서 당원의 생일 끝자리 같은 거에 맞춰가지고 서로 다른 최고위원 후보에게 표를 나눠주는 생일별 투표 지침 같은 것들이 공유가 되게 실제로 뭐 간담회나 설명회 때 이야기 나오기도 했었죠.
1: 네.
0: 그리고

0: 합동 연설회에서 경쟁 후보 연설 도중 나이와 비난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짚은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을 모조리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맞선 건데요. 사실상 양측이 서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징계까지 거론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1: 네. 그리고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가 최민희 후보의 언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건 무슨 일이었던 건가요?
0: 이게 지난 1일 충청권 합동 연설의 자리였는데요. 네.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하는 자리였는데 이재명 정부와 원팀이 될 지도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자 네. 객석에 앉아있던 최민희 후보가 아니요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네. 서 후보가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 안 빠졌다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끼어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네. 서 후보는 이후 SNS에 상대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최고위원 후보들의 언행이 민주당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1: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즉각적으로 탁탁 반응을 했다는 거네요.
0: 네. 그리고 여기에 최 후보가 합동 연설의 과정에서 자신과 정청래 후보를 향한 일부 야유와 비난을 두고 네. 당 지도부 합동 연설회까지 이게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이 표현이 적절한 거냐 또 네. 이렇게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최민희 후보 입장은 뭐였을까요?
0: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서미아 의원 말대로 앞으로 좀 더 본인이 예의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본인의 행동 자체가 일방적인 야유였느냐 이런 지적에는 반박을 했는데요. 네. 서미아 후보가 연설 과정에서 사실상 자신을 지목하면서 질문을 했고 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서 반응을 했다라는 건데요. 다른 후보들도 경쟁 후보 연설 도중 여러 반응을 보이는데 자신만 부각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베 문화 침투라는 표현도 네. 철회하지 않았는데요. 예. 행사장에서 자신에게 욕설과 사태 지르란 참석자가 있었고 몸을 치거나 어깨를 두드리며 비우는 일도 있었다라면서 자신 역시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제 최고위원 후보 간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당대표 후보들의 대리전으로 변질됐다 이런 평가들이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네. 친청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향해 당대표가 로망이라는 표현이 적합했느냐라는 하면서 총리 시절 이른바 자기 정치 논란을 소환을 했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후보는 반명이란 대통령 정책에 하사건건 엇박자를 내는 것이다 라면서 정청래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 이유 있는 뉴스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8: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9: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0: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11: 네, 아침부터 30도로 육박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29도, 체감온도가 30.5도 가리키고 있고요. 전국 대부분 열대야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영남지방은 해제됐는데 지금은 광주 전남에 이어서 서울, 경기 남부 등 수도권에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광주 38도까지 오르면서 수도권은 어제보다 2-3도 가량 높겠고요. 부산 34도, 대구 3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 충청 등 서쪽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0: 8879님은 울산이라고 하셨어요. 지난주보다는 좀 시원해졌네요. 예,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미니로 최기원님이 요즘 매일 밤 선풍기와 씨름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서울은 지금 2주 가까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지난해에도 더웠습니다만은 올해는 정말로 역대급 무더위가 아닌가 싶어요. 네, 다들 이제 너무 더우니까 깊은 잠을 못 자서 낮에 좀 더 피곤한 것 같기도 해요. 입맛이 없더라도 식사 잘 챙겨 드셔야 이 여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5272 쓰시는 분 환경미화원이시군요. 정말 덥네요. 무서운 더위 모두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네, 이 폭염에도 작업복 입고 일하셔야 되니까 정말 많이 덥다 하시더라고요. 물 꼭 자주 챙겨 드시고 휴식도 중간중간에 충분히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뉴스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스마트 글래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겉모습은 안경처럼 생겼는데요. 내부에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돼서 눈앞에 있는 것을 검색하거나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기가 부당한 행동에 악용될 때죠. 실제로 얼마 전에 한 국가기술 자격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해 문제를 푼 응시자가 적발됐는데요. 만약 이런 행위가 만연해지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전기나 소방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결국 사회 안전이 저해됩니다.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 행위,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석유 회사들을 향해 소비자 판매가를 낮추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미국 석유 회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미국 남미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긴급 회의를 열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실 국장에게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 도모하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7시간 30분 동안 이어져 밤 10시 30분쯤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확고한 대비태세와 엄정한 작전기강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안 장관은 특별 기강점검 전단팀을 구성해 육군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실탄 미장착 경계 작전과 미군 무인기 5인 사태 등으로 물의를 빚은 육군 1군 단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00억 원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100레이브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대표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하겠다며 주식회사 노머스로부터 242억 원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보안수사 요구로 반려됐고 계좌 추적 등 보강수사를 거쳐 세 번째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신림동 상가 건물에 불이 난 틈을 타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조사 중입니다. 이 여성은 마트를 찾아 범행 사실을 직접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수원시 메탄동의 한 아파트 25층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콘센트가 있는 에어컨 뒤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를 조사 중입니다.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쪽 지역 중심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 5에서 40mm, 전남, 광주, 전북 최대 60mm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부총장 정재민입니다. 우리는 맥락을 살피기도 전에 단편적인 정보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알림에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배달과 단문자가 조금만 늦어도 화를 내죠. 이렇게 즉시만 찾다 보니 기다릴 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멈추면 근육이 약해지듯 기다릴 줄 모르면 참을성은 사라집니다. 판단 먼저, 반응은 나중에, 생각 먼저, 클릭은 나중에. 이 잠깐의 순서 따르기가 디지털과 AI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단단한 근육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288-9999.
3: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민수 후보 2부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3부는 레드캠프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 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김종배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3: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기자식당님이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날 샜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날 샜다는 거는 그야말로 진짜 날이 샜다, 해가 떠올랐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3: 더워서 잠을 못 잤다는 뜻 아닌가요?
4: 그럴 수도 있고요. 아침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신기루님, 더마까만 듣고 나갑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희 오늘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발.
3: 예.
4: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루님. 박가림님, 날씨가 무진장 붉고 뜨거운데 내 주식은 왜 전부 파란지. 아, 멀미납니다. 촌철님들은 어떠세요?
3: 아, 떨어지는 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까?
4: 네.
3: 파랗게 질렸다는 뜻인가요?
4: 아, 우리 제이비 주식을 안 하셔가지고.
3: 네.
4: 네.
3: 그래요? 뭐 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4: 화이팅. 자, JB타임즈. JB가 잘 아는 뉴스로 가겠습니다. 주식은 잘 모르고요. 뉴스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3: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전해드리겠는데요. 종부세를 손질을 해서 실거주 1주택은 시가 약 20억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는 반면에 한 35억 원 이상은 대폭 종부세를 올린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개편을 해서 거주에만 공제 혜택을 준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초고가 비거주자에게 과세를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4: 네, 구윤철 부총리가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강조했던 말이 있잖아요. 집은 바잉이 아니다, 리빙이다. 이 원칙하에 만들어진 세제 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가는요?
3: 정치적 측면으로 한정을 해서 좀 진단을 해보겠는데요. 이게 보완 수사권 논란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걸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오, 무슨 말씀이실까요?
3: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죠. 첫째, 정부가 의도하는 바가 먹히겠느냐, 이걸 기준으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째, 자, 정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번 그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조세를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있습니다. 보도가 뭐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자, 이래서 매물이 많이 나올지,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지, 다 이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4: 맞아요.
3: 정부의 어떤 그 세제 개편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언론은 다른 틀로 지금 계속 접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 별로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언론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거 봐라, 정부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정부의 조세 정상화라고 하는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치죠. 그러면 아,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조세 정상화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리고 오케이 박수 짝짝짝 이렇게 가겠느냐라는 건데, 벌써부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발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종부세가 그 올라가는 게 시가로 따지면 35억부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럼 30억짜리가 정말로 실수요자, 실수요자를 위한 어떤 아파트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너무 올려잡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반발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5월 10일부터 시행됐던 양도세 중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턴했습니다. 백해가지고 2028년까지 다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정부 방침을 다시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 묶어서 이게 조세 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지적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건 또 입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권 내에서 이견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분열상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 잘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삭감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보안수사권 논란 과정에서 전개됐던 양상과 뭐가 다른 겁니까? 보안수사권 논란에서 전개됐던 건 과거형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래형이라는 차이 말고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건 물론 일방적인 전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방적인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결국은 민주당한테 떨어진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중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과제를 수행할 여지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선을 하면서 서로 삿대질하게 바쁘다. 이게 지금의 형국이다. 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JB의 첫 번째 분석을 듣고는 아름다운 독도님은 그럼 언론이 문제네요, JB?
3: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정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정치적 측면에서 주되게 작동하는 게 여론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또 어떻게 제치할 것이냐 언론의 프레이밍에 대해서 이게 또 정부에게 부여해야 되는 과제가 되겠지요.
4: 네. 네, 푸른달님은 실거주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결국 임차료 급등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그린님은 저는 집값에 비해 세금은 내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향을 지지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정치적인 측면 풀어주셨지만 이런 것들을 풀려면 결국 대출과 공급을 풀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어제 귀국하자마자 7시간 반 동안 부동산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JB가 지금 짚어주신 그런 것들을 대통령도 생각하고 각 부처 장관들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3: 글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가지고 당장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통보였을까 아니었을까? 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4: 그렇죠.
3: 그러면 자 지난주 말에 정부는 민주당한테 세제 개편안을 아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어제 대통령이 7시간 주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럼 다시 방향전환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는데요. 뭐 꼼꼼하게 살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방향성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었나? 그렇게 보기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었더라고 하면 지난주에 당정협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그렇죠. 보면.
4: 어제 회의는 이제 부동산 공급과 뭐 그에 대한 대책들 이게 좀 중점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3: 보안수사권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것도 마저 전해드리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이다. 만약에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면 빨리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외에 눈길을 끄는 발언을 하나 더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5: 최근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매우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이제 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뭐 법무장관을 부침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회 표명을 했던 거고요. 뭐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별로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4: 분명히 홍익표 정무수석은 공소청이 출범을 하고 안착될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정성호 장관의 이 말은 난 물러나겠다 이거 같네요.
3: 뭐 그 뜻을 굽히지 않은 건데요. 두 가지 점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성호 장관의 착각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할 일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장관 신분임과 동시에 의원 신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을 그만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돌아가면 의원으로서 할 일은 안 하는 겁니까? 의원직 사퇴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장관으로서의 할 일과 의원으로서의 할 일은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그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하나는 더 이상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는 더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가 해명이 안 되면 결국은 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 결국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장관의 이견이 결국은 일정의 반발의 성격으로 그만두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다시 불붙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가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에게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0: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기각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부터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란을 계속 되짚이면서 그 초점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맞추고 있는데, 자, 이런 식의 사의 표명이 결국은 또 하나의 뗄감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정선 장관은 모르고 있는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1: 중진 의원 출신인데 그걸 모르지는 않겠죠?
0: 그런데 왜 그러느냐라는 그러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1: 네, 데이지님. 혹시 책임감의 무게 아닐까요? 그 무게의 차이 아닐까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그린님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자리 스위치를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신 것 같고, 장관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법사위원석에 하나로 앉고 싶은 게 아니냐.
0: 법사위가 뭐 좀 상대적으로 도드라지는 것은 제가 부인을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장관들은 편하게 국회 출석하는 줄 아십니까? 아닐걸요?
1: 네. 네. 반면에 정기수님은 아프다는데 사표 좀 받아줍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문봉철님은 수면장애는 저도 있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아니,
0: 요즘은 거의 전 국민이 그렇지 않나요? 열대야 때문에.
1: 네. 근데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뭐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낸 적은 없다라고 그때 홍익표 수석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의 표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낼지 저는 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0: 아니 근데 이것도 그렇게 되면 사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정말 그렇게 완강하다면 공식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근데 그 사이에 그것도 내셨나?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1: 그 사이에 내셨나?
0: 아니, 해외에 그건... 있었잖아요, 대통령.
1: 네, 그렇죠. 뭐 전자나 뭐 이런 걸 낼 수 있나?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을 8박 10일간 방문했었는데 이때 쓴 비용이 2억 597만 원이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당의 수석 대변인이 어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이거 들어보시죠.
2: 과거 우리 당 대표의 방미, 당일 등의 일정과 비교해보더라도 비용은 최소화시켜서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0: 뭐 그러면서 전임 김기현 대표나 김무성 대표. 김무성 대표 10년 전 일인데.
1: 2015년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서까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 네.
0: 근데 과연 이 비교가 성립될까가 궁금한데, 단순 비교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미국 가서 뭐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임 대표 아무개는 얼마 썼고 또 아무개는 얼마 썼다. 그런데 장동현 대표는 얼마 썼다. 이렇게 식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장동현 대표가 8박 10일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다라면 애당초 이런 논란이 불거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얼마 썼나가 아니라 그 돈 가지고 가서 실속 있게 누굴 만났느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다.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럼 전직 대표들 여비도 그러면 실속 있게 쓴 건지 아닌지 한번 그러면 감사해 볼까요? 근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감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1: 왜요?
0: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장부 들여다보려면 사무처가 다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당 사무처. 네.
0: 그렇죠. 근데 어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을 비롯한 일부 당직자들이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5박 7일 동안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시 등을 방문했는데 이 비용을 국고보조금 가운데 여성정치발전기금에서 충당을 했다. 이런 요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은 여성정책개발비,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여성 정치 발전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국가와의 교류 협력에 쓰이는 경비인데, 과연 미국 방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지금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용 사무총장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주간경향 기자한테 여성 정치 관련해서 미국의 여성 정치인인 영킴 하원 의원도 만났고 여성 정치 전문가들도 만났다. 고로 여성 정치 그 정책 개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요지에 주장을 했더라고요. 미국 여성 정치 만나면 그게 여성 정책 개발 활동이라는 주장인데, 오히려 당 안팎에서는 지금 외유 아니냐라는 지금 그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무처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무처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당대표 미국 여비에 대해서 안 할 것 같은데요.
1: 네. 7725님이 국민의힘이 돈이 많기는 많은가 보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작은 마야님도 세금 쓰고 돌아다니는 거면 감사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해주셨고, 반면 국회의장의 외유 뭐 이러면서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0: 거기에 대해서 이사나님은 어떻게 비교를 당대표와 의장과 하는 겁니까? 국회의장과 당대표 해외를 간다면 팀 구성 인원부터 다를 것 같은데요. 이런 비교는 정당한가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 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1: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과 미군 무인기 5인 소송 등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 단장을 직무 배제 조치했습니다. 서부 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 전초 GOP와 최전방 소초 GP 경계 작전에서 공용 화기의 실탄을 사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지상 작전 사령부의 전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 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부대도 1군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네,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한 그 경위도 밝혀졌죠. 미군이 훈련 전날에 문자 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를 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는 이것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평화만 뭡니까? 총은 폼으로 들고 다녔고 근무는 신용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지금 사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있느냐? 어제 오전에 해병대 1사단 이하 포항소재 부대 인근의 영외 간부 숙소에서 한 중사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현장에서 K1 계열 기관단총과 탄피 한 개 사용하지 않은 실탄 여러 발이 함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사가 이 부대에서 이 총기와 실탄을 반출해서 숙소까지 직접 가져갔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지금 군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3시 무렵에 퇴근을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부대로 돌아간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최소 60시간 넘게 총기와 실탄이 외부에 유출돼 있었다는 사실을 부대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사례까지 추가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빠질 대로 빠져 있었다. 뭐가? 이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안규배 국방장관이 그 당부했다면서 대비태세 강화, 기강 확립 이걸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국간보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거 지금 진짜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0: 네, 옥황상제님이 이러면 전투 상황이 되면 사격 대신 입으로 두두두두두두 합니까? 라고 보내주셨고 푸른자연님은 폭염에 군도 더위 먹은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네요.
2: 자, 다음은 네. 네, 더마카 숙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더마카 픽입니다. 네. 네, 제가 주목한 뉴스는요. 6.3 지방선거 이후에 시선 집중해서 지방의회 공천 문제를 좀 다각도로 짚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되고 싶어서 바로 탈당한 의원들의 문제 짚었었고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그걸 숨기고 당선된 청주시 의원의 얘기도 짚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주목할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전과입니다. 경실련이 6.3 지방선거 수도권 당선자 전과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당선자 4명 중 1명이 전과를 보유한 걸로 집계가 됐다는 건데요. 요즘에 보면 무투표로 당선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뽑힌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선자 중에 19%가 전과를 보유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방의회 공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2: 그러니까 전과도 전과 나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범죄가 어떤 범죄였는지를 좀 이제 갈라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물론요. 네.
2: 물론 갈라서 봐야 되는데 이 가운데 파렴치범이나 이런 어떤 전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버젓이 공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공천 기준 문제하고 연결해서 좀 이제 지적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과 기록까지 놓쳤다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무 신고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0: 그렇죠.
2: 그런데 이거를 몰라서 공천했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도 전과 나름이라는 어떤 전과인지를 먼저 살피고 나서 평가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파렴치범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정당의 문제로 귀속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2: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전화번호니 1588 9477.
1: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5: 네, 민당 최고위원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민수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6: 예, 한민수입니다.
5: 네, 현재 3위를 달리고 계시던데 어떻게 네. 만족하십니까?
6: 아, 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틀 한 거거든요. 저희 이제 첫 라운드, 1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많은 당원분들께 지지해줘서 뭐 성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권리당원님들 투표가 많이 남아 있고요.
5: 네.
6: 그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이해찬 전 총리님이신데 이해찬 총리님이 정치인은 항시 세 가지 실이 필요하다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절실하게 해야 된다. 절실하게 끝까지 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 네. 그 여의도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그 선거 과정에 고개 들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6: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1라운드라고 할까요? 투표를 네. 했기 때문에요.
5: 네.
6: 지금 앞으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초반에 나온 성적 가지고 아마 다른 우리 뭐 최고위원 후보들도 마찬가지 저와 비슷한 생각일 텐데요.
5: 알겠습니다.
6: 예, 더 낮은 자세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5: 우리 네. 후보님은 정청래 네. 대표 비서실장을 끝내자마자 지금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내신 건데 네. 혹시 최고위원 출마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의 권유가 있었습니까?
6: 뭐 권유 이런 거는 없었고요.
5: 네.
6: 모든 정치적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5: 근데 네네.
6: 과정에서 이제 제가 출마를 결심하는 과정에 우리 대표님께 네. 지금 전 대표신데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권유를 올려 주변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
5: 네.
6: 최고위원 출마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정청래 대표님께서도 뭐 그게 뭐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 주셨습니다.
5: 네. 그래요. 왜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내신 걸까요?
6: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5: 네.
6: 저기 지금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 대통령님 집권 2년차 아니겠습니까?
5: 네네.
6: 무엇보다도 집권당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5: 네.
6: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도 회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저에게 지상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 성과를 이어받아가지고 저도 28년도 총선을 승리해야 되고요.
5: 네.
6: 그리고 30년의 정권 재창출을 이뤄야만 정말 우리 민주개혁진영이 5기 민주정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5: 네.
6: 그 과정에서 그러면 한민수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럴 때 저는 우리 정말 민주개혁진영을 하나로 묶어내는 통합과 연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의 생명수와 같은 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통합과 개혁을 통해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최고위원이 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말씀드렸고 그 미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출마하게 됐습니다.
5: 김민석 후보가 이
6: 네.
5: 이른바 팀 정청래 후보들을 향해서 반명이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건?
6: 그거는 과시죠. 예. 아무리 선거 캠페인이라도. 아니 세상에 저한테 반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분들이 실제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5: 네네네.
6: 그리고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다른 건 다 압니다. 그리고 1기, 2기 당대표 하실 때 정말로 대통령실에 들어가시기 전날까지 제가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5: 네.
6: 그 만 3년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최장수 대변인을 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는 반명은 없는 겁니다.
5: 네.
6: 모두가 친명이죠. 반명이라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지도부를 구성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뛰는 최고위원들을 향해서 반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선거 캠페인이지만 저는 조금 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5: 그러면 뭐 친명 대 친청의 개파구도 이런 식으로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 묘사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6: 그 선거 전략인데요.
5: 네.
6: 저는 제발 우리 전당대회도 그렇고 당 운영 과정도 그렇고 대통령님 함자 들어가지고 친명계 자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진짜 친명 아닙니까? 친청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김민석 총리 옆에서 같이 다니시는 분들 김민석 후보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친석계다. 뭐 친송계다. 차라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5: 그러면
6: 그게 더 정직한 거죠.
5: 팀 정청래라고 하는 네이밍은 별로 거부감이 안 드십니까?
6: 그걸 뭐 저희들이 꼭 붙여고 다닌 건 아니고요.
5: 네.
6: 이제 뭐 우리 지지자분들이 호칭도 하고 뭐 하는데 저희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 비서실장도 했고 정청래 전 대표님이 그동안 우리 민주당 당대표로서 한 1년 가까이 활동하시면서 개혁과 민생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었던 그 신정성과 그 정책 방향 노선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5: 네.
6: 그런 점에서 저는 친청 후보고 다른 뭐 또 후보들도 같은 방향과 속도를 맞추고 있거든요.
5: 네.
6: 그런 점에서 그렇게 구분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합니다.
5: 그러면 팀 정청래의 팀자나
6: 네.
5: 친청의 친자나 이게 모두가 개파를 뜻하는 거 아닌가요?
6: 전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요.
5: 네.
6: 그 기본적으로 정청래 후보 자체가 그분의 뭐 정치를 우리 김종배 앵커님도 아시지만 뭐 모임을 갖고 우리 개파라고 하고 그런 걸 하진 않는 사람이잖아요.
5: 네네네.
6: 저 역시 정청래 대표를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지금 거리에서 일해본 것밖에 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개파를 따지고 무리를 따진다면은 아마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 줄 세우기를 했겠지요.
5: 네.
6: 근데 제가 아는 한 정청래 후보는 그 자체를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파 정치라는 공격은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 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뭐 개판의 구태 정치라고 주장하는 분들 그쪽에서 지금 선거 캠페인 하는 걸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보면은 거의 뭐 김민석 후보와 같은 부호를 가지고 현역 의원들이 각 자기 지역구에 플랜카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어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뭐 분들이 당원들에게 전화를 돌려가지고 지지를 호소하는 지역위원회가 생긴다든지
5: 네.
6: 그다음에 무슨 종이를 가지고 체크를 해가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 성향을 파악을 한다든지 정말 이거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5: 알겠습니다. 근데 이 최고위원 경선이 좀 너무 뜨거워지면서 좀 험한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는 네. 그 김영호 후보가 이런 주장을 네. 했습니다. 최민희 후보가 자신을 향해서 박쥐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네. 주장까지 했는데요. 너무 과열로 가는 거 그리고 너무 혼탁해지는 거 좀 아닙니까?
6: 과열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요. 어차피 제가 어제 TV 토론에 임하면서 제 원고가 있지 않습니까?
5: 예.
6: 그 맨 앞장에다가 제가 써가져간 게 있습니다. 가서 메모를 했습니다. 절대 누가 나에 대해서 진짜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아니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 손수건으로 테러를 막았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5: 예.
6: 그래서 설사 이런 얘기를 또 해도 내가 화내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12.3 불법 개혁, 내란을 이겨내고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린 전우이자 동지자, 동지다. 제가 예. 이걸 썼습니다.
5: 예.
6: 그 얘기는 우리는 전당대회를 치열하게 하되 끝나거나 하면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뛰어야 되잖아요.

0: 그 좀 들어보니까 최민희 후보께서 혼잣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그런데 그 얘기를 다른 후보가 듣고 아마 김용호 후보에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제가 해보는데 뭐 최민희 후보께서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또 뭐 김용호 후보도 그 사과도 받아들이셨잖아요.
1: 네네네.
0: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 이제 사법적으로 네. 공공연한 공표 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당원, 같은 후보를 향해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같은 당원을 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제 이 문제가 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질적으로?
0: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저희들이 뭐 금도 말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1: 네.
0: 서로 지켜야 할 선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아무튼 우리 당원들 또 다른 후보들이 혹시라도 저로 인해 네.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님들도 사실 그리고요 그 이른바 네거티브라는 게 저도 이제 정치부기자도 오래 하면서 지켜봤습니다만 정치판을 그렇게 크게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1: 예, 예.
0: 잘 지킬 건 지키면서 아니 우리는 정말 우리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든 동지들입니다. 하대치 전당대회 끝나면은 어떤 지도부가 구성이 되든 어깨 걸고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뭐 저도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후보님들도 해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비서실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좀 사실관계 확인차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네, 말씀하십시오.
1: 정청래 후보가 강득구 네. 황명선 최고위원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 1표제를 반대했다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두 최고위원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면서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아, 사과를 요구했습니까?
1: 네네네.
0: 아, 그래요. 근데 일단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이제 정청래 당시 대표가 했지요.
1: 네.
0: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거기에 이현주 당시 최고위원까지 세 분이 뭐 제 기억으로는 기자회견도 하고 다니시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반대한다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 입장은 뭐 이미 기자회견도 했고 언론 뭐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씀은 아니실 것 같고.
1: 예.
0: 그러면 1인 1표제인가요? 1인 1표제도 제 기억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1인 1표제 추진이 지난 연말인가 될 때 처음에 될 때 입장들을 밝히셨어요. 그럴 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다 있을 겁니다.
1: 네.
0: 처음에 뭐 당의 정체성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반대한 최고위원이 지금 거론하신 분들 중에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최고위원은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어떤 뭐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지도부에서 제 비서실장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TF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1표제가 당장 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TF에 다 들어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TF에서 그러면 어떤 저희들이 전략 지역이랄지 이런 쪽에 가중치를 두는 문제 그리고 영남 지역에 이런 전략 지역에 지명지 최고위원을 우선 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당원 단계에 담았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올 초에 한번 이제 부결이 됐었고요. 그리고 다시 추진해가지고 중앙위까지 통과해서 당원 단계가 개정이 됐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글쎄요 그렇게 뭐 당시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1: 예.
0: 그게 사실관계 맞는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1: 예. 우리 후보님을 비롯한 팀 정청래가
0: 네.
1: 민주당의 지도부를 구성을 한다고 치고요. 그렇게 지도부를 네. 구성을 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0: 저는 꼭 그렇게 지도부 우리 권리당원들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일단은 제가 비서실장으로서 1년 가까이 지켜본 정청래 당시 대표요. 후보는 지금 공격하시는 상대방들이 제가 근거를 대라고 하면은 사실 구체적 근거를 대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엇박자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근거 대라고 해서 근거 우리 김종국의 거 보셨습니까? 어쨌든 느낌하고 기분 본인의 생각 외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 법사위에서 아마 제가 할 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실었을 겁니다. 우리 개혁입법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습니까? 법사위 차원에서 개혁입법을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 난리였습니다. 보이콧하고 소리 지르고 유연장소 점거하려고 달려들고 그러면은 근데 공교롭게 당시에 우리 대통령님 순방 기관들이 겹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0: 상대방에서 공격합니다. 당대표 뭐 하고 있냐? 그게 당대표 사안이 아닙니다. 그분들 국회의원이면 다 알 겁니다. 상임위원장이 본인의 재량에 따라서 회의도 열고 법안도 상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관계 다르잖아요.
1: 네.
0: 이런 것까지 다 엮어가지고 본인 기분이나 느낌 가지고 자기 정책을 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겪어본 정청래 당대표는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에 뛴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당정청이 원팀이 돼서 그 많은 검찰개혁, 법원개혁, 사법개혁 한 번만 보십시오. 재법관 증언 문제, 그게 수십 년 된 숙제 아니었습니까? 재판소원제, 법외국제, 언론개혁, 당원주권, 그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저는 우리 권리당원들께서 당의 주인입니다. 당은 주인들께서 이번에 정청래 후보, 한민수 후보에게 그리고 최민희, 이성윤 후보의 기회를 주신다면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부 성공시키겠습니다.
1: 그러면
0: 그래야 예. 저희들에게도 정치적 미래가 있는 겁니다.
1: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개혁을 많이 강조를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정당 개혁으로 1인 1표제 강조를 하셨고 사법 개혁으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고
0: 예.
1: 민생 개혁과 관련해서 그러면
0: 예.
1: 지도부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는 민생 개혁이 뭐라고 보세요?
0: 저희들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동안에 이제 상법개혁도 했었죠.
1: 네.
0: 상법개혁도 1, 2, 3차 상법개혁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전진정보 레버리지 ETF 사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주식시장이 흔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처받고 지금 힘드신 국민들 계신 거 압니다. 저희들이 보완책도 마련하고 그런 민생 입법들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중요하게 당대표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런 거는요. 우리 젊은 층 2030 세대, 세대별로도 다 어렵습니다만은 특히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금의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약으로도 세대 총업위원회를 말씀드렸고 당대표 후보도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젊은 층 세대들이 현재 주거, 일자리, 출생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 관련돼가지고 정부에서는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추가 세수가 들어왔을 때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집행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어제 정부가 네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민생개혁에 네. 해당이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0: 그렇습니다. 개혁은 저는 곧 민생이고 우리 민주당은 민생, 개혁을 완수해 나갈 때에서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게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이제 저희 당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리한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거는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발표된 이후에 언론들 보도를 보고 할 때는 어떤 초고가의 핀셋 증세다. 그리고 상당히 평가들이 나쁘진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중고가 이하의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 사시는 우리 국민들 여기에 대해서는 두텁게 보호를 하고 보유세를 완화해서 그리고 시가 한 45억원 이상 가는 정말 고가주택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주택들에 대해서는 좀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발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회에서도 또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지난주에 지금 이 세제 개편을 놓고 당장 협의가 있었는데
0: 네.
1: 이 자리에서 당의 입장이 어떻게 전달이 됐냐면 조세 저항이 좀 우려된다. 좀 세밀하게 꼼꼼히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어떤 입장이 전달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후보님 평가하고 좀 다르네요.
0: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당 비서실장, 당대표실장도 아니고요.
1: 네.
0: 그 뭐 당정에 참여하는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저는 모르는 내용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1: 그래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지도부를 지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좀 질문을 좀 네네. 드려봤던 건데요. 알겠습니다.
0: 예. 네.
1: 그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두 곳에서 순회 경선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추세가 계속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세요?
0: 아유 어느 누구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는 하겠습니다만은
1: 예.
0: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각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저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정치에서도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김행표님도 알게 되시면 조직보다는 그리고 우리 권리당원들이면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155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면은 누구 얘기 듣고 투표해서 그 결과가 바뀌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0: 거대한 150만이 넘는 권리당원들의 어떤 민심, 집단 지성이 모아지는 지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첫날 8월 1일 2일 경선을 거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런 어떤 바람, 그리고 그런 어떤 조직을 이겨내는 당심들이 결집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좀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그 두 곳의 그 경선 결과를 놓고 이런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정청래 후보의 고향인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1등을 차지한 것을 그러니까 주요 근거로 삼아서 오히려 김민석 후보 쪽으로 좀 유리한 흐름이 잡혀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던데 여기에는 동의하기가 힘드실까요?
0: 크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고향으로만 따지면은 부산은 또 김민석 후보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네. 보면 저는 세종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50%를 넘겼습니다.
1: 네네.
0: 새 3자 구도에서 한 후보가 50% 넘긴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대전에서도 큰 지지율을 얻었고 부산에서는 투표율도 60%가 권리당원님들 투표율을 넘었는데 거기에서도 높은 투표를 했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추세가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당원들의 당심이라는 거는요. 이번이 앞서 말씀드린 1인 1표제로 적용되는 첫 저희 정기 당원대회입니다.
1: 네.
0: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저 같은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저도 그 일원이죠. 왜냐하면 저도 당원이니까요.
1: 예.
0: 네,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의 주인이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권리당원들께서 어떤 지도부가 구성돼야 되는가 이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께서 정말 개혁당대표 민심과 당심을 안고 가는 개혁당대표 후보 정청래 후보와 기호 5번 최고위원 후보 한민수에게 많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1: 어제 인터뷰했던 김용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선호투표 네. 집계까지 안 가더라도 1차에서 끝날 것 같다고 전망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아마 김용 후보가 친석계 후보니까요.
1: 네.
0: 그런 뭐 전망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정청래 후보가 지금의 어떤 추세를 타고 또 우리 당원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고심을 해왔던 과정들이 있다고 봅니다.
1: 그런데
0: 네. 이제 저희 그 고심이 결심의 단계로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직을 수행했는지
1: 네.
0: 그리고 그 옆에서 한민수는 비서실장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어떤 의리를 지켜왔는지
1: 네.
0: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살아온 정치적 행적을 우리 당원들이 누구십니까? 다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따라서 한다면 저는 우리 정청래 후보 그리고 뭐 저를 포함한 우리 후보들이 우리 정청래 후보는 진짜 뭐 아까 누구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더 선호투표 전에 결과를 하기 전에 우리 정청래 후보가 더 많은 우리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승부를 결정짓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1: 아니 40초 남았는데요. 호남이나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0: 분위기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호남의 권리당원들께서는 언제나 정말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고 판단하십니다. 누가 당을 위하는 분인지
1: 예.
0: 이재명 선거에 뛰는 분들이 아주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서울 경기로 오면은 특히 우리 40대 50대 우리 주축인 우리 권리당원들 그리고 우리 정말 당을 아꼈던 정말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또 힘을 정청래 후보와 한민수에게 모아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0: 있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4: 네, 영남 지방의 극한 더위가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폭염 중대경보는 광주, 전남에 이어서 서울 경기권에도 내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영남 지방은 폭염주의보 정도로 완화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릉이 31도, 대구 36도, 부산 34도로 동쪽 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반면에 서울, 광주는 38도, 대전, 전주가 37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2, 3도 가량이나 더 높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열대야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9도, 체감온도가 31도까지 올라있고요. 오늘 동풍이 직접 닿는 동해안 지역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한때 경기 남부, 충청 등 내륙지방 곳곳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7: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3: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에

0: 0003.
1: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3: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1: 네, 레드캠프 오늘은 상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2: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1: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오늘 국무위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2: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원래 부정적이시지 않았나요? 보안수사권은 존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사항들이지요.
1: 네.
2: 또 대통령께서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치와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1: 네.
2: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실 게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저 좌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서 국가 시스템을 붕괴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큰 문제잖아요. 아니 어떻게 국민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1 책무라고 그랬고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에 있었던 돌려차기 사건 이런 거에서 봤듯이 이 보안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위인 곽상원 의원께서 이 노무현 정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노무현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1: 예.
2: 노무현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비틀지 않는다.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라고 이 곽상은 의원이 이걸 얘기를 하셨고 이 법안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지요. 국가 경영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경영은 아주 이성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그 제도에 틀이 있으면 그걸 보강하는 게 중요한데 아예 이거를 없앤다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약자를 그러면 어떻게 국가가 보호할 것인가. 지금 국민을 보호하고 특히 이 피해자의 그 권익을 앞장서서 막아줘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인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그 다 국가가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도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존치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내셨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1: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어제 저희가 법사위 간사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길고 자세하게 좀 들었거든요.
2: 예. 뭐
1: 거듭해서 질문은 좀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유승민 전 의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젯밤에 만나서 보수 통합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2: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함께하는 이야기들이야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2: 예, 그런 면에서 뭐 어떤 이야기든 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당의 또 큰 중심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0: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런데 보수 통합 이전에 지금 당내 통합도 안 되고 있고 그 핵심이 지금 장동혁 대표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현실과는 좀 약간 이거 어긋난 얘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모든 정당에는 그 갑론을박이 있고요.
1: 네.
0: 또 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부 투쟁이고 외부 그 이후에는 또 외부와의 또 상대 정당 간의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좀 보시는 게 맞지요.
1: 그러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장하는 보수 재건과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보수 통합이 좀 결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그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뭐 굳이 방향이나 큰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방향성은 맞겠지만
1: 네.
0: 세부적인 거야 조금씩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백과쟁명으로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근데 이제 그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박근혜 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아우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좀 약간은 좀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0: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에 가게 되면 그런 얘기가 많이 줄어드는데 지금은 네. 선거가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뭐 약간의 그 방법적인 측면은 좀 결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나 방향성에서 이 자유우파가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자라고 하는 그 안들에 대해서는 뭐 방향성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징계 문제 있잖아요.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의원 징계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0: 정당은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1: 네.
0: 그런데 그 정치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 본령을 좀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그냥 징계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네네.
0: 사회 파렴치한 일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뭐 즉각적인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1: 네.
0: 그러나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정치 행위를 하는 거를 그게 참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물밑에서 정치라고 하는 본령으로 돌아가서 한번 네. 이야기들을 해보고 왜 그랬는지를 알아보고
1: 예.
0: 이런 과정이 저는 먼저 선행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문제는 징계를 그 결정해야 되는 윤리위 같은 경우도 내부 분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위원장하고 지금 윤리위원이 윤민우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던데 이러면 중앙윤리위원회에 저게 서겠습니까? 권위가?
0: 저도 그걸 좀 봤는데요. 내용은 뭐 정확하게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뭐 네. 윤리에 관련되는 일들이 외부로 알려졌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1: 네.
0: 뭐 그 또한 윤리가 건강하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 제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1: 네. 근데 문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의 그 권위는 그 자발적 존중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윤리위가 뭐 저기 징계를 결정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실 정서적 불복이 더 퍼지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0: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만약에 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정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윤리위 내부적으로?
0: 예, 그렇습니다.
1: 그래요? 근데 문제는 위원장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으니 이 문제가 뭐 저기 관철이 안 되면 이건 계속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0: 정당은 원래 그런 일이 있으면 사퇴하고 어느 정당이든 거의 다 비슷하게 작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TF를 출범시켰잖아요. 선출직 평가 TF인데 현역 의원하고 시도지사 등을 평가하는 TF를 출범을 시키면서 당원 평가와 대여 투쟁 기여도를 비중 있게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그 현역 의원의 한 분이신 우리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원내대표에 나왔었을 때 의원들하고 1대1로 만나면서
1: 예.
0: 우리 당의 의원들이 야당 의원인데 어떻게 여당에 공격하는
1: 예.
0: 또 여당의 문제점이 그 정책 실패에 대해서 SNS 한번 올리지 않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상임위를 했었을 때 상임위에서 얼마만큼의 발언의 기회를 확보를 하고 또 얼마만큼의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지
1: 네.
0: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을 평가 제도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그 참고 자료로 해서 공천 심사할 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의견을 냈던 내용들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그 의견들을 내놨던 건데 아마 이걸 당대표께서 공식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그런데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의 활동지수는 결국은 입법활동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법만 볼 수 없지요. 좋은 법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 정부의 실정이나 예. 또 국민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견 내고 정책적으로 제안도 하고 관철을 시키느냐. 네. 아, 이것 또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아니, 근데 뭐 의원이...
0: 그래서 그 평가 지수 속에는 방금 말씀하신 입법 사안, 입법을 몇 건이나 했고 얼마나 통과가 됐으며 얼마나 좋은 법안이냐 하는 것들도 평가 요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의원이 지금 SNS에 그 여권을 비판하는 걸 몇 개나 올렸느냐가 그러니까 그 개수화돼가지고 평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성질의 문제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0: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평가 요소 속에는 그 부분도 예. 그 부분도 들어가 있지요.
1: 그래요.
0: 야당인데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여당이 잘못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첫 번째 질의를 주셨던
1: 네네네
0: 대통령께서 네. 약속하셨던 보안 수사권 문제 이거 국민 삶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한번 안 내는 의원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1: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하나의 지표 속에 네.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지요.
1: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보안 수사권이 하나의 어떤 그 공적 의제가 됐으면 거기에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제가 물론 선입견을 기초해서 질문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NS 활동이라고 하니까 뭔가 자꾸 비난만 하고 공격만 하는 이런 그 그림이 먼저 그려지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0: 아니 대안이 얼마나 많이 제시를 합니까? 그래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1: 네.
0: 이거 존치해라. 이게 대안 아닙니까? 지금 현행 법대로 가자고 하는 게 대안 아닙니까?
1: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는 것이 전체의 평가 요소 중에 일부분이라는 것이요.
1: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좀 그 이런 것에 대한 당내 뭐 저기 수용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세요. TF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0: 의원들께서도 이런 의견들의 이런 안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사실 그 전부터 있어 왔던 내용입니다.
1: 그래요.
0: 예, 평가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민주당도 평가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당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 출석률까지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 얼마만큼 상임위에 충실하고 있는지.
1: 그런 거 체크할 수 있죠. 예, 예.
0: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평가 요소 속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1: 문제의식이 혹시 이런 게 녹아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부터 좀 나왔던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뭐 자평, 타평 중에 이런 웰빙 속성 얘기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게 좀 어떤 문제의식이 좀 반영이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0: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요.
1: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전직 국회의장도 지적하고 했던 문제입니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죠?
0: 예, 예.
1: 그 장동혁 대표가 미국 그 방미 비용으로 2억 넘게 썼다고 갖고 좀 놀라야 됐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2박 3일 동안 일본에 갔었을 때 3억 한 2천 가까이 썼는데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많이 갔고 여러 의원이 갔었고 아마 그 교통비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또
1: 교통비?
0: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1: 그때 비즈니스 탔다고 했나? 예. 퍼스트 클래스 탔다고 했네요. 하여간 그 얘기 좀 기억이 나긴 하네요. 예.
0: 이 저 국회의장 2박 3일 일본에 가는데 그래서 3억 2천 가까이 썼는데 이건 왜 비판을 안 하십니까?
1: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장이 이제 해서 거기서 일본에서 그 소화하는 일정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그게.
0: 어떤 일정이 있죠? 다 똑같습니다. 거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식 그러니까 방문이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일본에 가서 국회의장이 주최해야 하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 만찬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럼 거기도 비용이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미국 가가지고
0: 장 대표가 갈 때도 교민간담회 같은 경우가 다 합니다. 대개 의원도. 저도 예. 며칠 전에 저 의원 친선회교 갔었을 때 교민간담회를 해서 예. 밥을 사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1: 근데 사실 이게 비용이 얼마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 들여서 가서 뭐 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논란의 핵심은.
0: 물론이죠. 물론이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갔다가 와서 여러 가지 활동한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0: 않습니까?
1: 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이 뒤통수만 나온 그 인물 지금도 지금 안 밝히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0: 아, 그 부분은 이미 여러 가지로 의견 다 내놓았었고 또 저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건데 뭘 그걸 자꾸 부르십니까?
1: 넘어갈게요. 네. 그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다른 코너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군에서 지금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미 해병대 무인기 5인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빈총 들고 다니는 게 한 게 있었고 해병대에서는 지금 그 총기와 실탄이 지금 무단 반출됐다는 사례가 오늘 보도가 됐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0: 지금 군의 기강이 지금 다 무너졌다고 봐야지요.
1: 네.
0: 지금 장관이 벌써 바뀐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은 네. 이 수뇌부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병대 사건도 났는데 네. 이게 지금 이 실탄을 분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아니 이게 그
0: 60시간이 지나도록
1: 그러니까요.
0: 60시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몰랐다고 하는 건데 특히 실탄 부분은 이 탄약창을 열을 때 2인 1조가 돼서 함께 열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렇다면서요. 예, 예.
0: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뭐 곳곳에서 군이 지금 현재 기강이 무너졌다고 봐야지요.
1: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이 부대 저 부대 안 가리고 지금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0: 지휘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1: 그래요?
0: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장관부터 네. 그리고 각 총장에서부터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휘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에까지도 군기가 무너졌다 이렇게 봅니다.
1: 지휘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0: 지휘부가 장악력이 없는 것이지요.
1: 아, 장악력이.
0: 그렇습니다. 부대에 대한 옛날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새벽 7시인가부터 나가가지고 모든 부대를 다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로 엄격하게 군의 기강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자체를 어떻게 밑에만 다 문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휘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전번에 그 우방국의 드론을 요격할 뻔한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한 소통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할 겁니까? 또 서해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요청을 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 미군과 그 중국의 비행기가 대치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1: 네.
0: 그때도 다 이 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실무자들이 우위에 보고가 안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우위에서 이런 장악력이 없으니 이게 군을 어떻게 통솔할 수가 있겠습니까?
1: 그럼 국방장관이 교체돼야 된다고 보세요?
0: 지금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당연하지요.
1: 교체돼야 된다?
0: 그렇습니다. 예.
1: 한마디로 국방부
0: 그래야 새로운 물결이 일고 예. 군이 기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한마디로 국방부 지금 장관이 영이 안 선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었다라고 선언을 했던 유튜버가 있습니다. 구독자 96만 명을 보유한 대보짱이라고 불리는 운영자 조모 씨인데요.
1: 우리도 여러 번 전에 드렸던 인물이잖아요.
4: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달 30일에 공개한 영상에서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를 결심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파장을 일으키자 이제 하루 만에 영상을 내리고 다시 그 선언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 그래서 그래요?
4: 그 현만 비즈니스의 말로를 좀 조명해봤습니다.
1: 이 사람 저 허위 사실 유포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4: 예, 지난달 10월에 이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 때문에 한국에서 살인과 장기 매매가 심각하다. 또 하반신만 있는 시신 37구가 발견이 됐다. 뭐 실종자 8만 명 이상에 이른다라는 그런 허위 사실을 좀 유포를 했었고 조회수 120만 화를 넘기는 일도.

0: 있었는데요. 네.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경찰도 이런 허위 정보가 이제 해외로 확산이 될 경우에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치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고 또 외국인의 방한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올해 2월에 조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고요. 허위 영상으로 얻었던 광고 수익 약 350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향후 법원이 이제 범죄 수익으로 판단을 할 경우에 환수할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그 절차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1: 그런데 왜 갑자기 귀화선으로 온 거예요?
0: 이게 한 반년 정도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그동안 일본 구독자를 대상으로 뭐 일본에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 뭐 일본에서 평생 거주할 곳을 마련을 했다, 이주를 해도 괜찮겠느냐라는 그런 소통을 좀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에 사실 갑작스러운 선언은 또 아니었는데요. 네. 근데 그러다가 지난달 30일에 사실은 7년 전부터 일본인 되고 싶었다라고 선언을 했고 국적을 포기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기 때문에 그동안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더 이상은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 이제 귀화 심사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귀화 선언을 이제 했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언을 또 철회를 하게 된 거죠.
1: 일본에서도 파장이 있었다는 것은 반응이 별로 안 좋다는 뜻입니까?
0: 네, 상당히 싸늘한 반응이었는데 일단 귀화가 도피 수단은 아니다. 그리고 불쾌하다라는 반응들이 있었고 특히 그 논란이 됐던 게 귀화를 지나치게 가볍게 얘기하는 듯한 태도가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네. 본인이 귀화를 하면 일본식 이름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은 어떻겠냐라고 농을 던진다던가 혹은 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절차가 귀화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씨 가 된다라는 속담을 소개하며 댓글에 무죄라고 다 적어주면 시청자들이 무죄가 될 수 있으니까 적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였던 거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귀화라는 중대한 선택마저도 콘텐츠처럼 소비를 하는 모습에 누리꾼들도 경솔하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 결국 하루 만에 그 영상을 비공개 전환한 다음에 귀화 선언을 철회를 하게 된 겁니다.
1: 그럼 철회 영상도 올렸습니까?
0: 철회 영상 올렸습니다.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조건을 본인이 다시 살펴보니까 본인은 귀화 자격이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귀화를 또 너무 가볍게 말해서 이제 불쾌감을 드린 것 같다라는 사죄의 내용이었는데요. 다만 앞으로 일본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인으로 살아가겠다. 귀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일본 현지에서 이 한국인 유튜버 귀화 선언과 철회에 대해서 다룬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1: 보도까지 나왔어요?
0: 네. 그러니까 그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한 온라인 매체가 보도한 일본 아첨형 비즈니스의 아이러니한 한계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1: 기사 내용이 어떤데요?
0: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일본 사회 일각에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콘텐츠가 항상 꾸준히 소비가 되어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일본인이 할 경우에는 그냥 혐한에 불과하지만 이걸 한국인이 발화를 했을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사람의 실상을 고발한다라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특별한 설득력을 얻어왔다. 조 씨도 그런 행보를 보여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그 콘텐츠가 소비가 됐던 건 한국의 실제 모습이 아니고 이제 한국은 안 되는 나라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일본 사회 일각의 욕망이었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던 거죠.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일본의 극우를 겨냥한 네. 그런 콘텐츠다?
0: 그렇죠. 그 시장이 있었다라는 건데 예. 일본 구독자들이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했던 그런 한국의 비판을 공급한 일본 아첨형 혐한 비즈니스였다라고 아예 네이밍을 했고요.
1: 예.
0: 그런데 정작 그런 조 씨가 일본인이 되겠다라고 하니 그를 소비하던 시청자들마저 이제 등을 돌렸던 건데 여기에 그 작년 재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조 씨가 좀 미화를 했고 한국의 극우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 확인 없이 퍼다 나른 것까지 이제 발각이 되면서 이제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태이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단순한 귀화 해프닝이라기보다는 혐한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비가 되고 그 한계에는 어디에 부딪히는지가 이제 한 번에 드러났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 사람 얘기를 이렇게 소상히 전해야 될까 싶은 회의감도 드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일본 언론에 의해서까지 보도가 되고 있다라고
0: 네.
1: 하는 것이니까 그건 알겠는데
0: 네.
1: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 유튜브를 많이 봐요?
0: 96만 명이고 사실 댓글도 많이 달리는 편이고
1: 예.
0: 검색도 많이 되고 기획사를 또 가지고 있고 한일 교류를 위해서 활동하는 연예인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 연예인?
0: 네. 한국어 강사이지만 또 방송에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국의 인상이나 인식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파급력은 없지는 않아 보인다고 해석이 됩니다.
1: 근데 어젠가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많이 개선이 됐던데요?
0: 네.
1: 오히려?
0: 역대급으로 높아졌죠.
1: 네. 그죠?
0: 이 사람과는 무관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 무관한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냥 뭐 귀하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그냥 얌전히 처벌 받으세요. 그죠?
0: 그렇죠.
1: 그게 순리입니다.
0: 네.
1: 뭐 무죄라고 댓글 달아달라고 그런다고 바뀝니까? 한국 사법이 네, 헛꿈 꾸고 있다.
0: 네.
1: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1: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5: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5: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6: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7: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6: 탄탄방수
7: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8: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9: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5: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6: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7: 잠깐만!
5: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7: 답답해.
6: 안 돼!
5: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6: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5: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6: 여기 재밌겠는데?
5: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7: 토끼야, 추워?
5: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8: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어예진입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어떻게 바뀔지 큰 관심이 모였었는데 잠시 후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급증했습니다. 주가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실적이 양호한 기업까지 상장 폐지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매입을 재개합니다. 그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고요. 최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구리 시장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 매일경제신문 명지혜 기자, 비즈니스워치 박수희 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저번 주보다 분위기 좀 화기애애한 것 같죠?
3: 훨씬 좋습니다. 네.
1: 라이브로 안 보실 거예요. 네, 정부가 어제 세제 개편을 발표했어요.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부동산 부분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인 거 하고 보니까 간단히 말해서 보유보다 거주를 우대해주겠다. 네. 네. 그리고 동시에 아주 비싼 집은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세한 맞습니다. 내용 정리 좀 해주세요.
4: 네, 부동산 세금의 대표적인 게 보유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는데 이번에 두 부분을 다 건드렸습니다. 먼저 보유세 관련해서 정부는 이제 그동안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해온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원화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공시가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이 넘으면 넘는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고요. 네. 또 최고세율도 다주택자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지금은 소위 강남에 아주 똘똘한 한 채의 보유자가 수도권이나 지방에 여러 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구조였고 이런 과세 구조가 똘똘한 한 채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12억, 시가로는 한 10억 후반대였던 네. 것을 14억 원, 시가로는 약 20억 원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즉, 네. 이 시가 20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라는 것이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와 비거주에 따라서 세금 공제 혜택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거주를 할 경우에 세금 공제를 더 해줍니다. 그래서 거주와 비거주에 따라서 차등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종부세율을 올리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 그동안에는 1주택과 2주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 3주택자는 5%로 달랐는데 이걸 전부 다 5%로 일원화합니다. 말이 일원화지만 네. 그동안 이 과세 표준 7개 구간 중에서 높은 쪽에 해당하는 5개 구간의 세율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단순하게 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도록 그렇게 구조를 짰습니다.
1: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 자체를 좀 올렸다는 거네요. 끌어올렸다. 네,
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하면은 공시가격 21억 원 이상, 시가로는 약 30억 원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공시가 35억, 시가로 약 50억 원에 해당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2028년 9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1주택자라도 시가 35억 원 이상을 초과했다면 종부세를 좀 많이 내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 숫자 자체는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내야 될 사람의 그 1인당 세금 부담은 더 커지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1: 정부가 그러니까 이번에 겨냥하는 부류는 크게 두 부류네요. 시가 30억 원이 넘는 아주 비싼 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또는 그런 비싼 집을 가지고만 있고 살고 있지 않는 집.
4: 그렇습니다.
1: 반대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받게 되는 쪽은 시가 20억 원 이하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
4: 맞습니다.
1: 이렇게 보면은 결국 너 집 몇 채 있어? 에서 네. 너네 집 얼마짜리야? 거기 살아? 이걸로 종부세 기준을 바꾸겠다는 거네요.
4: 맞습니다.
1: 다른 대책은 또 뭐가 있어요?
4: 보유세가 있다면 또 양도세가 있을 텐데요. 이 양도세 그러니까 주택을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한 뒤에 이제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일단 바꿨습니다. 장기 거주 소득공제 이런 변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도 역시 보유가 아닌 거주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더해가지고 합산해서 양도차익을 공제해줬고요.
1: 네.
4: 이 때문에 이제 실거주 없이 보유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양도세를 줄여주자 서울의 그 초고가 아파트 한 채로 시세차익을 몰아서 받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역시 나타났다. 이런 게 정부의 판단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이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줄입니다. 그래서 네. 2029년부터는 오직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없고 거주 기간만 따져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제 보유에 대한 공제율을 완전히 폐지하고 오직 거주 기간만 공제를 부여해서 역시 갭 투자라든지 단순히 거주하지 않고 자산 보유 목적의 어떤 주택 매수를 억제하겠다. 그래서 실거주자 위주로 세제 혜택을 좀 몰아주겠다. 이러한 정책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좀 사회적으로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정부 판단인 것 같은데
4: 네.
1: 이러면 이제 장기 보유자들은 우리가 시장에서 단기 매매를 줄이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4: 네.
1: 그런 것도 그렇고 정부가 항상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것이냐라는 실효성 논란이잖아요. 이번에도 좀 꽤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4: 어제 정책 발표가 한 오후 6시 이후에 나왔는데
1: 네.
4: 나오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여러 SNS상에 이제 비판하고 지적하는 글들 올려주시는데 좀 요약을 하면 이번 대책이 어쨌든 고가의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매각을 포기하고 장기 버티기로 돌아서서 오히려 핵심 지역의 매물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1: 네.
4: 기존에 지금 또 이번 정책의 초점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덜 똘똘한 한 채로 이전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은가.
1: 네.
4: 그러면 이 지금은 이 종부세 앞으로 세율이 좀 올라가는 세금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 시가 30억 원 이상인데요.
1: 네.
4: 그럼 그보다 조금 낮은 지역 종부세 강화 바로 밑에 있는 뭐 소위 강남의 중저가라든지 소위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수도권의 최상급지는 아니지만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에 오래 산 고령층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세금 아끼겠다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
1: 그렇죠.
4: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정책의 초점 중에 하나가 거주를 해라, 집에 살고 있어라라는 것이거든요.
1: 네.
4: 그렇다면 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지 그나마 세금 혜택을 받는데 바꿔 말하면 지금 실거주를 하지 않는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 대신 직접 입주를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굉장히 전세난이 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4: 그래서 이런 실제 거주를 하면서 기존 세입자를 이제 나가도록 함으로 해서 이 전세난이 심화되고 또 세금 부담이 궁극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는 동시에 월세로 또 증가될 수 있다.
1: 아.
4: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뭐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이 임대 또는 전월세 대책도 추가적으로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 얘기 말고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도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불이 난 곳에 방화벽 셔터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
4: 네.
1: 비상구 하나 정도는 열어두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4: 예, 맞습니다. 지난 5월에 다주택 양도세

0: 다주택자에게 2년간은 세금 폭탄을 좀 줄여줄 테니까 그 안에서 처분을 해라. 만약에 그래서 2027년 내년에 팔면 세금이 좀 적을 것이고 2028년 내후년에 팔면 내년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나중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 2년이 지나서 2029년부터는 진짜 우리는 셔터를 닫을 거야. 원칙대로 무겁게 매기겠다.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하는 의도는 이제 다주택자 중과를 당장 적용을 하면은 네. 거래가 완전히 동결될 수가 있고 실제 지난 5월에 양도세 중과 종료 이후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 이전에 매각할 수 있는 퇴로를 좀 열어두겠다, 유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약간의 조금 틈새가 있는 게 네. 이렇게 한시 완화 기간이 주어지면 일단 내년에는 약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2028년이 되고 29년이 되면은 점점 그 효과는 당연히 이제 한시적이기 때문에 네. 퇴색할 수 있고 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뭐 서울과 지방 수도권 외곽에 보유하고 있다면 서울은 일단 놔두고 지방이나 수도권 쪽에 좀 주택부터 먼저 좀 매도할 가능성도 있겠죠.
1: 워낙 이게 좀 뜨거운 논쟁거리가 있는 것들이라서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0: 네.
1: 네. 명지의 기자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요즘 주식시장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뭐 늘 그래왔기는 하지만 요즘 보면 특히 코스닥 시장이 왜 이렇게 부진을 못 벗어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때요?
2: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30년 전 출범을 할 때 일단 기준점이 1000이었는데요. 지금 그 1000포인트 선을 한 달 넘게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2: 더 눈에 띄는 건 낙폭입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에는 이틀 연속 600선 중반까지도 밀렸습니다. 네, 과거에는 2018년 뭐 미중 무역 갈등이나 2020년 뭐 코로나 이런 큰 악재가 있을 때나 이제 700선이 무너졌었는데 이번에는 뚜렷한 외부 충격도 없이 그 아래로 내려갔던 겁니다. 또 거래도 지금 말라붙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6조 원 수준인데요. 올해 가장 많았던 5월과 비교하자면 3분의 1로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1: 단순히 지수만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거래 자체가 줄고 있다는 건데
2: 맞습니다.
1: 이렇게 되면 상장 기업 중에 몸집이 작은 회사들은 상장 폐지 기준선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생기지 않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 회사가 관리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공시한 코스닥 회사 30곳에 달했습니다.
1: 한 달 동안?
2: 네,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곳 꼴인데요. 이 관리 종목이라는 것은 상장 폐지로 가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특히 집중적으로 빠졌던 22일부터 31일까지 여드레 사이에만 19곳이 이걸 공시했습니다. 네, 코스닥 상장을 유지하려면 넘어야 할 문턱은 두 개인데요. 일단 하나는 회사 몸값, 그 시가총액입니다.
1: 네.
2: 150억 원이던 그 기준이 지난달부터 200억 원으로 올랐는데요. 이렇게 기준이 강화된 지 한 달 만에 이 수십 개 기업이 이 기준에 미달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가인데 일단 1000원은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라도 30거래일 연속 못 넘기면 관리 종목이 됩니다. 또 여기서 끝은 아니고 그 뒤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이 기준을 회복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장 폐지 절차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사 6곳 중 한 곳이 이 상장 폐지 문턱에 걸려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1: 네.
2: 전체 1,800여 곳 가운데 이제 316곳이 해당됐습니다.
1: 사실 뭐 코스닥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여기는 부실 기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속아내자 얘기는 공감을 사고 있기는 한데 네. 문제는 이렇게 장사를 잘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들까지도 억울하게 여기에 걸리는 그런 네. 경우가 있다면서요.
2: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요건에 미달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이 연초보다 지금 3배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기준의 4분의 1은 지금도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고 뭐 자본 잠식 같은 재무 문제도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협회는 이 원인이 이제 기업의 경쟁력보다는 수급에 있다고 봤습니다. 돈이 코스피 대형주랑 이제 해외로 쏠리면서
1: 네.
2: 코스닥 중소형주가 이렇게 소외된 거고 그 결과 이 시가총액이 줄어든 거지 이게 뭐 실적이 나빠져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뭐 반대로 뭐 정치적인 뭐 테마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을 때 단기적으로 네. 자금이 쏠 리면 시총이 또 급반등하는 종목들 나타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 시총이라는 기준이 정말 이 일시적인 수급에 아주 취약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강화된 기준이 있을 때 좀 곧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좀 유예를 하고

0: 거나 개별 심사를 거치게 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렇게 주가나 시가총액 때문에 걸리는 경우에는 이제 회사 사정을 따져보는 그런 실질 심사 없이 곧바로 이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1: 그럼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 점수는 계속 오른 친구가 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막상 이제 인기 투표를 해보면 투표만 하면 점수가 낮은 거죠?
0: 네.
1: 네. 근데 학교에서는 인기 점수가 낮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퇴학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
0: 네,
1: 이제 주가와 시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돈을 버는 회사가 이걸 부실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냐, 이런 논쟁이 생길 수는 있겠네요.
0: 네.
1: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당장 문턱에 걸리게 생긴 기업들은 생존 대응이 있어요?
0: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액면 병합입니다. 일단 여러 주를 한 주로 합쳐서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인데요.
1: 네.
0: 뭐 예를 들어 다섯 주를 한 주로 합치면 이론상 주가가 이제 다섯 배가 되죠.
1: 천 원짜리 다섯 장을 이제 오천 원짜리 한 장으로 바꾸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제 좀 그 기준에 조금 걸려 있는 기업들은 천 원 문턱을 단숨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이 나온 그 2월 12일 이후에 상반기에만 코스닥 주식 병합이 192건이었다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4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 가격만 바꿔서 이 요건을 좀 억지로 맞추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도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1: 네.
0: 당국도 이거를 좀 감안해서 병합을 하더라도 그 뒤에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면 상장 폐지 대상에 넣는 장치를 함께 둔 상황입니다.
1: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주가 요건이라는 좀 문턱을 넘기 위한 임시 방편 같은 거라서
0: 네,
1: 한계는 좀 있어 보이네요. 근데 내보내는 얘기만 있고 이제 시장을 키우고 살리는 얘기는 없나 싶었는데 정부 대책이 좀 나온 게 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 좀 정리해보자면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코스닥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건데요.
1: 네.
0: 올해 초에 이제 연기금 운용평가 기준을 좀 손봤습니다. 연기금이 투자를 잘했는지 따질 때 그동안은 코스피 운용 수익률만 놓고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여기에 코스닥 비중도 5% 이제 섞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전용 펀드를 국민성장펀드 안에 따로 만드는 방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시장 자체를 나누는 건데
1: 네.
0: 이제 승강형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프로축구 1부, 2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네, 가칭이긴 하지만 이제 코스닥을 위쪽부터 셀렉트, 스탠다드 그리고 이제 상폐 위험이 있는 이제 그 관리군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눈다는 구상이고요. 성적에 따라 그룹 간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상장한 회사도 아예 최상위 리그 셀렉트 그룹으로 바로 넣어주는 방안도 지금 거래소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약간 놀이공원 VIP 매직 패스 같은 거군요.
0: 네, 그런 거죠.
1: 네.
0: 네, 그리고 지금 그 최상위 그룹에 이제 몇 개 기업이 들어가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170곳까지 열어두는 안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70곳 안팎으로 이제 확 줄이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 숫자를 이렇게 줄여야 이제 코스닥을 대표하는 지수가 되기도 하고 연기금이 자금도 좀 따라 붙을 수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위쪽을 좁힐수록 이제 아래로 밀려나는 회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밑에 기업에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 나오고 있어서요. 뭐 나스닥처럼 좀 더 잘게 나누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학계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손익 큐레이터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금 얘기네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얼마다 하는 기사 자세히 보면 이제 달러 얼마, 유로 얼마 이렇게 하고 금은 얼마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0: 네.
1: 금 보유액이 최근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열심히 금을 산다고 하는데도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 요지부동이었단 말이죠.
0: 네.
1: 금액도 기억이 나요? 104톤.
0: 네.
1: 네. 근데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드디어 금을 사들이겠다는 결정을 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로 처음으로 실물 금 매입에 나설 채비를 마친 겁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90톤의 금 사들여서 현재 104톤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추가 매입 계속 전면 중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39위에서 40위권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정학 적 리스크 고조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우리 한국은행도 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금 보유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앞서 올해 2분기에는 금 상장 직수 펀드를 소량 매입하면서 시동을 걸었고요.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물 금 조달 경로까지 확대하면서 이 외환 보유액 운용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겁니다.
1: 근데 금을 사오는 방식이 좀 특이하네요. 보통 뭐 런던이나 뉴욕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사오는데 그게 아닌 방식으로 사올 수도 있나 봐요?
2: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LSM&M 그리고 고려아연 등 국내 재련업체는 물론이고 한국거래소랑 한국예탁결제원과 이 국내 군 매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련업체들은 구리나 아연 같은 비철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이 부산물의 형태로 연간 40톤에서 45톤 정도의 금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국내에 소비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될 예정인 이 4톤에서 5톤 가량의 물량이 한국은행의 우선적인 매입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산의 금을 매입을 하게 되면 장점이 좀 뚜렷한데 달러 매수 없이 원화로 안전 자산을 확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분명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정학적 위기나 금융 불안 시기에 국제 시장에서 금을 사려면 달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이 원화 거래를 통한 하게 되면은 이 달러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외환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한 실물 금이 대부분 해외에 보관돼 있는데 이거를 국내 예탁 결제원 인프라 통해서 분산 보관하게 되면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자산 동결 위험에도 아무래도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1: 근데 또 중앙은행이 이렇게 대놓고 금 사겠다고 하면 그 소식만으로도 금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2: 맞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국내 금시장의 이 가격 불안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국내에 풀릴 물량이 아니라 애초에 해외로 나갈 수출 예정인 이 물량만 선별적으로 인수를 하는 겁니다. 거래 방식도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장내 매매가 아니라 한국은행이랑 생산업체가 가격과 수량을 미리 합의한 뒤에 거래를 체결하는 장외 협의 대량 매매 방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매입 소식이 장내 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입에 직접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나 금값 급등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또 생산업체가 물량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사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 거래 시기를 제시를 하면은 한국은행이 당시의 금 운용 계획, 그리고 국내외 가격, 시장 상황 등을 다 따져본 뒤에 이 거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 살짝 옆으로 옮겨서 구리 얘기도 빠르게 좀 해볼게요. 요즘 원자재 얘기 정말 빠지지 않는 게 구리인데 시장 이번에 크게 흔들렸을 때도 실물 가격은 뭐 상대적으로 선방할 만큼 계속 오르던데 투자하는 분들은 좋아도 이제 구리 사다가 제품 만들어야 하는 산업계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수치를 봐도 그렇죠?
2: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구리 전광 평균 수입 단가가 32%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1988년 이후 사상 최고치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치솟으니까 상반기에 수입 물량 18년 만에 쪼그라들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인도네시아산 물량이 우리가 이제 최고의 가장 많은 수입국의 물량인데 이게 아예 제로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 광산이 없어서 우리는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 물량 급감되다 보니까 직격탄을 산업에서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데 구리 값이 이렇게 비싸지면 중간에서 구리 가공하는 재련 업체들도 이제 구리 가공해서 되파는 과정에서 수수료 마진 좀 얻을 것 같은데 정반대로 공장문 닫을 위기라면서요.
2: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재련소들은 이걸 좀 비싸게 가져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가공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 구리 문제가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제 국내 재련 기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 시급한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네, 광고 듣고 다시 저희는 마지막 마무리하러 오겠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예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압도적인 기세를 뽐내는 선수, 수천 수만 관객의 환호를 받으며 손을 흔드는 빅스타, 혹은 직장에서 늘 잘 나가는 그 남자 혹은 그 여자. 작가 조지 오웰도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을 잘 알듯 이렇게 일갈했지요. 지금 승리하고 있는 사람은 불멸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당신은 그 위세, 그 인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은 절대 그럴 수 없다죠. 그러니 냉정해야 한다. 즉, 모든 것은 한때이니 승리 중인 당사자라면 겸손할 것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나라면 기죽지 말자.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우리 연입니다.
4: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5: 예.
4: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2: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몇 층 가세요?
5: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2: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5: 예.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압도적인 보안 직접 확인하세요.
1: 1670-1932 볼트 1932
2: 한여름 빵 B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0: 회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참수전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까지 쓰며 조속한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중동 국가의 요청으로 이란 공습을 취소한 사실을 언급하고 앞서 이뤄진 대규모 공격은 평범한 수준의 공격이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공개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77로 1년 전보다 2.8% 올라 지난 4월 2.6% 기록 이후 석 달 만에 2%대로 돌아왔습니다. 6월보다는 0.2% 내려 전월 대비로는 8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과 비교해 0.9% 올랐고 개인서비스 3.5, 공공서비스 1.4, 집세가 1년 전보다 1.1% 오르며 서비스 물가는 2.6% 뛰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00억 원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100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대표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하겠다며 주식회사 노모스로부터 242억 원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보안수사 요구로 반려됐고 계좌 추적 등 보강수사를 거쳐 세 번째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신림동 상가 건물에 불이 난 틈을 타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조사 중입니다. 여성은 마트를 찾아 범행 사실을 직접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쯤 80대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저녁 8시 반쯤 흉기에 찔린 시어머니와 그 옆에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는 여성이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와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파주 문산읍 경의중앙선 임진강역과 운천역 사이 마정 2 건널목에서 승용차와 열차가 부딪혔습니다. 승용차에는 운전자인 50대 여성 등 4명이 탑승했고 열차에도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 5에서 40mm, 전남 광주 전북 최대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8도, 부산 34도 등 30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7: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